0: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Saturday, the 8th of August. I'm your host, Chesu Jin. Now, in the second hour, we're going to have a look at the New York Times articles from Monday and Tuesday. 바로 월요일과 화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를 잠시 후에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News coverage with the New York Times. Well, it's time to review one of our New York Times news coverage stories, and this one takes us back to Monday's show. It was all about how locals want to preserve their towns and villages from tourists. 월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인데요. 세계 각지에서 over-tourism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좋은 곳을 공유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다시 듣겠습니다.
1: In travel hotspots, gatekeepers are hiding their favorite places.
0: 인기 여행지에 현지인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명소를 감추고 있다라는 제목인데요. 자, 여기서 hotspot라고 하면은 인기 관광지라는 의미를 여기선 담고 있는데 그냥 어느 곳이나 인기가 있는 곳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왜 무선 인터넷 접속 가능 지역도 핫스포트라고 하기도 하죠.
2: 핫한데.
0: 핫한데 right. yes. 그래요. 자, 이번에 살펴볼 뉴욕타임스 기사는 세계 각지의 관광 명소들마다 그곳의 현지인들이 자신들만 아는 명소를 점점 알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기사를 볼 거예요. 자, 이런 예시의 하나로 그 기사는 루스 시엘라라는 이름의 멕시코 여성의 경험담을 소개하는데 이 여성은 우선 이제 수도인 멕시코 시티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처음 갔을 때 맛있는 타코와 생과일 주스를 파는 곳 그리고 너무나 저렴한 가격에 옷을 파는 중고 의류점을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친구나 가족 또 친구의 친구까지도 놀러 오면은 이런 좋은 정보를 알려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후에 멕시코 시티의 관광객들이 계속 늘면서 자신이 좋아하던 가게들에 사람이 너무 많아진 것은 물론이고 가격도 오르고 심지어 그마저도 달러로 표기되는 걸 보고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Soon, Celaya and her friends found a new paca. The tacos, juices, and prices, still in pesos, are better at this one, she said. But these days, she refuses to tell visitors where it is. This is something I want to gatekeep, because I've already experienced what can happen after you suggest these local places to someone who isn't from here, she said. Celaya is one of many residents in popular destinations who are pushing back against over-tourism in small ways. As millions of visitors flock to places like Mexico City, Milan, and Copenhagen, Denmark, residents are rethinking what they share and who they share it with.
0: 얼마 지나지 않아 슬라야와 친구들은 새로운 가게를 찾아냈고 이곳의 타코와 주스 그리고 옷 가격이 이제 여전히 멕시코 페소로 표시된 것이 마음에 들었고 또 가격도 더 쌌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그는 방문객들에게 이곳이 어딘지 알려주기를 꺼려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만큼은 제가 비밀로 간직하고 싶어요. 이곳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이런 현지 장소를 추천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 이미 알거든요. 자, 셀라야는 인기 관광지에 사는 수많은 주민들 중 한 명으로서 나름의 소소한 방식으로 오버투리즘에 맞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멕시코 시티, 밀라노, 덴마크 코펜하겐 같은 곳에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몰려들면서 이런 곳의 주민들은 공유할 정보의 대상과 공유 상대가 누구인지를 지금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Okay, so in the title we saw the word hotspot.
2: Yeah.
0: And I guess when Celaya first moved to Mexico City, you know, she found all these areas that she liked and she introduced them to other people and they became hotspots.
2: Yes. So, yeah, that's a hotspot would become very popular, right? For example, these are restaurants or they could be, you know, entertainment places, markets, for instance, any vacation spot.
0: Exactly. 활기가 넘치는, 인기가 많은 곳. But now she's decided

0: decided to gatekeep.
1: Yes. So as a verb, imagine you are in front of a gate and you want to keep that gate or anything that's behind it. So you're controlling who has access to it or who can participate in it. Mm. And, you know, you can just talk about it about information. It doesn't have to be something physical, right? So you can gatekeep a secret or knowledge about something.
0: Mm. Gatekeeper가요, 문지기예요. Mm-hmm. 그래서 문 앞을 딱 지키고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원래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she decided to gatekeep라는 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여러 좋은 장소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기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서 좀 핵심 단어입니다. 기사에서 내내 이제 gatekeeping, gatekeeper, gatekeep 많이 나오고요. Then what about pushing back? Or, yeah. No, sorry, a pushback.
1: Yeah, so to push back or a pushback.
0: Okay, yeah, both.
1: Yeah, so basically with this over-tourism, she is going against it. She's resisting it, right? Yeah, so normally when you think of pushback, you're thinking of authority. Someone in power may be making you do something, but if you push back, you don't listen to it.
0: A pushback, 그러니까 명사 형태고요. 동사 형태로는 to push back라고 하는데 저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now Celia is pushing back against over-tourism.
1: Yeah, she's doing something about it.
0: Yeah, as an individual,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한은 over-tourism에 저항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가볼까요?
1: Those in the tourism industry say that gatekeeping is a response to travelers seeking the most authentic experiences that other tourists are not having. The best way to get these experiences is by asking residents, often through social media. For some gatekeepers, this is tourists' weak spot. In one TikTok video, a tourist planning a trip to Italy asked Italians where they go on vacation. I'm not talking Portofino, Amalfi Coast, or Capri, she wrote. I'm talking actual hidden gems, some places you can only reach by car, some places no one knows or talks about. The post received nearly 4,000 comments, with some tourism-weary Italians directing her to difficult-to-access, less-than-picturesque, or even unsafe parts of the country.
0: 자,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gatekeeping이라고 하는데요. 이 gatekeeping 현상이 다른 관광객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진짜 체험을 추구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현지인들의 대응이라고 말합니다. 관광객 입장에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현재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것인데 일부 게이트키퍼들에게 이는 관광객들의 약점이 됩니다. 한 틱톡 영상에서 이탈리아 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하면서 관광객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 휴가 이탈리아로 가요. 현지에 계신 분들 저 추천 좀 해주세요. 뭐 유명한 그 포토피노, 뭐 아말피 해변 이런 데 말고요. 진짜 숨겨진 보석 같은 곳들 좀 추천해 주세요. 차로만 갈 수 있다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숨은 명소들 있잖아요. 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더니 약 4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관광 인파에 지친 일부 이탈리아인들은 좀 익살스럽게 이 질문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일부러 접근하기 너무 어렵거나 아름답지 않거나 심지어 안전하지 않은 지역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1: How mean? Isn't that just mean? why is the internet so mean?
0: Yes. 네, 뭐 다음 단락에서 또 하나의 구체적인 좀 짓궂지만 재밌는 사례도 나올 건데 일단 표현을 좀 보겠습니다.
1: Okay.
0: Okay, what's a weak spot?
1: Yeah, a weak spot is something that makes you very weak, right? A weak part in something. So you might have this big muscular man, but he might have a weak spot for puppies, for example, right?
0: Okay.
1: Yeah.
0: 뭐 약점 같은 건데요. A weak spot for puppies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강아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1: Yes.
0: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것에 있어서는 좀 터프한 척을 하지만 강아지만 보면은 한없이 무너지는 oh, so cute 이렇게 하면은 I have a weak spot for puppies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0: 자,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요. For some gatekeepers, this is Taurus' weak spot. I'm talking about people asking on social media.
1: Right.
0: Right? 그래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 관광객들의 약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Now they want to know where the hidden gems are.
1: Yes, so a hidden gem would be something that's very valuable or something that has high quality that's not really widely known or popular.
0: Gem, GEM이 보석이에요. 그래서 hidden gem 그러면은 숨은 명소,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장소를 말합니다. 그런 곳좀 추천해 주세요 했더니 자, 한 사람의 굉장히 재미난 답변에 대해서 다음 단락에서 보겠습니다.
1: For instance, Julia Liu, 24, who was born and raised in Milan, suggested that the woman check out Milan's central train station, which is known for pickpocketing and petty crime, particularly at night. In an interview, Liu said she was speaking in jest, but added that her comment and those like it reveal a growing tension between travelers' search for authenticity and residents' desire for peace and quiet. It's normal. It's good if the tourist places like the Duomo and Castello Sforzesco are crowded, but it gets overwhelming and uncomfortable when it's in our neighborhoods that tourists think are off the beaten path, she said.
0: 자, 밀라노에서 태어나고 자란 24살의 줄리아 리우라는 사람이 댓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밀라노 중앙역에 한번 가보세요. 여기는 소매치기도 자주 일어나고요. 경범죄도 빈번합니다. 아, 특히 밤에 더 위험하니까 밤에 한번 가보세요. 이런 식으로 답장을 썼어요. 자,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리우는 그게 농담 삼아 한 말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자신의 발언 및 이와 유사한 다른 의견들을 볼때 여행객들의 소위 진정한 체험 추구와 주민들의 평화와 고요에 대한 열망 사이에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그의 말인데요. 두오모나 스포르체스코 성 같은 관광 명소가 붐비는 거는 당연하고 좋은 일이지만 관광객들이 덜 유명한 명소라면서 우리 동네까지 들이닥쳐서 붐비면은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불편해요. 너무나 이해가 되죠, 이 상황이.
1: Yeah,
0: 예.
1: which is, I mean, there's a paradox here
0: Yeah.
1: because these
0: 그렇죠.
1: economies depend on tourism.
0: Right, exactly.
1: Yeah.
0: What's pickpocketing? Because
1: Pick,
0: this
1: yeah.
0: person said, go to the station.
1: Yeah.
0: There's a lot of pickpocketing
1: Yeah,
0: there.
1: it's imagine if someone picks into your pocket, that means they're stealing from you, like on the street, like in your bag. It doesn't have to be your pocket. It could
0: Yeah.
1: be from your bag or anything else.
0: 네, 소매치기, 픽포켓팅, 그다음에 패티 크라임에서 패티는 경미하다, 작다라는 뜻이 있어서 경범죄를 말합니다. So she said this, she wrote this in jest.
1: Supposedly, right? As
0: Yeah.
1: a joke. So when you say something in jest, J-E-S-T, you're not being serious. You're being playful.
0: 농담으로라는 뜻으로 do something or say something in jest. This person just wants some peace and quiet.
1: Yeah, so this is
0: Yeah.
1: just an expression. So just memorize this expression
0: Yeah.
1: like this. Peace and quiet just means tranquility,
0: Yes.
1: just anything away from stress or interruption.
0: Yeah, this is what I want more than anything sometimes, with kids.
1: Yeah, sure, of course. No, all parents. Think of a library. A library,
0: Yeah.
1: peace and quiet for a lot of
0: Yes.
1: people. Right.
0: 맞아요. 정말 조용하고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peace and quie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지 주민들은 we just want some peace and quiet
1: Yeah.
0: 이렇게 얘기를 했고,
1: But tourists, they say they want something off the beaten
0: Yeah,
1: path.
0: 그래요.
1: Yeah.
0: What does that mean?
1: So if something's off the beaten path, so imagine a dirt path, and if it's beaten, that means a lot of people have stepped on it, right? So it's all, you could see the path, but if it's off that means not many people have been there.
0: 여기서 beaten이라는 것은 발자국이 많은이라는 뜻이 있고요. Off the beaten path는 발자국이 많은 도로가 아닌 도로. 발자국이 거의 없어요. 인적이 드문 사람들이 잘 모르는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관광객들은 요즘에 점점 더 남들이 안 가는 곳을 찾고 싶어 하는데 현지인들은 제발 우리 그냥 사는 동네 이런 데는 좀 오지 마세요. 요런 입장이다 보니까

0: 아, 이게 클래시가 되네요.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전 세계적으로 관광지들이 과잉 관광에 피해를 입게 되면서 현지 주민들이 자기들만 아는 정보를 관광객들과 공유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요즘 추세에 대해서 뉴욕타임스 기사를 읽어보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이제는 유명한 랜드마크만 보는 것을 떠나서 현지인의 준하는 소위 진짜 체험, authentic한 이런 experience를 많이 원하는데요. 이런 경향이 나타나게 됐다는 점 앞서 들어보셨고, 이제 관광객들의 이런 태도를 경계하는 또 다른 로컬 분야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들어볼게요.
1: It's not only restaurants and vintage stores that people want to keep secret. For Karishma Porwal, 28, a climate content creator, avid traveler, and hiker who lives in Toronto, gatekeeping is about protecting environmentally sensitive places that could be damaged by overtourism. I would never disclose the location of a fairly unpopular and hidden away salmon spawning creek or a sensitive ecology, she said. I don't think I would post about it on social media, or at least I wouldn't geotag it, so it doesn't get overrun by tourists.
0: 사람들이 비밀로 간직하고 싶어 하는 곳은 식당이나 빈티지 상점뿐만이 아닙니다. 토론토에 살면서 기후 관련 콘텐츠 크리에이터이자 열렬한 여행가이고 또 등산가로 활동하는 28살의 카리슈마 폴왈에게 게이트키핑이란 과잉 관광으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환경적으로 민감한 장소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별로 알려지지 않고 외진 곳에 위치한 연어가 산란하러 오는 개울이나 생태적으로 민감한 장소의 위치는 절대로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관광객들이 몰려들지 않도록 소셜미디어에 이런 게시물을 올리지도 않을 것이고, 적어도 위치 정보는 달지 않을 겁니다. Okay, so this person's giving an example here, and they're saying, you know, I don't want these places to be overrun by tourists.
1: So one word, if something is overrun by something, we usually say that means there's a lot of something coming, and in a negative sense, and it fills up very, very quickly, right? So we're talking about tourists here, over tourism. So locations are overrun by tourists, but it also could be, for example, a town could be overrun by rats or rodents, right? Which happens in places like Australia these days, you know?
0: Yeah,
1: So,
0: an infestation.
1: an infestation. So, it's in a negative sense, it's usually used.
0: 그래요. 예, 급속히 무언가가 가득 찬다는 건데, 보통은 원치 않는 것, 그런 것, 좋지 않은 것으로 가득 찬다는 뜻입니다. So, people don't want their neighborhoods to be overrun by tourists. 앞에 이제 to get overrun by tourists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해가 되죠? 자, 이어지는 다음 단락에서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사는 어느 주민의 말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1: In Copenhagen, one of Europe's fastest growing tourist destinations, residents are also protective. Paolo Savi, 43, a publicist who moved to Copenhagen from Helsingborg, Sweden, said that he and his friends don't mention their favorite beaches and parks on social media because posts about the city have a way of going viral. We try to have a balance between what we decide to tell people and what we keep to ourselves, Savi said. He said that his go-to beach was once grassy and quiet, with little development and few tourists, but now it is always busy.
0: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관광지 중 하나인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도 주민들은 자신의 공간을 지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웨덴 헬싱보리에서 코펜하겐으로 이사를 온 홍보 전문가 43살의 파울로 사비는 코펜하겐에 관한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과 친구들이 이제 즐겨 가는 해변 또 공원에 대한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올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공개할 내용과 비밀로 간직할 내용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자주 찾는 해변이 예전에는 잔디가 우거지고 조용했고 개발도 거의 되지 않아서 관광객도 드물었는데 지금은 항상 붐빈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So, posts about Copenhagen have a way of going viral.
1: So when you use this expression,

0: with Morning Special.
1: 자, 이어서 화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이 다큐멘터리 주인공처럼 영상을 찍는 트렌드가 있다는 소식인데요. 일종의 패러디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예전에 있었던 머큐멘터리랑은 좀 다르고요. 아예 그냥 앞부분을 따라서 하지만 이제 전체 뭐 다큐멘터리를 찍는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특히 넷플릭스에서 만드는 그런 다큐멘터리 형태를 따라서 많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패러디 영상을 찍는 트렌드입니다. 자, 그 소식 다시 들을게요.
2: Would your life make a good documentary?
1: 당신의 삶은 훌륭한 다큐멘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제목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뉴욕타임스 기사는 요즘에 서양에서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자신을 마치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처럼 상상해서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게 유행이라는 그런 이제 트렌드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다큐멘터리 필름에서 이제 출연자를 인터뷰하는 영상이 단골 포맷입니다. 자, 지금부터 기사 읽어볼게요.
2: Dramatic orchestral music begins to play as a woman steps into frame, sitting down in a comfortable chair in a well-lit, tasteful yet nondescript living room. She tucks a few errant hairs behind her ears, adjusts a microphone on her lapel, and wriggles back into the seat to get comfortable. Are you ready? A voice off camera asks. It is a scene that is familiar to modern documentary fans, an introduction that suggests interview subjects are about to spill their guts and share their deepest, darkest memories.
1: 한 여성이 화면 속으로 들어서자 극적인 오케스트라 음악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는 밝고 세련되지만 딱히 눈에 띄지 않는 거실의 편안한 의자에 앉습니다. 그는 흩어진 머리카락 몇 가닥을 귀 뒤로 넘기고 옷깃에 달린 마이크를 조정한 후 의자 깊숙이 몸을 밀어 넣으며 편안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 그에게 카메라 뒤에서 준비됐나요?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장면은 현대 다큐멘터리 팬들에게 매우 익숙한 장면인데요. 즉 다큐멘터리 속 인터뷰 대상자가 이제부터 속마음을 털어놓고 가장 깊고 어쩌면 어두운 기억을 공유할 것임을 암시하는 도입부입니다. Alright. So this is a scene that a lot of documentary fans are very familiar with.
2: Yes, it's the trend for modern true crime or rather dramatic stories in documentary form.
1: So you have someone seated in their living room, which is a very tasteful yet nondescript living room.
2: Yes, well, there's not much to say about nondescript, really, is there?
1: Because it's nondescript.
2: Exactly. There's no description. So when we use the term nondescript, it means there's nothing to talk about. It's very plain. It's very ordinary. It's very basic. So if something is nondescript, well, there's nothing to describe.
1: 뭐 별다른 특징이 없다. Nondescript. Spelling은 nondescript. 그래서 보통 다큐멘터리에서 자신의 거실 소파 같은 곳에 앉아가지고 자 지금부터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뒤에서 PD나 감독이 Are you ready? Okay, camera rolling and go!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Yeah.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거실에 대한 묘사예요. 거실이 tasteful 해요. 그러니까 감각은 있어요. 그런데 별다른 특징은 없죠. 왜냐면 보통의 이런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뒤에 배경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2: Well, we could be talking about you, Sue. You sit in this chair right and your background is tasteful yet nondescript. If you're watching on the Voinen radio, it's a brown wall with some lines.
1: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 뒤 배경도 yeah. 그렇지만 예. 그냥 깔끔하고 뭐 감각은 있지만 그냥 뭐 별달리 할 얘기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벽지. 이런 느낌. 그렇죠?
2: 예. Yeah.
1: 그게 nondescript예요. 그래서 그런 장소에서 지금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 모습이 묘사가 됐는데 지금 뭐 잠시 후에 더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게 유명인이 아니고요. 그냥 어떤 소셜미디어 쓰는 사람이 자신도 한번 해본 거예요.
2: 네.
1: 나도 다큐멘터리 주인공처럼 연출을 해봐야지 하면서 지금 찍은 내용을 지금 우리가 들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감독이 Are you ready?까지만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I think she's gonna spill her guts out.
2: 네. And if you spill your guts, well, you tell all. You say everything. You let someone know all the secrets about whatever it is.
1: 그쵸.
2: So it's like everything is coming out from you. All your guts. All the secrets.
1: 자, 그래요. Spill your guts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gut라는 게 이제 참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이제 원래 의미 말고 비유적으로 참 많이 쓰이죠. 그래서 gut feeling이라고
2: yeah.
1: 하면은 이건 직감이에요. 그죠?
2: Yeah, we use it a lot. And this expression is very common. Like for example, when I was a teenager and a friend would go on a date and we would say, "Okay, spill your guts. What happened? Where did you go? What was it like?"
1: 다 얘기해 줘.
2: 네.
1: 그럴 때 spill your guts라고 합니다. guts라는 것 자체는 원래 뭐 여러 가지 장기와
2: 네.
1: 내장 이런 것들 이런 건데 이제 원래 의미가 아니라 이제 비유적으로 썼을 때는 다 얘기해 줘. Spill your guts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 단락 가보겠습니다.
2: It's also a new social media trend for which, since late June, users on platforms including TikTok and Instagram Reels have filmed videos of themselves imagining sitting down for Netflix documentaries about their own lives. Workplace microdramas, leaked group chats, the ordeal of living through the Four Loko era. The videos use a song that was featured in the trailer for a Netflix documentary, a real one, about convicted murderer and former professional football player Aaron Hernandez.
1: 6월 말부터 틱톡과 인스타그램 릴스 등의 플랫폼 사용자들이 자신의 삶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출연하는 상상을 하면서 영상을 촬영하는 새로운 소셜 미디어 트렌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영상들에는 직장 내 사소한 드라마, 유출된 그룹 채팅,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음료, 포 로코 시대를 겪어야 했던 고충 등이 담겨 있는데요. 이 영상들에는 전직 프로 미식축구 선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범이 된 아론 에르난데스를 다룬 실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예고편에 사용됐던 노래가 단골 배경음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what's an ordeal?
2: Oh, an ordeal is a really hard time. I think of The Odyssey, which is coming out next week in the cinema.
1: Tomorrow, I think.
2: Oh, is it tomorrow? Is
1: yes.
2: it already? Oh, my goodness. Well, then, yes, coming out this week. There you have Odysseus goes through a 10-year ordeal, all sorts of difficult problems, fighting in wars, escaping cyclopses, trying not to listen to sirens, that kind of thing. It's all an ordeal, a very difficult, troublesome, obstacle-filled time.
1: 굉장히 힘든 일, 시련 이런 거를 ordeal이라고 네.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은요, the people that are in these social media documentaries, sort of, you know, fake documentaries, they talk about their ordeals because everyone has a story.
2: Yes, but they don't. They usually just give the first line or it has a title on the video to say, sitting down to talk about 뭐뭐뭐뭐뭐.
1: 그래요.
2: Yeah.
1: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요즘 트렌드는 뭐냐면 그 다큐멘터리 도입부만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인 척하는 앞부분만 정말 그럴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2: 네. 네,
1: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배경음악도 나오고 정말 멋진 그 뒤 배경 그다음에 이제 잘 화장도 해서 잘 차려입고 뒤에 누가 목소리를 내는 건지 더빙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마치 스텝이 있는 것처럼 또 연출을 하고 이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이 Four Loko라는 게 이제 미국의 과일 맛 알코올 음료라면서요?
2: Yeah,
1: I'm not familiar with this one.
2: Well, there was a trend a few years ago. It got very popular. The problem was it was not just alcoholic. It also had caffeine in it. And that meant as you were drinking, maybe you felt like, oh, I can have another one and another one. And it would lead to binge drinking. And basically, I think people had a lot of hangovers thanks to this kind of drink. So there was a period of time when Gen Z was enjoying this a little too much, perhaps.
1: Binge drinking이라고 하면은 뭐 너무 많이 마시는 거죠.
2: 네.
1: 폭주. 그래서 이 Four Loko라는 브랜드랑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나 술을 많이 마셨던 어떤 그 그 사회적인 문제가 같이 연상이 되나 봐요.
2: 네.
1: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마치 할 것처럼

0: 내가 그 시대 사람인데 말이야, 라떼 뭐 이러면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요즘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가볼까요?
1: That instantly familiar hook can be powerful. Audiences are really drawn to that moment, which has been used in many documentaries of a subject preparing for the interview to start. Adam Del Deo, Netflix's vice president for documentaries, said, I think it gives audiences a sens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 and the director, also with the film crew that's around them. On its official Instagram account, Netflix nodded to the trend, posting a picture of an empty chair with the caption, About to sit down and watch all these documentaries.
0: 한눈에 친숙하게 느껴지는 이와 같은 도입부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다음은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붐은 부사장인 애덤 델 데오의 말인데요. 관객들은 인터뷰가 시작되기 전 피사체가 잠깐 준비하는 그 순간에 정말 매료됩니다. 이 장면은 수많은 다큐멘터리에서 사용되어 온 기법이고요. 내가 볼 때 이 장면은 관객들에게 인터뷰 대상자와 감독 그리고 그들 둘러싼 촬영팀 사이의 관계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 넷플릭스는 이런 트렌드를 자신들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의자 사진과 함께 이제 앉아서 이 많은 다큐멘터리들을 모두 볼 참이에요 라는 캡션을 올렸습니다. Okay, what's up? Hook.
1: A hook. Well, we think of fishing. When you go fishing, you'll use a hook to catch the fish. But we also use a hook to catch listeners or viewers. It's something that is quite literally catchy, that makes us pay attention and makes us want to keep listening or keep watching. Often in music, we talk about the hook of a song. It's that thing that we're going up. Ba-da-da-da. That's the hook of Golden, for example. Why are you laughing at me, Sue?
0: 아니, 너무 잘하셨어요.
1: Yeah. You go, my little soda pop. It's, anyway, those are the hooks.
0: 그래요.
1: You're laughing at me. You see, I've hooked you in, Sue. You're interested now. But yeah, and here it's an audio hook in that we hear the music for the documentary, but it's also a visual hook. You see the chair. Yeah. You see the person come in. These are both hooks.
0: Hook, H-O-O-K, 명사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갈고리를 후크라고 하기도 하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후크는 사람을 딱 매료하는 무언가예요. 그래서 이게 음악에서는 그 굉장히 오랫도록 기억이 되는 한 소절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노래 불러주신 것처럼 이제 다큐멘터리 앞부분, 도입부도 어떻게 보면 후크예요. 그것만 봐도 사람들이 보고 싶다. 무슨 내용이 펼쳐질까?
1: 네.
0: 하는 게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도입부가 그 자체가 후크죠.
1: Yeah, like at the start of a drama on a Thursday night. You turn it on and somebody says, I love you but I hate you because... 둥둥둥. And the title music starts. That's the hook as well.
0: 좋아요. 클리프행어랑은 좀 다르죠. 클리프행어는 이제 한 편이 끝날 때 이제 다음 편을 예고하면서 And so the brother and the sister... Find out next time.
1: Exactly. The hook usually comes at the start. The 맞아요. Cliffhanger usually comes at the end.
0: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을 이제 매료시켜서 보게끔, 듣게끔 하는 것이 후크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 다음 후속편을 보도록 만드는 약간 이제 애간장 끓게 하는 거. 요거는 클리프행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a nod. What's that?
1: Well, it's a nod to the trend. I think many people know the word nod. We nod our head, move our head up and down. But if we nod to something, we're acknowledging it. We're saying, oh yeah, we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Or we're referencing this because we know about it.
0: 네, a nod to something이라고 하면은 무엇에 대한 언급, 무엇에 대한 인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요즘에 이런 소셜미디어 트렌드를 인정해준다는 의미에서 넷플릭스의 인스타그램 계정이었나요? 그 소셜미디어 계정에 사진 한 장이 올라갔는데 비어있는 이 다큐멘터리 찍는 포맷의 어떤 의자, 다큐멘터리 주인공이 앉는 의자 그리고 그 사진 밑에다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다큐멘터리 열심히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캡션을 올린 거죠.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최근 서양에서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자신들이 마치 넷플릭스 인기 다큐멘터리에 나와서 내밀한 이야기를 털어놓는 출연자인 것처럼 패러디를 해서 그 패러디 영상을 찍어 올리고 있다는 뉴스를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는데요.

0: 그냥 웃자고 하는 것 같은 이런 행동이 실은 보기와 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들어볼게요.
1: There might be something more to the viral videos, though. While many are presented as jokes, it seems their subjects would be more than ready to make those documentaries in earnest and take the fame or infamy they came with if given the chance. Crawford, an aspiring content creator who works in customer service and lives in Atlanta, said he constantly thought about how his life might translate for an audience. I do live my life thinking like any moment could be content, he said. I try to record everything.
0: 이 같은 화제의 영상들 뒤에는 실은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영상이 농담으로 포장되어 있긴 하지만 그 속의 주인공들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진지하게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그로 인해 따르는 명성이나 악명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애틀랜타에 거주하며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스테판 크로포드는 자신의 삶이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를 끊임없이 고민한다고 하면서 저는 어떤 순간이든 콘텐츠가 될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을 기록하려고 노력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2: Alright, so some of these content creators would really like to make a documentary about their lives.
1: Good luck to them.
2: Okay. It says here that they're more than ready.
1: Oh, yes. And if we're more than ready to do something, we're absolutely ready. We're extremely ready. We're ready to go right now.
2: So if I were to say, Paul, are you ready to explain this?
1: I'm more than ready to explain this. In fact, I already explained it too. Weren't you listening?
2: Exactly.
1: So more than means very, extremely. And more than ready, I think, is really common. The other one that's really common in the UK as well, I think, is more than happy.
2: Oh,
1: I'm
2: yeah.
1: more than happy to do that for
2: yes.
1: you, meaning I'm really happy to do it. So we use that as a way of indicating that it's no problem, it's no fuss, we can do that easily.
0: 맞아요. 이게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인데 그렇고 말고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Are you ready? 그랬을 때 Yes 해도 되지만 I'm more than ready.
1: Yeah, it's just a way to show your eagerness, to show your excitement.
0: 아우 그럼요. 그럼 준비됐죠. 이렇게 좀 더 enthusiastic하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Oh, thank you for helping. I was more than happy to help.
1: Yeah.
0: 이러면은 그냥 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했다라고 해도 이미 좋은 말이지만. 그보다 더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가 기꺼이 했다. I was more than happy.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1: Yeah, I've never really heard someone say I'm more than sad though.
0: No.
1: It's often used in positive positive circumstances. Ready and happy are the two to remember.
0: 그래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패러디 영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제 좀 얘기를 해 보거나 그 인터뷰를 해 보면 It looks like they are more than ready to make real documentaries in earnest.
1: Yes, and if we do something in earnest, it means we do it properly. We do it for real. We do it with sincerity, with 100% commitment, not as a joke, not as a piece of fun, but actually we really want to do it well.
0: 네, 진심으로, 진지하게, 이게 in earnest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영화 중에 Being Earnest라는 영화 있었
1: The Importance of Being Earnest. The Oscar Wilde play that was made into a number of films.
0: 아, 그래요. The Importance of Being Earnest. 그러니까 중의적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진짜 Earnest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고
1: Yeah, usually spelled E-R-N-E-S-T.
0: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 단어 E-A-R-N-E-S-T, Earnest, 진지하게를 써서 The importance of being earnest. 진지함의 중요성.
1: Yeah, so we're honest if we're earnest. We tell the truth. Yeah. We are sincere.
0: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어쨌든 이제 정말 진지하게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 하는 크리에이터들도 있는 것 같다. If given the chance.
1: Yeah, and if we use if given the chance means if we're allowed, if it's possible, if the option is available.
0: 기회만 주어진다면 if given the chance.
1: So I would act in the importance of being earnest, earnestly, if given the chance.
0: 자, 제작자분들이 혹시 보고 계시면은 폴 선생님이 주인공 역할,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기꺼이 하신답니다.
1: And you know the most famous line from it?
0: What?
1: The handbag!
2: Oh,
1: 그래요? It's really, it's a line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2: 매일 20분钟
1: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2: 매주 星期一到星期三 5:20분
1: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만나요.

오늘은 19세기 프랑스의 여성 작곡가 세실 샤미나드의 탄생일입니다. 샤미나드가 활동하던 시절 여성이 전문 음악가로 인정받고 본인의 작품을 널리 알리기에는 여전히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요. 샤미나드는 그 한계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작은 살롱에서 직접 자신의 곡을 연주하며 청중을 만났고 우아하고 서정적인 선율로 이름 알렸죠. 그녀의 음악은 프랑스를 넘어 점차 유럽과 미국에서도 사랑받게 되었는데요. 마침내 여성 작곡가로서는 처음으로 프랑스의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게 됩니다. 평생 400여 곡을 남기며 자신의 음악 세계를 넓혀간 세실 샤미나드. 오늘은 그녀의 섬세하고도 당당한 음악으로 문을 엽니다. 샤미나드의 플루트 콘체르티노 작품으로 107을 볼프강 슈츠의 플루트와 올라 루드너가 지휘하는 하이든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8월 8일 토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샤미나드의 플루트 콘체르티노 작품으로 107. 볼프강 슐츠의 플루트와 올라 루드너가 지휘하는 하이든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입니다. 아르페지오네는 1823년 빈에서 만들어진 독특한 현악기인데요. 기타처럼 6개의 현과 프렛을 갖고 있지만 첼로처럼 무릎 사이에 세우고 활로 켜서 연주했습니다. 슈베르트는 이 악기가 막 등장할 무렵 연주자 빈센츠 슈스트를 위해 이 작품을 썼는데요. 하지만 아르페지오네는 다루기가 까다롭고 음량도 작은 탓에 널리 자리 잡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곡은 주로 첼로나 비올라로 연주됩니다.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A단조 도이치번호 821 중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무시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와 벤저민 브리튼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A단조 도이치번호 821종 1악장을 무시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와 벤저민 브리튼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5번입니다. 모차르트는 모두 5곡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남겼는데요. 그중 마지막 작품인 5번은 규모가 크고 완성도가 매우 높은 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3악장에는 당시 유럽에서 이국적으로 여겼던 터키풍의 리듬이 등장해 터키 협주곡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모차르트의 독창적인 구성과 바이올린의 화려한 기교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5번 A장조 쾌에버러 219를 토마스 체트마이어의 바이올린과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5번 A장조 쾌에버러 219를 토마스 체트마이의 바이올린과 피라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잠시 후 11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에서도 클래식 라이브러리 이어갑니다. 1부 끝곡은 레아르의 금과 흔 왈츠 작품으로 79 빌리 보스콥스키가 지휘하는 비엔나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크 레지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무트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뭇,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8월 8일 토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우나 포르티 발라그리마 남몰래 흐르는 눈물 테너 벤자민 베르넹 엠마누이 비오미 지시하는 프라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네모리노가 부르는 이 아리아는 애절한 선율 때문에 슬픈 노래처럼 들리지만 사랑을 확인한 순간에 벅찬 기쁨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의 묘약을 마신 네모리노는 자신을 바라보는 하디나의 눈가에서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눈물을 통해 그녀 역시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고 더는 바랄 것이 없다고 노래합니다. 네모리노의 순수한 마음과 애틋한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아리아였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슈타미츠의 클라리넷 협주곡 7번 E플랫 장조입니다. 클라리네티스트 안드레아스 오텐잠머와 포츠담 칸모 아카데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슈터 미츠 클라리넷 협주곡 7번 E플랫 장조를 안드레아스 오텐잠모의 클라리넷과 포츠담 칸모 아카데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드브르자크의 피아노 5중주 2번입니다. 1887년 드브르자크가 작곡가로서 한층 원숙해진 시기에 완성한 작품으로 낭만주의 신뢰학을 대표하는 명곡 중 하나인데요. 브람스와 슈만으로 이어지는 독일 낭만주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체코 민속음악의 리듬과 정서를 자연스럽게 녹여 드브르자크만의 색깔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피아노와 현악기들이 만들어내는 신뢰학 특유의 긴밀한 호흡을 함께 느껴보시죠. 드브르자크 피아노 5중주 2번 작품으로 81중 3악장 스케르초 4악장 피날레 메라인 프레슬러의 피아노와 에벤 콰르텟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드브르작 피아노 호중조 휘번 작품으로 81중 3악장과 4악장을 메나임 프레슬러의 피아노와 에벤 쿼르텟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비발디의 바순 협주곡 5번 디단조 리용번호 481을 세르지오 하촐리니의 바순과 라우라 소아벡 크레모나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비발디의 바순 협주곡 5번 D단조 리옹보라 481을 세르지오 아촐리니의 바순과 라우라 소아베 크레모나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명곡을 들려드리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함께합니다. 클래식 명곡 감상 내일 일요일에도 이어집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끝곡은 루도비코 에우나우디의 이조르니 나날들을 니콜라스 메카시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사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직장 내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수인데요. 책임지고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에서 쓰는 PC, 운영체제나 백신 업데이트에 신경 써주세요. 오래된 버전일수록 최신 해킹 기술에 당하기 쉽습니다. 사내에서 공유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단순하지 않게 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업무 중 자리를 비울 때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영화 앞부분에서 한 인물이 도망칠 곳이 없어 라는 대사를 내뱉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시점부터 아버지는 인물이 혼란스러워하거나 방향을 잃거나 상징적인 덫에 갇히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도망칠 곳이 없어 혹은 출구는 없어 라고 속삭였다. 마치 영화에 담긴 더 큰 의미를 강조하듯이 어쩌면 인생에 대한,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의미를. 앤드루 포터의 책 상상 속의 삶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0: given. Life's for the living, so live it, or you're better off dead.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패신저의 Life's for the Living 들려드렸습니다. 너무너무 덥습니다. 뜨겁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지금 어디서 북카페 듣고 계실까 약간은 걱정되는 마음으로 안부를 여쭙습니다. 어디에 계신가요? 부디 너무너무 덥고 뜨거운 그 환경에서 힘들게 지금 버티면서 들으시는 것은 아니시기를 바라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 그래 너무 뜨거운 그 와중에도 북카페를 듣고 계시다면 조금은 시원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요. 저는 북카페에 지금 막 뜨거운 기운을 뚫고 왔는데 오 정말 이 정수리가 양산을 썼는데도 타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너무 뜨겁습니다. 폭염이 정말 정점을 찍고 있는 느낌인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런데 북카페로 오는 마음이 뭔가 신났어요. 원래도 신나긴 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유로 또 신나기도 했습니다. 북카페에 또 우리 카페인 이승현님이 대구에서부터 오셔가지고 이제 북카페에 이제 서울 오시는 길에 이제 북카페 본점 있는 요 한류월드로 근처로 오시는 길에 또 굳이 걸음을 하신 거죠. 사실 오시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이 뜨거운 여름날 걸음을 하셔서 북카페 간식을 보내주셨거든요. 그 마음을 딱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헤아리면서 북카페로 오는데 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더운 날 북카페에 새참 보내주시는 마음이 얼마나 정겨운가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거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승현님 지금 사연도 주셨는데 듣고 계시겠죠? 오늘 비타민 PD님 직접 뵌 좋은 기회였어요 하셨습니다. 네, 우리 비타민 PD님이 또 이렇게 만나셔서 또 이렇게 간식도 받아오시고 인사도 나누고 했는데요. 승현님 이렇게 전해주신 에너지 잘 받고 우리 많은 전국에 또 전 세계의 카페인 분들께 이 에너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패신저의 곡 띄워드렸는데 김지희님이 진짜 반가워하십니다. 오프닝 이 노래 북카페 6주년 기념 엽서들 보낼 때 신청했던 곡 중 하나 들을 때마다 반갑네요 하셨습니다. 지희님 엽서가 기억나요. 정말 너무 정갈하고 뭐랄까 진짜 그 알록달록한 깨알 같은 예쁜 글씨로 촘촘히 이렇게 마치 그 엽서에 새긴 것처럼 하셔가지고 몇 장을 보내주셨죠. 거기에다가 그 신청곡도 많이 넣어서 보내주셨었는데 그중 한 곡이었습니다. 네, 신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32 쓰시는 카페인님 반짝반짝 출석합니다 하시면서 학교 방학 맞은 딸아이 오늘은 학원도 방학이라서 쉬고 있는데 언니는 특강 가버리니 혼자서 무료하게 있어요. 드디어 북카페 시작해서 같이 청취해요. 고은님 목소리 들으면서 즐겁게 둘째 딸 재현아 독서 매력에 푹 젖어들어보길 이라고 하셨습니다. 언니는 특강 들으러 갔고 무료한데 또 마침 북카페가 열리는 시간이니까 잘 됐네요. 재현아 북카페 2시까지 함께하자. 네 이렇게 좀 익숙한 이름이라 반말로 이렇게 친하게 좀 친밀하게 인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박세미님 길지도 않은 연애였는데 끝내놓고 나니 후련하면서도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어요. 연차를 급하게 쓰고 멍하니 누워 북카페를 듣습니다. 라고 인사 주셨습니다. 그쵸. 아, 연애가 길었는가 짧았는가 상관없이 사실 연애가 끝나고 나면 그 찾아오는 밀려드는 그 공백의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멍하니 누워서 북카페 듣는다고 하셨는데 북카페에서 오늘 나눌 얘기들이 또 어떻게 보면 세미님 지금 심정으로 파고들기에도 좋은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후 소설 북클럽에서 다룰 책의 일부를 오늘 문장카펫으로 깔아드렸거든요. 문장카펫이 문학동네에서 펴낸 앤드루 포터의 책입니다. 민은영 번역으로 만나게 된 책이고요. 상상 속의 삶, 이 장편소설의 일부를 깔아드렸는데 이것은 물론 그 아들이 아버지의 서사를 다시 재구성하고 이제 추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추적보다 조금 더 뭐랄까 다정함이 들어가 있는 감성적인 단어가 있다면 그것일 것 같은데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세미님이 겪은 지금 마음의 상태에도 거기에도 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이제 그 공백이 생긴 다음에 돌아보면 또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다시 줍게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거니까 오늘 2부까지 이야기 많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북카페 엽서 지금 공모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쁜 엽서 공모전 7주년 기념 엽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7주년은 8월 26일인데요. 예쁜 엽서 공모전은 8월 14일 마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규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북카페 홈페이지 가도 안내 그 팝업 창이 있고요. 그리고 북카페 인스타그램 EBS 언더바 북카페 오셔도 안내문이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보내주시는데 8월 14일 소인 유효가 아니고요. 8월 14일 도착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에도 보니까 엽서가 그 엽서 마음인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우편 시스템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거의 탑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가끔 어떤 엽서들은 진짜 걸어서 터덜터덜 이 폭염 속에 걸어서 오느라 약간 한참 늦게 도착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안전하게 보내시라면 이번 주에는 보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8월 14일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서 우리 북카페 우수 엽서 심사할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도착한 것도 저희 잘 받아서 북카페 여기 뒤에다가 전시하겠지만 우수 엽서 심사는 해당되지

0: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빠르게 만드셔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분들 우수엽서 우리 뽑아서 많이 뽑을 거예요. 뽑아서 북카페에서 준비한 선물 드리는데 아직 그 완성물이 나오지 않아서 얘기를 좀 천천히 할까 했는데 살짝 얘기할게요. 이번에 북카페에서 준비한 선물은 7주년 기념 굿즈인데요. 키링입니다. 키링. 요즘 좀 키링이 또 대세라고 하죠. 우리 북카페 너무너무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 마이 프레셔스 하면서 아마 그 골룸 표정이 되실 수도 있어요. 반지의 제왕이. 그러니까 뒤늦게 골룸 표정 되지 마시고 빠르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미라의 꽃 그리고 구화 숫자들의 유예 두 곡 띄워드릴게요.
1: 예뻐서가 아니다 잘라서가 아니다 많은 꽃을 가져서도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우리 하승성님, 우리 북카페 외부 수뇌부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북카페 정말 모든 것을 빠삭하게 잘 알고 계신 승성님이신데 지금 잘못된 정보를 살짝 올려주셨습니다. 네, 14일 소인 유효가 아니고요. 우리 엽서 마감 14일 도착분까지입니다. 소인 유효로 하면 이게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도착분까지, 그러니까 14일에 붙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쁜 엽서 공모전, 그러니까 곧 마감이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8355 쓰시는 카페인님, 사진을 첨부해 주셨는데 지금 보라에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이 사진 제주에서 박태현님이 보내주신 사진인데요. 보라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예쁜 제주의 새벽 풍경입니다. 고우님, 오늘 동틀역 새벽 5시경 너무 예쁜 하늘을 지나칠 수 없어 찍었네요. 자연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이 어려운 듯요. 많이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와, 예쁘죠? 이 하루가 시작될 때의 그 느낌, 그 하늘은 이 하루가 저물 때의 느낌과는 또 조금 다르게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함께 공유해 주셔서 저 끝에 보면 야자수의 그 실루엣도 보이고 하는데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우리 카페

사장님분의 사연을 다 읽어요. 다 읽는데 다 소개하지는 못해서 또 태연님 최근에 또 마음 아픈 또 그런 순간도 겪으신 것 같아서 사연을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마음, 응원의 마음, 따스함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좀 이렇게 또 하고 싶었습니다.

된다라고 해주시니까 저도 힘이 나는데요. 정말 우리 카페인 분들과 함께 있을 때, 이 북카페에서 얘기할 때 저의 목소리가 하루 중 갖고 있는 저의 모든 목소리, 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니까요. 저도 짜증낼 때도 있고, 화낼 때도 있고, 이런데, 북카페 오면 마음이 다림질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아마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우리 카페인 분들도 그런 마음 좀또 느끼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예, 다림질 얼마나 하셔야 해요? 이 다림질 정말 많이 산더미처럼 있는 건 아닐까 싶지만, 목소리, 또 우리 방송 음악 들으시면서, 마음의 다림질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신 것 같아서 좋고요. 이성민님, 반가운 사연입니다. 반짝반짝 안녕하세요. 유은이에요. 방학을 맞아 엄마랑 같이 라디오 듣고 있어요. 유은이가 누구냐면 우주를 뚫을 만큼 북카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아이입니다. 우리 북카페 로고로 계속 흘러나가는 목소리죠. 유은이, 우리 북카페 그때 3주년 기념으로 청취자 모셔서, 카페인 모셔서 여기서 로고 녹음할 때 그때 유은이를 만났거든요. 이 스튜디오에서 저이 자리에 있었고, 유은이가 제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모습이 눈에 선하고 북카페 인스타그램에 막 사진도 올리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또 얼마나 이제 한 4살이 더 흐른 거잖아요. 더 먹은 거잖아요. 4살을 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목소리일까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상상해요, 가끔. 나중에 막 중학생 된 유은이가 안녕하세요 뭐 이러는 거 아닐까? 우주를 뚫을 만큼 북한을 사랑합니다 이러는 거 아닐까? 기다립니다. 물론 그런 순간도. 그리고 정경희님. 저는 인쇄를 해주겠다는 곳이 없어서 몇 군데 돌아다니다 오늘 마음씨 좋은 인쇄소 사장님을 만났어요. 인쇄소 사장님을 왜 만나셨을까? 했더니 이제 엽서 때문에 그것도 다른 인쇄소에 의뢰를 하셔서요. 그 사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경희님 무엇을 만드시는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 기다리겠습니다. 예쁜 엽서 많이 많이 보내주시죠.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휴식의 기술입니다. 오늘은 스위치를 딱 끄는 그 용기, 정말 용감한 단절 얘기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음은 쉴 새 없이 일상을 두드리고 쏟아지는 메일과 타인의 SNS 게시물들은 우리의 시선을 바쁘게 잡아끌죠. 심지어 모처럼 휴가를 떠난 낯선 여행지에서조차 우리는 짐을 풀기도 전에 와이파이 비밀번호부터 찾으며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기어코 쥐고 있으려 합니다. 내가 확인하지 못한 중요한 연락이 와있지는 않을까. 나만 세상의 맹렬한 흐름에서 덩그러니 소외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닿을 수 있다는 감각은 때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만 동시에 단 1초의 여백도 없이 우리를 결박하는 보이지 않는 목줄이 되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흔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 스마트폰 화면을 쓸어내리는 시간을 휴식이라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의 뇌는 쏟아지는 타인의 일상과 정보들을 처리하느라 묵묵히 혹사당하고 있죠. 진정한 휴식이란 그저 몸을 누워 물리적인 피로를 푸는 방치에 그치지 않습니다. 밖으로만 날카롭게 향해 있던 안테나를 거두어들이고 과열된 일상의 스위치를 의도적으로 탁 꺼버리는 단절의 용기야말로 이 팍팍한 시대에 반드시 연마해야 할 휴식의 기술입니다. 세상이 나를 찾을 수 없도록 기어코 완벽한 오프라인의 세계로 숨어드는 일. 그것은 타인의 시선과 소음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아주 단단하고 쾌적한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잠시 전원을 끄고 알림음이 사라진 고요한 방 안에 홀로 머물러

본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세상과 뚝 떨어져 나온 듯한 고립감이 몹시 낯설고 초조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적막한 단절의 시간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내고 나면 그제야 비로소 바깥의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던 내 안의 깊고 투명한 목소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처를 안고 있는지,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는 너그러운 여백이 그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을 향한 완벽한 로그아웃이 진짜 나를 향한 안전한 로그인이 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의도적인 고립이 주는 그 안도감 속으로 기꺼이 침잠해보는 건 어떨까요? 스위치를 끄는 그 찰나의 용기가 방전된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가장 든든한 동력이 되어줄 테니까요.

코린 베일리레이의 Put Your Echoes On 들려드렸습니다. 일간 카페인 통해서 세상과 잠시 단절.

하는 용기 좀 느껴보셨나요? 아, 이런 거 필요하다라는 생각하시죠. 그런데 또 막상 삶에 들여놓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거 잠깐 내려놓는다고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싶으면서도 무료한 것도 아닌데 손에서 휴대폰을 못 놓는 순간들이 있죠. 아, 가장 흔한 게 이제 그길 걸을 때. 사실 위험한 행동이긴 해요.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 이럴 때.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을 때, 이럴 때, 우리 휴대폰, 손에 휴대폰 보고 계시지 않나,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시면 해당되는 항목들이 많을 겁니다. 아, 이런 것들. 사실, 다른 걸로 채우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가능할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0720 우리 하승성님 지금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요. 그 오픈톡방, 북카페 오픈톡방이 있죠. 카페인님들이 모여 계신 그 오픈톡방 또 방장님이시기도 하잖아요. 하승성님이 전에도 살짝 얘기 주셨는데 지금 또 사진 첨부해서 주셔서, 이렇게 또이 소개를 합니다. 이 윤고은의 EBS 북카페 7주년 기념 우리 카페인분들이 또 선물을 만드신 거잖아요. 이게 또 모아 이렇게 힘을 모아서 만드신 것을 살짝 예고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필통을 120개 만들었고 또 북카페에 해당되는 그 문구가 각인된 연필이 6자로 들어있는 게 120세트가 있고요. 무슨 오늘 지금 약간 뭐 협찬 소개하는 기분도 좀 들고요. 그리고 수뇌부용 키링을 또 20개를 또 따로 준비했어요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사연을 주셨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받으면 바로 또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마음을 모아 주신 건데요. 해마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도 다 우리 카페인 분들께 드리는 선물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엽서, 예쁜 엽서. 지금 이제 마감이 곧이에요. 8월 14일 멀것 같지만 엽서는 걸어서 오고 어떤 엽서는 오다가 잠깐 쉬었다 오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8월 14일 도착분까지이기 때문에 카페인분들 바로 팔 걷어붙이고 엽서 제작에 돌입하시길 바랍니다. 한 장, 예쁜 엽서 공모전, 우수작품에 도전하세요. 우수작품 많이 뽑을 거기 때문에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8월 14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옥현님, 더위를 피해서 숲이 우거진 한라산 둘레길을 3일째 걷고 있어요. 혼자 가는 길이라 급할 것도 없는데 자꾸 핸드폰을 만지작거립니다. 오늘은 정말 핸드폰을 멀리하고 오로지 새소리,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에만 집중해 보려 합니다. 어제 둘레길에서 노루가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노루와의 아이 컨택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행복한 기운을 잔뜩 받은 것 같아요. 아쉽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북카페도 상상 속에서 듣겠습니다. 상상이란 건 더욱 설레게 하잖아요. 제 상상과 맞는지는 제 방으로 확인할게요. 카페인님들도 더위 잘 피해 다니세요. 아, 이런 마음도 너무 좋습니다. 언젠가 정여울 작가님 에세이 소개했던 기억도 나네요. 거기도 보면 한라산 등반하다가 휴대폰을 아예 이제 보지 않고 있었을 때 노루와 마주한 그 경험을 그러나 사진으로 찍지 않고 마음에 새긴 경험에서 더 귀했다라고 하는 글이었는데 오프닝으로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었죠. 오켜님도 지금 그런 순간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노루와의 아이 컨택. 북카페 상상 속에서 들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재방송 다시 듣기 챙겨주시고요. 그 시간 충분히 누리시길 바랄게요. 데이빗 최의 This and That is Life 그리고 에릭 잼싸의 곡 워킹 젠틀리까지 두곡 듣고 소설 북클럽 시작하겠습니다.

0: 선곡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오늘 염승숙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동민 작가님 개인 사정으로 오늘도 둘이 합니다. 염승숙 작가님 이 헤어스타일 바뀌자마자 네? 계속 둘이 하고 있어요. 좀 더 잘 볼 수 있는
2: 얘기하지 말라고요.
0: 알겠어요.
2: 진짜.
0: 뭔가 이렇게 앙 깨문 채로 얘기한 듯한 느낌인데요, 지금. 네. 아무튼
2: 아, 오늘 얘기 안 하실 줄 알았는데요.
0: 아, 제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2: 왜 먼저 하시는 거예요?
0: 깜빡했어요. 그것을 네. 두려워하신다는 것을 저도 모르게 깜빡해서 보이는 걸 어떡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그게 아름답다니까요. 괜찮아요.
2: 알겠다고요.
0: 알겠습니다. 네.
2: 고맙습니다.
0: 뭔가 앙다문치에 얘기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유, 네. 자 아무튼 네. 오늘 너무너무 뜨거운 날 우리 또
2: 아, 네 너무 덥습니다.
0: 아, 맞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그래도 책을 읽는 거 어때요? 나무 그늘이 되죠? 책이.
2: 그렇죠. 근데 사실 뭐 너무 아름다운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네. 책을 읽으면 무더위도 날려버릴 수 있고
0: 잊힌다 이런
2: 네,
0: 거
2: 잊힐 수 있고 아주 네. 시원한 나무 그늘이 된다. 너무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사실 책을 읽는다고 시원해지진 않고요. 그렇죠. 시원한 곳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0: 시원한 곳에서
2: 네, 시원한 곳에서
0: 맞습니다. 우리
2: 실제로 나무 그늘 밑에서라도 읽으셔야 돼요.
0: 네. 맞아요. 그늘을 좀 찾아다니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해가 네. 너무 뜨거워서요.
2: 네.
0: 1867 쓰시는 카페인님 우리 그 좀 용감한 단절 로그아웃 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1867 쓰신 카페인님이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네. 읽어볼까요?
2: 네. 다른 단절은 몰라도 북카페를 위한 제 라디오 스위치는 절대 못 내릴 것 같아요. 매일 먹는 밥과 물처럼 이젠 제 인생의 필수가 되어버렸네요. 흐흐 하고 웃어주셨는데
0: 근데 네. 이제 북카페 라디오 스위치는 안 내리셔도 필요에 따라서 내리셔도 그렇죠. 되지만 그렇죠.
2: 매일 어차피 먹는 밥과 물처럼
0: 맞아요. 와, 맞아요.
2: 일상의 한 부분이네요. 네.
0: 그리고 라디오기 때문에 사실은 무언가를 하면서 들을 수도 있잖아요.
2: 그렇죠.
0: 그렇게 활용하셔도
2: 귀를 열어두고
0: 맞아요.
2: 손은 움직이고
0: 맞아요.
2: 네, 몸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0: 그게 라디오의 좀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5690 쓰시는 카페인님 저는 주말에는 휴대폰을 잘 보지 않아요. 온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그렇지만 그러다가 핀잔을 종종 들었어요. 톡에 바로 답이 없어 서운하다면서요.
2: 아.
0: 상대방의 메시지를 확인했는지 바로 확인하는 기능이 생긴 후로는 바로 확인받지 못하면 서운하기도 초조하기도 한 이런 압박감이 생겨난 듯해요. 마음의 속도와 여유의 결이 같은 사람들과 삶의 여유를 함께할 수 있는 것도 행복의 한 켠이 되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2: 맞아요. 뭔가 이게 업데이트된 기능이잖아요.
0: 맞아요.
2: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두의 편리를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인 것 같지만 그쵸. 때로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0: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2: 많으실 것 같아요.
0: 내가 바로 메시지 안 읽어서 혹시 상대방이 오해할까.
2: 맞아요.
0: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한 또 우리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 네.
0: 북카페 초대석. 네, 살짝도 초대석 네. 예고 지금
2: 네.
0: 최수 작가님 지금 뭐지 싶어하셨던
2: 아니요. 귀를 같은. 열어두고 있었던
0: 네.
2: 거예요.
0: 초대석에서 네. 우리 다룰 네. 책이 또 거의 딱인 책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맞아요.
0: 살짝 보니까 아, 초대석 들으시면 좋겠다 싶었어요. 수요일입니다.
2: 네, 네. 저도 듣겠습니다.
0: 아, 네.
2: 왜냐하면 저 가끔은 이야기를 대화를 이어나가는 네. 와중에 제가 또 다른 할 일이 생기거나 전화가 올 때도 있잖아요.
0: 그럴 수 있죠.
2: 그럴 때 잠깐 끊기면 굉장히 미안해지기도 하고 상대방이 뭐 걱정할까 봐 이게 무슨 일이지? 왜 답이 없지? 이렇게 생각할까 봐 초조해지기도 하고 약간

0: 불편한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거 이제 그 사람 캐릭터를 좀 안다 싶으면 사실은 아,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참 너무 우리가 많은 걸 공유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걱정들인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강태구님, 도서관 피서를 추천합니다. 네.
0: 아우, 너무 좋죠.
1: 좋죠. 온습도 쾌적하죠.
0: 그렇죠. 너무 쾌적하고
1: 맞아요.
0: 요즘에는 또 의자, 소파, 책상 너무 아름답게 또 배열돼 있어가지고
1: 진짜
0: 네,
1: 도서관
0: 좋더라고요.
1: 좋습니다. 도서관 근데 도서관도 붐비더라고요. 네,
0: 분비죠.
1: 맞아요. 빨리 가셔야 합니다. 자, 오늘의 책도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문장 카페스로도 깔아봤기 때문에 아마 살짝 느낌을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앤드루 포터의 소설이죠.
0: 네.
1: 상상 속의 삶.
0: 네, 장편
1: 문학봉. 네,
0: 소설입니다.
1: 문학봉에서 나온 책이고요. 두툼합니다. 이책 오늘 선물로 드립니다.
0: 네, 보통 북클럽에서 시간 내에 이야기를 다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1: 네.
0: 단편 소설 위주로 소개해 드리는 편인데 가끔은 또 이런 휴가철에 두툼한 굵직한 서사에 좀
1: 맞아요.
0: 빠져들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1: 책이 참 예쁜데, 이게 승수 작가님이
0: 예뻐요.
1: 좋아하는 색이죠, 또.
0: 하, 예쁩니다.
1: 네, 약간 민트색. 승수 작가님 되게
0: 네,
1: 좋아하는 색이거든요.
0: 맞아요.
1: 네. 아무튼 이 책, 우리 말머리를 뭘로 할까요?
0: 포터?
1: 포터? 아, 좋습니다. 포터.
0: 네.
1: 네, 작가 이름입니다. 앤드루 포터인데 포터로 하겠습니다. 포터로 하셔서 샵 1045로만 받을게요.
0: 네.
1: 주소를 포함하셔서 지금 신청해 주시면 추첨해서 이책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또 방학 특집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장편 소설이니까요.
0: 그러네요.
1: 어떤 얘기일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0: 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지금 남성이고요.
1: 네.
0: 공부를 되게 오래 해서 대학원에 진학했고 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대학 강사예요. 정교수는 아니고
1: 네.
0: 객원 교수 아니면 전임 강사 정도이고
1: 네.
0: 이름은 스티븐입니다.
1: 스티븐.
0: 스티븐이라는 대학 강사가 결혼도 했어요.
1: 네.
0: 아름다운 아내 앨리슨과 그 사이에서 또 귀여운 아들 핀도 있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여유롭고 또
1: 네.
0: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보통 요즘에 특히나 그런 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1: 네.
0: 모두가 또 약간의 모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약간 애착형 유형을 좀 분류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겪어보니까 회피형이야.
1: 아,
0: 저
1: 갈등이
0: 사람,
1: 왔을 때 회피한다.
0: 이게 뭐 심리학 용어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어렸을 적에 주 양육자와의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어떤 인간의 좀 정서적인 면,
1: 네.
0: 성격적인 면, 기질적인 유형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주로 많이 좀 논란이 되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 네.
0: 회피형, 불안형 이런 인물들인 것 같아요. 회피형은 갈등이 생겨났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좀 피한다거나
1: 네.
0: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한다든가.
1: 동굴로 들어가는 거죠?
0: 네. 그래서 뭐 이별을 적극적으로 고하지 않고 잠수를 탄다거나
1: 그래요,
0: 하면
1: 잠수이별,
0: 그럼
1: 이런
0: 우리가
1: 거.
0: 뭐아저 사람 진짜 지독한 회피형이야 이런 말 쓰기도 하고
1: 그쵸.
0: 뭐 반대로는 안정형 애착도 있겠지만 주로 논란이 되는 건 안정형은 아니잖아요.
1: 그쵸,
0: 이런 네.
1: 안정형이길 바라겠죠?
0: 그렇죠.
1: 대부분은.
0: 뭐 불안형 애착은 또 너무너무 관계를 깊이 이어가기를 갈구하지만 또 불안함이 너무 심하니까 상대방한테서 연락이 좀 아까처럼 메시지가 뜸하다거나 장시간 오지 않으면
1: 네.
0: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뭐
1: 오만
0: 이런
1: 생각을 다
0: 네.
1: 하는.
0: 그래서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회피형에게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거나 뭐 그런 인간관계 여러 좀 고질적인 유형들이 있잖아요.
1: 이 회피형과
0: 네.
1: 불안형이 만나면 진짜 좀
0: 아,
1: 답이
0: 대단하다고
1: 없겠는데요?
0: 하던데요.
1: 아, 네. 그러네요.
0: 네.
1: 불안형은 계속
0: 네.
1: 붙잡고 싶어 할 테고,
0: 그렇죠. 그러면
1: 회피형은 그럼
0: 회피형은
1: 도망가고 싶을 테고.
0: 점점 부담스러워지니까 혼자 있고 싶어 할 거고, 관계의 어떤 파국을 예감하는 요소들이
1: 파국까지.
0: 생겨나겠죠. 네. 그런 유형으로 보면
1: 네.
0: 이 소설의 주인공 스티브는 약간 회피형이에요.
1: 약간 회피형.
0: 약간.
1: 약간인 것 같던데요? 그래도
0: 네.
1: 아주 많이 대놓고 회피형은 아닌 것 같았어요.
0: 그렇죠. 왜냐하면 지적인 인물이에요. 공부를 아주 오래 했고
1: 맞아요.

0: 쓰기를 가르쳐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네. 10여 년 이상 장문 교실을 맡았대요.
1: 네.
0: 그렇게 보면 많이 읽고 쓰는 사람들한테서 느껴지는 약간의 어떤 조바심, 초조함, 예민함 이런 기질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좀 유년기부터 형성되어 있는
1: 네.
0: 이 내면의 불안이 가동되면서 관계가 조금 깊어진다. 라고 할 때 스멀스멀 회피성 기질이 드러나는 그런 남성 인물이에요.
1: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도 글을 쓰잖아요.
0: 네네네.
1: 이 주인공이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그 회피성을 감지할 때 또 그걸
0: 맞아요.
1: 얼마나 예민하게 느끼겠어요.
0: 맞아요. 그리고 소위 처자식이 있잖아요, 지금. 처자식이
1: 그렇죠,
0: 있단 말이죠.
1: 맞아요. 네. 맞아요.
0: 아내인 앨리스는 어떤 공공 정책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1: 네.
0: 성격적으로 좀 호탕하고 또 기질적으로도 이타심이 강한 봉사심이 강한 네. 인물이라서 아내와 연애하고 결혼에 이르기까지 크게 무리가 없었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약간 좀 불안정한 애착이
1: 네.
0: 있어서 좀 어떻게 해야 할까 육아 상담도 받으러 다니고 아내와 함께 동지처럼 친구처럼
1: 네.
0: 그렇게 가정을 꾸려오고 있었는데 자꾸만 이 스티븐의 내부에서 이상한 이 불안감, 자꾸만 이 가정이 좀 파괴되면 어쩌지? 내가 이 가정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면 어쩌지? 라고 하는 좀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요.
1: 스멀스멀 지금 시작된 상태입니다.
0: 네.
1: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Sound of Silence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서 이 소설 계속 살펴볼게요.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서울 강동구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조금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맘 강동. 영유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요. 지역 곳곳에 문을 열어 강동구 주민 누구든 집에서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 주민 회의를 통해 이들 스스로 원하는 행사를 기획한다는 것도 특별한 점이죠. 한여름 열대야엔 밤도깨비 시장, 반딧불 나라 같은 야간 이벤트가 열리는 식으로요. 더 많은 부모가 어려움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0: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1: Let's get it on flight.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2: 매일 20분钟
1: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2: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1: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2: 만나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2부로 건너왔습니다. 염승숙 작가와 함께 오늘 펼쳐보는 책은 앤드루 포터의 새 장편 소설입니다. 문학동네에서 펴낸 상상 속의 삶입니다. 오늘 말머리를 포터로 하셔서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주소 포함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이 책 선물로 드릴게요. 6919 쓰시는 카페인님, 너무너무 더운 날씨에도 북카페 들으면 하루를 힘내게 되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이런 사연 들으면 네. 너무 뿌듯하죠.
1: 네, 너무 좋아요. 저도 평소에 제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아이가 고마워라고 할 때 있거든요. 사실 가족 간에는 고마워, 미안해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아직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네. 꼬박꼬박 배운 대로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저도 답을 해줘요. 고맙다고 말해줘. 고마워. 뭐 이렇게. 그래서 북카페 카페인 분들께서 항상 네. 감사하다. 고맙다. 그쵸.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이 더 고마운 맞아요. 것 같아요. 네.
0: 유선경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포터의 새 소설이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1: 따끈따끈한 신작입니다.
0: 네, 상상 속의 삶. 그리고 1389 쓰신 카페인님은 맛깔나게 이야기 풀어주셔서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지난주 휴가 동안에 천명관 작가의 아코디언 그리고 고래까지 읽었어요. 하드커버의 두툼한 소설이라 더 끌리네요. 이번 책도 이 상상 속의 삶. 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와, 기대해 주시죠.
1: 엄청난 휴가셨네요.
0: 그러네요, 진짜. 네. 그리고 6634 쓰시는 카페이님, 저도 민트색 좋아해요. 저 오늘 개 탔어요. 왜 개를 탔냐면 홀로 사무실을 독차지하고 블루투스 볼륨 빵빵하게 울려 퍼지게 하여 북카페를 들으니 행복해요. 밖은 덥지만 홀로 오후 만끽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1: 이런 출근은 행운이네요, 정말.
0: 그렇죠. 사무실에 나 혼자 있고 블루투스 스피커로 볼륨 빵빵하게. 와. 북카페도 호사네요.
1: 그렇죠. 네. 혼자 있는 시간이 축복이네요, 축복.
0: 맞습니다. 네. 1652 쓰시는 카페이님, 아들 둘 육아는 더워도 밖에 나가야 합니다. 지쳤어요. 시원한 곳에서 책 읽는 휴가 즐기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1: 정말 얼마나 힘드실까요?
0: 네. 정말 이 너무 뜨겁지만 또 이 또한 추억이 되리라. 그렇죠. 생각하시면서.
1: 그렇죠. 아이들이 발산하는 에너지 때문에 아마 더 덥겠지만 그래도 지나가겠죠? 여름이.
0: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이 스티브는 이 책 속에 보니까 악순환이라는 표현도 등장하던데 악순환, 스티브는 네. 지금 이 앨리슨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네. 뭔가 자신의 어떤 그

0: 사회를 거슬러 올라가서 부모님과의 걸 다 연결시켜서 이게 악순환을 일으키고 네. 있을까봐 걱정하는 장면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1: 맞아요. 스티브는 사실은 어린 시절에 11살 때 아버지와 헤어졌어요.
0: 네.
1: 헤어졌다라고 하는 맥락에 많은 의미가 포함될 수 있겠지만 이때 헤어짐은 어렸던 아이 스티븐이 네. 아버지를 원망할 정도의 헤어짐이었어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의 삶에 몰두해서 나와 어머니를 버렸을까라고 하는 원망과 불만 네. 섞인 좀 헤어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1살에 헤어져서 18살 이후에 대학을 가고 네. 성인으로서 자신만의 공부를 하고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끝끝내 어머니가 외롭게 돌아가셨을 때에 이르러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라는 의구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너무 어린 시절에 그렇죠. 헤어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삶이 어떠했고 아버지는 진정 어떤 인간이었나 네. 사람이었나를 헤아릴 겨를도 없이 헤어졌기 때문에
0: 그쵸.
1: 그 이후에 아버지가 부재했던 스티븐의 삶에서는 그냥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지?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고 있을까?
0: 네.
1: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제목 그대로 상상 속에 아버지의 삶을 유추하고 추정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자란 거죠.
0: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티븐도 결혼해서 아이를 두고
1: 그렇죠.
0: 또 누군가의 아버지로 네. 또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리고 그 교수 강의를 한다라고 하는 직업도 좀 네. 비슷하고 아버지랑 네. 닮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버지는 그때 왜 그랬을까? 이걸 계속 조금 원망 섞인 어조로
1: 맞아요.
0: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을.
1: 맞아요. 아버지는 아직 어린 시절에 스티븐이 어렸을 네. 때의 스티븐의 아버지는 아직은 종신 교수직을 받지 못한 객원 교수의 입장이었고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학생들과 강의실에서 대면해서 수업을 이어나갈 때는 또 너무나 열성적인 강사였고
0: 네.
1: 또 대학 내부에서도 너무 그 재능을 인정받는 촉망받는 학자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곁에는 어린 시절에 스티븐이 기억하기에도 항상 동료들,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고 집에서는 항상 파티가 열리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0: 네.
1: 늘 학계의 동향을 이야기하고 아니면 사적인 아버지가 너무나도 좋아했던 뭐 문학이라든지
0: 네.
1: 영화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새벽까지 그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떠들어대던 활기찬 면면만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0: 네.
1: 스티븐의 10살 이전의 아버지의 모습은 대체로 그런 편이었대요. 언제나 뭐 강의 일정에 쫓기고 학생들의 시험 문제 채점하고 과제 채점하고 이러느라 바쁠 때도 있었지만 논문을 쓰거나 강의 준비를 하지 않을 때면 아주 다정한 아버지이자 또 아내를 위해서 막 시답지 않은 농담을 던져가면서
0: 네.
1: 아내를 웃겨주는 그런 잔상으로 어린 스티븐에게 남아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이 책을 이제 펼치자마자 이 11살 때가 그 이전에 그 기억들이 막 나오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회상 형식으로 네. 현재랑 과거랑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막 수영장이 있고
1: 맞아요.
0: 거기서 막 와인잔을 들면서 이렇게 파티를 하고 그리고 그 오가는 대화가 너무 지적이고요. 막 음악과 영화와 또 책과 뭐 논문과
1: 네.
0: 뭐 이제 그리고 이제 직장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아주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1: 중산층의 삶
0: 네, 그런 네. 걸로 느껴지는데
1: 맞아요.
0: 그런데 알게 모르게 불안함이 스멀스멀 느껴지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1: 맞아요.
0: 어머니가 등장할 때 어머니가 그 이 주인공 스티븐에게 하는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더 긴장되게 보게 되더라고요.
1: 맞아요. 아버지는 대학의 객원 교수였지만
0: 네.
1: 어머니도 전업주부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어머니도 직장이 있었고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0: 네.
1: 병원에 출퇴근을 했거든요. 좀 생활 형편이 아주 초라한 것은 아니었지만 또 그다지 부유한 것은 아니었는데도
0: 네.
1: 이 두 부부는

0: 마당을 가꾸고 수영장을 유지했어요.
1: 네.
0: 그 단독주택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집안에 유지비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두 부모가 바빴기 때문에 어린 스티브는 좀 수영선수로 활약도 하고
1: 네.
0: 공부에도 집중을 하긴 했지만 외동이었기 때문에 늘 혼자 학교를 다녀오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시리얼로 끼니를 때우고
1: 네.
0: 그러다 보면 어머니가 퇴근해서 왔냐고 학교를 잘 다녀왔냐고 이마에 뺨을 맞춰주기도 하고 뭐 그런 보살핌 속에서 약간의 좀 외로움 속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돌아보면 스티븐의 어린 시절은 항상 그런 어떤 지적인 아버지의 유희와 이 너그럽고 이해심 많고 아주 아름다운 어머니의 그런 눈빛 속에서 자라난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11살 때 떠나버렸고 어머니와 이혼해서 한평생 자라났는데
1: 네.
0: 의도한 것은 아닌데 스티븐의 삶 자체도 공부하는 것을 즐겼고 대학원에 진학했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대학에 자리 잡았고 10여 년 이상 강의직을 유지해왔단 그쵸. 말이죠. 결혼을 해서 자신의 아버지처럼 아들 하나를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가 박사학위를 받았던
1: 네.
0: 버클리 대학 그 주변을 계속해서 자신이 맴돌아왔다는 걸 뒤늦게 자각한 거예요. 그 뒤늦은 자각은 아내 앨리슨이 별거를 선언하면서 깨닫게 되거든요.
1: 네.
0: 스티븐은 깜짝 놀래요. 앨리슨이 우리 잠시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스티븐은 사실 굉장히 놀라거든요.
1: 네. 짐작도 못한 거죠. 그런 반응이
0: 그
1: 올 거라고.
0: 그 놀람은 반반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앨리슨이 갑작스럽게 별거를 선언하면서 우린 좀 떨어져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당신은 나를 정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원하지 않잖아.
1: 네.
0: 핀도 지금 너무나 학교 생활이 불안정한데 나는 두 사람 다 감당할 자신이 없다. 당신은 당신만의 뭔가를 찾아 나서야 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고 스티브는 그제야 자신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앨리슨과 정서적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좀 미뤄왔던 것을 깨닫죠.
1: 해피형이니까, 네, 그렇죠.
0: 해피형이었으니까.
1: 맞아요.
0: 그래서 무언가 앨리슨이 자기 자신을 무작정 밀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티븐이 앨리슨을 좀 밀어내고 있었고
1: 네.
0: 애초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던 때의 동력과는 에너지가 점점 떨어져 왔다라는 걸 자기 자신도 느끼는 거죠. 그 예로 10여 년 이상 지속해왔던 그 샌프란시스코 대학을 한 6개월 전에 그만두고
1: 네.
0: 자꾸만 방황하고 있었어요.
1: 참 이런 상황입니다.
0: 네.
1: 지금 들으시면서 1504 쓰시는 카페이님이 상상 속의 삶 이 제목을 듣고서 혹했고 호기심이 생겼고 책 표지에 은은한 민트 빛깔에 한 번 더 혹했고 지금 책 검색해보고 또 승숙 작가님 설명도 들으면서 이 소설 한 꼭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읽으면서 마음의 갈증도 같이 해소되기를 라고 하셨습니다.
0: 마음의 갈증. 네.
1: 그렇죠. 인생에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여러 질문들이 있을 텐데
0: 네.
1: 아마 지금 이 스티븐과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0: 네.
1: 공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0: 그럼요.
1: 이런 마음 상태가.
0: 맞죠. 네. 지난주부터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부모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1: 맞아요.
0: 네. 지배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강한 어조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륜이라고 우리가 부를
1: 네.
0: 정도로 부모 자식 간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풀 수 없는 난제이기도 하고요.
1: 네.
0: 그 부모와의 애착이 아주 안정적으로 형성돼서 끝도 없는 헌신과 사랑으로 애정으로만 뭉쳐진다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1: 그쵸.
0: 너무나 쉽게 서로에게 상처 주는 존재가
1: 맞아요.
0: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고 끝없이 헌신해도 돌려받지 못하는 감정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면에 인간의 영혼에 아주 깊은 파열음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또 나의 부모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1: 7667 쓰시는 카페님, 휴가로 같이 쉬고 있는 신랑이랑

0: 아이랑 점심으로 김밥 싸서 먹으면서 북카페를 듣고 있어요. 온 가족이 이렇게 듣고 계시네요. 신랑이랑 독서 취향이 다른데 승숙 작가님이 소개해주는 소설을 들으며 혼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네요. 소설은 잘 읽지 않는 신랑에게 상상 속의 삶을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1: 아, 독서 취향이 다르면 또 다른 대로 재밌고.
0: 그럼요.
1: 네, 같으면 또 같은 대로 신나고.
0: 너무
1: 네.
0: 같아도 신기하고요. 너무 달라도 신기하죠.
1: 맞아요.
0: 근데 아무튼 지금 이 두 분 다 책을 읽으시는 지금 분위기인 것 같아서 독서 취향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면.
1: 그렇죠.
0: 대한민국 성인 1년에 몇 권 읽는가 이런 통계 수치 보면.
1: 아름답네요.
0: 아, 그러니까요. 지금 정말 아름다운 네. 지금 분위기입니다. 네. 아,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피터 가브리엘의 곡 파더 선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염승숙 작가와 함께 펼쳐보는 책은 앤드루 포터의 장편 소설 '상상 속의 삶'입니다. 5623 쓰시는 카페인님, 오늘은 성찰의 북카페인가요? 저 또한 회피형이었던 1인으로서 반성이 되네요. 일 때문에 소설을 읽을 시간이 통나지라는 요즘인데 북카페에 염승숙 작가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고 위로를 받습니다. 더위에 메말라가는 감성이 촉촉한 담비 같은 북카페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 회피형, 뭐 불안형, 우리가 뭐 안정형 뭐 이런 거 있지만 회피형이 무조건 나쁘다, 뭐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여러 갈래가 있을 것 같고,
0: 맞아요.
1: 이 갈등에 임박했을 때, 갈등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좀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진짜 우리 혈액형처럼 완벽히 구분되는 건 아닌 것
1: 그런 건
0: 같아요.
1: 아니에요.
0: 예, 회피형은 꼭 회피형이기만 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1: 맞죠.
0: 다만 이렇게 소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만나면
1: 그렇죠.
0: 내 모습 혹은 나와 가까운 이들의 모습을 돌아올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이게 어떤 대사긍식이기도 하고, 소설 속의 주인공이 어떤 문제적 상황에 당면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그 실행력, 움직임, 행동력 같은 것들을 보면서, 아, 나의 어떤 내면을 좀 투영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는 것이니까, 이
0: 그렇죠.
1: 소설 안에서도 지금 스티븐이 아내에게 별거 통보를 받고, 아내 앨리스는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꼼꼼히 짚어줘요. 지금, 얘기 좀 해, 스티븐이라고 스티븐을 불러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사이에는 거리가 생겼다. 나는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렸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너는 몸도 마음도 딴 데가 있어 라고 아주 단호하게 짚어주거든요.
0: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내 배우자가 그런 말을 해주면 진짜 정말 정말 그런가? 내가 회피해 왔던 거라고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회피할 구석이 없어지는
1: 그쵸.
0: 느낌이잖아요.
1: 요즘에 왜 강의도 나가지도 않고 모든 직업적인 관련 일을 그만두면서 왜 이렇게까지 집 안에서 은둔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앨리슨과 아들 핀을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방치에 가깝도록 내버려 두고 왜 이렇게까지 홀로 고뇌하고 불안에 휩싸여 있을까? 스티븐도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앨리슨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좋지 않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빨리 해결하려는 노력을 시작하자라고 하니까 가만히 앉아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스티븐은. 앨리슨 말이 다 맞으니까.
0: 그쵸.
1: 그래서 최근에 왜 이렇게까지 스티븐 자신이 불안했는지 곰곰이 고민을 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스티븐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과거에 스티븐이 지녔던 모든 인간관계, 부모, 친구, 동료, 뭐 연애 상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뚜렷한 이유 없이 관계에 있어서 한 발짝 물러나는 경향. 갑자기 사이가 좋았다가도 갑자기 상대에게 거리를 두고 사라져버리는 경향. 이런 태도가 어떤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내가 가진 잠재적인 불안과 연결돼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스티븐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선 앨리슨한테 얘기를 하죠. 나 사실은 이 모든 나의 지금 정서적인 불안과 관계적인 어려움이 모두가 다 아버지 때문인 것 같아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앨리슨은 이해를 해줘요. 왜냐면 연애 시기부터 스티브는 아버지에 관한

0: 아내서라면 종종 얘기를 해왔어요. 난 도대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쵸. 아버지는 11살 때 대학의 종신교수직 심사에서 탈락한 뒤로
1: 네.
0: 너무나 정신산만하게 굴다가 우리 나와

0: 욕망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는 좀 더 노력해서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의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책임감 있게 이끌지 못하고 아버지는 굉장히 희한한 사람이었다고 스티븐이 회고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앨리슨이 아버지가 문제라면 네. 그 아버지의 존재를 찾아서 좀 떠나봐라.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나와 핀에게 다시 돌아올 거라면 네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와라 라고 지침처럼 내려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설의 주요한 스토리적 전개는 이 성인이 된 스티븐이 아버지의 직장 동료들 그리고 아버지의 삼촌 줄리, 아버지의 동생이었던 네. 줄리언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계속해서 아버지와 관계되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어떤 얘기라도 좋으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들려주세요. 라고 캐묻는 방식으로 여행을 떠나다니는 거예요.
1: 그렇죠. 흥미로운 구성이죠.
0: 맞아요.
1: 어떻게 보면 회피했던 과거의 문을 하나하나 열어보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연락 안 되는 사람도 있고
0: 맞아요.
1: 그래도 기꺼이 또 나와서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있고
0: 맞아요. 아버지의 직장 동료들은 한결같이 스티븐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매력적인 사람이었다고 인정을 해요.
1: 네.
0: 너무 지성적인 인간이었고 학자로서 재능이 있었고 학생들한테 너무 인기 많은 뭐 그런 일화도 있었대요. 어떤 학생이 지독한 생활고 때문에
1: 네.
0: 휴가철인데 본가에 내려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말고사 그 시험지를 채점해서 돌려줄 때
1: 네.
0: 아버지가 그 학생한테 그 기차표를 끊어서 그 클립에 끼워서 시험지와 함께 돌려줬다는 거예요.
1: 다정합니다.
0: 그렇죠. 너무 다정하고 그쵸. 사실은 선생이기 이전에 인생의 선배로서 어떤 좀 따스함을 보여준 거잖아요.
1: 사려 깊은 네. 배려를 해주시는 거죠.
0: 그렇죠. 그런 일화는 사실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이좋은 부자간이라고 할지라도 네. 모르는 면면일 수 있는데 아버지의 직장 동료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일화도 또 듣게 되는 거예요. 한평생 아버지는 너무 이기적이고 정신산만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런 면이 있었네. 새삼스럽게 알아가는 대목들이 있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어린 시절의 스티븐은 아버지를 떠올리면 너무 평온하고 이제 유려한 내면적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이었지만 어느 때는 너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길 없어 보이는 그런 면면도 자주 보였었대요.
1: 그러니까 좀 일관성이 없는
0: 네.
1: 분이셨던
0: 네, 감정적으로.
1: 거예요. 맞아요.
0: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1: 네.
0: 그 프루스트, 작가 프루스트에 대해서 너무 열광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언제 읽어도 너무 좋고
1: 네.
0: 여러 번 읽어도 너무 좋고 언제나 살면서 반복적으로 읽어야 하는 역작이야, 명작이야, 막 이렇게 얘기해 주기도 하고.
1: 네.
0: 또 그리고 그 수영집 안에 마당 옆에 수영장이 있고 옆에 카바나라고 작은 오두막처럼 집 한 채를 지어서 그 흰 벽면에 영사기를 쏘고 오래된 흑백 고전 영화를 틀어서
1: 네.
0: 어머니와 머리를 맞대고 보기도 하는 낭만적인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시도 때도 없이 어느 날에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프루스트가 말이야 라고 하면서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비논리적인 말들을 막 쏟아낸다든가
1: 뭔가 주체할 수 없는 네. 무언가에 휘말린 사람처럼
0: 네 그런 이야기를 쏟아내서 어머니를 좀 불안하게 만드는 아버지가 또 그러신다 라고 하면서 우리 잠깐만 좀 기다려보자 오늘은 우리 먼저 자야 할 것 같아 아버지는
1: 네.
0: 카바나에서 할 일이 있으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어머니가 자신과 아버지를 좀 분리해 놓았던 그런 경험들 이런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정신적으로 혼란하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 늘 의문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동료들을 만나면서 아버지의 동료들의 증언 아닌 증언들이
1: 네.
0: 아버지가 어쩌면 조증과 우울증을 넘나드는 기분장애 같은 것을 심리적 장애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어떤 동료는
1: 네.
0: 너희 아버지는 정말 매력적이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었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너희 아버지는 정말 괴팍하고 난폭한 싸움꾼이었어. 마치 쌈닭과 같이 늘 누군가 자신을 공격한다고 의심했고 누군가

0: 어느 날에는 자신의 연구실 찾아 들어와서 누가 날 감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급격한 불안증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1: 네.
0: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는 너무나 좋은 호인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친밀해질 수 없는 거리감을 둘 수밖에 없었던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는 여러 가지 면면을 이 스티븐이 알게 되어 가는 거죠.
1: 그 과정을 따라 읽는 시간. 아마 카페인 분들도 읽으시면서 여러 생각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사연에는 네. 회피형 고백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0: 아마 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1: 맞습니다. 네. 지금 9339 쓰신 카페인님, 부모님과의 과거를 잊고 현재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살고 싶은데 불쑥 좋지 않았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나의 일상이 멈춥니다. 그래서 회피형입니다. 적당히 잘 포장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0: 너무 이해가
1: 같은 돼요. 마음이죠. 네. 이 소설의 맞아요. 주인공과. 자,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레이 라몬테인의 롱 웨이 홈 띄워드릴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오늘의 책은 상상 속의 삶입니다. 앤드루 포터의 소설이고요. 저는 읽으면서 제가 아까 그 어머니가 등장할 때 마음이 이상하게 그 불안함이 어머니가 너무 자애롭고 그리고 센스 있게 나와 그 아버지로 이제 그 아버지를 필두로 한그 어른들의 세계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데
1: 맞아요.
0: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이제 어떤 회상 속에서는 투나잇쇼라고 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투나잇쇼에서 막 웃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 웃음소리 뒤에 어머니가 우는 소리를
1: 맞아요. 스티븐이 듣죠.
0: 맞아요. 그래서 이좀 조숙한 거 아니에요? 이 스티븐도 그래서 그럴 때는 가끔 이제 엄마한테 가서 나 잠이 안 와, 뭐 무서운 꿈 꿨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파고듦으로써 엄마의 그 울음을 좀 멈춰 세우고 싶어 하는 아들이기도 했었고
1: 맞아요.
0: 이런 장면들이 보이니까 독자로서도 도대체 뭐지?
1: 그쵸.
0: 뭐야? 뭐가 있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1: 맞아요. 이 소설에서 주요 캐릭터들의 면면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설정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 스티븐의 어머니 캐릭터가,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전업주부로서 마냥 스티븐 아버지의 애정만을 갈구했다기보다는, 시대상이 나오거든요. 함부로 여성이 남성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던 시대였다라는 시대의 상황이 잠깐 언급이 되는데, 그 정도로 어찌 보면 여성에게 어떤 순종적인 면을 강요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븐의 어머니는 직장 여성이었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이제 돈을 벌었던, 그래서 이제 스티븐을 잘 길러내고자 노력했던 여성이면서, 이 스티븐 아버지가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지녔던 이 정서적인 불안정함, 그리고 이 정신적인 혼란함 등을 아주 인내심 있게
0: 그쵸.
1: 기다려주고 바라봐주고 시간을 주던, 그리고 끝끝내 그를 용서했던 인물이었어요. 이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들이 여러 동료들의 입을 거치면서 중첩되면서, 아버지가 겪었던 이, 좀 심리적인 불안함이 있었겠구나.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질병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스티븐이 알아가거든요. 그것을 어렸던 스티븐은 몰랐겠지만, 어머니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0: 그렇겠죠.
1: 어머니는 그, 정말 그 코미디 쇼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멈추지 않았을 정도로, 이 자신의 남편이 주는 이 혼란함에 어쩔 줄 몰라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 스티븐을 다독이려는 강인한 면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좀 특이하지. 좀 특별한 분이야. 아버지가 프루스트에 대해서 막 너무나도 열렬한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말들을 막 뿌려놓을 때마다 이 어머니가 감지하는 이 불안감들이 있었겠지만, 아버지는 결정적으로 그좀 조울증이라고 하나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제어하지 못하는 습성 때문에 이 종신교수직 심사에서도 탈락해요. 왜냐하면 종신교수직 심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 스티븐의 아버지가 가졌어야 하는, 필히 가졌어야 하는 저서였는데,
0: 책을 내야 되는데.
1: 책을 내야 했는데, 책의 8챕터 정도는 아주 공신력 있는 학술지에 이미 실려서 검증받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너무 훌륭했는데, 그 8꼭지만 실었으면 한 권의 책이 아주 무난하게 완성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조증의 시기에 나머지 두 챕터를 써서 수록하려고 고집을 부렸는데, 그것이 너무나 인과적으로 말도 안 되고, 학술적으로도 좀 사려깊지 못한, 낙서에 가까운 글들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 측에서도 나머지 두 챕터를 덜어내자라고 했지만, 조증 상태의 아버지는 그것을 덜어낼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것을 수록하고자 했지만 결정적으로 출판되지 않았고 종신교수직 심사에서 탈락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종신교수직 심사에서 탈락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조금 신사답지 못했던 것 같아요.
0: 네.
1: 종신교수직 심사에 탈락했어도 1년 정도 시간을 유예하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그때의 자격 요건은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버지는 강의에 대단히 불성실하게 임했고 그 모든 책이 잡혀서 다 재심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신교수직에 탈락한 것은 그 어떤 대학에서도 다시 자리 잡지 못할 것을 의미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스티븐으로서는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다 그 모든 끝, 종말,
0: 네.
1: 결말을 예감하면서도 무작정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0: 맞아요.
1: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0: 그 부분에서 이제 도박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네. 하는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게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네. 그러니까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그래도 뭐 이 9장 10장 추가된 거 넣어도 난 포기 못 하겠는데 이거 넣어도 출간해 줄 곳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도 있었을
1: 맞아요.
0: 테고
1: 그리고 저서 한 권 없이도 종신교수직의 심사에서 통과된 다른 교수들이 있잖아.
0: 그쵸.
1: 내가 무슨 문제야? 나는 그들보다 더 유능해. 라고 오만하게 자기 자신을 과신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사실은 결정적으로는 그 시대상에 걸맞지 않게
0: 네.
1: 아버지가 남성 연인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소수자적 진실이 좀
0: 네.
1: 추가가 되거든요. 어린 스티븐의 눈에도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데릭 에번슨이라고 하는 동료 교수가 항상 집을 드나들고
0: 네.
1: 아버지와 함께 카바나에 아주 오랜 시간 밤낮으로 머물면서 함께 강의 준비를 한다거나 작업, 논문 작업을 하는 과정들이 연이어 있었는데 그 둘이 이제 함께 있을 때마다
0: 네.
1: 그 둘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서글픈 눈빛, 그쵸. 혼란한 감정의 동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스티븐이 예민하게 감지했던 그런 사춘기적인 설정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한평생 스티븐을 따라다녔는데 결정적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아버지의 그런 소수자적인 특질들도
0: 네.
1: 아버지를 교수직에서 박탈당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었단 말이죠.
0: 참 이 어머니는 이런 게 어머니가 22살에 만난 남자
1: 네.
0: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1: 맞아요.
0: 이 나라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몇 번을 옮겨가며 함께한 남자. 이게
1: 맞아요.
0: 이제 그 부모님의 관계인데
1: 맞아요.
0: 지금 스티븐이 다시 움직이면서 듣게 되는
1: 네.
0: 찾게 되는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스티븐 스스로도 너무 혼란스러웠을 수 있을 것 같고
1: 맞아요.
0: 이 모든 것을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1: 그죠.
0: 하는 거.
1: 맞아요.
0: 플리트우드 맥의 랜드슬라이드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앤드루 포터의 장편 소설입니다. 상상 속의 삶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이 얘기에 많은 카페인 분들에게 감흥하면서 지금 사연을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5086 쓰시는 카페인님, 저 역시 아버지랑 10대 때 헤어지고 20여 년을 못 만났는데요. 이젠 그저 건강히 지내시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젊은 시절 아버지에게도 가족 부양이라는 책임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았다는 걸 저도 이제 알게 됐으니까요.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민정님은 아버지도 안 됐어요. 얼마나 좌절이 심했을까요? 자기도 어쩌지 못하는 자기 자신. 이 가시나무 같은 자기 자신으로 인한 실패와 좌절이 아버지를 불도저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이런 스티븐이 그 아버지의 주변 인물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도 듣지만
0: 네.
1: 사실은 스티븐의 어린 시절의 각인처럼 남아있는 아버지와의 일화들도 있어요. 단적으로 아버지가 11살 시절에 아주 영원히 이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을 떠나기 전에
0: 네.
1: 갑작스럽게 정말 아까 불도저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밀어붙이듯이 스티븐 오늘 학교 가지 말고 영화 보러 가자라고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차를 몰고 막 국도를 지나서
0: 네.
1: 아주 오래된 흑백 영화, 고전 영화, 이탈리아 영화를 보러 가요. 근데 이탈리아 영화를 보러 갔는데 당연히 어린 나이에 스티븐이었기 때문에 영화 자체를 이해하진 못해요.
0: 그쵸.
1: 너무 자막도 막 빨리 지나가는
0: 그렇죠.
1: 외국어 영화였고.
0: 토이스토리 이런 거
1: 네.
0: 봐야죠.
1: 그쵸.
0: 네.
1: 근데 제목도 무슨 정사라고
0: 네,
1: 해가지고,
0: 아버지가 선택한 영화는?
1: 너무 예술 영화였던 거예요.
0: 아,
1: 지극한 예술 영화.
0: 네.
1: 그런데, 영화 앞부분에서 스티븐의 뇌리에 남아있는 장면들이 한 인물이 도망칠 곳이 없어. 라고 자꾸만 반복적으로 내뱉는 인물이 나왔대요.
0: 네.
1: 그러면서 아버지가, 영화 속의 등장인물이 혼란스러워하거나, 방향을 잃거나 상징적인 덫에 갇히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도망칠 곳이 없어. 출구는 없어. 라고 계속해서 아들 스티븐에게 속삭였다는 거예요.
0: 마치 자신의 대사인
1: 네.
0: 것처럼.
1: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막 아무 말 없이 보기보다는 같이
0: 네.
1: 간 사람과 잠깐씩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계속해서 자기 귀에 내뱉었던 도망칠 곳이 없어. 출구는 없어. 이런 말들이 단순히 이제와 생각하니까 예술 영화의 배우가 내뱉는 대사 한 줄이 아니라
0: 네.
1: 아버지가 그 당시에 느끼고 있었던 불안정함, 불확실성, 이 미래에 대한 동요, 이런 것들을 다 함축한 말이 아니었을까? 이제서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마치 영화에 담긴 더큰 의미를 강조하듯이 아버지가
0: 네.
1: 뱉었던 그 말들을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복기하는 거죠.
0: 저그 장면이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여기
1: 그쵸.
0: 보면 그 영화의 줄거리를 뭐 별개로 하더라도 이 주인공 스티븐

0: 하면은 그 순간을 영화 속 정지 화면처럼 오랫동안 기억하고 맞아요. 계속 떠올리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아버지가 예, 잠깐 몸을 기울여서 이렇게 나의 손을 잡아준다던가 이런 행동이 너무 친밀하니까 이 아이가 깜짝 놀라는 장면들 맞아요. 이런 것들 보면서 아 이게 어떤 충동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또 했을까?
1: 네.
0: 그리고 이게 책갈피처럼 그냥 박제돼가지고
1: 그쵸.
0: 한 사람의 삶에 계속 그쵸. 아버지와의 추억으로 남은 거잖아요.
1: 그쵸.
0: 그게 어떤 걸까 생각하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1: 맞아요. 너무 애틋한 장면이고
0: 네, 맞아요.
1: 사춘기 소년 스티븐이 아버지의 손길과 온기를 느꼈던 마지막 기회였기도 하고
0: 네.
1: 아버지가 참으로 씁쓸히 은유적으로 도망칠 곳이 없다 아들아 라고 고백했던 내밀한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볼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항상 스티브는 사람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면서도 아버지가 걸어갔던 삶의 궤적을
0: 네.
1: 스티븐도 따라가게 되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마치 아버지에게 남아있는 이 불안함 같은 것들이 지금 나의 회피형 기질로 남아서 나 또한 분명히 사랑하고 있는 앨리슨과 핀으로부터 멀어져서 홀로 고립되어 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좀 있었던 거죠. 나 또한 아버지의 삶의 발자취를 그대로 닮아가는 것은 아닐까?
0: 네.
1: 그런 슬픔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별하고 나서 이 어린 스티븐이 아버지의 부재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마다 해줬던 말들
0: 네.
1: 그런 것들을 떠올리는 거죠.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있잖아 어떤 사람은 우리 삶에 잠시 들어왔다 가.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거야. 어머니가 아주 침착하고
0: 네.
1: 처연한 낯빛으로 이 상실과 부재에 대해서 알려준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극복될 수 없었던 이 상실의 경험이 마지막 소설의 결말로 가면 아버지는 끝끝내 조울증을 넘어서
0: 네.
1: 조현병까지 발발해서 삼촌 줄리언에 의해서 요양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놀라운 사실은 어머니도 그 요양시설에 입원비를 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0: 그러니까 아들에게 얘기하지 않은 거죠.
1: 그렇죠. 그리고 스티븐 역시 알고자 하지 않았고요.
0: 네.
1: 이제 와서 어머니까지 잃은 뒤에야 이 아버지가 언제나 이기적이었던 인간으로만 기억되었던 상상 속의 삶에서 떨쳐나서 그 또한 불완전하고 쓸쓸하고 외로웠던 한 명의 인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그와 동시에 스티브는 다행스럽게도 앨리슨이 다시 자신의 어머니처럼 손을 내밀어주거든요. 나와 핀의 곁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함께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라고 손을 내밀어주고 스티브는 돌아갑니다.
0: 네. 자 이렇게 지금 장편 소설 두툼한 소설 한 권을 그래도 우리 북카페에서 승숙 작가님 예, 우리 전기수 따라서 이렇게 만나봤는데 아 진짜 마지막에 그 어머니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주셔서 뭉클해가지고
1: 네,
0: 네.
1: 맞습니다.
0: 이 이야기 꼭 책으로 만나보시기 네. 바랍니다.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할게요. 6277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6755 쓰시는 카페인님 두 분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이민정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가슴이 아파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스티븐도 모두 안쓰러워요.
1: 네, 맞아요. 네, 이 모든 서사가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0: 네.
1: 꼭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다음 주에는 우리 어떤 책으로 얘기 나눌까요?
1: 네, 다음 주에는 헤르만 헤세의 책이고요.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입니다.
0: 또 어떤 사연이 있을지
1: 네.
0: 궁금해지는 제목입니다.
1: 네.
0: 다음 주에 승숙 작가님 만날게요.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호세 곤잘레스의 Stay Alive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을 하고 있는 박훌룡입니다. 서점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 받을 때가 있어요. 책 진짜 많이 읽으셨을 텐데 그 중에 인생책이 뭐예요? 아,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가볍게 대답하자니 독서 내공이 없어 보일 테고, 진중하게 대답하자니 뽐내는 걸로 보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책,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책은 바로 전과라고요. 내 전과는 초등학생용 학습지입니다. 하지만 어린 소년에게 전과는 세상의 모든 지식이 들어있는 위대한 책이었습니다. 그때 전과를 읽으면서 쌓은 독서력은 중학생 때 퇴마록을 만나 밤을 꼴딱 새는 신공으로 발휘되더니, 고등학교 때는 시험기간마다 삼국지와 수호지를 달달 외는 집중력으로 승화됐죠. 저에게 인생책은 이렇게 읽는 재미를 느끼게 해준 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책은 무엇인가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초급 중국어를 진행하는 성구현
2: 왕완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영 PD입니다.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을 간단한 곡 소개와 함께 들려드리는 주말 세계음악갱 1부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오늘과 내일은 무더위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시원한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하얀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풍경이 바로 떠오르는 차가운 음악. 오싹한 공포 영화의 사운드트랙. 그리고 체감 온도를 약간 낮춰주는 음산한 음악으로 플레이리스트를 채웠는데요. 플리의 타이틀은 서늘한 음악으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서늘한 노래는 영화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의 삽입곡이죠. 영국 록밴드 쿨라쉐이커의 연주한 노래 허쉬입니다.

8월 8일 토요일의 세계음악기행 첫 곡은 밴드 쿨라쉐이커의 허쉬였습니다. 한동안 여름 시리즈로 제작됐던 슬래셔 무비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1997년 첫 번째 영화에 쓰인 노래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서늘한 음악 이번에도 영화의 사운드트랙입니다.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이 연출한 1992년 영화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 게리 올드먼, 위노나 라이더, 키아누 립스, 앤서니 허킨스, 모니카 벨루치. 굉장히 초화 캐스팅의 영화였죠. 이 영화의 OST에서 유리스믹스 출신의 애니 레녹스가 부른 Love Song for Vampire 먼저 들으시고요. 이어서 2011년에 나온 로맨스 판타지 뱀파이어 영화죠. 트와일라이트 시리즈 중에서 The Twilight Saga Breaking Dawn Part 1 사운드트랙에서 크리스티나 페리의 노래 A Thousand Years 보내드립니다.

그로테스크한 느낌, 기괴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애니 레녹스의 Love Song for Vampire였고요. 그리고 발표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가끔 차트에 등장하는 예쁜 사랑 노래죠.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서늘한 음악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좀 시원한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극지방으로 떠나봅니다. 스페인 감독 훌리오 메뎀이 연출한 1998년 영화 북극의 연인들, 이 영화를 보고 만든 노래인데요. 스페인 밴드 라 오레아 데 반고흐의 로스 아만테스 델 시르쿨로 폴라르, 북극의 연인들 먼저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곡은 비극으로 끝난 영국의 탐험가 로버트 스콧 일행의 남극 원정기를 그린 노래입니다. 스페인 그룹 메카노의 1988년 발표곡 에로에스 델 안타르티다, 남극의 영웅들. 북극과 남극, 빙하로 뒤덮인 극지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얼음 바람, 냉기가 느껴지셨죠? La Oreja de Van Gogh의 Los Amantes del Siglo Popular, 북극의 연인들. 이어진 곡은 역시 스페인 그룹 메카노의 Héroes de la Antártida, 남극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서늘한 음악. 이번에는 프랑스 샹송입니다. 겨울, 눈, 얼음, 펭귄, 사후세계 등이 연상되는 노래들인데요. 먼저 미셸 베르제 원곡을 리메이크한 베로니크 상송의 Le Paradis Blanc, 하얀 천국부터 들으시고요. 두 번째 노래는 러시아계 프랑스 가수

엔조 엔조의 Le Grand Blanc, The Big White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래, 남극의 황제 펭귄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 La Marche de l'Enfer, 펭귄, 위대한 몸의 사운드트랙에서 음악을 담당한 에밀

차가운 흰색의 이미지가 그려지는 노래 세 곡이었습니다. 순서대로 베로니크 상송의 Le Paradis Blanc, 하얀 천국, 엔조 엔조의 Le Grand Blanc, The Big Fight, 그리고 에밀리 시몽이 노래한 All is Fight였습니다. 서늘한 음악 전해드리고 있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도 영화와 관련된 음악입니다. 팀 버튼 감독이 연출하고요, 조니 뎁과 위노나 라이더가 출연했던 슬픈 동화 같은 영화였죠. 가위손. 팀 버튼의 기괴한 영상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배경음악을 작곡한 단짝, 데니 엘프만의 스코어, 아이스댄스 준비했고요. 이 영화 가위손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노래,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프란체스코 바치니의 노래 마니 디 포르비체 가위손도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메리 셀리의 소설의 주인공으로 숱하게 영화화된 괴물이죠. 프랑켄슈타인을 거친 허스키 보이스의 이탈리아 가수 마르코 마지니가 노래로 다시 불러냈습니다. 마르코 마지니의 프랑켄슈타인까지 세 곡 전해드립니다.

영화의 스코어 그리고 여러 가지 효과음으로 영화적인 느낌이 나게 만든 노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순서대로 가위손의 스코어였죠. 데니 엘프만의 아이스 댄스, 이탈리아 가수 프란체스코 바치니의 마니 디 포르비체, 가위손, 그리고 마르코 마지니의 프랑켄슈타인이었습니다. 세계음악갱 토요일 1부 세음행 플레이리스트는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음악으로 조금 시원해지셨나요? 무더운 날씨에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물도 자주 드시고요. 세명 플레이리스트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눈 덮인 세상이 바로 떠오르는 영화의 스코어 두 곡입니다. 프란시스 레가 작곡한 영화 러브스토리의 음악 스노우 플로릭, 그리고 일본 영화 러브레터의 음악이죠. 레메디오스의 어 윈터 스토리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람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EBS FM 세계 음악 기행.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이제 만나겠습니다.
1: 마드리바.

칠레 아티스트 몽 라페르테가 지난 6월에 발표한 11번째 앨범 Femme Fatale Volume 2는 그녀가 수십 년째 묵혀뒀던 미발표곡 50곡 가운데 마음에 드는 걸 골라 다시 작업한 결과물입니다. 선정 기준은 몽 라페르테답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노골적으로 솔직한 노래, 차마 입 밖에 꺼내기 불편할 정도로 날 것 그대로 표현하는 노래들에 제일 끌렸어요. 라고요. 가디언은

금기를 끌어안는 것은 라페르테에게서 볼 수 있는 펑크적인 성향이라고도 분석합니다. 2019년 그녀가 여성의 낙태권과 재생산의 자유를 상징하는 초록색 반다나를 두르고 맨 가슴에 엔 찔레 돌뚜란 비올란 이 마딴, 칠레에서는 고문하고 강간하고 죽인다, 이런 메시지를 적은 모습으로 라틴 그래미 시상식에 등장했을 때 위협적일 만큼 거침없이 보였습니다. 음악에서도 몽라페르테, 그는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동시에 상충적인 결을 드러내며 그녀를 일반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교란합니다. 칠레 매체가 주로 공격할 셈으로 그녀에게 붙인 별명 팜파타를 타이틀로 내건 연작 앨범에서 몽라페르테는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청취자를 은인인 동시에 싸워야 할 적으로 규정합니다. 나는 상품이 아니다 라고 반박하면서 동시에 인정하는 시기죠. 마지막엔 이렇게 외칩니다. 나에게 일관성 따위를 요구하지 마. 성폭행의 기억을 마침내 가감 없이 고백하기 위해 즉흥 재즈의 형식을 취해 고삐를 풀어버립니다. TV 오디션 쇼가 좋아할 법한 라틴 팝 발라드 스타일을 내세웠던 데뷔 시절, 목소리를 잃을 뻔한 투병 시기를 거치며 각성한 후 라틴 아메리카의 뿌리에 락, 블루스, 빅밴드, 신트팝, 레게, 프리 재즈, 아방가르드까지 금기 없는 음악 탐사를 거듭하면서 이 누구에게도 어디에도 쉽게 예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여자 예술가라는 미학적 젠더를 정립한 몽라페르테, 그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실생활에서 자신은 팜파탈이 아니라 평범한 아줌마라고 말하지만 그녀가 택한 비유는 듣는 사람을 새삼 긴장하게 만듭니다. 나는 두 개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는 슈퍼맨, 다른 하나는 클라크 켄트랍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현대 라틴 대중음악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거부감없는 예술의 목소리라고 불리는 칠레 출신의 싱송라 몽라펠테 만나봤습니다. 기준점이 된, 뭐 되돌아보면 그렇다. 이 이후로 자신이 원하는 실험을 훨씬 더 펼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 그 음반, 그리고 그 싱글 Tu falta de querer, 부족한 너의 사랑 들어봤습니다. 2015년 몽라펠테 볼륨 1이라는 음반에서 들었고요. 이 아티스트는 2003년에 본명의 일부를 걸고 음반을 첫 음반을 냈어요. 몽세랏 부스타만테라는 아티스트 명으로 발표했습니다. 2003년에 그 이후로 한 8-9년의 공백이 있고 나서 11년부터 본격적으로 몽라펠테라는 이름으로 앨범을 발표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기준으로부터 2.5년 내지 3년마다 정말 고밀도의 그런 정규 음반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어림잡아서 지금 한 10장의 정규 음반이 발표가 됐고요. 뭐 라이브 음반도 있던데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텐데요. 정말 다작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음반 개수뿐만 아니라 각 음반의 그 밀도가 정말 예, 어마무시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장르 선택에 있어서도 뭐 정말 다채롭고요. 이런 거침없음이 마치 일 중독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팬들에게는 정신없을 수도 있고 산만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래서 매 음반마다 예, 어떻게 보면 스스로 세운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행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미스테리드는 2003년 첫 음반과 11년 발표하는 그몽 라페르텔로서의 첫 음반 사이에 괴리가 상당하다는 거죠. 그 8, 9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가장 큰 거는 자신의 나라인 칠레를 떠나서 멕시코 시티에 정착했다.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주를 생각해 보면, 아, 정말 목숨 걸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라틴 대중음악, 그런 팝이나 뭐 여러 장르의 그런 주요 도시,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주요 도시니까 멕시코 시티가 당연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 사람이 뭐 라틴 아메리카의 주된 뭐 볼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꿈비아, 손, 난손, 살사, 바차타 안 건드리는 영역이 없어요. 란체라, 마리아치, 반다, 꼬리도 등등. 충돌과 실험. 그러면서 레트로에 대해 충실한 그런 아티스트이기도 해서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런데 계기 같은 거는 아마 두 프라타 데 게레로의 상업적인 성공도 무시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자신이 시도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넓어진 거니까요. 이 아티스트들 몽라펠테가 소환하는 그런 레트로 레퍼런스의 근원을 이렇게 표기하고 있네요. 1930년대부터 50년대까지의 그 멕시코 시티 중심으로 한창이었던 볼레로, 카바레, 어구스틴 라라의 곡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나라 칠레의 무지카 세볼라 세보야군요. 발음이 세보야 같은 이런 신파 발라드 그리고 엔카 여기가 독특하죠. 일본의 엔카를 얘기합니다. 근데 종종 몽라펠테 보컬 특히 그 카바레 스타일의 그런 곡들을 들으면 엔카를 느꼈거든요. 확실히 의도한 바가 있구나. 그리고 엔카 레퍼런스도 상당히 그런 쪽으로도 청취를 많이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되는 그런 아티스트 몽라펠테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길을 걷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날 붙잡고 말하더군요. 이봐 액돌, 당신은 성공한 인생이야. 늘 여자들과 어울리지, 매일 파티를 즐기잖아. 하지만 누구도 묻지 않아요. 나도 괴로울 때가 있는지, 나도 눈물 흘릴 때가 있는지, 가슴 깊이 파고드는 슬픔을 안고 있는지. 난 가수입니다. 노래가 내 업이죠. 세상은 내 노래를 들으려고 내게 돈을 주죠. 살사 음악사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의 하나로 추앙받는 가수 액돌 라보예의 대표곡 가수라는 제목의 엘칸탄테의 가사 첫 대목이죠. 쿠바에서 태어난 음악 살사가 미국 뉴욕에서 꽃피운 전성기. 액돌 라보예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음색으로 살사의 독보적인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운한 삶을 투영한 노래로 살사를 비극의 서사로 확장한 신화가 되었죠. 물론 액돌 라보예 이전에도 살사의 비극성은 존재했습니다. 다만 라보예 이전의 살사 음악인들은 라틴 아메리카 내 사회적 불평등, 망명의 고단함과 저항을 이 거시적 관점에서 다룬 반면, 액돌 라보예는 사적인 비극, 차별화된 비극성을 더했습니다. 엘칸탄테의 가사가 내포하듯이 예술가 개인의 파멸과 내면의 고독은 액돌 라보예가 드러낸 차별화된 비극성이었습니다. 1946년 푸에르토리코의 음악인 집안에서 태어나 1963년 미국으로 건너간 17살의 청년 액돌 라보예가 살사를 만난 배경에 바로 파니아 레코즈가 있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태생으로 1964년 살사 음악 전문 레이블 파니아 레코즈를 창단한 조니 파체코는 라틴 커뮤니티 로컬 밴드에서 노래하던 액돌 라보예를 스카우트하고 그의 레이블 소속 작곡가이자 악단장 윌리 콜론을 파트너로 붙여줍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이미 소개한 바 있는 아티스트죠. 윌리 콜론이 액돌 라보예와 손잡고 발표한 1967년 앨범 엘 말로는 살사 장르의 뉴욕 라틴 커뮤니티의 거칠고 위험한 세계관을 접목해서 단숨에 두 사람을 스타 반열에 오르게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살사의 황금기를 이끌며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독보적인 콤비 음악을 쏟아냅니다. 공세적이면서도 유려한 콜론의 오케스트라를 배경으로 액돌 라보예는 그 특유의 새소리로 칼날처럼 정확하게 발음하면서 동시에 비강을 울려 부드럽게 흘리듯 노래했습니다. 그 목소리로 흥겨운 살사 리듬에 묘하게 애잔한 서정을 부여했습니다.

1993년 6월 29일 불과 46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엑도르 라보에는 살사의 정점에서 살사를 노래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사랑하는 아들이 총격 사건으로 사망하고 그의 집이 불타고 주사 감염으로 에이즈 확진을 받는 등 연이은 악재와 불행이 겹치는 와중에도 그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형벌처럼 닥친 운명을 고스란히 감당하면서 쇠진한 육체를 감추는 법 없이 무대에 올랐고 병들어 이 비감이 더 짙어진 목소리로 살사를 노래했습니다. 그는 살사라는 장르가 가진 세계관에 역설적인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의 육신을 거치며 살사는 삶을 찬양하는 춤곡, 나아가 그 비극과 허물을 위로하는 구원의 춤곡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요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1960년대 루벤 블라데스, 윌리 콜론, 셀리아 크루스와 함께 미국 뉴욕 살사의 황금기를 이끈 주역, 그리고 살사를 댄스와 파티만이 아니라 삶의 비극을 노래한 서사로 확장한 아티스트 액토르 라보에 만나봤습니다. 그가 윌리 콜론과 함께하던 7년 정도의 시간 이후로 이제 홀로서기를 했는데요. 그 홀로서기의 기간이 한 75년부터 93년, 그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한 18년 정도였다고 하는데, 한 8장 정도의 정규를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곡 들어봤죠? 세 번째 솔로 앨범에서 엘 칸탄테, 가수, 앞서 본문에서 소개한 그 가사의 그 곡이죠. 78년도 물론 파니아 레코드에서 발매가 됐고요.

우리 액터로 이 친구가 좀 어렵다고 하네. 앨범 판매도 부진하고 여러모로 좀 강력한 곡이 필요한데라고 주변에서 친구들이 의논을 한 가운데 이 곡을 주기로 했다죠. 그래서 원래 주인 말고 액토르 라보에가 이 곡을 부르면서 또 도움을 큰 도움을 받았다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벤 블라데스 같은 경우는 이후 인터뷰에서 제 주인을 만났다. 이 곡은 액토르가 부르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또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을 통해서 가수 중에 가수 칸탄테 델 로스 칸탄테스라는 또 그런 칭호로 추앙도 받게 되는 액토르 라보의 커리어에서 또 고마운 곡인 거죠. 가사 내용은 그러니까 본인의 삶의 어떤 그런 궤적과 좀 무서울 정도로 겹친다. 뭐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네요. 나는 어디서나 인기 있는 가수지만 쇼가 끝나면 그저 평범한 한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후 이어진 그의 여러 인생의 그 부침 그런 것들, 뭐 약물이나 에이즈 투병, 아들의 죽음 등등. 라보에는 그냥 그의 삶 자체가 이 노래 내용과 일치한 그런 모습이었나 보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 음악인의 세계를 들여다볼 때 한 개의 창문만 들여보는 건 처음부터 오류에 빠질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결례일 겁니다. 프랑스 아티스트 윌리엄 실레르에 대해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그는 클래식 음악가입니다. 7살부터 베토벤이 되길 꿈꾸며 정식으로 클래식 피아노를 배웠다죠. 훗날 그는 교향악단을 직접 지휘하거나 직접 작곡한 정교한 교향악곡으로 클래식부터 영화음악까지 두루 실력을 입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아노 한 대와 마이크만 있으면 무대를 채울 수 있는 프렌치 팝 발라드의 장인이 되었죠.

클래시컬을 바탕으로 한 피아노 발라드는 윌리엄 실레르의 팝의 영역에서 일부에 불과합니다. 1960년대부터 비틀즈를 필두로 한 영미 록 음악이 프렌치 팝의 아성을 뒤흔들 때 그는 풍자와 패러디에 가까운 비틀즈 워너비 음악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윌리엄 실레르는 클래식 음악 못지않게 일찍부터 영미 록 음악의 정통에 있었습니다. 7살 전까지 미국에서 살았고 이후 프랑스로 돌아와 클래식 음악 학교를 다니던 어느 날 베토벤을 버리고 비틀즈 워너비의 길을 떠났다니까요. 1968년 직접 결성한 록밴드 The Worst를 만들었고 다른 밴드의 히트곡의 작곡가로 먼저 이름을 알리고 데스타 달리다나 바르바라의 편곡자로 활동하다가 1975년 윌리엄 슐레르 본인의 이름을 내건 데뷔 앨범에서 지금 들으시는 이곡 락앤 달라스가 큰 성공을 거둡니다.

록 뮤지션 윌리엄 슐레르에게 쉴 틈 없이 달린 이 명찰들은 일면 백화점식 절충주의에 복속하는 것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그가 시도한 스타일은 팝송부터 캬바레 음악, 발레 음악, 실험적인 전자 음악, 전통 현악 사중주, 심지어는 일본 황실 전통 음악까지 가지각색이네요. 이 때문에 클래식 음악계만이 아니라 샹송의 전통을 중시하는 프랑스 대중음악계에서도 그를 두고 이것저것 다 손대지만 고유한 정체성은 희미하다라며 경계하는 이들이 있었다는데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 시선도 바뀌게 됩니다. 장르의 경계, 시대적 가치관, 예술을 고급과 저급으로 분리하는 경향을 무너뜨리고 융합한 사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맞이하면서 윌리엄 슐레르는 장르의 경계를 전방위적으로 유목하며 자신만의 개성으로 융합한 선구자로 자리잡게 되죠. 2018년 그리고 2021년 프랑스의 한 공영방송사가 윌리엄 슐레르의 은퇴와 회고록 발표를 기념하며 내건 헤드라인 또한 그의 굳건한 위상을 뒷받침합니다. Il n'y a pas un mais plusieurs William Schuller. 윌리엄 슐레르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네.

글로벌 팝의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어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미국계 프랑스 아티스트로 교향악에서 로큰롤까지 클래식과 팝의 다양한 경계를 넘나들며 새롭고 다채로운 혼종음악을 자신만의 그런 작품을 탄생시킨 윌리엄 실레를 만나봤습니다. 뭐 그래서 아까 그 비유도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창을 하나만 들여보고 이 아티스트의 커리어를 파악할 수 절대 없다. 그 창 중에서 대중이 가장 접점을 발견한 커다란 접점을 발견한 그래서 대표곡으로 자리 잡은 Un homme heureux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91년도 발표곡이고 늘 들으면서 저 때의 녹음 분위기는 어땠을까? 누가 초대되었고 관계자 위주였을까? 팬 위주였을까? 궁금한데 윌리엄 실레르가 이 음반은 스튜디오를 정해서 관객의 소수의 관객의 같은 공간에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녹음한 기록이었습니다. 뭐 성적도 대단했죠. 프랑스 탑 50 차트에 16주간 또 뭐 1위까지는 탈환하지 못했으나 20위권 안으로 진입했고요. 윌리엄 실레르의 커리어상 유일하게 이런 탑 50, 50위권 안에 진출한 그런 음악으로 기록되고 있죠. 그의 커리어는 뭐 심포니 록, 뭐 클래시컬, 그러니까 팝 록, 심포니, 클래시컬 이런 것들을 다 끌어안은 그런 아티스트라고 보면 되는데 시기마다 집중했던 부분이 좀 다르긴 하네요. 그 가운데 심포니를 위주로 실험을 했던 시기가 80년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후반이라고 하는데 방금 두 번째 곡 같은 경우는 이런 친밀함을 좀 더 미니멀한 편곡으로 느낄 수 있는 90년대가 또 팬들에게는 어떤 팬들에게는 더 소중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980년대 여름이 오면 라디오나 카페에서 이 노래를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기 머금은 삼바와 보사노바 리듬도 이 여름의 제격이었지만 음악의 인트로부터 시원하게 쭉 뻗어올라가는 여자 가수의 보컬은 청량함을 소리로 은유하는 것처럼 들렸죠. 그 청량함을 살려 당시 모 치약 회사에서 자사 치약의 TV 광고 배경음악으로 썼던 기억도 새삼납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이 곡 아스트루드는 특히 한국에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이 곡이 브라질 아티스트 아스트루드 지우베우뚜에게 헌정되었다는 사실, 라틴 리듬을 영어로 노래하는 이 가수 마시아가 브라질도 영국도 미국도 아닌 폴란드에서 나고 자랐다는 사실, 그래서 마시아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는 영어를 배운 지 몇 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이 노래의 가사를 직접 썼다는 사실은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1954년 폴란드에서 태어나 15살에 자국 아마추어 록밴드의 보컬로 합류하고 폴란드 록 페스티벌에서 우승을 차지한 후 역시 자국 팝씬에서 보컬리스트로 활동할 때까지만 해도 바시아의 본명 마르바라 드리제뜨리 젤레비스카로 활동했습니다. 27살 때 영국 런던으로 이주한 후 1983년 영국 음악인과 함께 트리오 매트 비앙꼬를 결성하면서 마시아라는 예명을 쓰기 시작했죠. 참고로 마시아라는 이 이름 폴란드에서는 마르바라의 애칭이라고 합니다. 전자음악으로 구현한 라틴 팝 재즈를 표방했던 매트 비앙꼬는 라디오와 라운지 음악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1987년 마시아는 자신의 이름을 내세운 솔로의 길을 걷게 됩니다. 브라질 삼바, 모사노바를 소울 R&B와 결합한 솔로 데뷔 앨범 Time and Tide가 미국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3년 후에 발표한 두 번째 솔로 앨범 런던, 워서, 뉴욕으로 미국 빌보드 컨템퍼러리 재즈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합니다. 동유럽 출신의 음악이니 영미권 주류 팝 시장에서 이 바시아만큼 성공한 사례는 지금까지도 손꼽을 정도로 드물답니다. 아시아에서 바시아가 거둔 성공의 배경엔 당시 일본의 팝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 도쿄의 리스너들은 시티팝을 필두로 스무드 재즈, 라운지 음악에 열광하고 있었다죠. 음악으로 그리는 세계지도 시간에 이미 살펴봤듯 이 시기 돈 많은 도쿄 청년들은 1960년대 라운지 팝, 모사노바, 재즈 음반을 적극적으로 복각하고 소비했고요. 그런 열풍 속에서 마시아는 도쿄 시부야 타워 레코드점에서 가장 트렌디한 스윕 라운지 재즈 음악으로 큐레이션 되며 메가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미국에 이어서 마시아의 세계 시장 2위를 기록했답니다. 그 여파가 이웃나라 한국까지 미치며 TV 치약 광고 음악으로 쓰이게 된 것이죠.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폴란드 태생으로 브라질 삼바 보사노바 리듬을 이 영미권의 전자음악 그리고 소울 R&B와 접목한 스타일로 일명 소피스티 팝 스타일을 자신만의 어떤 인장을 찍는 그런 성과를 올린 아티스트 바샤 만나봤습니다. 첫 곡은 아주 밝았죠. 화사한 87년 데뷔 음반 수록곡 아스트루드. 두 번째 곡 Cruisin' for Bruisin'이라는 곡이었습니다. Cruisin' for Bruisin' 이 수거라는데요. 영어권에서 무모하게 굴다가 결국 다치게 될 짓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이라죠. 2시간의 음악 여행 즐거우셨나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해발 1125m,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가장 높은 곳엔 아주 특별한 커피가 있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손길로 탄생하는 와레보 마을의 커피입니다. 옅은 초록빛 커피콩들을 골고루 휘저으며 볶다 보면 어느새 타닥타닥 맛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1: 커피가 좀 까매지기 시작하니까 커피 볶는 향이 아주 향긋합니다.
0: 볶아낸 까만 원두를 절구로 빻고 채 거르면 고운 커피가루가 됩니다. 여기에 물을 부어 섞기만 하면 와레보 커피 완성! 기다린 보람이 입안 가득 번집니다.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선별 재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배우며 사랑하며 EBS FM EBS 라디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캡닌 씨, 아 제가 드디어 찾았어요.
3: 박하연 씨, 뭘 찾은 거예요? 잃어버린 물건이라도 찾았어요?
2: 아니요, 제 인생 최고의 순간들을 찾았다는 얘기였어요. 아까 휴대폰 사진첩을 쭉 보는데요, 작년 미국 투어 사진부터 멤버들이랑 웃었던 순간, 맛있는 거 먹었던 인증샷까지 있더라고요. 아니 이걸 보니까 제가 잊고 살았던 행복한 순간들이 다시 떠올라서 뭉클했습니다.
3: 와, 그러네요. 우리가 기록하는 건 단순히 사진이나 글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과 순간까지 함께 남기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오늘부터 모든 걸 기록하겠습니다. 오늘 먹은 메뉴, 오늘 들은 노래, 오늘 마카야 씨가 실수한 흑역사까지요.
2: 아니 잠깐만요. 마지막 기록은 왜 필요한 거예요?
3: 마카야 씨의 흑역사는 너무 귀엽거든요. Hello, I'm DJ Camden. Here to capture and share the little moments that make our everyday lives special.
4: Hello, I'm DJ Makaya. Here to fill your days with laughter and save those happy moments together.

0: 둘, 셋, we go on and on!
1: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 한국어의 DJ 마카야.
0: DJ 캠든입니다.
1: 네, 오늘 아이돌 한국어의 문을 연 곡은 리센느 러브 어택이었습니다.
0: 네, 마카야씨, 우리가 오늘 오프닝에서 기록하는 즐거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1: 네. 이게 일상을 기록하는 일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캠디랑 막디가 일상을 기록하는 편인지 좀 궁금한데.
0: 네.
1: 좀 기록하는 편이세요?
0: 아닌 것 같아요.
1: 아니에요?
0: 네. 저는, 웬만해서는 그냥 일상을 좀 즐기는 편이지, 막 오히려 이걸 기록해야겠다라는 게 생기면 뭔가 프레셔도 조금 제 자신에게.
1: 프레셔!
0: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1: 아.
0: 좀 자주 기록하시는 편이세요, 마카야 씨는?
1: 전 뭐 특별한 곳 가면 그래도 기록은 남기는 것 같긴 해요. 뭐, 예를 들면. 네. 뭐 어디 놀러 갔어요.
0: 네.
1: 그러면 뭐 사진 하나 정도는 약간 찍어놓고 셀카를 조금 찍죠. 셀카를 나중에 올리면 좋으니까.
0: 근데 저도 아이돌로 데뷔하고 나서
1: 네.
0: 이제 어딜 가면 셀카부터 나와요.
1: 사실 그렇죠.
0: 이게 원래는 뭔가 이 풍경을 먼저 찍고 뭐 오늘 얼굴이 좀 괜찮다 하면은 그냥 셀카를 찍은 그런 편이었는데
1: 네.
0: 이제는 뭔가 이 셀카가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익숙해져서 그런지 뭔가 셀카를 먼저 찍게 돼요. 저는
1: 셀카를 그, 먼저
0: 그 이쁜 풍경보다.
1: 야, 역시 Born to be Idol.
0: 그런 것 같아요.
1: 저도 진짜 데뷔 전에는 셀카를 찍는 용도가 엄마한테 보내는 것밖에 없었는데.
0: 저도 그런 용도.
1: 근데 이제는 진짜 뭐 예쁜 거 보면 셀카 좀 찍게 되고
0: 같이 찍고 막
1: 네, 약간 네. 이거 보여주면 또 좋아하겠네.
0: 그쵸.
1: 이런 생각도 하고. 확실히 저희는 SNS에 좀 기록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저희가 또 팬분들이랑 소통하는 어플이 있다 보니까
0: 네.
1: 거기에 생각보다 많이 업데이트를 하고 뭔가 많이 말을 하죠.
0: 그쵸.
1: 어떻게 보면 일기장 같은 느낌으로 쓸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긴 해요.
0: 네.
1: That's what I'm saying. 자, 그러면 기록을 한다면 어떤 걸 기록하는 편이에요? 뭐 많이 안 한다 하긴 했는데
0: 네.
1: 혹시 기록을 뭐 할 건 아니에요. 그래도 가끔
0: 네.
1: 그러면 뭐 어떤 걸 기록하세요?
0: 아, 전 요즘은 제가 몰랐던 단어들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그리고 뭔가 이 단어를 이 곡에 뭔가 녹여내면 멋있겠다. 아니면 뭐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1: 네.
0: 그런 단어들이 이제 듣거나, 아니면 보면 그냥 바로 좀 메모장에 기록을 해두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
1: 오.
0: 가지 지금 뭐 리스트들이 있는데
1: 네.
0: 가끔 이제 가사를 쓰다가 생각이 안 나면 그 리스트를 한 번씩 오픈하곤 합니다.
1: 혹시 리스트에 있는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0: 오케이. 하나만 해드릴게요.
1: 사실 저희가 뭐 라디오에서 대본 리딩을 할때 가끔씩 캠디가 그 단어 좀 멋있는데요? 이러면서 적어놓긴 하더라고요.
0: 왜?
1: 그래서 좀 궁금하긴 한데 여기서 좀 멋있는 단어
0: 네, 멋있는
1: 하나
0: 단어.
1: 알려주신다면
0: 멋있는 단어 있습니다.
1: 뭔가요?
0: 뚝배기.
1: 뚝배기! 뚝배기! 맛있죠, 뚝배기 그거 먹으면.
0: 지금
1: 네.
0: 제일 많이, 제일 먼저 보인 게 이거예요. 아, 근데 이게 뚝배기. 아니, 왜냐면 저는 약간 랩쓸때 되게 약간.
1: 파차림을 좋아하잖아요. 파차림 킬러잖아요.
0: 아니, 약간 그 터지는 소리를 되게 좋아하고. 뚝배기 괜찮지 않아요, 되게
1: 아, 근데
0: 근데?
1: 딱 캔디 스타일이에요.
0: 뭔가 뚝배기 불고기 뭐 이런
1: 뚝배기,
0: 불
1: 예. 나는 캔디, 이건 뚝배기, 예. 이거 뚝배기 나중에 잘쓸것 같긴 하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기록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0: 네.
1: 아니면 기록을 안 해놔서 후회됐던 순간이 있는지.
0: 근데 있잖아요. 항상 되게 예쁜 풍경을 보잖아요.
1: 네.
0: 그럼 그 눈으로 담긴 풍경이 항상 사진으로 안 담기는 걸 아시죠?
1: 맞아, 맞아, 맞아.
0: 그렇죠. 가끔 그 생각해요. 뭔가 저희가 또 LA 갔었을 때
1: 네.
0: 그 천문대인가?
1: 맞아요,
0: 그렇죠.
1: 맞아요.
0: 거기 가가지고 저희 막 되게 예쁜 야경 봤잖아요. 다
1: 맞아요.
0: 같이 그,
1: 산속에서.
0: 네. 그래서 다 봤는데, 내 눈에선 너무 이쁘게 보이는데 사진을 너무 안 담긴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많이 안 했단 말이죠, 생각보다. 근데 뭔가 후회하는 순간이 있다면 오히려, 그래도 찍었을 걸 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1: 근데 이게 핸드폰이 밤하늘을 잘못 찍더라고요. 이게
0: 맞아요.
1: 그래도 제가 뭐 찾아봤는데 뭐 세팅이 있긴 하대요. 이거 뭐 조금씩 뭐 조절해서 하면 예쁘게 찍을 수 있다는데 사실 그 정도로 저희가 똑똑하진 않잖아요. 네, 저희는 뭐 그냥 뭐 사진 찍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게 옵션이 많이 뭐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걸 기록하고 싶다 하시면 제 생각에 그런 걸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라이팅이랑 뭐 시간대에 따라서 핸드폰에 잘 담기는 세팅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찾아보시면 사진으로 더 예쁘게 기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0: 네, 그럼 그 기록으로 제가 한번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볼 텐데요.
1: 오케이.
0: 자, 해보겠습니다. 자, 어릴 적 일기 쓸때 매일 일기 쓰는 편, 아니면 나는 일주일에 한번 몰아 쓰는 편이다. 자, 둘 중에 하나만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케이.
0: 자, 1번, 2번. 자, 하나, 둘, 셋.
1: 2번.
0: 1번. 1번.
1: 1번?
0: 1번, 1번, 1번.
1: 전 2번이에요. 캠디는 맨날 썼어요?
0: 네, 어릴 때는 맨날 썼습니다.
1: 오, 진짜요?
0: 네.
1: 부지런 캠디.
0: 맞아요. 부지런했습니다.
1: 와우.
0: 왜냐면, 일주일에 만약에 한 번씩 몰아 쓰잖아요?
1: 네.
0: 기억이 안 나요.
1: 그러면 제가 또 경험자잖아요. 제가 몰았으면 이게 어릴 때는 숙제잖아요.
0: 네.
1: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네.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0: 진짜 일기를 만들어냈어?
1: 어느 정도 하루가 뭐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뭐 엄마한테 물어보거나 아빠한테 물어봐요. 엄마, 우리 화요일에 뭐였지? 그러면 몰라, 몰라, 몰라. 화요일 이렇게 어떻게 기억해? 그러면 그치? 나도 기억 안 나. 그냥 뭐 알아서 쓸게. 이렇게 하고 뭐 살짝씩 디테일을 추가하는 거예요. 뭐 엄마랑 같이 책을 읽었다. 그 수요일은 아빠랑 같이 공원을 갔다.
0: 그러니까 너무 너무 크게 잡진 않고
1: 예.
0: 그틀 안에서
1: 그쵸,
0: 좀
1: 그쵸.
0: 사소한 것들을 만들어내는군요.
1: 왜냐면 분명히 그걸 했을 거예요, 그날에. 매일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특정 디테일로 잡는 거죠.
0: 마카시 어릴
1: 날마다.
0: 때부터 잔머리가 좋으셨네요.
1: 이게 잔머리가 좋아야 인생을 좀더 쉽게 살수 있어요.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디벨롭을 했거든요. 캠디는 그러면 그냥 혼자 매일 쓰고 싶어서 쓴 거예요?
0: 네, 저는 그냥 제가 오늘 하루 겪었던 일들 모두 다 그냥 솔직하게 다 썼습니다.
1: 우와. 솔직하게는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얘기한
0: 네.
1: 것 때문에 넣으신 거 아니죠? 솔직하게라는 디테일은.
0: 얘기는 솔직히 하죠.
1: 저도 솔직히 한 거예요. 그냥
0: 네.
1: 그 매일
0: 조금
1: 하는 거를.
0: MSG가
1: 네,
0: <좋아하네요.
1: MSG. 네, 한국은 또 라면이 맛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0: 웃음> 네,
1: 또 MSG.
0: 그래서 그런 거다.
1: 네. 저는 항상 까먹었었어요.

0: 왜냐면 저는 항상 얘기했을 때그 위에 날씨 그 이렇게 네개 기호가 있잖아요. 네. 전 그거 동그라미 치는 맛으로 얘기를 썼거든요.
1: 아, 저는 그걸 또 맞추는 맛으로 한 번에 몰아서 썼습니다. 아, 화요일에 뭐였지?
0: 아주 얘기가 본인한테는 퀴즈였네요.
1: 네, 그 맞습, 맞아요.
0: 되게 무슨
1: 제 자신에 대한 퀴즈.
0: 뭐 되게 이렇게 어렵게 쓰는 거야.
1: 가끔은 그냥 못쓸 때도 있었어요.
0: 아,
1: 네,
0: 그럴 수가
1: 왜냐면
0: 없었어요.
1: 몰아 쓰면 힘듭니다. 몰아 쓰지 마세요, 여러분.
0: 좋습니다. 그러면 항공이들과의 즐거운 일상을 기록하고 싶은 방송 아이돌 항공원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메시지를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Need help translating K-pop lyrics or need someone to listen to Higher Daewon? Your friend is right here.
1: Visit the Idol 한국어 social media and leave a message. Any story is welcome.
0: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라디오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K 넘버 2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도영 쏟아져 오는 바람처럼 눈부시게 너란 빛이 비추더라. 그리고 도경수 놀이터까지 이어집니다.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언제 봐도 반가운 분들,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킷 넘버2의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1: 성우 강영호 박지음님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유명할 성우 강영호입니다.
2: 음악할 때 성우 박지음입니다.
0: 예. 네, 저희가 또 앞에서 기록하는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1: 네.
0: 두 분은 일상을 기록할 때 글로 쓰는 편이세요? 아니면 사진으로 기록하는 편이세요?
2: 예전에는 사실 저도 기록을 많이 안 했었거든요.
0: 네.
2: 근데 이게 점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희석이 되더라고요. 제가 네.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0: 네.
2: 그래서 친구가 사진이 남는 거야 라는 얘기를 되게 저한테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저도 좀 사진을 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사진만 남기면 기억이 또 안 날 수 있으니까
0: 네.
2: 사진과 함께 이날은 뭐 누구랑 뭐 한 날 약간 이 정도는 가볍게 남기는 것 같아요.
4: 사진 밑에 그 코멘트를 다는 거예요?
2: 네. 그런 식으로.
0: 근데 되게 좋은 방금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기억을 못하면 희석?
2: 기억이 희석된다.
0: 아, 기억? 그걸로 노래를 한번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4: 뚝배기가 희석된다.
2: 뚝배기가 희석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0: 기억이 희석된다.
4: 네.
0: 좋네요.
4: 좋네요. 오케이. 영호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5: 저는 사진보다는 글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글 쓰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0: 네.
5: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싶으니까 글도 좀 이렇게
4: 그렇죠.
5: 잘 써놓고 싶고.
4: 그렇죠, 그렇죠.
5: 허영심이 좀 강해가지고.
4: 네. 좀 약간 난 맨날 이기서 이러면 이게 되게 뭔가 어떻게 보면 약간 나랑
2: 그쵸.
4: 난 너랑 달라라처럼 느낌이 들려지거든요.
2: 그쵸.
5: 나는 맨날 사진 찍어.
4: 그렇죠. 사진 찍어 하면 뭔가
1: 나도 사진 찍어.
0: 왜냐면 사진은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되잖아. 글은 다르단 말이야.
4: 글을 쓴다고 하면 저 친구 좀 똑똑하고.
5: 아, 그렇죠. 그렇죠.
4: 이게 좀 느껴지긴 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5: 이미지 메이킹.
4: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부터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K No. 2 시작할게요.

0: 지난 시간 닥터 선보의 세계를 탈출해 차원의 문을 통과한 K. 이번에 눈을 떠보니 사무실 복사기 앞에서 호되게 혼나는 중이었다.
1: 누가 복사기 터널 터뜨렸어? 새 걸로 바꾸면 되지 왜 흔들어 그걸? 킹호텔 인턴 다 어디 있어?
2: 아,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아니 내가 킹호텔 인턴이라고?
1: 구원 인턴 나캠든 인턴 사고 친 사람이 뭔 말이 그렇게 많어?
0: 그렇다. 킹호텔의 까칠한 후계자 구원과 미소천사 호텔리어 천사랑의 달콤살벌한 성장 로맨스를 그리는 드라마 킹더랜드에 소환된 케이. 그리고 재벌이세 구원은 킹호텔의 인턴으로 위장 취업을 한 상황.
3: 잘못했습니다. 자르지만 말아주세요.
4: 오케이. 내가 킹호텔 후계자 재벌이세 구원이란 말이지. 아, 네가 왜 죄송해? 아, 뭘 잘못했는데? 원인을 찾지 않고 아랫사람만 잡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은 복사기 제때 교체 안 해준 회사 잘못이죠.
1: 참나. 인턴 주제에 네가 지금 어디 회사를 들먹여? 이거 싹 다 치우고 니들 내일 아침부터 출근하지 마.
4: 네, 잠시만요.
1: 어쭈?
5: 따르릉 따르릉.
4: 아, 전데요. 영업팀에 청소하시는 분들 보내주시고 복사기도 새 걸로 보내주세요. 회장님 비서실 최이사님.
1: 최이사님? 회장실 비서실에 연락했다면은 실례지만 누이신지 혹시 우리 회사 회장님 아들이십니까?
4: 네, 맞습니다. 제가 구원 인턴, 아니 구회장님 아들 구원입니다.
0: 이렇게 인턴을 구하다 재벌 2세의 정체가 들켜버린 K. 다음날부터 킹호텔 본부장으로 호텔에 출근하게 되는데 도착하자마자 마주친 건 호텔리어 천사랑의 친절한 미소였다.
6: 킹호텔의 스마일 퀸 미소천사 호텔리어 천사랑입니다. 제가 체크인 담당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7: 아, 뭐야 앵무새니? 했던 말 또 하게 하고 또 했던 말 또 하게 하고.
0: 천사랑의 친절한 미소에 반하고만 K. 킹호텔 직원에게 함부로 하는 진상 고객에게 화가 나기 시작한다.
4: 그래, 이 재벌 2세 구원이 나의 소중한 직원들을 진상 고객으로부터 구원해준다면 이 세계를 빠져나갈 수 있는 차원의 문이 열릴지도 몰라. 뭡니까? 뭐냐고 묻잖아요.
3: 본부장님, 여기 계신 배우님이 유명하신 모성애 배우님이신데요. 무료로 디럭스룸에서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리면 호텔 홍보해주신다고 해서 규정 외의 상황이라고 설명드린 중입니다.
7: 나 누군지 몰라? 나 모성애 배우야.
4: 천사랑 호텔리어, 여기 근무한 지 몇 년 됐어요?
3: 7년 됐습니다.
4: 경력이 7년인데 이런 진상 고객 하나 처리 못해요? 국민 엄마라는 사람이 돈도 안 내고 좋은 방에서 잔다고 행패 부리는데 그런 게 도둑놈 심보라고 왜 말을 못해요?
8: 백마탄 왕자님이다. 수근수근 재벌이세 구원이 우리를 구원해주네. 수근수근.
0: 그렇게 백마탄 왕자처럼 호텔리어 천사랑을 구해낸 K. 천사랑이 멋진 K에게 감동받은 그 순간 찬란한 빛과 함께 차원의 문이 열렸다.
4: 이 재벌 2세 구원이 킹호텔의 소중한 직원들을 끝까지 지켜줄게요. 그럼 안녕.
0: 아니요. 이런 뭔가 재벌 2세 캐릭터가 생각보다 네. 엄청 잘 어울리시는데요?
9: 아, 진짜요?
0: 네. 굉장히 원래 평소에 되게 유쾌하고 되게 약간 좀 다정하신 성격이시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런 캐릭터 말투를 너무 잘 살리시는 것 같아요.
9: 감사합니다. 재벌 2세가 꿈이거든요. 네. 제 죽음이기 때문에.
0: 아, 죽음이어서.
10: 아, 근데 전 계속 이제 앞으로 여자 캐릭터를 해야 되는데.
0: 근데 여태껏 하신 캐릭터 중에서 네. 오늘 천사랑 제일 예뻤어요.
9: 맞아요. 오늘 진짜 약간 스마일에 따라
0: 스마일 퀸
9: 어울렸어. 왜냐면 보통 약간 좀 약간 고함 지르는 여자 캐릭터를 많이 하셨는데
0: 맞아요,
10: 이런
0: 맞아요.
10: 식으로 맞아요.
9: 오늘 맞아요. 좀 스위트한 뭐
10: 비현실적인 사람인데 오늘 좀 현실적인 사람. 그렇죠.
9: 오늘 좀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10: 오늘 영훈님께서 되게 열일하신 네. 것
9: 같아요. 그러니까
10: 오늘
0: 진상
10: 여배우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진상 이중 세트.
9: 진상 이중.
10: 그러네.
9: 아, 그래도 너무 잘했다.
10: 네, 진짜.
11: 나날이 늘고 있다.
9: 네, 미스터리 K 오늘은요.

0: 웃음이 사라진 킹그룹의 후계자와 웃음이 무기인 호텔리어가 만나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킹덜랜드에 다녀왔는데요. 네.
1: 드라마 킹덜랜드는 최고급 호텔인 킹호텔을 배경으로 까칠한 재벌 2세와 스마일 퀸 호텔리어가

0: 되게 심플해도 먼 길을 갈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1: 그리고
2: 좀
1: 있어요.
2: 멋있는 말인데요.
3: 네. 이건 별로 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아. 아무튼 네. 아니, 아무튼 제가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요.
4: 네. 네.
3: 되게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주변에 꼭 해피 바이러스 같은 이제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1: 네.
3: 저도 이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웃을 때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웃어지는 되게 웃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되게 귀여우면서도 근데 이제 막 중간에 이렇게 미소 한 번씩 하면서 형 이렇게 하면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자동으로 제가 웃음이 납니다.
1: 아하. 네.
0: 제가 듣기로는 이거 약간 사랑인 것 같아요. 이거는 네. 형 듣는데 나도 모르게 웃음이
3: 근데 형을 형.
0: 오, 발음이 되게 네. 귀여우시네요.
1: 형으로 가야 되나?
4: 아, 진짜 애교가 캐나다, 되게 많으신가 봐요.
3: 캐나다에서 왔어요.
4: 아~,
0: 네. 아,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아, 그러면 웃음이 퍼질만 하긴 하겠네요.
3: 그쵸.
0: 약간 귀여우면서도 약간 서투른 그 한국말이.
3: 아, 그쵸.
0: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4: 형.
3: 그러니까 너무 웃음이 나요.
0: 우리 지음님은.
3: 지음님이야말로 되게 약간 미소를 되게 잘 하시는.
4: 아, 그런가요?
3: 그런.
4: 네. 아, 그건 사실 워낙 여기가 즐거운 곳이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미소가 좀 잘 나오는 것 같고
3: 감사합니다.
4: 평소에는 사실 저도 막 그렇게 엄청 잘 웃거나 그런 타입이 아닌데 제가 예전에 서비스업을 되게 많이 했던 네. 경험이 있어서
0: 네.
4: 가끔 아침에 카페 같은 데 갔을 때
0: 네.
4: 되게 정말 밝은 미소로 맞아주시는 직원분들이 있어요.
0: 아, 진짜로.
4: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제가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아,
0: 네.
4: 그러면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그날 하루가 진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0: 네, 맞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네.
0: 오케이. 이야기 재미있게 나눠봤고요.
1: 네.
0: 아, 많이 많이 웃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국인들. 그러면 잠시 노래 듣고 와서 오늘의 한국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네. 킹더랜드 OST 두 곡 이어집니다. 정승환 너에게 다 할게 그리고 펀치 Keep Me Busy까지 듣고 올게요.

0: 하루에 하나씩 배우는 오늘의 한국어 시간입니다. 앞서 미스터리 케인 넘버 2에 이런 표현이 나왔죠. 천사랑의 친절한 미소에 반하고만 K.
1: Today's Korean expression is 친절하다. It means to be kind, warm, and considerate toward others. In English, it's similar to be kind or to be friendly.
0: 네, 오늘의 한국어 친절하다. Shall we listen to the exact pronunciation?
2: 친절하다.
3: 친절하다.
1: 예시도 한번 들어볼까요?
4: 내가 자주 가는 카페 사장님은 정말 친절해.
0: The owner of the cafe I use

0: usually go to is really kind.
1: 마카야는 캠든에게 간식을 친절하게 나눠줬어.
0: Micaiah kindly shared his snacks with Camden.
2: 아, 진짜요?
3: 근데 진짜 되게 저도 마카야가 진짜 많이 먹지만 진짜 양보를 잘해요. 오~ 진짜 잘해요.
2: 많이 나눠주시는군요.
3: 특히 그리고 자기가 먹지도 않고 그 첫 입을 되게 주는 편이에요.
4: 첫 입을요? 와 진짜 친절하시네요.
2: 왜냐면 오늘의 추구미
0: 이게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어? 나 먹어봐도 되는데 왜냐면 아직까지 안 먹어봤는데 나는 지금까지 먹었고 안 주기에는 또 그렇고 근데 처음부터 먹이면 처음부터 먹이면 먹어봤잖아요.
3: 네. 오케이. 그걸 내가 이제 알게 됐네.
0: 아니, 물론 캔디 형은 캔디 형은 좀 다르고 이건 제 동생들이랑 싸운 노하우고 네, 그걸 이제 어떻게 보니까 나눠주는 네, 입장이 된 거죠. 네, 이제
2: 오늘도 한 수 배웁니다.
3: 네. 네. 아, 진짜로요. 네, 친절하다 얘기를 좀 더 해볼 텐데요. 네. 네, 나는 친구 가족에게 친절한 스타일 아니면 무심하게 챙겨주는 친데레 스타일 이 둘 중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0: 친데레 일단 영호님 바로 알 것 같은데.
4: 두 분은 어떠세요?
3: 저는 좀 친구 가족분들한테는 친절한 스타일. 오.
0: 네. 저도 친구 가족한테는 좀 친절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굳이 막 무심하게 보일 이유가 없으니까 그쵸. 이미 다 친하고 그냥 친절하게 하면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네. 오히려 과한 친절이 독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무심한 스타일.
4: 그렇군요. 네,
3: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4: 저는 친구랑 가족이랑 조금 달라요.
0: 어, 아, 진짜요?
4: 네, 친구들한테는 좀 친절한 스타일인데 가족들한테는 약간 챙겨주긴 하는데 무심하게 챙겨주는 편이에요.
3: 아, 진짜요?
4: 뭔가 부끄러워요. 오히려 가족들한테 막 이렇게 친절하게 뭘 해주기보다는 네. 이렇게 챙겨놓고 그거 내가 했어. 그거 엄마 그거 뭐 내가 필요하다 그랬지 그거 내가 다 해놨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3: 저는 왜냐면 저희가 또 사춘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항상 네. 사람이 살 때마다 그때 되게 무심했던 게 지금 생각나요. 저는
4: 아 기억이 나죠.
3: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게 계속 엄마를 바라볼 때마다 생각이 나요. 너무 건방진 저의 모습을 그러니까 제 기질 너무 되게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해서 그냥 엄마 볼 때마다 되게 뭔가 너무 잘해주고 싶고 친절하게
4: 해주고 싶고
3: 막 왜 계속 그게 생각나더라고. 너무 미안해. 그냥.
4: 너무 유자시네요.
0: 예. 왜냐면 캠디 어머님은 쌍둥이를 낳으셨기 때문에 사춘기가 더블로 오셨을 거예요.
3: 근데 제가 좀 더 말 안 들었어요.
0: 아 그래요? 네.
3: 형은
0: 좀 조용한 스타일이긴
3: 괜찮은
0: 하잖아요.
3: 스타일이었어요. 네, 사춘기를 좀 잘 이겨낸 스타일이고
0: 캠디가 잘못했네.
3: 아 근데 저 그렇게 또 큰 문제 하나 아니었어요. 네. 그 정도 아니었는데. 네.
0: 아 그래도
3: 지금 생각해 보면 좀
0: 이제
3: 그랬다.
0: 보면 네. 좀 어른이 되고 나서 성숙해지니까 아 그때 내가 너무 어렸구나.
3: 내가 왜 그래 진짜 막 이럴 정도는.
0: 영호님은 뭐 네. 무심한 츤데레 스타일.
2: 예,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저는 딱 그거죠. 네.
0: 아 근데
3: 깔끔하네요.
0: 친한 사람한테는 진짜 잘해주실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이게 그 약간 온도 차이가 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무심한데 누군가는 제 무심함을 보면서 따뜻하다고 느끼고 누군가는 제 무심함을 보고 차갑다고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제가 이렇게 툭툭 건네도 이 친구가 나에게 어떻게 친절을 베푸는지 어떻게 마음을 여는지 아는 네. 거고 전혀 모르거나 좀 처음 만난 사람들은 이 사람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0: 그러네.
3: 좋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한국어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우리는 말 한마디로 힘을 얻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다음 중 말을 잘하면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다를 뜻하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1번, 말 한마디에 친구의 지갑이 열린다.
5: 열려라, 참깨.
1: 2번, 말 한마디에 달콤한 간식이 생긴다.
5: Oh, that's so sweet.
1: 3번, 말 한마디에 용기가 생긴다. 4번,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예.
0: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번호를 남겨주세요.
3: 추첨을 통해 화장품 보내드립니다.
2: 천냥 빚을 갚았는데

0: 없어.
1: 너무 행복한 거죠.
2: 아, 빚이 없어져서.
1: 네.
2: 아.
1: 약간 말 한마디에 천냥.
2: 너무나 행복한 그 기분을.
1: 그렇죠, 그렇죠. 이런 느낌. 네. 너무 좋지 않을까요?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을 수 있으면.
3: 아유,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4: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 항공이들이 퀴즈 푸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Ascender, We Belong Together. 그리고 한지효, Emotion까지 이어집니다.

0: 오늘 하루 나를 제일 잘 챙기는 방법은 바로 칭찬받기.
1: This is the time when we are exclusively on your side. Here, you only hear praise.
2: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오세요.
3: 모두 칭찬받을 준비됐나요?

0: 쌈쌈 칭찬 타임은 항공이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고 칭찬을 선물하는 시간입니다.
1: Even small things are fine. Please send us your stories and you can submit them to EBS FM Korean on social media.
0: 오케이, 그럼 메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퍼피 UU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 이번 주부터 인턴을 시작하게 됐어요. 첫 출근하는 저에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0: I'm starting an internship this week. Please wish me luck on my first day at work.
3: 와우!
4: 인턴!
0: 와우! 아까 저희가 또 우리 인턴 얘기를 읽었었잖아요.
4: 나 캠던 인턴!
0: 아,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나야 될 텐데.
5: 그렇죠. 그러게요.
0: 사실 인턴이란 게 좀 힘들죠.
5: 맞아요. 네.
3: 맞아요.
0: 아하. 네, 일단 뭐 사소한 일들을 많이 처리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듣긴 했는데.
5: 그쵸.
0: 사실 이건 뭐 회사마다 다르긴 하겠죠. 근데 네. 과연 우리의 회사에서 첫 출근, 첫 일은 어땠을지가 궁금한데요.
5: 두 분의 첫 네. 데뷔 무대 혹시 기억하세요?
0: 아, 쇼케이스. 아, 네. 데뷔 쇼케이스 너무 기억나죠.
5: 어떠셨어요?
3: 힘이 바짝 들어왔어요.
0: 네. 진짜 지금의 안무가 지금 진짜. 안무가 그때보다 훨씬 힘들거든요. 아. 근데 그때 힘을 훨씬 더 많이 줬어요.
3: 진짜로.
0: 네. 진짜 원래 춤을 출 때 그 뭐 네. 힘을 줬다 빼라고 많이 말해요. 네, 맞다, 주고 맞다. 빼고 주고 빼고를 해야 춤이 재미있다. 근데 그때는 무조건 100%로 줬죠.
5: 아, 네. 힘 약간 네. 이런 느낌인가요?
0: 심지어 춤에 웨이브가 있는데 그 웨이브가 거의 뭐 시멘트로 변하듯이 저희가 엄청 긴장해가지고 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도 캠디는 그래도 그 TV쇼에서 경험이 네. 있었어요.
3: 네, 아 근데 그래도 뭔가 또 다시 데뷔를 하다 보니까
0: 다른 느낌이구나.
3: 다른 느낌으로 또 되게 긴장을 했어가지고 저도 몸이 굳었죠.
0: 맞아요. 그때 실수한 거가 있냐고 물어보면 기억은 솔직히 안 나요.
3: 맞아요. 실수는 아닌데
0: 실수는 있었을 거예요. 네, 제 기억은 안 나는데 무조건 하나 있었을 거고 없었으면 아마 표정이
3: 마카시 표정이 네. 진짜 귀여워요.
0: 되게 진짜 집중하는 진짜, 표정이었을 거예요.
3: 아, 저 오랜만에 이따가 다 퇴근하고 봐야 되겠네요.
0: 안 돼. 네.
3: 한번 찾아보세요.
5: 찾아봐야 마카야 나오나요? 네.
3: 마카, 네?
5: 땡튜브에 찾으면 나오나요?
3: 네, 마카야 오네논 지켐. 아,
0: 와, 그건 진짜.
3: 오네논 지켐.
0: 오케이. 와, 제가 가끔 뜨거든요. 최대한 빨리 빛의 속도를 없애버립니다. 아, 뭐냐면 표정이 너무 집중 모드예요.
5: 아,
3: 그냥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마카가 눈도 엄청 땡그랗고 크잖아요.
5: 네네.
3: 근데 눈이 더 커져요 여기서.
0: 맞아요. 아, 집중을 하자고 네, 카메라를 눈. 찾으려고 하니까 눈이 그냥 무슨 놀란 애기처럼.
3: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또 저희가 쓰담쓰담 칭찬을 드려야죠.

0: 맞아요.
1: 자, 그러면 아이디를 어떻게 한번 줄여볼까요?
2: Puppy you?
3: Puppy you?
4: Puppy you?
5: Puppy you?
1: 오케이, 오케이. Puppy, 한번 가보겠습니다. Puppy. 네. 5, 6, 7, 8.
6: 잘한다, 잘한다, Puppy you! 잘한다, 잘한다, 스탑, 스탑!
2: 와우, 잘했어요.
3: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1: 자, 이렇게 또 쓰담쓰담 칭찬 타임 코너까지 함께 했고요. 헤어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죠?
2: 네, 퀴즈 정답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5: 말을 잘하면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다를 뜻하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1: 정답은 바로
3: 4번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였습니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세요.
1: 예.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영호님, 지은님 감사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2: 네, 그럼 끝곡으로 세븐틴 같이 가요 들으면서 저희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1: 한국인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EBS 캠페인 사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직장 내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수인데요. 책임지고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에서 쓰는 PC, 운영체제나 백신 업데이트에 신경 써주세요. 오래된 버전일수록 최신 해킹 기술에 당하기 쉽습니다. 사내에서 공유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단순하지 않게 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업무 중 자리를 비울 때 쓰던 컴퓨터에 화면 보호기 잠금 꼭 걸어주세요.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사내 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그런 말 아세요? 따뜻한 말은 탄수화물에서 나온다. 제가 요즘 계란 두 알하고요 채소로 연명 중이거든요. 여러분 만나는 공개 방송 서머 스페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EBS 라디오 영어 선생님들 다 나오는 무대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 뵈야 하는데 1g이라도 빼고 만나야 예의일 것 같더라고요. 탄수화물 부족에다가 더위까지 왠지 까칠해지고 이상한 말 나올지도 모릅니다. 갓 구운 빵이나 따뜻한 밥 한 끼 마음껏 드실 수 있는 여러분, 혈당이 차오르면 인류애가 샘솟는 법이죠.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변에 친절합시다. 저한테도 예쁜 말 한마디 던져주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의 첫 곡입니다. The Cranberries, Dreams.

0: Good evening, everyone. 8월 5일 수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박서연 님이요. 와유쌤 요즘 볼살이 많이 빠졌어요.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하셨습니다. 조금 빠졌나요? 하지만 이 아래는 보시지 못했다는 거. 그렇죠? 조혜승 님이요. 와유쌤 이발하심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셨습니다. 예. 해야 될 때가 됐죠. 진짜 너무 길었기 때문에. 4043님이요. 마유쌤 실물 영접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이어트까지 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그러실 필요 없는데. 오늘도 웃음 주시며 오프닝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좀 장기전으로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유쌤이 1g이라도 없어지면 안 된다고 하셨다는 소문이 작가님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건 소문일 뿐이겠죠? 네. 자, 공개 방송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매년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초저가 온라인 쇼핑으로만 옷을 사던 저였어요. 그런데 오프라인 쇼핑몰에서 과감하게 피팅룸 들어가서 입어보고 옷 한 벌 장만했습니다. 그만큼 설레는 만남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면서 자, 한 분 모셔야죠. 1g 빠진 마유에게 어머 쌤 그거 턱선이에요? 해서 기분 좋아지려고 했는데 바로 아 쉐딩이구나 할 것 같은 우리 크리스틴 쌤 모시겠습니다.
1: Hi, hey. Nice to meet you.
0: Oh, nice to meet you too. Oh,
1: I've seen you before. You look very familiar.
0: Oh, yeah.
1: Where could it be?
0: Do I look different though?
1: You look, yeah. Do I look with your new haircut. Mm-hmm. I mean, my goodness, watch out, ladies. Watch out.
0: 주의 안 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오늘 오렌지한 느낌으로.
1: It's very, you know I love orange, uh-huh. and this is a very orange dress, actually.
0: 저는 이런 색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그 가방이랑 딱 맞추셔가지고.
1: Yeah, and my shoes are orange, too. I'm walking orange.
0: 쌤은 굉장히 브라이트한, 쨍한 색이 좀 잘 어울리십니다.
1: Thank you.
0: 너무 좋아요.
1: Okay.
0: All right.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EBS

0: 라디오라고 치시면요. 생방송 화면 이렇게 바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브닝 스페셜 1부는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딥다이브 데일리.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마유표 꽁트로 하루 한 문장도 배워볼게요.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바로 만나볼까요?
1: On top of the extreme heat scorching the Korean Peninsula, Typhoon Dolphin is adding a new twist into the forecast. Driven by its counterclockwise rotation, the storm is pulling in hot winds, threatening to crank up the heat even further.
0: 한반도를 덮친 극한 폭염 속에 13호 태풍 돌핀이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태풍의 회전력을 따라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때문에 더위를 오히려 키울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1: Despite massive multi-trillion won interventions by Tokyo and the Federal Reserve, the Japanese yen remains stuck in the doldrums. With root issues like the U.S.-Japan interest rate gap and fiscal concerns still unresolved, the bearish trend on the yen shows no sign of letting up.
0: 일본 정부와 미국 연준이 수백조 원대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지만 엔화 가치는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미일간 금리 격차와 재정 불안이라는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엔저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From now on, AI-assisted music can score official copyright protection, provided a human creator did the heavy lifting. However, songs generated entirely from simple prompts will be excluded from registration. Creators need to show their receipts and prove their creative contribution.
0: 앞으로 AI를 활용해 만든 음악도 인간 창작자가 실질적으로 제작에 참여했다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단순한 명령어 입력으로 AI가 100% 만든 곡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창작 기여도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1: A Polish swimmer has made history as the first person ever to cross the 160-kilometer Baltic Sea strictly on manpower. Cutting through the open water for 56 hours without sleep or rest, he overcame four previous failures to achieve a monumental milestone on his fifth attempt.
0: 스웨덴에서 폴란드까지 160km에 달하는 발트해를 오직 수영으로 건넌 사상 첫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쉬거나 잠도 자지 않고 56시간 동안 물살을 가른 끝에 네 번의 실패를 딛고 다섯 번째 도전 만에 대기록을 완성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1: On top of the extreme heat scorching the Korean Peninsula, Typhoon Dolphin is adding a new twist into the forecast. Driven by its counterclockwise rotation, the storm is pulling in hot winds, threatening to crank up the heat even further.
0: 한반도를 덮친 극한 폭염 속에 13호 태풍 돌핀이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태풍의 회전력을 따라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때문에 더위를 오히려 키울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태풍 돌핀이 엄청 강력한 세력으로 이제 북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일본 오키나와까지 접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보통 태풍이 오면 보통 비바람이 좀 불면서 시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가 될 수도 있다. Right?
1: Yeah, unfortunately that is the case. Mm-hmm. As the typhoon spins, it pushes hot human air mm-hmm. toward South Korea. So it's going to make the heat wave feel mm-hmm. much worse.
0: 그러니까 이게 그 태풍이 빙빙빙빙 돌면서 mm-hmm. 습한 공기를 하필 우리나라에다가 밀어버리는 거군요.
1: That's right.
0: 와, 이거는 우리 얼마 전에 했었던 그런 더울 때 오히려 그 팬을 틀면 이게 냉풍이 아니라 더 열풍이 나오면서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1: Sure. 그렇죠. And of course, you know, anytime you have added humidity, it just makes it much worse.
0: Oh, yes. Yeah.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오래 계셨던 우리 크쌤은 정말 humid한 거는 참지 못하신다고 했죠.
1: Correct.
0: Right.

0: 자, 태풍 좀 위로 올라와서 비 살짝 뿌려주면 좋겠네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On top of the extreme heat scorching the Korean peninsula, Typhoon Dolphin is adding a new twist into the forecast.
0: 한반도를 덮친 극한 폭염 속에 13호 태풍 돌핀이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미 더운 거는 뭐 기본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갑자기 안녕 나 태풍이야 하고 돌핀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것이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1: That's 그렇죠? Right. Mm-hmm.
0: 뭐 약간의 반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mm-hmm. 그래서 여기 표현이 그런 느낌의 표현이 하나 나오게 되네요.
1: That's right. Adding a new twist into the forecast. Mm-hmm. So we already have a situation
0: right.
1: where it's so hot, mm-hmm. scorching hot, and then we have a surprising development.
0: Right.
1: That is the definition of a twist.
0: Mm-hmm.
1: So we usually hear this in a novel mm-hmm. or in the movie.
0: Right.
1: You know, the story, the plot goes normally,
0: uh-huh.
1: and then there's like a twist.
0: 막판에 뒤집는 거.
1: That's right.
0: 완전 반전이잖아요.
1: Yes.
0: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는데 안녕.
1: He's a bad guy.
0: 내가 범인이야.
1: Always suspect the bad, the good guy.
0: A good guy.
1: That's right.
0: Yes.
1: Because they're usually the bad guy.
0: 마지막에 딱 돌면서 카메라를 향해서 싹 웃죠.
1: Yeah.
0: 이러면서 right.
1: That's right.
0: So 마지막에 뒤집는 거. 우리가 보통 뭐 plot twist나 그냥 twist라고 mm-hmm. 하면은 뭔가를 꾼 거니까 반전 혹은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새로운 변수를 여기다 더했다. Add a new twist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mm-hmm. 그냥 더운 걸로 끝나겠다 했는데
1: Mm-mm.
0: 뭔가 하나 돌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1: That 자. is a terrible twist.
0: 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1: Driven by its counterclockwise rotation, the storm is pulling in hot winds, threatening to crank up the heat even further.
0: 태풍의 회전력을 따라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때문에 더위를 오히려 키울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당연히 태풍이라고 하는 거가 무슨 걸어서 앞으로 오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1: Not quite.
0: 막 돌면서 mm-hmm. 오잖아요.
1: That's right? right.
0: 근데 mm-hmm. 이렇게 도는 거를 사실 영어로 표현하는 게 은근히 어려운 것 같아요.
1: So basically the way our headline describes it mm-hmm. is counterclockwise rotation.
0: Okay.
1: So the rotation, it's rotating mm-hmm. and it means it's like going in circles.
0: All right.
1: But the direction is counterclockwise.
0: Okay.
1: Now if we look at a clock,
0: uh-huh.
1: the normal movement is from right to right. left, right?
0: 오른쪽으로 도는 거죠.
1: That's right. But counterclockwise mm-hmm. is left to right.
0: 반대.
1: Yeah. So this is what's causing to pull in the hot winds.
0: 이게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뜨거운 공기를 끌어오는 거군요.
1: Yeah.
0: Okay. So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clockwise, mm-hmm. counterclockwise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도 엄청 쓰잖아요.
1: Sure.
0: 그렇죠?
1: Mm-hmm.
0: 근데 우리말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시계 방향?
1: Uh-huh.
0: 반시계 방향
1: yes.
0: 이렇게 얘기하듯이 clockwise는 시계 방향으로 정도가 되겠고요. 앞에 counter가 붙으면 반대가 되겠죠. So 반시계 방향. 우리가 counter 얘기도 얼마 전에 한번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1: Yeah. Mm-hmm.
0: Right. 그리고 rotation이 그러니까 결국 회전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1: That's right.
0: 이건 어떻게 보면 spin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It is very
0: 쌤?
1: similar. Mm-hmm. That's right. But of course, this is a little bit more formal.
0: Okay.
1: And so yeah, we could say like a counterclockwise spin, mm-hmm. but because it's a headline, we
0: right.
1: would use the word rotation.
0: 아, okay. So rotation이 spin보다 둘 다 이제 회전은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격식이다.
1: Yeah.
0: Okay. 그래서 그런 반시계 방향 회전 전으로 막 이렇게 오면서 지금 뜨거운 hot winds를 pull in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 히트가 가뜩이나 더워 죽겠는데 그것을 crank up 하겠다고 위협을 하면서 말이죠.
1: Stop. Please. Enough.
0: 그만해.
1: Oh,
0: 이 정도면 됐어.
1: That's
0: 덥잖아.
1: Right. And you know this word crank up, it does mean to increase.
0: Mm-hmm.
1: However, or to kind of heat, it turn up the heat.
0: Okay.
1: But the idea of crank is that kind of old car and mm-hmm. old machines, you mm-hmm. had to like turn mm-hmm. that thing.
0: 아.
1: And that is called a crank.
0: 그러니까 예전에 자동차가 지금은 뭐 브룸 하고 걸리지만
1: yeah, yeah, yeah.
0: 예전에는 진짜 보면 앞에서 누군가가 막 돌려주면은
1: That's right.
0: 크랭크를 막 돌려주면은 mm-hmm. 그 사람 차가 앞으로 나가면서 그 사람 어휴 하고
1: And then they start.
0: 그렇죠.
1: Right? Yeah. So the idea of cranking up something
0: right.
1: means to kind of get something to start
0: mm-hmm.
1: or to increase.
0: Increase, okay.
1: But with

0: effort.
1: 아, 뭔가 노력을 다해서 강하게 끌어올리는 것을 crank up 한다.
0: Yeah.
1: 그러니까 increase는 increase인데 뭔가 강력함이 좀 많이 들어가 있네요.
0: Yeah,
1: 왜냐하면
0: right.
1: 진짜 crank 돌리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0: So sometimes we use it like at a party. Mm-hmm. Let's crank it up.
1: Right.
0: Like let's get this party going. Mm-hmm. Right. So it's a stronger word.
1: 아, crank it up. Mm. 오, 뭔가를 step up 시킨다는 느낌이 좀 들어갔네요.
0: Yeah, that's right.
1: Okay, so crank 자체가 수동식 그런 구부러진 손잡이를 얘기를 합니다. 뭔가를 이렇게 뭐 볼륨을 올리던 자동차 엔진에 시동을 걸던. 그런데 거기에 up을 붙여서 crank up the heat 하면 열기를 끌어올리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On top of the extreme heat scorching the Korean peninsula, Typhoon Dolphin is adding a new twist into the forecast. Driven by its counterclockwise rotation, the storm is pulling in hot winds, threatening to crank up the heat even further.
1: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Here's Anne Marie, and the song was 2002.

0: Love.
1: 네, Evening Special,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2: And I'm Kristen Cho, not No. So that song was by Anne-Marie and the song was 2002.
1: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2: Despite massive multi-trillion won interventions by Tokyo and the Federal Reserve, the Japanese yen remains stuck in the doldrums. With root causes like the U.S.-Japan interest rate gap and fiscal concerns still unresolved, the bearish trend on the yen shows no sign of letting up.
1: 일본 정부와 미국 연준이 수백조 원대 외환 시장 개입에 나섰지만 엔화 가치는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미일 간 금리 격차와 재정 불안이라는 근본 원인이 해결

0: 되지 않으면서 엔저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일본이 엔화 값이 이제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자금을 막대하게 쏟아부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은 심지어 미국까지 팔을 벗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엔화 가치가 바닥을 좀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네요.
1: Yeah, I mean last week the yen fell. I mean, I remember the last time I checked, it was like 883, mm-hmm. and it kept sliding, and I thought, what is going on?
0: Right.
1: And so then you started seeing on the news mm-hmm. that Japan had asked the U.S. for help, and so there was a big video about Trump saying, oh, you know, mm-hmm. they're very good friends mm-hmm. of ours, we mm-hmm. need to help them. Mm-hmm. So basically, they injected trillions, mm-hmm. Multi-trillion won into helping the yen not slip any right. further. So it is not, however, it is not completely safe.
0: 아, 그러니까 yeah. 완전히 지금 뭐 좀 그 안정화가 된 거는 아닌 상황이고
1: it's
0: 계속 back 떨어지고 up, 있는 느낌.
1: That's right. It's back up at 920 as 아, I checked today,
0: yes.
1: but it's still, you know, this could happen again, right?
0: right? 이게 지금 40년 만에 최저인 역대급 엔저라고 하는데 이걸 막으려고 이제 당연히 이제 일본 정부는 우리 돈으로 치면 110조 원. 그리고 지난 말에 그러니까 4월 5월에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10조 원이고요. 지난 달 말에는 126조 원을 투입을 한 건데 그것도 그런데 진짜 그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미국. 미국이 미국 연준이 유로화를 팔고 엔화를 사들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또 이제 그냥 굿윌로 하나 뭐 이런 거는 아니겠죠 당연히.
1: Well, here's the thing right. because Japan holds US treasuries.
0: Yes.
1: So the U.S. Mm-hmm. are afraid that Japan is going to sell the treasuries.
0: 아,
1: This is a very big concern.
0: 결국에는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한
1: well,
0: 것이다.
1: Sure.
0: Right. Mm-hmm. 왜냐하면은 이제 일본이 미국 국채를 이제 매각을 해버릴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대미 투자에 차질이 또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1: Sure.
0: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투자하는 거에 문제 없게 해라. 약간 mm-hmm. 이런 느낌이 들어가요.
1: Yeah,
0: 그렇죠?
1: That's right.
0: Okay. So 엔화 가격이 우리 수출 시장은 물론이 고요. 일본 여행 등에도 영향이 좀 큰 만큼 흐름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Despite massive interventions worth hundreds of, or actually, let me read that again.
0: Mm-hmm.
1: Despite massive multi-trillion won interventions by Tokyo and the Federal Reserve, the Japanese yen remains stuck in the doldrums.
0: 일본 정부와 미국 연준이 수백조 원대 외환 시장 개입에 나섰지만 엔화 가치는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미국도 그렇고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입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 그저 the Japanese yen이 어떤 상태로 남아 있냐면 stuck in the doldrums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우리가 stuck in somewhere이라고 mm-hmm. I'm stuck in trap there, right?
1: Mm-mm.
0: 어딘가에 걸려 있어서 오도가도 못 하고 있는
1: Can't
0: 거잖아요,
1: move.
0: right? 근데 무슨 뭔가 problems나 뭐 trouble 이런 단어가 아니라 doldrums에 묶여 있다고 했네요.
1: Okay, so the word is doldrums.
0: Mm-hmm.
1: This may be the first time you've heard of this word. The original meaning of doldrums mm-hmm. is that when sailing ships go to a certain area of the ocean,
0: mm-hmm.
1: it's like they get stuck because
0: right.
1: there's no wind.
0: 아, 무서워요. 바람이 안 불어서.
1: And sometimes they're stuck there for weeks because
0: oh
1: at the time they didn't have motors.
0: Right.
1: They only had sails.
0: Mm-hmm.
1: If you have sails, you need the wind.
0: Right.
1: Right. So the idea of being stuck in the doldrums means that they are really like, it's bad.
0: 그냥 they're stuck. They can't go anywhere.
1: They can't go anywhere.
0: Doldrums라고 하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무섭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Sure.
0: 바다에서 배가 딱 있는데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것.
1: Yes.
0: 그것을 이제 doldrums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여러분 S는 무조건 붙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doldrum이 아니고 doldrums라고 하셔야 되고요. 이게 너무 어려우면은 그냥 약간 slump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나쁘진 않을 것
1: yeah,
0: 같아요.
1: Yeah, so I mean right? if you're a person can be in the doldrums,
0: mm-hmm.
1: meaning like they're really kind of in low spirits.
0: 아래로 막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오도가도 못한다. So in the doldrums라고 하면 침체되어 있는 침울한 정도가 되겠고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With root issues like the U.S.-Japan interest rate gap and fiscal concerns still unresolved, the bearish trend on the yen shows no sign of letting up.
0: 미일 간 금리 격차와 재정 불안이라는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엔저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엔저가 지금 멈추지 않는 그런 분위기이긴 해요. 근데 또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면서라고 했는데요. With root issues like the US-Japan interest rate gap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0: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뿅 하고 나온 것이다. 음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fundamental 뭐 issues라고 봐도 되겠네요.
1: Well, you 그렇죠? could, but I do feel like when you use the word root, it really gets down to the very essence of this issue.
0: 도대체 이게 처음에 어디서 시작됐어?
1: Like the seed.
0: 오케이, 그래서 U.S. Japan interest rate gap이라고 하는 게 그 root issues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리고 and fiscal concerns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재정적 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Fiscal 자체가 재정적인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런 게 이제 풀리지 않은 채로 지금 뭔가 엔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뭔가 it's getting worse and worse라고 한다든가 it won't stop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the bearish trend가 on the yen이 shows no sign of letting up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show no sign이라는 거 엄청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1: Oh yeah, that's right. right. It's a great expression that journalists use. And here, if something lets up, it means that it becomes less strong or even stops. So oftentimes we use this with rain, right? It's not letting up. It's not stopping. It continues, right? So here, the bearish trend, of course, we talked about the bull, bullish trend and the bearish. Bearish not being good.
0: Right.
1: They are really just continuing in that direction. So it's not looking good.
0: 뭔가 약세의 트렌드가 있는데 그게 계속 비가 안 멈추듯이 그런 사인을 보여주질 않네요. 말을 그러니까 약해질 사인을 안 보이네요.
1: Yeah.
0: 그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1: That's right.
0: Okay. So 일단은 show no signs of라는 거는 여러분 정말 정말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인을 안 보여준다는 거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let up은 방금 우리 크 쌤이 설명해 주셨듯이 비가 내리는데 약해지는 것을 let up 한다고 하죠. 근데 그 약해질 생각이 없으니까 계속 떨어진다.
1: That's right. 네.
0: Okay, 좋습니다.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Despite massive multi-trillion won interventions by Tokyo and the Federal Reserve, the Japanese yen remains stuck in the doldrums. With root issues like the U.S.-Japan interest rate gap and fiscal concerns still unresolved, the bearish trend on the yen shows no sign of letting up.
0: 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1: From now on, AI-assisted music can score official copyright protection, provided a human creator did the heavy lifting. However, songs generated entirely from simple prompts will be excluded from registration. Creators need to show their receipts and prove their creative contribution.
0: 앞으로 AI를 활용해 만든 음악도 인간 창작자가 실질적으로 제작에 참여했다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단순한 명령어 입력으로 AI가 100% 만든 곡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창작 기여도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라는 뉴스입니다. 이 요즘에는 진짜 명령어 프롬프트 몇 개만 넣으면 노래가 그냥 AI가 그냥 노래를 뚝딱 하고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대고요. 저도 사실 너무 궁금해가지고.
1: Did you try?
0: 네, AI로 그 뭐 그런 트라이얼 피리드 동안 그냥 프리로 할 수 있을 때가 있잖아요. So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했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1: Really?
0: 그래서 제가 사실은 거기에 장르를 heavy metal하고 힙합으로 한번 하나씩 만들어봤는데 이병작 관련해가지고 제가 입으로 하는 영작이 저의 또 그거거든요. 해서 만들었는데 너무 웃깁니다. 너무 진지한데 이병작을 다 같이 해. 왜 넌 이병작 안 하는 거야? 너 영어 안 늘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 어색해.
1: How about the heavy metal one?
0: 근데 어색해야 되잖아. 이병작! 막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1: Wow, that's amazing.
0: 깜짝 놀랐습니다.
1: However, though, if you want to copyright,
0: right.
1: okay, if you want to register to protect your song, you have to have a lot of, you have had to be part of the creative process, not just give simple prompts.
0: Right.
1: Then you don't qualify.
0: 그래서 저는 나는 그냥 프롬프트를 해서 넣은 건데, 만들었는데, 그러면 누가 이 copyright을 가지게 될까? 궁금하더라고요.
1: Sure. Well, we're going to give you the answer.
0: Okay. 그래서 이제는 사실 실질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프롬프트만 넣은 것이 아니라 그걸 편집을 하고 뭐를 또 바꾸기도 하고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프로브를 할 수 있으면 저작권 줍니다.
1: Yes.
0: 이런 느낌인
1: That's
0: 거잖아요.
1: It.
0: 오케이.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From now on, AI-assisted music can score official copyright protection provided a human creator did the heavy lifting.

0: 앞으로 AI를 활용해 만든 음악도 인간 창작자가 실질적으로 제작에 참여했다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AI가 도와준 음악도 이제는 can score official copyright protection 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score이라고 하는 거는 점수를 낸다는 것이 아니고요. 등록에 성공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official copyright protection은 obviously 정식 저작권 보호. 이것은 이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는.
1: Yeah.
0: Provided a human creator did the heavy lifting.
1: Yeah.
0: 이렇게 있는데, 쌤 잠깐만요. Oh. Heavy lifting. Mm-hmm. 우리 뭐 짐 같은 데 가면, oh, yeah. you lift heavy. 그래서, oh, 고중량 치시네요. 해가지고 이렇게
1: right.
0: 하는 것을 lift heavy yeah. 한다고 하잖아요.
1: That's right. 근데 heavy 여기, lifting.
0: 이거는 관련이 없겠죠.
1: Okay, so very similarly, it's kind of like you've got multiple boxes. Mm-hmm. Okay, one is lighter, and a few are really heavy.
0: Okay.
1: So basically, this is usually talking about some sort of team effort.
0: Mm-hmm.
1: If one person does the heavy lifting, it means that they are doing the hardest part. They are doing the most important part
0: mm-hmm.
1: and demanding work.
0: Okay.
1: Compared to the others.
0: 아.
1: So in this case, it would be that the human needs to do the majority of the work, not the AI.
0: 그냥 prompts를 넣는 정도가 아니라 어려운 걸 오히려 인간이 더 해야 인정
1: yes.
0: 이렇게 되는 거네요.
1: Yes.
0: Okay, so heavy lifting이라고 하는 것이 좀 굉장히 핵심적인 힘든 일 역할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팀워크에서 어떤 사람은 조금 하는 거, 어떤 사람은 정말 핵심적인 일을 한다든가
1: yeah.
0: 근데 그걸 인간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1: That's right.
0: 그래야만 이거 스코어 할 수 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However, songs generated entirely from simple prompts will be excluded from registration. Creators need to show their receipts and prove their creative contribution.
0: 다만 단순한 명령어 입력으로 AI가 100% 만든 곡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창작 기여도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될 거잖아요. 아, 이거 진짜 헤비리프팅 제가 했다니까요. 이거 보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왜 갑자기 영수증을 보여줘야 됩니까?
1: Yeah, 네. that's right. So you're like, why is the receipts there?
0: Right.
1: So show one's receipts mm-hmm. actually has an idiomatic meaning.
0: Mm-hmm.
1: It means show the evidence, show the proof. It's kind of like, okay, I did this. Okay, mm-hmm. well then show me the evidence. Show it to me, prove it to me.
0: 아, 그러면 show me the receipts라고 실제로 쓴다는 얘기죠?
1: Yeah.
0: 와, 너무
1: show
0: 신기합니다.
1: 그렇죠?
0: 우리가
1: yeah.
0: receipt이라고 하면 그냥 영수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idiomatic expression으로다가 당신 뭐 한 거 있으면 증거대 보세요.
1: Yeah.
0: 증거 보여주세요.
1: That's right.
0: Wow. Okay, so show one's receipts라고 하면 증거 혹은 기록을 제시하다, 보여주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본인들의 이제 creative contribution, 창의적인 기여를 prove 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1: That's right.
0: All right.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From now on, AI-assisted music can score official copyright protection provided a human creator did the heavy lifting. However, songs generated entirely from simple prompts will be excluded from registration. Creators need to show their receipts and prove their creative contribution.
0: 네. 자,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갈게요. 엔화나 달러 같은 화폐의 가치 또는 주가가 하락하는 약세장을 비유하는 동물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 Number 1, bull. Number 2, bear. Number 3, hawk. Number 4, dove.
0: 네, 다시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주가라든가 화폐의 가치 이런 것이 하락하는 약세장을 비유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 Number 1, bull. Number 2, bear. Number 3, hawk. Number 4,
0: dove. That's... 왜? 지금 마지막 거 약간 너무 억지 같은 느낌인데요.
1: That was a hard
0: 너무
1: one.
0: 너무 귀여웠습니다.
1: A dove is a hard one.
0: 처음에 불이 저는 너무 귀여웠어요. 이게 이제 황소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1: Oh.
0: 아!
1: Yeah, I forgot. Anyway.
0: 소리는 못 들은 걸로 하세요.
1: Right.
0: 자, 보기 동물들 모두 경제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것들인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정답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have a little BTS with Swim.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정답이 뭐였죠?
2: Number 2, bear.
1: 맞습니다. Bear는 곰은 아래로 내려치죠. 그렇기 때문에 약세장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bull, 황소는 위로 올려치기 때문에 강세장. 그리고 hawk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매파, 강경파라고 할 수 있죠. 금리를 올리고 물가를 잡는 데 좀 집중을 하는 강경파 얘기하고요. 그리고 dove는 진짜 말 그대로 비둘기파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푸는 온건파.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 Okay.
1: 자, 두 분께 선물 드릴게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허진님,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6732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2: Oh, congratulations to both of you.
1: Right. 방금 집에 도착해서 주차하고 문자 보냅니다 하셨어요. 6732님께서요. 크쌤 동물 흉내 소리 포켓몬이 내는 소리 같았어요. 그러면서 파키마니 정답은 2번 하셨고요. 정답 발표할 때 곰소리 다시 내주세요. 제발 하셨습니다. 내주셨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주세요. 곰소리 어떻게 내요?
2: Bear.
1: 저희 정말 우리 쌤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다. 네.
2: Oh, that's right.
1: 다림님이요. 갑자기 아니 마지막 기사 진짜 눈을 의심했어요. Is that even humanly possible?
2: 다림님, no. It is not.
1: 저희도 놀랐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가 볼게요.
2: A Polish swimmer has made history as the first person ever to cross the 160-kilometer Baltic Sea strictly on manpower. Cutting through the open water for 56 hours without sleep or rest, he overcame four previous failures to achieve a monumental milestone on his fifth attempt.
1: 스웨덴에서 폴란드까지 160km에 달하는 발트해를 오직 수영으로 건넌 사상 첫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쉬거나 잠도 자지 않고 56시간 동안 물살을 가는 끝에 네 번의 실패를 딛고 다섯 번째 도전 만에 대기록을 완성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냥 가만히 앉아서 56시간을 안 자고 버티는 것도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영을 56시간 쉬지 않고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 저는 진짜 걱정이 돼.

0: 있던 게 아니 그러다가 졸아서 물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물에서 뭔가 나오거나
1: well,
0: 어떻게
1: I mean,
0: 해요 이거?
1: That's the thing. The important thing here is continuous hours without sleep or rest or outside support. Because sometimes they do have some outside support to kind of help them along. No, it's completely himself.
0: So he just kept floating?
1: He kept swimming.
0: Oh,
1: just swimming.
0: 그럼 swimming 하다 and then, you know, 잠깐 쉴 때는 있을 거 아니에요. 잠깐 floating.
1: I'm not sure.
0: You know,
1: I'm not sure. Maybe like he floated on his back maybe. But yeah.
0: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왜냐면 특히나 저는 수영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가 싶습니다.
1: Yeah, I mean, 충격적. I like swimming, but not that much.
0: 네, 근데 이게 또 좋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소아암 환우 치료비 마련을 위한 울트라 발틱 스윙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완주로 79만 주워티 약 3억 원 이상 모금을 달성을 했다.
1: Wow, that is amazing.
0: 네, 자 한 문장씩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A Polish swimmer has made history as the first person ever to cross the 160-kilometer Baltic Sea strictly on manpower.
0: 스웨덴에서 폴란드까지 160km에 달하는 발트해를 오직 수영으로 건넌 사상 첫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도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So 160km의 이제 거리를 수영을 쫙 한 첫 번째 스위머로서 역사를 만든 거잖아요. So he made history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근데 무슨 보트를 타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So strictly on manpower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1: Yeah. So I think our listeners may know the word strict. So teachers can be strict, parents can be strict. But we use this with ly strictly here. It takes on another meaning. It means only, completely, exclusively. So here, strictly on manpower, and manpower is literally the power from the man.
0: Okay.
1: So no outside help, no machinery that helps him. He did it on with his own body.
0: 정말 사람의 힘으로만 해낸 것이다.
1: Yes, that's
0: 뭐
1: right.
0: 보트를 타고 가거나 무슨 뭐 드론이 이렇게 이렇게 끌어주거나 좀 말이 안 됐나요? 아무튼 여기 지금 일단은 방금 포인트가 strict하다라고 형용사로 쓰게 되면 oh, my father is really strict.
1: Yeah, 이렇게, teacher's really strict. Yeah,
0: yeah.
1: Mm-hmm.
0: 엄격한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strictly하게 뭐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completely. 완전히 다른 예외는 없다.
1: So one really common expression is okay, this is strictly confidential. Completely confidential. You cannot tell anybody.
0: 완전히가 되겠네요. Okay. So manpower이라고 하는 건 진짜 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데도 쓰잖아요. Oh, we need more manpower.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1: right.
0: 뜻으로 쓰는데 여기서도 진짜 오직 순수 사람의 힘으로만 그렇게 수영해 감으로써 he has made history가 되겠네요. 연결해 볼게요.
1: Cutting through the open water for 56 hours without sleep or rest, he overcame four previous failures to achieve a monumental milestone on his fifth attempt.
0: 쉬거나 잠도 자지 않고 56시간 동안 물살을 가른 끝에 네 번의 실패를 딛고 다섯 번째 도전만에 대기록을 완성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저는요, 성공한 것도 대박인데요. 그 전에 네 번을 이미 했다는 거가 저 지금 읽으면서 굉장히 피곤해요. 너무 힘이 들어요,
1: It's
0: 몸이.
1: It's too much. Come on.
0: 그렇죠. 그 실패를 했지만 다섯 번째 성공을 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굉장히 멋지게 표현을 좀 했네요. Cutting through the open water 이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 굳이 cut을 썼을까? 그리고 뭐 swim through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을 왜 이거 썼을까? 그리고 그냥 water가 아니라 왜 why is it the open water?
1: Okay. Right. So, the open water is a body of water that is literally it's basically another way of saying the ocean, the sea, okay? It's like wide open.
0: Right.
1: There is no end, right? There's no closing
0: okay.
1: thing.
0: There's
1: right.
0: no, well, there are no buildings
1: no
0: in between, nothing.
1: Nothing. It's open water. And the idea of cutting through something means really simply just to pass through. But you feel, though, that it's he's going right through the water. Like, you know, like one, you know, at a time. Like just going right through the water.
0: 정말 무슨 가위로 자르는 듯이
1: Yeah, just 물을 passing through.
0: 가르면서 가는 거네요. Yeah. 이게 너무 우리말이랑 비슷한 게 우리말도 만약에 아, 수영해서 가면서 이러면 느낌이 좀 떨어지거든요. Mm-hmm. 근데 바다를 가르며
1: oh.
0: 이런 멋있잖아요.
1: Yes, yes.
0: 조금 더 문학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겠네요. Mm-hmm. So cut through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가르면서 나아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냥 water가 아니라 open을 써버리니까 탁 튀어 있는 느낌. Yeah. 굉장히 바다가 크다라는 느낌을
1: ocean.
0: 주네요. Mm-hmm. 그럼 쌤, open sky라고도 쓰나요?
1: Yeah, sometimes we do.
0: 아, 뭔가 하늘이 와 넓다.
1: Wow. Yeah, that's right. It's large.
0: 뭔가 poetic합니다.
1: It's endless.
0: Right. Mm. 그렇게 오랫동안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막 cutting through the open water 하면서 드디어 뭔가 극복하게 된 겁니다. 전에 여러 번 실패했지만 다섯 번째는 안 돼. 해낼 거야. 성공을 했어요. 자, 근데 다섯 번째 그 성공한 것을 굉장히 멋지게 또 monumental milestone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 Well, these two words are very extraordinary,
0: right.
1: both of them, right? Mm-hmm. Monumental is extraordinary, almost historic.
0: Mm-hmm.
1: And then if something is a milestone, it is a very important or significant event.
0: Mm-hmm.
1: So if it's a monumental milestone, this is just extraordinarily incredible.
0: 보통은 하나씩 쓸 법도 한데
1: yeah.
0: 그렇죠? 이것을 섞어서 써버린 거네요.
1: That's
0: so
1: it.
0: monumental 이라고 원래 monument 자체가 굉장히 기념물을 얘기를 하는데 진짜 기념비적인 그런 또 거기에다가 milestone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제 뭐 이정표라는 뜻도 되지만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하셨죠.
1: Yes.
0: 그래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획기적인 사건을
1: yeah.
0: 이뤘다. 멋지게 표현을
1: yes,
0: 하게 되네요.
1: That's right.
0: 이거는 약간 마일스톤보다는 160km stone 아닐까요? 네.
1: Stone. 그렇게. So, just quickly. Now, of course, this is a milestone. It's monumental. But we in life have many milestones.
0: Right.
1: You know, graduating college, getting married. Those are also considered milestones as well.
0: 인생에서 뭔가 새로운 전환점이
1: Important.
0: 될 수도 있고
1: yes.
0: 중요한
1: yeah.
0: 그런 획기적인 사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 Polish swimmer has made history as the first person ever to cross the 160-kilometer Baltic Sea strictly on manpower. Cutting through the open water for 56 hours without sleep or rest, he overcame four previous failures to achieve a monumental milestone on his fifth attempt.
0: 네,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했습니다. 자, 들려드린 내용은요,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에서 나온 표현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트위스트를 준다라고 하는 거, add a new twist는 색다른 변화를 주거나 새로운 요소를 더하거나 뭔가 반전을 주는 거죠.
1: Kristen added a new twist to the traditional recipe.
0: Kristen은 전통 레시피에 자신만의 신선한 변화를 줬어. 혹시 뭐 짜장면에 설탕을 넣거나 뭐 이런 느낌인가요?
1: 네. Perhaps.
0: Okay. 자, 그리고 doldrums라고 하는 거 좀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use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In the doldrums라고 얘기를 하면 침체기에 있다, 뭔가 침울하다 정도가 되겠죠?
1: I've been in the doldrums all week.
0: 아, 목소리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1: Yeah.
0: 나 일주일 내내 기분이 영 꿀꿀하고 의욕이 없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counterclockwise rotation. 시계 반대 방향 회전이죠.
1: Turn the cap in a counterclockwise rotation to open it.
0: 뚜껑을 열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냥 receipts가 나오게 되면 영수증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Show their receipts, show one's receipts 쓰면 증거를 대다, 확실한 사실을 입증하다.
1: If you claim you were there, show your receipts.
0: 네가 거기 있었다고 주장할 거면 확실한 증거를 대봐. 무슨 뭐 그 연예인한테 뭔가 사인이라도 받았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그렇죠? 자, 그리고요. Crank up the heat. 난방, 뭐 열을 세게 틀다.
1: The boss decided to crank up the heat on the team.
0: 팀장이 팀원들을 더 세게 압박하기 시작해서 뭔가 힛을 막 강하게 돌린 거죠. Alright,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봅니다. 뉴스 표현 리뷰까지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했습니다.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1: All right, we're going to wrap up part one with Harry Styles. The song is Falling.
0: 네, 저희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고님, 몇 달 전에 읽어주셨던 그 책 제목이 뭐였죠? 이럴 땐 무슨 책이 좋을까요? 이 노래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오늘 우리 딸 생일이에요. 반말 축하해주세요. 저 요즘 힘들어요. 응원이 필요해요. 어떤 질문이든 답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 못하는 거 빼고 다

축하해드립니다. 축하, 응원, 위로, 명랑, 쾌활, 진지, 진솔, 밥, 친구까지 다 해드리는 곳. 여기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입니다.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기다릴게요.

0: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Deep Dive Daily. 오늘도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운동할 때요, 어떤 옷을 즐겨 입으시나요? 뭐 레깅스나 자전거 타이즈처럼 뭐 기능성 스포츠웨어를 입고 거리를 나서는 일, 뭐 요즘에는 정말 흔한 일상이 됐죠. 그런데 이런 차림 때문에 공직에서 물러난 분이 계시다고 하네요. 운동할 때 입었는데 말이죠.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 전에 오늘의 미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머지와 다른 하나 고르기입니다. 자, 크쌤이 드리는 단어 중에 나머지와 카테고리가 전혀 다른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 Here we go.
1: Yeah.
2: Tights, pants, chinos, culottes, trousers, leggings, hoodie, jogger, shorts.
1: 와, 엄청 빨랐어요.
2: Yeah.
1: 엄청 빨랐습니다. 와, 오늘 뭔가 굉장히 스피드도 있고 생동감이 살아있고요.
2: Huh? Uh-huh.
1: 자, 한 번 더 들려주세요.
2: Tights, pants, chinos, culottes, trousers, leggings, hoodie, jogger, shorts.
1: 네, 지금 보니까 다 뭔가 하나 빼고는 이렇게
2: below
1: 아래, 아래. 입는 하이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좀 힌트를 드리자면 이 단어는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뭐 culottes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치마 바지 같은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거기까지만 드려야 될 것
2: okay,
1: 같아요.
2: Okay, yeah, that's good.
1: 네,
2: good hint.
1: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3: Deep Dive Daily.
1: 딥 다이브 데일리. 자,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2: A Turkish governor was ousted. Were bicycling tights to blame?
1: 튀르키예 주지사가 해임됐다. 이유는 쫄쫄이 자전거 바지?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목에 ousted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oust 한다는 것은 뭔가 몰아낸다라는 느낌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Turkish governor가 ousted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expelled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해임되었다. 자, 만약 한 지역의 가장 높은 책임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도지사나 시장 같은 고위 공무원이 딱 붙는 자전거 바지를 입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면 어떨까요? 최근 티르키예에서 한 주지사가 해임을 당했는데 정말로 이 자전거 바지 때문에 잘렸다는 황당하고도 좀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튀르키예 북동쪽에 있는 자그마한 동네 아르단에서 일어난 이 황당한 이야기 오늘 기사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기사 일부를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소개합니다. 대통령령 제3호,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튀르키예 아르단주의 메흐메트 파티흐 치체클리 주지사를 해임합니다. 자, 이런 발표가 났고 처음엔 평범한 인사 이동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어떤 내막이

0: 있을까요? 첫 번째 파트부터 들어볼게요.
1: But the brief announcement from the Turkish president's office last week did not specify any reason for the dismissal of Çiçekli, who had been appointed in January as the governor of Ardahan, a province of about 90,000 people in northeast Turkey. And at least some people quickly started speculating that he had been fired because of bicycle pants.
0: 대통령실의 발표에는 치체클리가 대체 왜 해임됐는지 이유가 쏙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올해 1월 아르다한 주에 막 부임한 인물이었죠.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전거 바지 때문에 해임된 거란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뭔가 합리적인. 왜냐하면 방금 부임을 했기도 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왜 그랬는지 얘기를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막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때문일 것이다. 이거 때문일 것이다.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But the brief announcement from the Turkish president's office last week did not specify any reason for the dismissal of Çiçekli, who had been appointed in January as the governor of Ardahan, a province of about 90,000 people in northeast Turkey.
0: 지난주 터키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 짧은 발표에는 치체클리가 대체 왜 해임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쏙 빠져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는 올해 1월 인구 9만 명 정도가 사는 튀르키예 북동부 아르다한 주의 주지사로 임명된 인물이었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announcement가 나왔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렇죠? 뭐 해임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But it did not specify any reason for the dismissal 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dismissal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1: Okay, in this context, dismissal means that he was removed from his position, that they let him go.
0: Right. 이거는 원래 dismiss 한다는 거가 이제 해산, 자 헤어져, 다 가 이런 느낌 아닌가요?
1: Okay, class dismissed. Right. Yeah, that's right. Go. So basically, it is the formal term for saying you can no longer work here.
0: 아, 뭔가 그거를 좀 부드럽게 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Kind of, yes,
0: like termination. 이러면
1: right. or firing. 아. It's very strong words, right? Okay. So in this context dismissal, like 아. quietly. And also because they did not specify.
0: Right.
1: And that's why they probably use the word dismissal.
0: Right. 그러니까 그거 너무 강한 단어를 쓰게 되면 사람들이 더 집중이 돼 버리니까.
1: Right.
0: So dismissal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해임, 뭐 파면, 해고 정도를 부드럽게 한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specify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1: It says here they did not specify any reason.
0: Right.
1: So when you specify, you hear the word specific in there.
0: Specific,
1: yeah,
0: 뭔가 구체적인.
1: Right. They're related together. And so if you specify something, it means that you are giving specific details about something. You are stating clearly and exactly the reason. But here, they did not.
0: 아, 이 사람이 사실 어떤 실수를 했습니다. 라든가 사실 뭐 해임이 아니라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뭐 이 정도를 얘기를 하든가 뭐라도 인포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말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1: Sure.
0: 그렇죠?
1: Right. I mean people want to know.
0: 그런데 대충 했거나 아니면 아예 얘기를 안 했거나. So specify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밝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1: Yeah.
0: 그 이유를 얘기를 안 했어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And at least some people quickly started speculating that he had been fired because of bicycle pants.
0: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가 해임된 이유가 다름 아닌 자전거 바지 때문 아니냐는 추측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저는 놀랍기도 하고요. 그렇죠? So at least some people quickly started speculating that he had been fired because of bicycle pants. Okay. 아, 이거는 분명히 저 bicycle pants 때문이야. 딴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
1: Well, I mean, the government, the office didn't specify the reason. So, of course, people are going to be like, what happened?
0: Right.
1: Why do you think he was fired? Was he fired? Was he sick? Right. So, speculating is basically you're kind of guessing.
0: Guessing, okay.
1: Yeah. There's no proof, but like based on what you heard or saw, you're kind of like, could it be this? Could it be that? Yeah.
0: 왜냐면 뭔가 스페시픽한 리즌이 없는데 왜 자를 이유가 있을까? 어? 근데 잠깐만 소셜미디어에 이런 바지를 입었었구나
1: yeah.
0: 하면서 speculate, 추측을 한다는 얘기인 mm-hmm.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guess나 assume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1: Yeah, sure.
0: Right. Okay, so speculate. 원래 SPEC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보통 뭔가를 본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Mm-hmm. 그렇죠? Right?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약간 대충 보는 거예요. 이럴 것이다. 저것 때문이군. Alright. So, speculation, 추측하다, 짐작하다가 되겠습니다. Part 1 다시 들을게요.
1: But the brief announcement from the Turkish president's office last week did not specify any reason for the dismissal of Çiçekli, who had been appointed in January as the governor of Ardahan, a province of about 90,000 people in northeast Turkey. And at least some people quickly started speculating that he had been fired because of bicycle pants.
0: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1: Here's Max with It's You.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A Turkish governor was ousted. Were bicycling tights to blame? 터키의 주지사가 해임됐다. 이유는 쫄쫄이 자전거 바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해임 소식에 지역 민심이 들썩였지만 아무 사유도 발표되지 않아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의 소셜미디어 자전거 사진들로 쏠렸습니다. 사실 치체클리 주지사는 직접 대회까지 기획할 만큼 자전거에 진심이었다는데요. 문제는 사진 속 그가 늘 딱 붙는 선수용 쫄쫄이 자전거 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치권은 기다렸다는 듯 공직자로서 채통을 지키지 못했다며 국회에서까지 비판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자, 들어볼게요.
1: That prompted criticism from political opponents. As reported in local news media, one lawmaker from the opposition Republican People's Party, Inan Akun Alp, considered the matter important enough to bring up in the parliament. He called Çiçekli a TikTok governor, according to the Hürriyet Daily News, adding he walked

0: walks around in cycling tights with four bodyguards, rides his bicycle all day long among citizens. This is not how a governor should act.
1: 결국 이 사진들은 정적들의 먹잇감이 됐습니다. 야당의 알프 의원은 이 문제를 무려 국회에서까지 끄집어냈는데요. 치차클리 주지사를 틱톡 주지사라고 부르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경호원 넷을 데리고 쫄쫄이 복장으로 온종일 자전거나 타고 다니는데 이건 주지사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라는 내용이 됐습니다. 이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이슬람주의 가치에 어긋난 옷차림이다. 이렇게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0: That prompted criticism from political opponents.
1: 결국 이 사진들은 정적들의 좋은 먹잇감이 됐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게 criticism을 prompt 했다라고 했는데 prompt는 여기서 무슨 뭐 프롬프트를 쳐서 넣는다가 아니라 뭔가를 spark 시키는 거, 촉발시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criticism은 여러분 criticize 동사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판이라는 명사입니다. criticism 뭐 비난, 비판, 지적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게 누구에게서 나왔을까요? 바로 political opponents라고 얘기를 하나요.
0: That's right. Political opponents. These are the people on the opposing side of politics or the opposing party, his rivals,
1: okay.
0: the other parties. Yeah.
1: Of course.
0: Of course.
1: 뭔가
0: of
1: 이때다 course. 한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0: yes.
1: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opponents라고 하는 것 자체도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상대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적을 얘기를 하겠는데 이제 정치 쪽에서의 적이다. 그래서 정적, 정치적 상대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지지하는 사람은 proponent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0: Mm-hmm.
1: Right.
0: Mm-hmm.
1: 자, 연결해 볼게요.
0: As reported in local news. News media, one lawmaker from the opposition Republican People's Party, Inan Akgun Alp, considered the matter important enough to bring up in Parliament.
1: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야당의 이난 아쿤 알프 의원은 이 문제를 무려 의회에서까지 언급할 정도로 심각하게 다뤘다고 해요.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거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심지어 parliament에서 bring up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일단은 bring up 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화에서도 좀 많이 쓰죠. 그렇죠? 뭔가를 위로 드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여기서.
0: No, no. Right? So if you bring up, usually we say this when we want to talk about a topic. You mention the topic, you introduce a topic,
1: right.
0: which is basically to bring up a topic.
1: Bring up.
0: Yes.
1: 갑자기 다들 조용히 있는데, 아니, 너, why did you have to bring that up?
0: Yeah. Why did you have to talk about that, right?
1: 마유 그때 방귀 꼈다며? 그랬을 때 마유가 깜짝 놀래가지고,
0: yeah.
1: why did you have to bring that up? 이렇게 yeah. 얘기를 하는 거죠.
0: Don't say that. Okay, now here in this context, bring it up in parliament, it's kind of like bring it to their attention, to mention it and highlight this even stronger.
1: Okay.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논란을 좀 만들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0: Yes.
1: 그래서 아, 의회에서 이 의회라고 하는 거 parliament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bring up을 했다. 이 parliament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영국 쪽에서 보통 이제 많이 쓰게 되죠.
0: True.
1: 그래서 의원 내각제 의회가 되겠고요. 미국 쪽은 보통 대통령제 의회이기 때문에 뭐 congress라는 단어를
0: That's
1: 이제
0: right.
1: 쓴다든가. 그래서 이 parliament에서 bring up, mention을 할 정도로 이거 충분히 중요한 얘기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Alright, 연결해 보겠습니다.
0: He called Çiçekli a TikTok governor, according to the Hürriyet Daily News, adding he walks around in cycling tights with four bodyguards, rides his bicycle all day among citizens. This is not how a governor should act.
1: 그는 치체클리 주지사를 틱톡 주지사라고 부르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경호원 4명을 데리고 쫄쫄이 자전거 복장으로 돌아다니면서 온종일 주민들 사이로 자전거나 타고 다닙니다. 이건 주지사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I said, why not? I mean,
0: well, I mean, everybody does it. I mean, we
1: right.
0: go to Hong Kong and you see a lot of people
1: right.
0: wearing these cycling tights when they're
1: cycling tights
0: or cycling shorts.
1: Mm-hmm. Mm-hmm. 저는 이런 게 항상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tights가 있는데 많은 여러분들 tights가 아닙니다. 그거 아세요? 한국에서 tights라고 대부분 부르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tights인 거죠, 그렇죠?
0: That's right. That's right.
1: Tight. 어떻게 보면 타이트한 팬츠가 이제 줄여서 타이츠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타이츠도 있고 레깅스도

0: 있잖아요.
1: 어, leggings. That's right. That's right. But here it's cycling. So yeah, I guess in the winter it can be leggings, okay. you know, long. But usually we when we hear cycling shorts or obviously they're going to be shorts.
0: Right.
1: And tights, it could be long.
0: Long.
1: It could be short.
0: Okay. Yeah. 아, 그렇군요. 그게 저는 지금 아, 타이츠는 잠깐만 발이 달렸나? 이런 식으로 아, 레깅스는 다리 쪽이니까 발이 안 달렸나 했는데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되겠네요.
1: Yeah.
0: 생각해 보니까 타이츠는 짧은 것도 있겠네요.
1: Yeah.
0: Okay. So cycling tights라고 하는 거 자전거용 쫄쫄이 바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뭐 어떻게 보면 기본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바지류로 돼 있는 거는 plural 복수로
1: yes.
0: 쓰는 게 맞겠죠.
1: Mm-hmm.
0: 아무래도. Alright, so 이렇게 됩니다. Part 2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That prompted criticism from political opponents as reported in local news media. One lawmaker from opposition Republican People's Party, Inan Agun Alp, considered the matter important enough to bring up in parliament. He called Chichekli a TikTok governor, according to the Hurriyet Daily News, adding, he walks around in cycling tights with four bodyguards, rides his bicycle all day among citizens. This is not how a governor should act.
0: 네, 오늘의 미션 다시 드리고 잠시 쉬어갈게요. 오늘은 나머지와 다른 하나 고르기 되겠습니다. 자, 크쌤이 드리는 단어들 중 나머지와 카테고리가 다른 하나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1: Tights, pants, chinos, culottes, trousers, leggings, hoodie, jogger, shorts.
0: 한 번만 더요.
1: Tights, pants, chinos, culottes, trousers, leggings, hoodie, jogger, shorts.
0: 아,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Leo Sayer with You Make Me Feel Like Dancing.

0: 야당의 거센 공격과 소셜미디어용 주지사라는 놀림 속에서도 치차클리 주지사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해임 소식이 알려진 직후 그는 신문 인터뷰를 통해 자기 입장을 당당하게 밝혔는데요. 그 옷은 일할 때 입은 게 아니라 아침 운동할 때 입은 정당한 스포츠웨어일 뿐이라고 강력하게 해명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응원하는 동네 주민 수천 명은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서명운동까지 벌였고요. 지사직을 내려놓고 떠나는 마지막 길엔 자전거 동호인들이 그의 차를 호위하는 보기 드문 장면까지 연출됐다고 합니다. 논란의 주인공 주지사의 목소리 들어볼게요.
1: Çiçekli leaped right in, telling Bürgün, an Istanbul newspaper, I'm a sailor, a rower, and a cyclist. I do my best to do it at a professional level. The clothing I'm wearing is sportswear that I use for morning workouts. Apart from that, we don't wear this attire during our normal working hours on weekdays.
0: 억울했던 치체클리는 즉각 언론에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이스탄불의 한 신문사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저는 요트도 타고 노도 젓고 자전거도 탑니다. 뭘 하든 프로답게 하려고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제가 입은 옷은 아침 운동용 스포츠웨어입니다. 평일 정상 근무 시간 중에는 당연히 이런 옷을 입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네요. 네. 아 진짜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조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 Çiçekli leaped right in, telling Bürgün, an Istanbul newspaper, I'm a sailor, a rower, and a cyclist. I do my best to do it at a professional level.
0: 억울했던 치체클리는 즉각 언론에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이스탄불 신문사 비르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요트와 노를 젓고 자전거도 탑니다. 무슨 운동이든 프로 수준으로 하려고 최선을 다하죠. 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치체클리가 한참 기다렸다가 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해명을 해야 되는데 바로 들어온 느낌이 좀 들어가서
1: yes,
0: so Çiçekli leaped right in 이라고 했네요.
1: And if you leap right in, it means to do or start something immediately or very enthusiastically. Like there's like a project, like who wants to do it? You leap right in. It may me, I'll do it right away.
0: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을 얘기를 할 때 leap right,
1: right in. And leap in and that right is stressing that it's happening right now.
0: Leap 자체가 이렇게 껑충껑충 뛰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1: Right
0: 그러면 right이 없어도 이미 leap in 한다는 것 자체가 탁 뛰어든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데 더 강조를 해준 거네요.
1: Yes, so he leaped right in. In this context means that he quickly said, he quickly gave a reason.
0: 더 안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거나 오해가 있기 전에 바로 막으려고 leap right in, 한마디로 즉시 거침없이 뛰어들다, 뭐 바로 해명을 하다, 뭐 이 정도로 의역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Right. So 그러면은 leap in 대신에 jump in을 써도 될까요?
1: Yeah, he jumped right in. Yeah.
0: 뭔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안 돼, 나 I need to explain myself.
1: Yeah.
0: 이렇게
1: It's not true. It's not true. Right.
0: 아하, 바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I'm a sailor, a rower, and a cyclist, and I do my best, right? 최선을 다한다. To do it,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네요. At a professional level.
1: That's right.
0: 그런데 쌤, at a professional level 이라고 하면 진짜 프로라는 뜻인가요?
1: Yes, that is true. To do something at a professional level or to do it at an amateur level is one or the other. Most of us do, you know, we're amateurs or we just do it as a hobby.
0: Right.
1: But he tries to do it at a professional level means that it's not like row your boat, you know, like, you know, let's go out into the boat.
0: Right.
1: No, he is like a rower and a sailor at a professional level.
0: 진짜 프로처럼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실제로 뭐 프로로 활동한다는 게 아니어도 그 정도로 정말 제대로 한다는 얘기네요.
1: That's right. And so here, a cyclist as well. And that's why if you're a cyclist, you usually wear those pants, you know, those biker shorts, right? The cyclist shorts. But normal people just wear, you know, whatever.
0: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사이클을 타고 어디를 돈다라고 얘기.

0: 이라면 굳이 제가 그런 사이클링, you know, 바이클링 타이츠를 입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No. 그냥 바지 입고 하는 건데 이 정도로 뭔가 gear를 갖추고 한다는 거는 제대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1: That's correct.
0: 아, 그래서 나는 하려면 I do my best to do it at a professional level.

0: 지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일단은 내가 morning workouts 아침 운동을 위해서 이런 거 입기는 입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I'm wearing the clothing I'm wearing is sportswear that I use for morning workouts. 그러니까 아침에 운동할 때 입는 건 맞긴 한데 apart from that 이러면서 we don't wear this attire 이라고 뭔가 스토리가 반전이 돼요. Apart from that이라고 하는 건 그 뭔가를 바꿔주는 내용일까요?
1: Well, this simply means except for. It's just another way of saying except for.
0: Okay.
1: Right.
0: So, 뭐뭐를 제외하고는 그거 빼고는요.
1: Excluding, yes, yes.
0: So, 여기서는 이런 상황을 빼고, 그러니까 아침에 운동할 때 빼고는 우리는 이 attire를 그렇죠. 낮에 갑자기 일할 때 입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Like he probably doesn't wear it to the office.
0: 그건 좀 아니죠. Yeah. 만약에 그거 그랬으면 정말로 그거는 논란이 될 수
1: right.
0: 있고 의외에
1: right.
0: 나가는데 갑자기 타이츠를 입고 나간다든가. So 여기서 attire이라고 하는 건 복장이나 의복을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 옷이나 그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요. 운동이라든가 무슨 어떤 공식 행사가 있거나 입는 그런 그런 상황에 맞는 차림새를 얘기할 때 쓸 수 있겠습니다.
1: Yes.
0: 자, part 3 다시 들을게요.
1: Çiçekli leaped right in, telling Bergün, an Istanbul newspaper, I'm a sailor, a rower, and a cyclist. I do my best to do it at a professional level. The clothing I'm wearing is sportswear that I use for morning workouts. Apart from that, we don't wear this attire during our normal working hours on weekdays.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Sarah Kang with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0: 때문에 해임이 된 걸까요? 전문가들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겉으로는 자전거 옷이 불씨를 지핀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복잡한 정치 싸움이나 예전에 일했던 지역의 공사 비리 조사 같은 진짜 이유가 숨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뉴욕대 국제관계 전문가 페케르 교수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볼게요.
1: My sense is that the bicycle shorts were the trigger for some public controversy, but not necessarily the underlying reason for the governor's dismissal, Pecker said. It is difficult to know the underlying reason for sure, but I would be surprised if the shorts were the only cause, she said. Whatever the reasons, Cicekli is continuing to defend his athletic pursuits.
0: 페케르 교수는 쫄쫄이 바지가 논란에 불을 지핀 시발점이었을지는 몰라도 해임의 본질적인 원인은 아닐 것이라며 속사정이야 모르겠지만 정말 바지 하나 때문에 해임됐다면 그게 더 놀라울 따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찌됐든 치체클리는 여전히 자신의 스포츠 사랑을 당당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본인의 나는 이거 진짜 운동 정신으로 한 거다.
1: Right.
0: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사이클 탈 때 그런 기어가 다 있는데 복장이 다 있는데 바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뭐 you know, sweat pants 같은 거 입으면 그게 더 이상할 것 같기도 해요.
1: Yeah, I agree.
0: Right?
1: I agree. Uh-huh. I mean it's interesting how this is really transpired.
0: Right. 자, 그럼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My sense is that the bicycle shorts were the trigger for some public controversy, but not necessarily the underlying reason for the governor's dismissal, Pecker said.
0: 페케르 교수는 자전거 쫄쫄이 바지가 논란에 불을 지핀 시발점이었을 수는 있지만 해임의 본질적인 원인은 아닐 것이라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라고 했는데요. My sense is 이라고 이제 출발했어요, 여러분들. My sense, 나의 sense에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통 my sense is라고 하면 뭔가 정황상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fact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proof는 없지만 정황상 봤을 때 저의 감은 이래요라고 되겠고요. 좀 비슷하게는 사실은 my feeling is that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도 비슷한 느낌이지만 얘는 조금 더 감에 의존하는 듯한 느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인도 이거를 확실하게 100%를 말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1: Sure, he doesn't know for sure.
0: Right. Right. 그래서 그렇게 출발을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쫄쫄이 바지가 문제가 되긴 했을 것이다. 처음에 일단은 이라고 해서 that the bicycle shorts were the trigger for some public controversy 라고 얘기를 했어요.
1: Okay. So, I mean, we've talked about trigger a number of times.
0: Yes.
1: It kind of sparked this controversy. And it was a public controversy. Mm-hmm. So a controversy is like a public, it's a disagreement, it's a debate. There's a lot of like talk about what's, this is not right, you know, and people having opinions, strong opinions. And public, of course, is that everybody was talking about it.
0: Okay.
1: Not within the government circle.
0: Mm-hmm. 그냥 단순하게 뭐 의회에서만 도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다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뉴스든 뭐 댓글을 달고 소셜미디어든, right? Controversy라는 단어는 진짜 이 단어를 모르면 뉴스를 그냥 못 볼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와서. Controversy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논란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겠고요. 참고로 adjective, 형용사 모형으로 바꾸면 controversial. 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가시면 좋겠고요. 근데 쌤이 지금 public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뭐 정부 쪽이나 의회 쪽에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다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1: Yeah, everybody in the public. You know, it could be you, me, anyone.
0: Right.
1: Can, you know, talk about this and debate about this.
0: Right.
1: Yeah.
0: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쫄쫄이 바지가 처음에 그런 public controversy를 trigger 한 거가 맞긴 할 건데
1: yes.
0: 하지만 not necessarily 라고 얘기는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꼭 뭐는 아니냐면 the underlying reason for the governor's dismissal.
1: Well, you know, we just covered that expression root issue root cause, which is very similar to this expression underlying reason. So there is what seems to be the reason and the real reason underneath. So the underlying reason is the real deeper reason.
0: 그냥 단순한 reason이 아니라
1: yeah.
0: 뭐 이게 사람들이 아 이게 이유예요. 뭐 쫄쫄이 바지가 reason입니다라고 하지만 underlying이라고 하는 게 진짜 그걸까요? 아래 깔려 있는 아래 누워 있는
1: yeah.

Deep Dive Daily. A Turkish governor was ousted. Were bicycling tights to blame?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공직자가 딱 붙는 운동복을 입었다는 이유 딱 하나

0: right?
1: Right.
0: So 진짜 저 아래 있는 이유가 꼭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네요. Mm-hmm. Okay. 오, 그래서 진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root라고 하는 거 그리고 underline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슷하다. 근본적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Whatever the reasons.
0: It is difficult, right?
1: Oh, it is difficult to know the underlying reason for sure. But I would be surprised if the shorts were the only cause, she said.
0: 정확한 속사정이야 알 수 없지만 정말 쫄쫄이 바지 하나 때문에 해임됐다면 오히려 그게 더 놀라울 따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고 얘기 나왔어요. Underlying reason이 또 한 번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진짜 깔려있는 뭐 근본적인 이유인지 아는 것은 좀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할 수 있겠다.
1: Yeah, right. I mean, really, if you think about it, it's like, that can't be the only reason.
0: Right.
1: There's got to be other reasons.
0: 그러니까 뭔가 전에 뭔가 쌓인 게 있거나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Right. 자, 연결해 볼까요?
1: Whatever the reasons, Tshetshikli is continuing to defend his athletic pursuits.
0: 이유야 어찌 됐든 치체클리 씨는 여전히 자신의 스포츠 사랑을 당당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유 얘기가 막 나왔는데 그것보다 사실 그게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 이 사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제 나가고 있다. 이걸 좀 집중하고 싶은 것 같아요.
1: Yes.
0: 얘기 자체가. So whatever the reasons라고 출발을 합니다.
1: Okay. So whatever the reasons basically means regardless of the reasons. Mm-hmm. It doesn't matter what the reason is.
0: Okay.
1: He is going to pursue or defend his athletic pursuits.
0: Okay. So whatever the reasons라는 건 이유가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느낌일까요? 그러면은?
1: That's right. So you think it's this and you think it's that. Well, it doesn't matter. I'm still going to do this.
0: 아, 이게 이유이든 저게 이유이든 whatever the reason.
1: Whatever the reason.
0: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oh, whatever 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가 됐든 네가 뭐라고 말하든
1: It's used 되겠네요. as a very informal way like whatever.
0: 아, whatever. 근데 쌤 그러면 whatever the reasons S를 붙여도 되고 S를 빼도 되나요?
1: Yeah,
0: whatever
1: sure,
0: the reason이라고 해도 되나요?
1: Because here we're introducing several possible reasons.
0: Uh-huh. 아, 이유가 됐든 저게 됐든 뭐 이게 됐든 여러 가지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복수로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단수 써도 괜찮다.
1: Yes.
0: So 이유가 어쨌든 어찌 됐든 그 까닭이 무엇이든이라고 할 때는 whatever the reasons라고 하고 이제 문장을 이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part 4 다시 들을게요.
1: My sense is that the bicycle shorts were the trigger for some public controversy, but not necessarily the underlying reason for the governor's dismissal, Pecker said. It is difficult to know the underlying reason for sure, but I would be surprised if the shorts were the only cause, she said. Whatever the reasons, Tshetshikli is continuing to defend his athletic pursuits.
0: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습니다. 자, 앞에 드린 미션 퀴즈 정답 발표를 해야죠. 오늘은 나머지와 다른 하나 고르기였습니다. 자, 일단 리스트들이 쭉 나왔습니다. 타이츠죠. Pants, 바지, chinos라고 하는 건 면바지를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culottes는 이거는 치마 바지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 아는 사람은 알지만
1: yeah, a lot of people don't
0: right.
1: know this.
0: Trousers도 바지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leggings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leggings겠고요. Hoodie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거를 바지에다 입, 바지처럼 입진 않잖아요, 그렇죠?
1: No.
0: 우리가 후니 후드 셔츠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사실은 후디라고 할 수 있겠고요. 조거스는 정말 뭐 달릴 때 쓴 입는 바지가 되겠고요. 쇼츠는 반바지가 되겠죠. 다 바지입니다.
1: Yes.
0: 자,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신 세네멘 톡톡님께 보내드릴 거고요. 토익 정기 시험 응시권은 0773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Yes, hoodie was the correct answer to both of them. Congratulations. Thank you for participating.
0: All right. 자,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집니다.
1: Here's Jeremy Zucker with Always I'll Care.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Turkey의 한 주지사가 사이클 타이츠 입었다고 비판받았을지도 모른대.
0: 진심? 운동복 하나 가지고 그렇게까지 난리를 쳤다고?
1: 전문가들은 그 타이츠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다고 본대.
0: 나도 누가 해고하기 전에 내 스키니짐부터 처리해야겠다.
1: 아니, 안 버렸어?
0: 안 버렸어, 혹시나.
1: 제발.
0: 언제 입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1: When? 네. Soon? Well, look at you. I think you can soon.
0: Maybe at this pace, huh?
1: Yeah.
0: 내년 정도에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 입을 수 있어도 입지 않겠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자, 여러분께 드릴 오늘의 한 문장은요. 크쌤의 대사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타이츠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다고 본대라고 했는데요.
1: Experts think the tights were just the tip of the iceberg.
0: 자, 지금 보면요. 그 타이츠가 사실 그런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다. 문제는 더 숨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빙산의 일각을 표현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렇게 거의 문자 그대로 썼네요. 말 그대로요.
1: Yeah.
0: Right? The tip of the iceberg. 팁이 뭘까요?
1: Yeah, the tip basically, it's like the highest little part, right? The tip.
0: Okay.
1: So basically the iceberg, you see the tip of the iceberg, only 10% of that iceberg, and the 90% is below.
0: 그래서 무서운 거죠.
1: So when you say something is just the tip of the iceberg, you're saying that it's just we see something small, but there's a much bigger problem underneath.
0: Okay, it's just a small part of the problem.
1: Just a small part.
0: Okay. So tip이라고 하는 거가 끝부분, 뾰족한 끝을 얘기라고 아이스버그가 빙산이에요.
1: Right.
0: 근데 그 끝에만 보고 있다는 거, 우리 문제 요거밖에 안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90%의 문제는 저 아래 숨어 있다.
1: Totally.
0: 그래서 타이타닉도 보면요.
1: Yeah.
0: 솔직히 tip이 이만했으면 피했을 거잖아요.
1: That's right. It was actually like a slight tip that came out.
0: But
1: underneath, you've got that whole big chunk of ice.
0: 큰 문제가 이제 숨어 있었던 거죠.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말이랑 정말 비슷하게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화에서 몇 개 표현을 더 한번 보자면요. 크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이클 타이츠 입었다고 비판받았을지도 모른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행동을 하거나 뭔가를 해가지고 비판을 받고 막 그러니까 욕 먹지 막 이러잖아요.
1: Yeah.
0: 그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1: Well, of course, we talked about criticism. So you are criticized for something.
0: You are criticized

0: for something or for doing something as
1: for doing something. Okay. Yeah, that's right. So oftentimes with parents, like mothers, you know, you're not a mother, but people who are mothers, everybody has an opinion about how to raise their children.
0: Right.
1: And sometimes, you know, other mothers can be like, why? Why does she do that? Mm-hmm. Or she should do more. Or she, you know, so you're criticized for doing certain things.
0: 아, 어떤 일을,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우거나 이런 걸 했을 때, It's 남들이 very, 봤을 때, 아, 저건 아닌데.
1: Yeah, yeah very 하면, common.
0: 아, okay, so I am criticized for doing something wrong.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잘못으로 다 비판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꼭 큰 일로다가 뭐 정치적으로 뭔가 잘못이 돼가지고 뭐 아니면은 회사에서 CEO가 뭘 잘못해서 criticize 되는 거 말고도 그냥 사람 친구한테 뭐 욕을 먹거나 이렇게 캐주얼하게 쓸 때도 할 수 있을까요?
1: Absolutely, absolutely. So someone can criticize you, and if your friend criticizes you, we often say before we say it, we say, "Oh, this is just constructive criticism."
0: Right.
1: So this is just to help you out, right? So I'm saying this.
0: 이거는 좋은 비판이야. 너를 더 강하게 만들려고.
1: That's right.
0: Okay. So criticize 우리가 그냥 사전에서 찾으면 비판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 큰 거. 같지만 실제로 그냥 욕을 먹는 거죠. If you are criticized, right?
1: Yeah, that's okay. right.
0: 자 그리고 마유가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운동복 하나 가지고 그렇게까지 난리를 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는데 별게 아닐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right?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려면 이게 가능할까요? 뭔가 별거 아닌데. 그렇게까지 문제 삼는다.
1: Absolutely. Make that big of a deal out of something.
0: Wow.
1: And the key word is that. Okay. You can just say, oh, it's not a big deal. But make that big of a deal means 그렇게까지?
0: 이 정도라고?
1: Yeah,
0: 이러면서
1: that's right.
0: 실제로 big of a deal, 이게 a big deal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순이 좀 달라 보이고 어색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Make a big deal. 이 큰 문제를 삼는다는데 거기 지금 대시 들어간 게 핵심이라고 하셨죠. 그렇게까지?
1: 그렇게까지.
0: 큰 문제를 삼는다고 라고 하고요. 뒤에 out of 라고 얘기를 하면 뭐뭐를, right? 뭐뭐 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겠네요. 이거는 정말 너무 긴 패턴입니다.
1: Oh, it is. But you know what? It is a very useful pattern.
0: Right?
1: It's like, Monica, you're making that big of a deal of this? It's like, what's wrong with you? It's no big deal.
0: 이거는 처음에 연습할 때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몇 번 해보다 보면 입에 착 붙을 것 같아요.
1: Absolutely.
0: Right? 자, 그리고 마유가 이렇게 대사를 합니다. 내 스키니 진부터 처리를 해야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1: Yeah. Throw away?
0: Right? Yeah.
1: No. Get rid of.
0: Yeah. Oh, 이거 더 강력하네요.
1: Or you can toss it out too. But I think, Sam, you should not get rid of your skinny jeans.
0: Why not?
1: Because you are losing so much weight.
0: Well,
1: that you will be able to fit into your skinny jeans.
0: Someday. Not so soon though. 네, 한 내년 정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Okay, so get rid of 한다는 것은 뭔가를 제거하다이지만 가볍게 뭔가를 처분하다, 버리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엔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1: A Turkish governor may have been criticized for wearing cycling tights.
2: Seriously? People made that big of a deal out of workout clothes?
1: Experts think that the tights were just the tip of the iceberg.
2: I should probably get rid of my skinny jeans before someone fires me.
1: You didn't get rid of them yet?
2: No, not yet.
1: Oh my.
2: I pay too much.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Hi, 베베 도기님이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냈네요. 내 사랑 이브닝 스페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저희가 감사합니다.
1: That's so sweet. Thank you.
0: Alright, that's our show for today. Thank you everyone for staying with us for the past 2 hours. And Kristin, Sam, of course, 수고하셨습니다.
1: Oh, thank you, Mayu Sam. We're going to wrap up our show with our final song by Shawn Mendes. It is Falling All On In You.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야사시 초급 1번어 이은미
3: 쇼타입니다.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1.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everyone, on this fine weekend.
0: Which means it's time for...
1: Review!
0: 그쵸. 토요일이니까 복습하는 날이죠. 이번 주에는 약속 잡는 표현들, 그리고 하루 종일 같이 놀고 이제 마지막에 할 수 있는 표현까지 같이 배워봤는데요. 영어에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1: Okay.
0: Fashionably late. Fashionably
1: right.
0: late라고 하면 멋지게 늦는다? 패션 감각 있게 늦는다? 약간 이런 표현인데 어떻게 멋지게 늦을 수 있죠? 한국 사람에게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기는 해요.
1: I guess it's if you're there early. Then it's people don't have to wait for you. You don't get to make an entrance.
0: Ah.
1: So it's cooler to arrive after everyone else.
0: 아, 그래요? 모든 사람 도착한 다음에 조금 늦게 도착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봐주니까 약간 그렇게 늦게 일부러 도착하는 건가요?
1: Yeah. But like 1 hour late would not be fashionably late. That 아. would just be late.
0: 아, 한 시간 늦게 도착하는 건 진짜 늦는 거고
1: 네.
0: 그럼 한 뭐 10분, 20분 정도 늦는 거를
1: 네.
0: fashionably late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부러 약간 늦게 도착하는 거를 being fashionably late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게 그냥 late한 거에 약간 핑계거리라고 그냥 excuse인데 조금 좋은 excuse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약간 남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7시에 뭐 파티가 시작하면 딱 너무 7시에 도착하면 주최자가 the host가 조금 7시까지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한 10분 정도 늦게 도착해주면 아 그래도 좀 안심이 되니까 그렇게 도착하는 걸 수도 있다. 뭐 남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면접이나 비즈니스 미팅이나 식당 예약 같은 경우 공연은 fashionably late 하면 안 됩니다.
1: 네, 없어요.
0: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사교적인 행사에서는 fashionably late 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가본 문화권 중에 가장 늦게 도착하는 문화권은 Venezuelan time이었어요. Venezuelan time은 거의 3시간 늦게 오더라고요. 저 진짜 놀랐어요. 7시 저녁 약속이라고 해서 생일 파티라고 해서 7시 저는 한 5분쯤 갔거든요. 그런데 다들 저를 이렇게 눈을 휘둥그레 뜨면서 왜 이렇게 일찍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7시라며 그랬더니 한 9시쯤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조금 늦게 오는 fashionably late라는 이 표현도 같이 알아봤고요. 그럼 이번 주에 배웠던 표현들 이제 복습하러 가볼까요?
1: Let's jump right in.
0: 자, 그럼 월요일부터 복습 시작해 볼게요.
1: Okay, on Monday, our expression was, Are you free this weekend?
0: Are you free?라고 물어보면 당신은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라는 뜻이 아니고 자유가 있습니까? 뭐 이런 뜻도 아니고 시간 있으세요? 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Are you free this weekend? 라고 물어보면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대화의 앞부분 먼저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볼 텐데요. 책 갖고 계신 분들은 46쪽 펴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들리는 만큼만 한번 적어보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2: Are you free this weekend?
3: Yes, I have no plans.
0: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1: Are you free this weekend?
0: 네, are you free this weekend? 이 문...

0: 문장이 바로 월요일의 문장이었죠.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응, 아무 계획 없어.
1: Yes, I have no plans.
0: 네, 그래서 빈칸에는
1: plans, P-L-A-N-S.
0: I have no plans. plan에 S까지 붙이면 계획이 없다, 아무 계획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오겠습니다.
2: Great! Let's do something fun.
3: I'm in. What did you have in mind?
0: 잘 됐다. 뭔가 재미있는 거 하자.
1: Great. Let's do something fun.
0: 네, 그래서 뭔가 재미있는 거 하자에서 재미있는이라는 표현은
1: fun. Let's do something fun. F-U-N.
0: 맞아요. 그래서 fun이지 funny는 아닙니다. funny는 웃긴이라는 뜻이죠. 좋아.
1: I'm in.
0: 네, 이 표현 기억해야 되죠. I'm in. 나는 하겠다라는 거고요. 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는
1: I'm out.
0: out을 쓴다고 했죠. 뭐 생각해 둔 거 있어?
1: What did you have in mind?
0: Have in
1: mind. M-I-N-D.
0: 네, 그래서 have in mind가 뭐 생각해 두다라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M-I-N-D 써주시면 되고요. 월요일에 대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2: Are you free this weekend?
3: Yes, I have no plans.
2: Great, let's do something fun.
3: I'm in. What did you have in mind?
0: 자,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 볼까요?
1: Okay, on Tuesday our expression was let's meet up sometime.
0: Meet up이라고 하면 만나자라는 뜻인데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 있다고 그랬죠. up을 넣으면 let's meet sometime이라고 해도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let's라고 시작하면 이제 뭐뭐 하자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고 했고요. sometime이 언젠가라는 뜻이라고 했죠. s 붙이면 sometimes는 빈도를 나타내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끔이라는 뜻이라서 s 꼭 빼고 말을 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대화의 앞 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볼게요.
3: Oh, wow. It's been so long.
2: I know. Let's meet up sometime.
0: 우와, 정말 오랜만이다.
1: Oh, wow. It's been so long.
0: 빈칸에는
1: long, L-O-N-G.
0: 네, 그래서 우리가 long time no see라는 표현도 콩글리시 아니고 영어 표현이라고도 했지만 it's been so long이라는 표현도 비슷한 의미의 표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빈칸에는
1: long, L-O-N-G.
0: 네, L-O-N-G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게.
1: I know.
0: 네, 그래서 I know는 나는 압니다. 나도 알아 라는 뜻도 되지만 그러게 상대방에게 동의할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했죠. 언제 한번 만나자.
1: Let's meet up sometime.
0: 네, let's meet up sometime. 언제 한번 만나요 라는 화요일의 표현이었죠.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또 마무리해 볼게요.
3: Definitely. How about next week?
2: That works for me.
0: 물론이지.
1: Definitely.
0: 다음 주는 어때?
1: How about next week?
0: How about?
1: Next. N-E-X-T.
0: 네, 그래서 next week가 다음 주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시간을 제한할 때 how about 다음에 시간을 넣으면 된다고도 했습니다. 나도 좋아.
1: That works for me.
0: 빈칸에는
1: works. W-O-R-K-S.
0: 네, 그래서 work가 여기서 괜찮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That works for me. 자, 이렇게 해서 화요일 끝났고요. 대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3: Oh, wow. It's been so long.
2: I know. Let's meet up sometime.
3: Definitely. How about next week?
2: That works for me.
0: Let's move on to Wednesday now.
1: Okay, on Wednesday we learned what time works for you.
0: 자, work도 나왔죠. 여기서 괜찮은 이라는 뜻이라고 했는데요. 괜찮다. What time works for you? 라고 하면 그래서 어떤 시간이 당신에게 괜찮아요? 몇 시가 좋아요? 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So what time works for you? 어떤 시간이 괜찮으세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 대화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2: Let's meet on Saturday. What time works for you?
3: I'm free.

0: after two.
1: 토요일에 만나자.
2: Let's meet on Saturday.
1: 네, 그래서 뭐뭐 하자, let's를 시작하고 meet, 만나다이고요. 토요일에 on Saturday라는 표현을 쓰면 되죠. 그래서 let's meet on Saturday, 우리 토요일에 만나자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몇 시가 좋아?
2: What time works for you?
1: 자, 이 표현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What time works for you?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2시 이후엔 괜찮아.
2: I'm free after 2.
1: I'm free after 2 라고 했습니다. I'm free after 2. 자, after가 이제 뭐뭐 후에라는 뜻이죠. 그리고 2는 여기서 2시라는 뜻이고요. 물론 2 o'clock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요거 이제 다음에 나오는 빈칸 채우기 힌트인데요. 이어서 뒷부분 듣고 올까요?
3: How about 3 o'clock?
0: Perfect. See you then.
1: 3시는 어때?
2: How about 3 o'clock?
1: How about 3
2: o'clock?
1: 자, o'clock 스펠링 어떻게 되나요?
2: This has an apostrophe in it. So, mm-hmm. O apostrophe C-L-O-C-K.
1: 그쵸. O apostrophe C-L-O-C-K. O'clock. 요거 잘 외워두세요. 근데 o'clock은 없어도 되죠. 그냥 how about 3라고만 mm-hmm.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딱 좋아라고 했어요.
2: Perfect.
1: 네, 요거 스펠링은?
2: P-E-R-F-E-C-T.
1: 네, 그 첫 번째 P니까 대문자 P로 써야 되겠고요. 네. 물론 완벽한이란 뜻이지만 오, 딱 좋아, 완벽해요 라는 의미라고 했고요. 그때 봐.
2: See you then.
1: 네, see you까지만 얘기하면 나중에 보자 라는 뜻이지만 then을 넣어서 그때 보자 라는 말이 된다고도 했죠. 그래서 see you then 이렇게 수요일의 대화가 끝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듣고 오겠습니다.
3: Let's meet on Saturday. What time works for you?
0: I'm free after 2.
3: How about 3 o'clock?
0: Perfect. See you then.
1: Now let's move on to Thursday.
2: Okay, Thursday's expression was, I'll be there by 7.
1: I'll be there by 7. 7시까지 갈게요 라는 말이었죠. I'll은 I will을 줄인 표현이고요. 뭔가 좀 강하게 나 뭐뭐 할게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뭐 할게, 7시까지 갈게 니까 I'll be there by 7이라고 했죠. 뭐뭐까지가 by가 있고 until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시간까지라고 할 때는 by를 쓴다고 했죠. I'll be there by 7. 잘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때 대화 또 앞부분 들으면서 같이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볼게요.
0: Are you on your way?
3: Yes, I'll be there by 7.
1: 오는 중이에요.
2: Are you on your way?
1: Are you on your
2: way? W-A-Y.
1: 그쵸. W-A-Y, on 누구누구의 way가 누구누구가 가는 중인이라는 표현이죠. 네, 7시까지 갈게요.
2: Yes, I'll be there by 7.
1: 아, 이 표현은 이제 목요일의 표현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잘 알고 계시죠?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까요?
0: No rush. I just got here too.
3: Great. See you in a bit.
1: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2: No rush.
1: No rush. 자, 이 표현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대로 외우시면 돼요. 서두름 없어도 돼요. 라는 의미로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라는 뜻이죠. No rush.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2: I just got here too.
1: I just
2: got. G-O-T.
1: 그쵸. 그래서 get here 라고 했을 때 여기서 get은 도착하다의 의미입니다. So I just got here는 막 도착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So I just got here too. to는 나도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자, I just got here too 라고 했더니 좋아요. 곧 봬요 라고 했죠.
2: Great. See you in a bit.
1: To see you. 다시 나왔네요. 그렇죠? 곧 봅시다 라는 뜻인데 in a

0: 비트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1: Bit. B-I-T.
0: 그쵸. B-I-T. Bit. In a bit이라고 하면 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후에 봐요라는 의미로 See you in a bit. 이렇게 사용됐죠. 자, 그럼 목요일의 대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2: Are you on your way?
3: Yes, I'll be there by 7.
2: No rush. I just got here too.
3: Great. See you in a bit.
0: Now let's go to Friday.
1: Okay. Friday, the last day of the week, we learned, I'm really glad we did this.
0: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정말 좋아요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같이 만난 후에 마지막에 인사말로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Glad가 기쁜이라는 표현이었죠. 자, 그러면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3: I'm really glad we did this.
2: Me too. We should do it more often.
0: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정말 좋아.
1: I'm really glad we did this.
0: I'm really glad we did this. 네,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너무 좋아라는 이날의 메인 문장이었죠. 나도.
1: Me too.
0: Me too. 요거는 다들 알고 있고요. 우리 더 자주 만나야겠다.
1: We should do it more often.
0: More 뭐라고요?
1: Often. O-F-T-E-N.
0: 근데 요 T는 발음이 될 때도 있잖아요.
1: Sometimes people say often.
0: 네, 근데 요즘은 often을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yeah. 제가. 네, often이라고 해도 되지만 often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We should do it more often이라고 하면 우리 더 자주 만나야겠다라는 뜻이죠.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올게요.
3: Absolutely. Same time next week?
2: It's a date.
0: 그러자.
1: Absolutely.
0: 네, 뭐 definitely란 비슷한 결로 absolutely도 그러자라는 의미고요. 다음 주 같은 시간 어때?
1: Same time next week.
0: How about 없지만 의미가 전달된다고 했죠. 근데 대신 다음 주 같은 시간이지만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같은 시간 다음 주라고 했죠. 그래서 빈칸에는
1: same, capital S-A-M-E.
0: 맞아요. 그래서 same이 먼저 옵니다. 좋아, 그때 보자.
1: It's a date.
0: It's a?
1: Date. D-A-T-E.
0: 네, 그래서 여기서 데이트는 날짜 확정이라는 말이지 남녀가 하는 데이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금요일도 마무리했고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3: I'm really glad we did this.
2: Me too. We should do it more often.
3: Absolutely. Same time next week?
2: It's a date.
0: 자,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복습 쭉 끝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거나 조금 더 복습하고 싶으시면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되죠.
1: Stupendous job, everyone.
0: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안녕하세요. EBS 국어 강사 윤혜정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가 너의 꿈에 날개 달아주길. 국어 공부를 통해 아이들의 태도가 변하고 삶이 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랄까요? 독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책을 통해 만나는 사람, 책을 통해 알게 되는 이야기, 책을 통해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수많은 의미들. 전부 소중한 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더 풍성한 여정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이 읽어야만 많이 배우고 깨닫는 건 아니니까요. 억지로 공부하듯 책을 읽어야 한다는 압박에 스트레스 받기보단 좋아하는 작가, 분야, 장르를 찾아서 재미있게 즐기시길 권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에 나비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목소리)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BS 북카페 윤고은입니다.
3: 쉽고 확실하게
4: 영어 회화 레벨 2
3: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4: Happy weekend everyone. This is Juge.
3: 자, 이번 주 내내 자동차에 관련해서 뭐 그 주유소에서 주유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묻는 말도 있었고요.
4: Right.
3: 그다음에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서 아주 애를 먹는 그런 말도 있었고.
4: I still can't find parking.
3: 그렇죠. Still can't find parking. 아직도 주차 자리를 못 찾았단 말이야? 이런 말도 있었고. Mm-hmm. 운전자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4: Oh, the driver changed lanes without signaling.
3: 바로 저거죠. The driver changed lanes without signaling. 그러니까 뭐뭐를 하지 않은 채 라고 말할 때 without 뭐뭐잉 하면 되는 거고 또 어디다 그 누구를 데려다 준다는 말이 있었어요.
4: Oh yeah, do you still need a ride to the station?
3: Right. 아직까지 역까지 너를 태워다 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냐? 라고 할 때 아직도 그런 상황이냐? Do you still need a ride to the station? 그래서 우리가 do you need a ride? 라는 말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4: right.
3: do you still need a ride to 어디 어디 조금 문장을 확장해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4: That's right.
3: 마지막으로 어제의 경우는 그 가시거리가 굉장히 좁다라는 뜻으로 가깝다는 뜻으로
4: Yeah, we're talking about visibility, right?
3: Yes.
4: Oh, you know, the visibility is terrible.
3: 그렇죠.
4: Right
3: 맞아요.
4: now.
3: 그 앞이 거의 안 보이는 상황이란 뜻으로
4: right.
3: 그 뭐 지금 시야가 아주 안 좋다. Visibility is terrible right now. 가시거리가 굉장히 좁다. 이런 뜻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자, 이제 right.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44쪽부터 시작합니다.
4: Okay.
3: 네, 이제 45쪽으로 왔습니다. 그 월요일 3일 내용은요. 주유소에서 지금 카드부터 먼저 넣고 주유기를 작동을 해야 되는데 카드를 먼저 넣는 걸 깜빡 잊어버린 상태에서 주유기가 왜 작동을 하지 않지? 라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4: Yeah, is this pump working? was the question.
3: 그렇습니다. Is this pump working? 그러니까 주유기라고 하는 것 자체를 pump라고 해서요. Is this pump working? 하니까 이 펌프가 제대로 작동을 하긴 합니까? Is this pump working? 이렇게 시작했었죠.
4: Yeah, we call it pumping gas, right? Putting gasoline in your car, you're pumping gas.
3: Pumping gas.
4: 그 스테이션 자체를 그냥 펌프라고 해요. Pull up to the pump, right?
3: 아, 그러면 yeah. 주유소 자체를 펌프라고 한다는 말이죠?
4: No, each section.
3: 그 주유기 자체를.
4: Yes, yes.
3: 아, 그래서 the 뭐라고 pump. 한다고요? 조금 전에.
4: Pull up to the pump.
3: Pull up to the pump.
4: Yes.
3: 아, 그러면은. 주유구를 거기다 이제 잘 맞춰서
4: yes.
3: 거기다 이제 주유를 해야 되는 거니까
4: right,
3: 갖다
4: right.
3: 차를 대라고 pull yeah. up to the pump.
4: Each pump has a number, right?
3: Yeah.
4: Pump number one, pump number two, three, four. So generally we call it a pump.
3: 그럼 그럴 때 주유구가 자동차에 오른쪽에 있을 때도 있고 왼쪽에 있을 때도 있잖아요.
4: Oh, that's right, that's
3: 헷갈려가지고 맨날 뺑뺑 돌고 막 이랬었거든요. 자, 그런 경우 어떤 말이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주유구가 오른쪽에 있는 거야? 왼쪽에 있는 거야?
4: Is the pump on the right side or the left side, right?
3: Ah, is the pump on the 그 주유를 하는 그 구멍 자동차 자체 구멍을 가리켜서.
4: Right. Oh, that is your tank on the left or the right?
3: Ah, is your tank on the left
4: or the right? We're talking about the car tank, right?
3: That's right.
4: Yeah, gas tank.
3: 그건 gas tank라고 하고
4: yes.
3: 그렇죠. 펌프는 이제 기름이 나오는 그 주유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아유, 네.
4: We should have talked about this on that day.
3: 맞아요.
4: But that, I love this day. We can talk about more.
3: That's the beauty of
4: the
3: weekly
4: beauty.
3: review.
4: That's right.
3: 우리 그러려고 weekly review 하는 거예요.
4: Yeah, gas tank.
3: 네, 자 월요일에 했던 대화 내용 잘 기억 안 나시죠? 들어보세요.
5: Excuse me, is this pump working?
6: Yeah, but you need to insert your card first.
5: Oh, I see. I don't usually drive in this area.
6: No problem. Just select regular unleaded gas after that.
5: Thanks. I was getting a little confused.
3: 네, I was getting a little confused. 제가 조금 헷갈리고 있었거든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4: Confused.
3: 네, 그렇죠. 먼저 카드부터 넣으셔야 돼요. 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4: Oh, you need to insert your card first.
3: 네, 이때 insert.

0: insert, insert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 Mm-hmm. 네. Insert your card.
0: 그렇죠. 자, 우리 응용 문제 2번 해보면 어떨까요?
1: Sure.
0: 이제 순서를 가르쳐주면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라고 한다면
1: Just enter a password after that.
0: 네. Just enter a password after that. 우리가 password라고 하잖아요. 페어라고 흔히 말하는 그 password를 그냥 입력하라. Enter 하라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1: Yeah. Enter a password.
0: 그렇죠.
1: Or enter your password.
0: 맞아요. 본인의 패스워드를 그런 순서 다음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Just enter a password after tha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1: Mm-hmm.
0: 자,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화요일 4일 순서로 가볼까요?
1: Let's go Tuesday.
0: 네. So somebody or Jason was trying to find parking.
1: Yeah, I think he had a very difficult time finding parking, finding a parking spot.
0: Yes.
1: So he's been driving around for 20 minutes.
0: 주차할 자리라고 할 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a parking spot 혹은 a parking space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주차할 공간 딱 이렇게 구획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차할 만한 자리라고 할 땐 그냥 parking이라고만도 한다는 거.
1: Poing San, what are you doing? Oh, I'm looking for parking.
0: I'm looking for parking. 그렇죠.
1: Right.
0: 주차할 곳을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parking.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
1: Right.
0: 자, 대화부터 듣겠습니다.
2: I've been driving around for 20 minutes.
3: Still can't find parking?
2: Nope. Every parking lot nearby is full.
3: There's usually street parking behind the bank.
2: Really? I'll go check over there now.
0: 네, 그렇죠. 자, 근처 주차장이 다 꽉 찼거든. The every parking lot nearby is full.
1: Full.
0: 네.
1: 밥 많이 먹은 다음에 I am full 이러잖아요.
0: 그렇죠. 나는 꽉 찼다.
1: I'm so full.
0: 네. 자, 근처에 있는 이 근처 모든 주차장이 라고 말할 때 이 근처라는 말을 꼭 먼저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뒤에 갖다 붙여요. 그래서
1: right.
0: every parking lot nearby 혹은 nearby parking lot 해도 돼요?
1: Every nearby parking lot. I think technically it's okay. But we don't use it this way. Every nearby parking lot. It sounds okay. I think I understand it, but we always put it at the end. Every parking lot nearby, close by.
0: 그렇구나. Right. Mm-hmm. 그럼 parking lot nearby 하고 뒤에 붙이는 것이 더 안전한
1: yes.
0: 걸로. 그래서 every parking lot nearby is full.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1: It's full.
0: 네. 자, 그래서 이제 대개는 은행 뒤, 은행 뒤로 가게 되면 behind the bank, 거기에 길가 주차 자리가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1: There's usually street parking. Street parking behind the bank.
0: 그렇습니다. There's usually 뭐뭐뭐 혹은 그다음에 위치를 가리키는 말이 와서 대개 어디 어디에는 뭐뭐가 있습니다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요.
1: Right.
0: 자, 응용해서 2번 해볼까요, 선생님?
1: Sure.
0: 호수, 그러니까 호수, lake, mm-hmm. 호수 근처에는 대개 벤치가 있어요.
1: There's usually a bench near the lake.
0: 네, there's usually a bench 대개는 벤치가 하나 있습니다. Near the lake. Lake 근처에 가까운 곳에는요. 라고
1: right.
0: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1: There's usually a bench near the lake.
0: 그렇죠. 정말 진짜 그렇죠.
1: That's right.
0: 그 레이크를 이렇게 감상하고 즐기라고.
1: 아, 네. beautiful scenery.
0: 그렇습니다. 자, 이제 5일 수요일 순서로 가죠. 47쪽입니다.
1: Okay.
0: 자,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너무 그 공격적으로 혼자 막 하는 그런 운전 습관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1: Yeah.
0: 그때 reckless driving이라는 말을 했었죠.
1: We talked about somebody who drives too aggressively.
0: Too aggressively.
1: We call that reckless driving.
0: 그렇죠. Reckless driving이라고도 한다라고 했었는데요.
1: 그 운전자는 reckless driver.
0: 그렇죠. Yeah. 너무 과격한 운전자가 될 텐데
1: yeah.
0: 여기서는 이제 reckless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aggressive라는 단어가 나와요.
1: aggressive.
0: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거칠게 운전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어요.
1: Oh, some people drive way too aggressively.
0: 그렇죠. Some people drive way too aggressively. 이거 way도 강하게, too도 강하게. 그래서 way too aggressively 이렇게 말씀하셔야 이 맛이 살아나는 거지
1: yeah.
0: way too aggressively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0: almost hit us back there 라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1: Right.
0: 아까 그 차가 우리를 거의 칠 뻔했잖아 라는 말로 아까 그 차 할 때 that car 그다음에 back there 로 이제 그 뜻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1: Yeah, that car that just whoom passed by almost hit us back there.
0: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조그만 자동차를 운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1: Okay.
0: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자 그럴 때 한 어떤 오토바이 그 모터사이클 라이더가
1: right.
0: 저를 창문을 열라고 하더니 신호 대기에 섰는데 right. Your little that was the brand of the car.
1: Right.
0: Your little should not zoom like that. 그러는 거예요.
1: Should not zoom like that.
0: 제 차가 좀 빨리 갔나 봐요. 그분 곁을 지나서 그 모터사이클을 운전하시던 분 옆에. 저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my little cannot zoom.
1: My little cannot.
0: 내 이 조그만 조그만 모모는 빨리 갈래야 빨리 갈 수도 없다. But thank you for your concern. 그래서 걱정해 줘서 고맙다고. 이제 그 밖에 다른 말들이 있었는데 그런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존심 상하라고 일부러 막 그러는 거예요. Your
1: 그렇구나.
0: little 하면서.
1: Interesting experience that you had on the road.
0: on the road. 그렇습니다. 자, 그 way too aggressively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자, 그래서 네, 의경 문제 2번 하려고 하는데요.
1: Yes.
0: 어떤 개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1: Right?
0: 저 개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막 짖어대더라고요. 라고 한다면
1: Yeah, that dog barked way too aggressively at strangers.
0: 그렇습니다. Mm-hmm. That car barked way too aggressively at strangers. 그러니까 사실 it's natural for a dog to bark at strangers. 그렇죠?
1: Right.
0: 또 짖을 수가 있어요. 자연스러운 일인데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으로라는 말을 넣기 위해서 way right. too aggressively를 넣어서 문장 만들어봤습니다.
1: A little too much.
0: A little too much.
1: Yeah.
0: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요일 내용을 봤고요. 다음 목요일 6일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1: Thursday.
0: 네, 48쪽 되겠습니다.
1: Mm-hmm.
0: 자 여기서는 Giving someone a ride or getting a ride from someone. 그래서 누군가를 태워다 주고 또 누군가에게 얻어 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1: That's right.
0: 네.
1: So we're talking about somebody mm-hmm. offering a ride
0: yes.
1: To the station.
0: Mm.
1: Can I give you a ride?
0: Can I give you a ride?
1: 이렇게 할 수 있고요.
0: 그렇죠.
1: 근데 여기서는 Do you still need a ride
0: 네.
1: to the station?
0: 맞습니다. 아직도 그 차편이 필요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느냐. 혹시 그동안 차편을 얻었느냐 뭐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 Do you still need a ride to the station? 이었습니다.
1: Right.
0: 네. 자 그랬더니 사실은 아직까지도 그 차편을 얻지 못해서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버스가 또 지연되고 있거든요.
1: Oh, actually, yes. The buses are delayed again.
0: The buses are delayed again. 네, 또
1: right.
0: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 That's
0: 그래서
1: right.
0: 괜찮아. 나도 어차피 그쪽으로 가는 길이거든.
1: Right. You know, I'm headed that way or I'm heading that way anyway.
0: 그렇습니다. I am heading that way anyway. 나도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1: That's right.
0: 나도 어차피 그쪽인데 뭐 I'm heading that way anyway. 네, 알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어차피 anyway.
0: 어차피 그렇습니다.
1: Mm-hmm.
0: 자, 그럼 대화 들어볼까요?
2: Do you still need a ride to the station?
3: Actually, yes. The buses are delayed again.
2: No problem. I'm heading that way anyway.
3: Thanks. I really appreciate it.
2: Just hop in. We should leave soon.
0: 네, hop in. 아유, 그냥 빨리 타라고. Just hop in. We should leave soon. 우리 이제 곧 출발해야 된단 말이야.
1: Yeah.
0: We should leave soon.
1: We should leave soon.
0: 네,
1: 그래서 hop in이라는 표현은 진짜 많이 쓰는 게 무조건 타라는 표현을 그냥 hop in. 또는 hop on, hop in, get in the car.
0: Right.
1: Right? Hey, 보행쌤, hop in.
0: Hop in.
1: Let's go.
0: 그렇죠. 그러니까 가볍게 정말 얼른 타세요. 근데
1: yeah.
0: 그게 뭐 뭘까? 공손하지 못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죠.
1: No. It's just a casual expression.
0: 아, yeah. 그럼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 If you say it in a respectful way.
0: 또 시작이 또.
1: 그런데
0: 나이스하게 말하라고?
1: 예. 네. 언제나 이 태도와 이 말투가 중요하잖아요. Oh, feel free to hop in. Or you may hop in. But if it's like a VIP, I would not use hop in.
0: 아. 거래처 막 회장님 오셨어.
1: Yeah.
0: 그런데 아 빨리 타시라고요. 이렇게 하긴 좀 그렇구나.
1: 그렇죠.
0: 네. 그럼 please get in the car.
1: Please get in.
0: Please get in. 그렇죠.
1: Yeah.
0: car라는 말까지도 필요 없겠다.
1: Yeah,
0: please
1: right.
0: get in. 여기서는 가볍게 친구

0: 친구들끼리 아유 그냥 타, just hop in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1: That's right.
0: 네, 아까 we should leave soon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뭐뭐 해야겠다, we should이라고 한 것처럼 응용 문제 2번 해보겠습니다.
1: Okay.
0: 우리 알람을 맞춰야겠다.
1: We should set the alarm.
0: We should set the alarm. Yeah. We should set the alarm. 안 그랬다가는 뭔가 낭패가 있을 것 같아. We should set the alarm.
1: That's right.
0: 이럴 때 we should 좋겠네요.
1: Mm-hmm.
0: 자 이제 드디어. 어제 했던 대화로 갑니다.
1: Okay.
0: 자, 49쪽입니다.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바람에 앞에 가시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라고 말할 때 앞이 거의 안 보여요 라는 말이 yeah. 있었죠.
1: So we have two expressions. Mm-hmm. It's raining really hard.
0: Yes.
1: 또는 it's pouring out there.
0: It's pouring out there.
1: And the second expression is visibility.
0: Oh.
1: Visibility is terrible right now.
0: 그렇죠. Visibility is terrible right now. 그 앞이 얼마나 보이는지를 가리키는 단어가 visibility. Visibility. Visibility라고 한다는 거예요.
1: How's the visibility outside?
0: How's the visibility outside?
1: 안개가 확 심하게 꼈어. Oh, visibility is terrible.
0: 그러니까 안개가 워낙 많이 잘 끼는 동네다라고 하면 sure. 매일같이 그걸 체크할 필요가 있으니까 how's the visibility outside? 라는 말을 많이 하겠군요.
1: That's right.
0: 네. 근데 안개가 거의 끼는 날이 없다. 그러면 또 그런 말 안 하겠네.
1: That's right.
0: 그렇죠?
1: Yes, good visibility.
0: 네. 자, 대화 들어보세요.
2: It's raining really hard out there.
3: Yeah, visibility is terrible right now.
2: I'm thinking about pulling over for a bit.
3: That might be safer than driving in this mess.
2: Good idea. I'd rather be careful.
0: 네, 응용 문제 우리 2번 어때요?
1: Sure.
0: 자, 저는 그냥 집에서 요리해 먹을래요.
1: I'd rather cook at home.
0: I'd rather cook at home. I'd rather. 내가 선택을 하자면 난 이쪽을 선택하겠다. I'd rather.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1: Let's not go out to eat. Let's eat at home.
0: 그렇죠.
1: I'd rather eat at home.
0: I'd rather eat at home. 그게 아주 최선은 아닐지라도 나는 지금으로선 이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할 때
1: yes.
0: I'd rather 쓰시면 되겠습니다.
1: Okay.
0: 자, 이번 한 주도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감사드립니다.
1: Mm-hmm.
0: 저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왠지 몰라도 찬바람 쌩쌩 부는 옆자리 동료에 하루 종일 눈치 봤던 적, 찌푸려진 상사 얼굴에 보고도 못하고 근처만 맴돌았던 적 혹시 없으신가요? 일만 잘하면 되는 거면 참 좋겠지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많죠. 동료와 상사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챈 순간부터 나 때문은 아닐까? 괜히 불똥이 튀는 건 아닐까? 눈치 보고 어떻게 분위기를 풀어야 하나 고민하게 되죠. 여기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감정, 생각이란 건 어차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신경 쓰면서 상처받거나 오해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내 감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의 싸늘한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피해 입은 게 아닌지, 내가 원하는 건 뭔지, 내 마음, 감정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게 나를 잃지 않는 첫걸음이니까요.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포크가 금지된 시절이 있었다고?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식기 포크. 하지만 포크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악마의 삼지창이 연상된다는 이유로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에서만큼은 예외였죠. 바로 파스타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이걸로 면을 찢거나 돌돌 말아먹으면 아주 편리했거든요. 이후 다른 나라에서도 포크를 쓰기 시작하고 면, 고기, 디저트 등 다양한 메뉴에 맞는 포크를 개발하면서 현대의 식탁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도구가 바꾼 식탁의 장면,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28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중학교 2학년 반장 선거. 단 한 표도 받지 못했던 그날. 심지어 자신도 스스로에게 투표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 망연자실함. 오늘이 그때보다 더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래도 그땐 14살이었다. 이제는 마흔이 넘었는데 여전히 똑같다니. 아니,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다. 그땐 울기라도 했지. 지금은 울 수도 없다. 어른이니까. 박한선 교수의 책 거절 불안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에피톤 프로젝트가 부른 어른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김영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거절 불안. 진화 인류학자이자 정신과 전문의인 박한선 교수의 책이고요. 잠시 후 이 책 거절 불안 들고 북카페에 오실 예정입니다. 초대석에서 오늘 박한선 교수님 모시고 나눌 얘기들 아마 우리 카페인 분들 모두 해당되는 얘기 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면 아마 다 내 얘기다 싶은 그런 느낌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읽어드린 부분 공감되시죠? 이것이 박한선 교수의 경험이든 누구의 경험이든 간에 나에게도 해당되는 마음이라는 거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됐지만 여전히 이 어릴 때 상처받았던 마음 같은 것이 다시 딱 들 때가 있고 그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작은 일에서도 그게 딱 치솟을 때 그때 좀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이 박한선 교수가 쓴 표현에 따르면 거절 불안이라고 하는 거, 내가 거절당할까 봐 불안한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투명 망토를 두른 괴물 같아서 어느 순간 훅 이렇게 나를 감싼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참 당혹스럽지만 이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많은 사람들이 겪는 그런 마음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잠시 후에 이 교수님 모시고 얘기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339 쓰시는 카페인님은 가끔 몰래 우세요. 안 그러면 몸과 마음이 다 무너져요. 우는 것도 안 하면 어찌 살아가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연이 또 많이 힘이 되네요. 울고 싶지만 난 이미 이제 어른인데 마음 놓고 울 만한 공간도 시간도 마음 상태도 아닌데 울고 싶은 그 어떤 심리 상태가 훅 치솟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께 많은 힘이 되는 그런 사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2729 쓰시는 카페인님은 반짝반짝 여름의 절정을 지나고 있죠. 힘들긴 합니다. 너무 시원한 커피만 마셔서 배탈 날까 걱정돼서 오늘은 뜨끈한 커피를 챙겨 마시고 있어요. 할 일도 많고 기운도 없지만 부디 무거움에 압도되지 않도록 딱 하루만큼의 무게만 감당할래요. 오늘도 북카페는 함께합니다 하셨습니다. 딱 하루만큼의 무게만 감당할래요 라고 하는 말 단단한 결심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카페인님들 지금 너무 폭염으로 지치고 또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북카페에서 정말 좋은 자리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거기 마음 편하게 내려놓고 쉬셨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들려드리려고 제가 손에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어제 많은 우리 카페인 분들이 이 소리에 어떤 마음의 안정을 느끼신 것 같아서 오늘도 또 들려드리고 있어요.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7주년 기념 굿즈 키링입니다. 키링이고 여기에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라고 우리 북카페 클로징 멘트잖아요. 약간 주문 같은 그리고 다짐 같은 말인데 이게 또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두 개의 키링이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카페인 분들 받으시면 정말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어제 조약돌을 흔드는 소리 같다. 그리고 저도 플라멩고 출 때 캐스터네츠 소리 같다. 풍경 소리 같다. 많은 비유를 했는데 오늘 약간 엿장수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엿장수의 가위 소리만 들어도 침이 고이는 그런 마음으로 키링 이벤트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7주년 축하 엽서 보내주시면 돼요. 예쁜 엽서 공모전 있고요. 북카페 홈페이지 참고하시고 그리고 북카페 인스타그램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어떤 규격으로 보내야 하는지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엽서 띄워주시죠. 아마 이번 주 안에는 보내셔야 좀 여유롭게 다음 주 마감 안에 도착할 것 같은데요. 기운덕님은 반짝 엽서 지금 막 다 썼어요. 색연필로 테두리를 칠해서 조금 환하게 보이도록 했어요. 오늘 꼭 보내려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EBS 북카페 태그하셔서 인스타그램에 이 엽서 관련 이야기를 또 띄워주시는 카페인 분들이 계셔서 그 중에 하나는

또 오늘 북카페 그 스토리에다가 공유해 놓기도 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엽서를 제작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윤덕님도 준비를 다 하셨다고 하셨고, 카페인 송채원님 사연을 이 북카페 인스타그램에 공유를 했는데, 많은 카페인님들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몰래 엽서 쓰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 쓰셨다면 보내주시죠. 우리 추첨해서, 추첨 아니고, 네, 우리 선정해서, 심사해서, 마음은 자꾸 추첨인가 봐요. 아, 심사해서 우수엽서에 우리 상품, 이 굿즈 드릴게요. 많이 준비했으니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예쁜 엽서 보내주세요. 뷰티풀 사우스의 드리머 리들 드림 그리고 코러스 로란 불치의 All I Have to Do is Dream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미선님, 반짝거리든 아니든 모두들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와,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 카페인 분들이 서로서로 공유하시는 게 너무 뿌듯하고요. 반짝이고 싶지만 오늘은 찌그러져 있다면 더더 응원합니다. 언젠간 반짝일 테니까요. 라고 미선님이 또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재주가 없어서 엽서 못 보내겠다 하고 있었는데 보라로 보이는 라디오로 흔들리는 키링을 보니 제 맘도 흔들립니다. 최선을 다해봐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보라로 이렇게 흔들흔들 이렇게 지금 유혹하는 것 같은 이 귀여운 키링을 보니까 아마 마음이 동하실 것 같습니다. 예쁜 엽서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북카페 또 윤고은의 EBS 북카페로서는 7주년이니까 7살 된 북카페에 그냥 그 다정한 메시지 보내주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나라님도 지금 반짝 키링을 보니 솜씨는 없지만 예쁜 엽서 쓰고 싶은 마음이 뿜뿜해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시면 되죠. 옮기시면 되죠. 행동으로 기다리겠습니다. 9339 쓰시는 카페이님은 아, 손재주가 아니라 발재주도 없는데 시간은 가고 참 난감하네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아마 비슷한 생각하시는 카페인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진짜로 부담 갖지 마세요. 정말. 우리 어디 뭐 지금 미술 전시회에 출품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7살 된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 그냥 다정한 마음 예쁘게 붙여서 보내주신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간 카페인 주제가 휴식의 기술이죠. 휴식의 기술 어떻게 누리고 계신지 궁금한데 오늘 이야기도 바로 만나보시죠.

유명한 밤의 문화사를 쓴 역사학자 로저 에커치는 자료 조사를 하던 중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중세 말기부터 근대 초기까지의 책에서 사람들이 2단계 수면이란 말을 언급했고 밤마다 첫 번째 잠과 두 번째 잠을 잔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였죠. 조사 범위를 넓히자 여러 나라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수면 방법이 꽤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개 9시나 10시쯤 첫 번째 잠에 들었다가 1시쯤 깨어나 한두 시간 각성 상태를 유지하다 다시 잠이 들어 해가 뜰 때까지 자는 형태죠. 2단계 수면법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한밤중 깨어있는 한두 시간 각성기입니다. 예전 사람들은 이 시간을 아주 자연스럽고 유용한 시간으로 생각했다는 건데요. 이 시간에 가벼운 잡무나 집안일을 처리하거나 사색 또는 종교활동을 하는 시간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베개 밑에 펜과 종이를 놓아두었다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어둠 속에서 글을 썼고요. 현대의 우리는 대체로 하루에 7, 8시간 한 번도 깨지 않고 연속적으로 잠을 자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났다가 다시 잠이 들곤 합니다. 원래는 통잠을 자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2단계 수면과 같은 패턴으로 돌아가 밤에 얼마 동안 깨어있게 되기도 하고요. 밤의 문화사에 따르면 이 오랜 수면 습관이 19세기 산업혁명을 거치며 급격히 사라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이 겪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다시 잠들지 못하는 현상 중 상당수가 질병이 아니라 과거 인류가 가졌던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의 흔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한밤중에 깨어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불안이나 걱정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잠을 못 이루기도 하죠. 그러니 밤에 잠에서 깨어난다면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하고 그 경험을 그냥 받아들이고 일상적인 휴식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명을 켜지 말고 다시 잠들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도 하지 말고 평온한 기분을 느껴보는 거죠. 소로처럼 침대 옆에 펜과 종이를 놓아두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써보는 것도 좋겠네요.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크리스티나 페리의 굿나잇 스위트하트 듣고 왔습니다. 이 목소리, 음악 목소리가 너무, 노래 목소리가 너무 달콤해가지고, 잠이

느낌이 들려고 하다가도 약간 너무 달콤해서 깰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 자장가도 참 여러 갈래로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2단계 수면법 좀 전달을 해봤습니다. 이 전통적인 방식인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도 굉장히 본능적이었고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인데 산업혁명 거치면서 그 통잠이라고 하는 통잠의 숙면 형태의 신화가 만들어진 거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 카페인 분들 잠자는 스타일이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통잠 딱잘 자시는 그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기후가 차고 겨울이 긴 지역에서는 밤에 잠을 두번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후가 좀 온화한 지역에서는 첫 번째 잠을 밤에 두는 대신 낮에 두는 거죠. 시에스타, 한낮에 그 잠을 들여놓는 그런 문화권들이 있잖아요. 카페인님들은 어떠실지 궁금해요. 오수미님도 지금 나이가 들면서 깨어 통잠이 안 되네요라고 하셨는데 아 그쵸 이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강박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아나왜 자꾸 잠이 이렇게 한밤중에 깨지? 뭔가 문제가 있나? 아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다시 잠들지? 하면서 괜히 주섬주섬 휴대폰 켜고 이런 것들 그런 것만 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제안드린 것들이 있잖아요. 좀 기억하시면서 그 시간을 조금 이것저것 내가 좋아하는 어떤 생각을 차분히 그냥 누워서 해보는 거 이런 시간으로 드려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해리 데이비 소로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그 펜을 두고 뭔가를 끄적끄적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엽서 같은 시간이네요. 생각해보니까 그 시간에 엽서를 쓰라는 얘기는 차마 못하겠지만 끄적끄적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영주님, 어둠 속에서 반짝 떠오른 무언가를 메모하는 소로 따라하기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그 머리맡에다가 수첩과 펜을 두고 잔 경험 있나요? 카페인 분들? 저도 한때는 꿈을 굉장히 많이 꾸고 이래가지고 꿈까지 어떻게 좀 창작에 활용해 보고자 그렇게 두고 잔 적도 있습니다. 그때 정말 끄적끄적 했던 적도 있는데 수첩 하나를 다 채우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은 창작의 영감도 사실은 현실에서 더 많이 줍게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첩과 펜을 이손 닿는 곳에 놓았던 적도 있었는데 그런 방법도 다시 들여놓아 두고 싶어집니다. 오늘 일카 만나니까 소년달에 잠들지 못하는 청춘들에게 그리고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두곡 듣고 가시죠.

0: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의 기쁨 시간입니다. 오늘 또 편안한 자리에서 지금 휴가 즐기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요. 오늘 책 더 흥미롭게 들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홍열 님도 지금 아이가 방학이라서 점심을 챙겨 먹이려고 집에 와서 밥 먹으면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고은님 목소리도 들리는 노래도 참 나른하게 쉼이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와, 아이와 함께 지금 식사 중에 들으시기 참 좋은 책으로 준비했습니다. 아, 집집마다 물건들이 너무 많죠. 물건 미니멀하게 산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왜 이렇게 나에게는 많은 물건이 필요한 거지라는 질문 던져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부키에서 펴낸 칩 코렐의 책, 거의 모든 물건의 역사. 이번 주 오늘과 내일 이틀간 살펴볼게요. 김병화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거의 모든 물건의 역사. 정말 궁금하죠? 왜 인류에게 물건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이 책이 출발하거든요. 바로 만나보시죠. 몇 년 전 시애틀에 사는 누나 집에 갔을 때 일이다. 누나가 대수롭지 않게 내게 물었다. 인간이 만들고 남긴 물건을 연구하는 것이 직업인 고고학자로서 나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했다. 우린 왜 이렇게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누나를 어색하게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이 온갖 게 다 어디서 왔느냐고. 누나가 덧붙였다. 처음에는 답이 너무나 뻔해 보였지만 또 너무나 뻔하게 복잡해서 머리가 얼어붙어 버렸다. 누나 집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액자에 든 그림이 걸려 있었다. 식탁 주위에는 잘 어울리는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마루에 깔린 무늬가 들어간 깔개 위에 나무 차탁이 놓여 있고 푹신하고 긴 소파가 그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흘낏 보이는 부엌에는 오븐, 싱크대, 식기 세척기가 있고 찬장에는 접시, 플라스틱재 저장용기, 통조림, 신선식품이 가득 들어있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침실, 화장실, 옷장 같은 다른 공간에 있을 물건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이어서 수천 개의 못, 볼트, 나사, 손잡이, 걸쇠, 그리고 지붕, 벽 배관시설, 전기설비, 통풍장치에 들어간 금속, 돌, 나무,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진 집 자체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당황한 채 앉아있던 그 순간 내 주위에 있는 물건 수는 아마 30만 개쯤 되었을 것이다. 미국 평균 가정에 대한 유달리 열정어린 추산에 따르면 그렇다. 이 답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나는 누나의 질문이 어떻게 인간은 이런 순간에 이르렀는가 하는 더 심오한 문제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45억 년 지구 역사에서 다른 어떤 생물도 물건과 이처럼 독특한 관계를 형성한 적이 없다. 도구 제작의 씨앗은 인류의 동물적 본능 깊숙이 묻혀 있다. 어지러울 정도로 다양한 생물이 생존하기 위해 세상의 원자재를 이용한다. 인도네시아의 문어는 부서진 코코넛 껍질을 집으로 삼는다. 코끼리는 나뭇가지를 흔들어 파리를

쫓는다. 까마귀, 비버, 오랑우탄은 모두 도구를 사용하며 이런 목록은 계속 이어진다. 그렇지만 도구 제작이 인간만의 특징은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은 자신들이 만든 물건으로 굉장히 독특한 어떤 일을 해냈다. 인간은 물건을 살아남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즐거움과 힘과 자부심을 주기 때문에 만들기도 한다. 신을 숭배하기 위해 교회를 만들고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미술 작품을 만들고 불을 과시하기 위해 엄청나게 비싼 핸드백을 만든다. 또 끊임없이 더 많은 물건을 발명한다. 누나가 던진 진짜 질문은 이것이었다. 인간은 어떻게 해서 자신들을 인간답게 하는 것들을 만들게 되었을까? 호모 사피엔스는 어쩌다가 동시에 호모 스투펜시스, 자신의 물건들로 규정되고 형성되는 물건으로 가득한 종이 되었을까?

더 루미니어스의 라이프 인더 시티 들려드렸습니다. 고고학자 칩 코렐의 책 거의 모든 물건의 역사 읽고 있습니다. 어쩌다 인류는 이렇게 많은 물건과 함께 살게 됐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저자가 곳곳의 현장들을 다 다룹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석기를 사용했던 동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백만 가지 기술 쓰레기 산을 이루고 있는 21세기 미국의 매립지까지 다 다루거든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내가 생각할 때 인류는 세 차례 큰 도약을 하며 300만 년보다 더긴 시간 동안 물건과 함께 여정을 이어왔다. 그리고 이 여정은 인류 최초라고 알려진 도구에서 곤도마리에의 옷장 정리 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었다. 첫 번째 큰 도약은 세상의 천연 재료가 우리의 상상력과 의지에 따라 다른 무엇으로 변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다. 오늘날에는 누구나 돌이 창으로, 속을 파낸 통나무가 칸으로 변할 수 있음을 안다. 그러나 우리의 먼 영장류 조상들은 세상의 사물들을 생존이라는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짜맞추어야 하는 퍼즐로 보지 않았다. 우리의 모든 진화상 친족에게 바위는 그저 바위일 뿐이었다. 도구의 발견은 대략 400만 년전 이후 거친 돌로 동물을 도살할 때 이루어진 일로 보인다. 석기를 사용해 최초로 뼈를 자른 자국은 339만 년전 에티오피아. 최초의 석기들은 330만 년전 케냐에서 만들어졌다. 250만 년전 호모 계통의 조상들은 초보적인 도구를 개량해 더 복잡한 기술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전통에서 아슐 주먹 도끼가 등장했다. 커다랗고 투박한 화살촉처럼 생긴 이 돌도끼는 매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찢고 긁을 수도 있고, 쪼아서 버리고 찌를 수도 있었다. 분명히 말해두는데, 이 만능 도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새로운 진화의 길로 통하는 문을 열어주었다. 생물학과 문화가 결합해 우리 조상들에게 더큰 뇌와 더 효율적인 소화기관 시스템을 제공했고, 이 덕분에 생존 기회가 늘어났다. 인류 최초의 기술 몇 가지는 너무나 뛰어나서 100만 년 이상 계속 사용되었다. 이 기술들은 수렵채집 사회의 발전과 석기시대 이후 잇따라 일어난 물질혁명의 토대를 놓았다. 새로운 도구 하나하나는 그 다음 도구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석기는 조상들이 동물을 효율적으로 도살할 수 있게 해주었고, 덕분에 질긴 힘줄을 발출할 수 있었다. 힘줄은 실이 되었고, 실은 바늘로, 바늘은 의복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발명을 통해 우리 조상, 벌거벗은 유인원은 더 이상 벌거벗고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중요한 물질적 창조물의 한 예인 의복은 추운 곳에서 온기를 제공하고 더운 곳에서 그늘을 제공해 조상들이 지구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해주었다. 의복은 또 사냥과 매복을 위한 위장 도구, 상처를 싸매는 천, 악이나 물자를 운반하는 배낭으로도 쓰였다. 그리고 춤, 의례, 미술에 쓰이면서 훨씬 더 많은 용도를 가지게 되었다.

빌 더글라스의 매직 서클 띄워드렸습니다. 칩 코렐의 책, 거의 모든 물건의 역사. 오늘부터 읽기 시작했고요. 내일까지 하루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카페이님들? 우리 인류와 물건의 그 관계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 본능적인 거라고도 볼수 있을 텐데, 지금 아마 오늘도 띵동하는 그 소리에 택배가 도착한 소리에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송채원 님도 싹다 버릴 거야 하고서 쓰레기 봉투 옆에 갖다 쏟아버리면서도 이건 써도 되겠다 하면서 다시 한쪽 상자에 한가득 쌓아놓은 이놈의 병. 고쳐지지가 않네요. 사지 말아야지 하시면서도 또 택배가 도착했어요 하면서 사연을 주셨는데요. 아마 다들 사는 거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궁금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물건들, 대체 왜 우리 곁에 이렇게 있는 거지? 얼마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거지? 하는 거, 책 통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볼게요. 9339 쓰시는 카페이님도 지금 자본주의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을 기가 막히게 타겟팅하는 것 같아요. 싸구려 상업주의라고 비난을 하면서도 소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 헨리 데이비 소로처럼 그렇게는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렇지만 또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 맥락을 이해하는 힘을 기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건에 지배받지 않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클린 밴딧 자라라슨의 곡 심포니 들으면서 이제 입으로 건너가면 예고 드린 것처럼 박한선 교수님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을 하고 있는 박훌룡입니다. 서점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 받을 때가 있어요. 책 진짜 많이 읽으셨을 텐데 그 중에 인생책이 뭐예요? 아,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가볍게 대답하자니 독서 내공이 없어 보일 테고, 진중하게 대답하자니 뽐내는 걸로 보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책,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책은 바로 전과라고요. 내 전과는 초등학생용 학습지입니다. 하지만 어린 소년에게 전과는 세상의 모든 지식이 들어있는 위대한 책이었습니다. 그때 전과를 읽으면서 쌓은 독서력은 중학생 때 퇴마록을 만나 밤을 꼴딱 새는 신공으로 발휘되더니, 고등학교 때는 시험기간마다 삼국지와 수호지를 달달 외는 집중력으로 승화됐죠. 저에게 인생책은 이렇게 읽는 재미를 느끼게 해준 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책은 무엇인가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단톡방에서 나만 빠진 채 대화가 이어질 때, 내 발표에만 시큰둥한 반응일 때, 새로 올린 SNS 게시물에 좋아요가 하나도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와장창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집니다. 어째서 우리는 사소한 거절에도 쉽게 상처받는 걸까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거절 불안을 쓴 진화 인류학자이자 정신과 전문의 박한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박한선 교수님

0: 쓰신 책으로는 진화인류학 강의, 인간의 자리, 마음으로부터 일곱 발자국 등이 있고요. 현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금 북카페 스튜디오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박한선입니다.
0: 와, 오시는 게 어떠셨나요?
1: 뭐 즐겁게 왔습니다. 밖은 더운데 또 창문 닫아놓고 차 안에서 에어컨 최대로 틀어놓고 시원하게 왔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우리 카페인 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네. 또 우리 이렇게 라디오에서 생방으로 오늘 또 이제 거절 네. 불안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거잖아요.
1: 예, 예.
0: 기대가 많이 됩니다.
1: 너무 기대는 마시고요.
0: 아, 너무 기대는 마시고요.
1: 네, 저희 네.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거절만 네.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청취자 카페인 분들 우리 소통 많이 즐겨주시죠. 사연으로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연히 사연 주신 분들 추첨해서 북카페 에디션 선물로 드릴 예정이고요. 무엇을 그려주실지도 잠시 뒤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인류학자이자 정신과 전문의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진화인류학 어떤 학문인지 좀 짚고 갈까요?
1: 네. 인류학의 이 네 대표적인 분과 문화인류학, 언어인류학, 고고인류학, 그리고 이제 생물인류학 이렇게 네 개로 나눌 수 있는데
0: 네.
1: 이 생물인류학, 요즘은 이제 진화인류학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인간이 수백만 년 동안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빚어졌고 또 이 전 지구를 통틀어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또 이 행동과 또 신체가 분화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0: 진화인류학. 이번에 이 내신 거절 불안이라는 책 제목부터 딱 보고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1: 네.
0: 거절 불안? 아마 모두가 다 나를 겨냥한 책인가?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두 네.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이런 주제로 또 책을 쓰셨는지.
1: 네, 사실 이 책은 뭐 이제 독자들에게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보다
0: 네.
1: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야말로 이 거절 불안이 아주 심각한 환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살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경험을 좀 잘 정리해서 써보고 싶었는데 이제 마침 기회가 있어서
0: 네.
1: 한 2년 정도 네, 잘 적어가면서 이제 몇 가지 인류학적인 얘기, 정신의학적인 얘기 또 뒤에는 제가 전문은 아니지만 종교적인 얘기까지 좀 다루면서 뭐 저만 이러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한 거절 불안 있을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좀 도움이 조금 될 수 있을까 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0: 근데 좀 의외네요. 왜냐면 진화인류학을
1: 네네.
0: 이렇게 연구하시고
1: 네네.
0: 정신과 전문이신데 거절 불안 이것을 나도 느끼고 있다. 나도 환자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네네. 것이요.
1: 그 우리가 이제 임상적으로 정신장애가 있다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그 사이의 경계를 명확하게 나누는 선은 없어요.
0: 네.
1: 우울증 환자 있지만 뭐 일반인도 우울하죠. 또 뭐 망상 있는 심각한 환자도 있지만 우리들도 사실 마음속에서 세상에 대한 약간의 망상을 가지고 살아요.
0: 그쵸.
1: 자기는 과대하게 생각하고 네. 세상은 조금 더 피해적으로 또 받아들이곤 하죠. 네, 그래서 제가 환자라고 얘기했던 건 뭐 거절 불안이라고 하는 진단명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0: 네.
1: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늘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전전긍긍 노심초사하는 존재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0: 그러니까 모두 다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나라님은 저는 거절당할까 봐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타인에게 손 내밀지 못하고 뭐든 혼자 해결하려니 쉽게 지치는 것 같기도 해요. 귀 쫑긋하고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1: 네.
0: 네, 어떠세요? 이런 사연. 네,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1: 많죠. 예, 거절 불안이 이제 너무 심하면 우리가 사회 불안 장애, 예전에 이제 사회 공포증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0: 네.
1: 예,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증상 중에 하나로 정면 공포증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0: 네.
1: 사람들 만나서 부끄러우면 얼굴이 빨개지지 않습니까?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 또 불안한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빨개지고 내가 얼굴이 빨개져서 홍당무처럼 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또 불안하고
0: 그렇죠.
1: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하고 특히 요즘 세상은 자기 PR 시대라고 하잖아요. 무대 앞에 서서 발표도 해야 되고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0: 네.
1: 그러한 것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삶이 재미가 없고 자꾸 숨게 되고 이런 분들 많아요.
0: 많습니다. 3308 쓰시는 카페인님, 거절 불안이라니 저의 오랜 고민이자 약점을 관통하는 단어네요.

0: 지금은 아니지만 교사를 하던 시절에 학생들로부터 거절당할까봐 늘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도 아주 자유롭지 못해요.
1: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는 선생님 아닙니까?
0: 네.
1: 근데 학생들이 제 강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줄까, 어떻게 생각할까 늘 고민하고, 예전에는, 뭐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닌데, 예전에는 첫 강의를 할 때는 끝나자마자 이 강의평이 있어요.
0: 네.
1: 막 들어가서 강의평이 뭐라고 나왔는지 보고, 에, 좋게 나왔나, 나쁘게 나왔나, 또 이제 요즘 대학에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 5점 척도로 해서
0: 네.
1: 강의가 좋았다 나빴다를 학생들이 점수를 매겨요. 학생들이 자신의 과제물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 전전긍긍하는 것만큼이나 선생도 학생들한테 또 어떤 강의가 평가를 받았는지 전전긍긍하고 그러곤 하죠.
0: 그렇죠.
1: 누구나 그렇습니다.
0: 지금 이 실제로 거절을 당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걸 거절로 봐야 되나 싶을 정도의 애매한 어떤 그 기운까지도 우리가 감지하잖아요. 이 책에 보면 수많은 사례가 있는데 진짜 너무 재밌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친구의 문자 메시지에서 키윽키윽 두개 하던 친구가 키윽 하나만 딱 찍어 보낸다거나 이러면
1: 네.
0: 또 내가 뭐 말을 잘못했나? 요 정도에서. 혹은 앞에서 얼굴을 볼수 있을 때는 표정 하나에, 막 눈썹 실룩임 각도 이런 거에 또 예민해지고. 왜
1: 맞습니다.
0: 이러는 거예요, 우리?
1: 동아시아 사회를 이제 고맥락 사회라는 말을 해요.
0: 네.
1: 그러니까 어떤 말이나 대화나 행동을 그 주변의 맥락을 비추어 보지 않으면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회라는 거죠. 재밌는 건 카톡에 키읔 혹은 키읔 키읔 혹은 넵냉뭐네 네하고 점점 몇개 이런 식의 맥락들이
0: 네.
1: 그 반응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0: 한국 사회에서 특히
1: 네네 뭐 영어로 yes 하면 되는데
0: 네.
1: 뭐 yes 하고 점을 두개 찍었는지 세개 찍었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진다고는 안 해요. 예, 서구 사회는 우리가 저맥락 사회라고 하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동아시아 사회는 이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러니까 대답이 좀 늦어지거나 조금 지연되거나 혹은 답이 예상보다 좀 짧거나 뭐 이런 것만으로도
0: 네.
1: 그 맥락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진장 머릿속에서 회로를 돌리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러는 거지? 혹시 싫은 건가? 꺼리는 건가? 이게 종종 거절 불안이 심한 분들한테는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느낌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0: 네.
1: 우리 하루에 카톡 얼마나 많이 합니까? 문자
0: 그렇죠.
1: 메시지, 뭐또 SNS 하는 분들은 끊임없이 주변하고 자신의 뭐 글을 보내고 또 그거에 대해서 답하고 하는 것들을 반복하는데요. 이 거절 불안이 심한 분들은 그 하나하나가 이 불확실성에 대한 강력한 두려움으로 다가오니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죠.
0: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시면서 많은 카페인 분들이, 내가 겪었던 그때 그 감정도 바로 이런 거였구나 하고 공감하시는 경우, 많으실 것 같거든요. 사연 보내주시죠. 왜 그런, 우리 아까 예도 들었지만, 단톡방에서도 내가 올린 메시지만 반응이 없다거나, 그쵸? SNS 좋아요 수부터 시작해서, 우린 뭐, 북카페니까 독서 모임에 대한 얘기도 가끔 나누는데, 독서 모임에서, 내가 의견을 하나 냈는데, 갑자기 뭐 아무도 그거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이어가지 않는다거나 이랬을 때 또, 이렇게 주눅이 들기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마주하는 거절 불안에 대한 얘기 오늘 나누겠습니다. 6959 쓰시는 카페이님, 교수님도 거절 불안이 있다고 하시니, 마음이 조금 안심이 됩니다. 저도 부탁을 잘 하지 못하는 걸 보니 거절 불안이 있었던가 봐요. 부탁을 잘 하지 못하는 마음, 여기에도 깔려 있는 거죠.
1: 물론이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전화도 잘 못하고, 심지어 이 중국집에 예전에 전화해서 짜장면 갖다 주세요 이랬거든요.
0: 네.
1: 못한대요. 그래서 디지털화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주문하는 거에 더 편안해하고.
0: 네.
1: 윤고은 작가님은 키오스크 좋아하세요?
0: 키오스크보다 사실 전 대면 주문이 더 좋긴
1: 네,
0: 합니다.
1: 옛날 사람이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0: 네.
1: 저도 직접 말해서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게
0: 그렇죠.
1: 좋지. 막 키오스크 버튼 누르는 거 싫은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0: 오히려.
1: 키오스크는 거절을 하지 않거든요. 상대방의 말투, 행동, 또 눈빛, 아주 미묘한 제스처를 통해서 상대방이 나의 주문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이는지 나쁘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판단을

0: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좀 어려운 말로 정신의학에서는 이걸 불확실성 불내성이라는 말을 해요.
1: 네.
0: 인간의 뇌는요, 빈칸을 싫어합니다. 이 상대방의 반응에 공백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걸 채우려 그래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이죠.
1: 네.
0: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상대방이 최악의 판단을 했을 거야, 최악의 평가를 했을 거야라고 가정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네, 상대방이 나한테 카톡을 답장을 늦게 보내면 내가 너무 좋은데 날 너무 좋아해서 마음이 설레서 나한테 답장을 늦게 하는가 보다라고 판단하는 것보다는요,
1: 네.
0: 내 제안이 마음에 안 드나 보지라고 생각하는 쪽이 더안 좋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훨씬 더 유리한 판단이에요.
1: 생존 본능이었던 거죠.
0: 그렇죠. 살아남는 게더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의 심리, 즉 상대방의 반응을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 공백적인 상황, 즉
1: 네.
0: 답이 없거나 뭐 읽씹을 당했다고 하거나 혹은 좋아요가 달리지 않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먼저 예측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없는 것으로 자꾸 숨으려고 하다 보니 키오스크가 이렇게 인기가 아닌가 싶어요.
1: 자, 오늘 얘기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카페이님들 사연으로 함께 해주시죠. 우리 음악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0: 네, 아마 저 정도 나이 되신 분들은 대학 시절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 라디오 헤드의 크립이라는 곡입니다.
1: 네, 추억의 곡을 갖고 오신 거죠.
0: 네, 가사 내용이
1: 네.
0: 보면 이제 그 나는 이쪽에 속하지 않아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 젊은 시절에 너무 좋아하던 이제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 예,
1: 네.
0: 자신을 받아줄지 모른다, 받아줄까라는 불안감을 느꼈던 거죠. 저도 그런 느낌을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음울하기도 하고 조금은 젊은이의 그런 충동적이고 조금 과장된 방식으로 표현한 곡이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1: 듣고 가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은 거절 불안입니다. 박한선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9908 쓰시는 카페인님, 오늘 책 내용 많이 궁금합니다. 저에게 거절은 불안하다기보다는 불쾌한 감정에 가깝습니다. 저와는 무관한 타인의 상황으로 인해 흔들리는 자신을 느낄 때 그렇습니다. 불안 정도가 아니라 이거 불쾌하다.
1: 네, 불쾌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불편하다, 불쾌하다, 화도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울해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 거절당하는 상황은 크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내 제안이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와 그 대상과의 관계가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내 존재 자체의 거절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종종 우리들은요, 이 제안이 거절당한 것을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두고 있는 이제 친구한테 영화 보러 갈래? 그랬더니 아, 나 그날 바빠 이러면 제안이 거절당한 건데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요.
0: 네.
1: 이게 반복되면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는 인정받거나 사랑받지 못하는구나라고 느끼게 되곤 하죠. 이 셋을 구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0: 그러네요. 이게 연결되어 있네요. 어떻게 보면.
1: 네. 다 연결되어 있는데 누구도 나는 네가 싫어서 영화 같이 안 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 너 같은 존재랑 내가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도 그렇죠. 않죠. 네, 그러니까 제안이 거절당한 건지 관계가 거절당한 건지 혹은 내 존재가 부족한 건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쾌함도 느끼고 화가 나기도 하고 초조해지고
1: 초조하고 화내죠.
0: 6634 쓰시는 카페이님, 동네 댄스 수업 갈 때마다 기센 언니아들이 내 인사를 안 받아주면 어쩌나 1년을 다녔는데도 아직도 문 열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문 열고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씩씩한 척 인사해요. 이것이 바로 거절 불안이네요. 인사를 안 받아줄까 봐 불안하다.
1: 네, 이런 경우도 많죠.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 처음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빨리 자기 단짝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0: 네.
1: 단짝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학생들, 이제 뭐 동급생들이죠. 동급생들하고 친해지는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 먼저 다가서기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혼자 밥 먹고 혼자 지내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소위 외톨이가 되어버리는 상황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0: 네.
1: 이제 어른이 되면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또 사람들도 만나서 사회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만의 가면을 쓰게 돼요. 일부러 안녕하십니까? 네. 뭐 좋은 아침입니다. 마치 영업사원이 하듯이
0: 네. 네,
1: 그런 식으로 자신을 이 거절 불안을 감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됐죠. 어느 정도는 성공적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또 사람들도 만나고 낯선 사람들한테 만나서 뭐 영업사원이라면 물건도 팔고 그쵸.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점점점 쌓이다 보면 점점점 자신의 진짜 모습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죠.
0: 갑자기 허탈해질 수도 있네요.
1: 맞습니다.
0: 어느 순간에.
1: 네, 그래서 영업사원들이 겉으로는 아주 사교적이고 막 핵인싸가 하는 것처럼
0: 네.
1: 말도 잘하고 또 아주 싹싹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깊은 공허와 우울에 빠지는 경우가 있곤 하죠.
0: 권수현님은 이 처방이 하나쯤 있으면 좋을 듯하다. 저는 그러라 그래 거절당한 순간을 이겨내는 처방으로 그러라 그래를 쓰신대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네. 되도록 빨리 털어냈는데 질문이 고은님과 교수님께도 이 혹시 거절당하는 입장이셨을 때 털어낼 수 있는 비법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1: 아 이게 재밌는 게요. 거절을 정말 당하면

0: 오히려 문제가 쉬워집니다.
1: 간단하죠, 그냥.
0: 네. 뭐 거절당하는 이유가 뭐날 싫어서 그런 거라든지 혹은 뭐내 제안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해결책을 찾으면 돼요.
1: 네.
0: 뭐 자신의 제안을 좀더 발전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든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문제는 거절 불안의 핵심. 즉 내가 거절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세상은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지도 않아요. 누구도 그 앞에서 면전에 대놓고 난 네가 싫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대부분 회피하거나 말을 돌리는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마치 봤을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카톡에 답장을 하지 않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법의 비법 같은 건 없어요.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절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라는 거.
0: 아무리 봐도 거절 같은데 또 물어보면 아니라고 합니다. 거절당하는 건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그걸
1: 네.
0: 모두 알기 때문에 대놓고 거절하는 사람 없어요. 차라리 앞에 대놓고 야, 이건 틀렸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 정도로 대놓고 얘기해 줄수 있는 친구, 정말 막역한 사이가 아니면 만들기 어렵습니다.
1: 책에도 많은 그 예시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생각해 볼게요, 요런 답변도 좀 애매하긴 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생각해 볼게요. 이걸 이제
0: 생각해
1: 긍정으로
0: 볼게요.
1: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테고,
0: 네네.
1: 반대도 있을 거고.
0: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들과 토론을 할때 학생들이 좀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그건 틀렸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요즘 대학생들이.
1: 네.
0: 그래서 요즘은 참 흥미로운 제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근데 그렇게 말로 달콤하게 우리가 슈가 코팅이라고 하죠.
1: 네.
0: 설탕물만 입힌다고 해서 이 거절 불안이 사라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거절 불안을 없애는 마법의 비법은 없지만,
1: 네.
0: 그래도 좋은 건 아주 가까운 사이, 즉,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대놓고 거절해도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관계가 쌓인 그러한 사람 만들어 놓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1: 믿을 수 있는 사람.
0: 보통은 배우자가 그런 역할 많이 해요. 아니면 뭐, 오랫동안 사귄 파트너도 그런 역할을 할
1: 네.
0: 수 있고요. 또, 현대사회에는 그렇게 아주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깊은 친구를 만들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직이지우라고 하죠. 말하지 않아도 나를 알아주는 그런 친구. 우리
1: 네.
0: 친구끼리는 일부러라도 거절하거든요. 욕도 하고 막 일부러 짓궂게도 행동하죠.
1: 그쵸.
0: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들지 않은 관계. 이런 것들이 거절 불안에서 우리를 치유해 줄수 있는 일종의 트레이닝이고 연습이고 또 숨을 수 있는 공간이 될수 있는데 이 현대사회의 젊은이들 이러한 가까운 관계를 만드는 것참 어려워하더라고요.
1: 그러네요. 진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떨 때는 거절 불안, 이게 참 애매한, 이게 거절인지 아닌지 애매한 그 상황에서 나 자신이 키오스크가 차라리 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0: 아,
1: 있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예스인지 논지, 여기 딱두 가지 항목밖에 없어. 빨리 눌러.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0: 네.
1: 보리는 안 돼.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 아니, 젊다고만 할 수도 없어요. 40, 50대도 일부 그렇다고 하는데요.
1: 네.
0: 전화를 못 받습니다.
1: 전화를,
0: 네. 문자나 혹은 이제 카톡이나 이런 식으로 연락을 받으면 혼자서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1: 그렇죠.
0: 이 전화는 목소리의 톤, 또뭐목 빠르기,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비언어적인 맥락도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즉시 상대방의 제안이나 말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1: 네.
0: 만나는 건 더더욱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 면접을 간다든지 혹은 뭐 소개팅을 한다든지 하면 무슨 말 해야지, 무슨 어떻게 행동해야지 미리 준비하고 연습하죠. 아주 중요하기는 한데요. 일상적인 관계에서마저 그걸 연습해야 된다면 아 그것은 아좀 사회적으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기에 좀 어려운 조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 이게 우리가 수렵 채집 시절의 그 본능에서부터, 그때부터 이게 내가 거절당하면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때는 그냥 바로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그 동물들 중에서는 사회적인 집단을 만드는 동물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1: 네.
0: 대부분 독립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살아가는 동물들은 짝짓기 처리 아니면은 다른 동종 개체들과 만나지 않는데 그래도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완벽한 수준의 자기 독립성을 이룬 뭐 그런 경지라고 해야 될까?
1: 네.

0: 그런데 인간을 포함해서 사회적인 집단을 만드는 동물들은요,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큰 이득을 누려요. 하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법이죠. 사회적 관계에서 이득을 얻다 보니 사회에서 내가 배제되지 않을까라는 강력한 불안이 있었고, 이건 아마 수백만 년 전 인간이 이 작은 규모의 수렵 채집 사회를 살아갔던 무렵부터 인간의 DNA에 강력하게 각인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1: 그것이 이제 뭐 사자, 호랑이를 우리가 길 가다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지금에도 남아 있는 거죠.
0: 예전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안전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마을 사람들한테 평판을 이뤄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예전에는 마을에서 배제를 당하면 저녁에 끼니거리가 없을 때 쌀 구러 갈 사람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를 잘 만들었어야만 합니다. 지금은 그게 비공식적인 관계들을 통해서 보상이 돼요. 뭐 돈 필요할 때 친구한테 돈 꾸는 사람 없어요. 은행 가서 대출 받지.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들한테도 살아갈 수 있는 방식,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제공해주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사회적 관계에 집착하고 내가 배제당하지 않을까, 내가 사람들한테 밀려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1: 사연으로 좀 질문도 엄청 많은데요. 우리 음악을 한 곡 듣고 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무엇으로 준비하셨나요?
0: 네, 두 번째 곡은 레너드 코헨의 앤썸이라는 곡입니다. 네,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아마 알고 있을 텐데요. 이 이제 싱어송라이터고 그 가사가 아주 아름답기로 유명한, 저음으로 유명한 그런 가수인데요. 이 앤썸이라는 내용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크랙, 금, 즉 금으로 빛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가사가 좋아서 이 책에 이 가사를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곡입니다.
1: 함께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거절 불안을 쓴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한선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북카페 에디션 무엇을 그려주실 건가요?
1: 아, 네. 갑자기 요청을 받아서 저도 고민을 잠깐 했는데요. 조개,
0: 조개?
1: 진주 조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0: 진주 조개 에디션입니다.
1: 네.
0: 네, 왜 진주 조개를 선택하셨어요?
1: 조개 안에 진주는 안에 이 이물질이 들어가면 조개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이물질을 이렇게 감싸고 수천 번, 수만 번 감싸다 보면 이 진주라는 보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0: 네.
1: 우리의 삶도 이 진주처럼 이 거절 불안이 됐던 무엇이 되었던 이 고통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계속 이렇게 보듬고 쌓아가다 보면 결국 펄, 즉 진주가 된다는 그런 느낌으로
0: 네.
1: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진주 조개 에디션. 우리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요책 선물로 드릴게요. 이인희님은 오늘 메시지 창도 저를 거절하네요. 긴 글은 등록이 안 되고 짧은 글만 등록이 되네요 하셨는데 지금 우리
1: 네.
0: 카페인님들 사연방에서 이 거절이란 단어를 써서 사연 주시는 게 약간 지금 어떤 밈처럼 이렇게 퍼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니님 짧은 글로 자주 등록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좀 어떻게 해서든 보내주시죠. 그리고 5623 쓰시는 카페인님은 거절당할까봐 불안해하는 마음 안에는 내 마음 그대로를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도 있지 않을까요? 하셨는데 어떤가요?
1: 네, 맞습니다. 자신을 인정받고 싶다, 자신이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혹은 집단에 소속됐으면 좋겠다,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이에요. 이막 태어난 아이들이 있죠? 갓난 아기들.
0: 네.
1: 엄마가 100% 완벽한 사랑을 줍니다. 이때 아이들이 느끼는 것을 우리가 전지전능함에 대한 환상이라고 불러요. 원하는 건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갓난 아기 시절, 엄마한테 완벽하게 유착되어 있었던 그 시기가 지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그 시절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연인을 만나던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던 누군가, 혹은 그게 절대자가 되었던, 나를 완벽하게 감싸주고 품어주고 또 나를 속하게 만들어줄 그 대상을 찾아서 헤매곤 하죠.
0: 네.
1: 그리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0: 슬픕니다. 슬픈데 받아들여야 하는 자연스러운 섭리 같기도 하고 책에 그 자아에 대해서
1: 네.
0: 써두신 부분도 제가 밑줄을 그었거든요.
1: 아,
0: 자아가
1: 네.
0: 이제 그 아주 이렇게 잘 확고하게 생겨난 구조물이 아니라.

0: 그러니까 40년 넘은 아주 낡은 아파트에 비유를 하시면서
1: 아,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철근도 없고
1: 네, 네.
0: 내진 설계도 적용이 안 됐고 누가 한 마디만 던져도 집값이 휙 빠지는 그런 상황에다 이렇게 비유를 하신 부분이 참 너무 재밌었거든요. 공감도 많이 됐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 한마디만 해도 이게 막 휘청거릴 정도로. 근데 자아라고 하는 건 왠지 그래도 좀 중심 잡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잖아요.
1: 네네.
0: 그런데 이렇게 타인의 시선 하나에
1: 네네.
0: 뭐 이렇게 추임새 하나에 이렇게 흔들리나 얄팍하게. 네네. 근데 그게 사실 같기도 합니다.
1: 아, 이게 제가 사는 아파트가 지금 그런 아파트라서 제 네. 아파트 얘기를 쓴 거고요.
0: 네.
1: 제 아파트가 40년 됐거든요.
0: 네.
1: 네, 그래서 무슨 안전진단 막 D등급 받고 막 그런 아파트인데 사실 우리 마음도 그래요. 이 자아가 확고해졌으면 좋겠다. 뭐 자존감이 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0: 네.
1: 이 자존감에 대한 담론들이 세상에 넘쳐나는 이유는 이 자존감이라는 게 정말 달성하기 어려운 허상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말에도 태도에도 행동에도 세상 풍파에도 전혀 시달리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지금까지 저는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0: 한 명도요?
1: 네.
0: 아.
1: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네. 척하는 사람들은 있죠. 그걸 우리가 회피성 성격이라고 하는데 회피성 성격은 자신의 결점이나 혹은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도망치는 것일 뿐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0: 네.
1: 그래서 주변에 상처를 많이 주곤 합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0: 네. 지금 회피성 언급을 살짝 하셨는데 이 책에 이제 거절 불안이 만들어낸 다양한 진단명들이 등장합니다. 여섯 가지 정도 고론을 하셨는데 사회 불안 장애, 그렇죠? 회피성 인격 장애 등등이 있습니다.
1: 네네.
0: 네. 이런 구분 살짝 우리 좀 짚어볼까요?
1: 사회 불안 장애, 이제 사회 공포증이라 그래요.
0: 네.
1: 거절 불안과 관련해서 가장 흔하게 이제 언급되는 진단명인데요. 이 사회 불안 장애에서는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쉽게 말하면 너무 그 수줍음이 심해서 병이 된 정도에 이른 상태 이렇게
0: 네.
1: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요, 특히 이제 여성들은 약간 수줍어하는 게 더 여성적이고 더 좋아 보여, 더 바람직해 이렇게 얘기하는 특히 동아시아의 문화가 있곤 했어요.
0: 네.
1: 또 남자들도요. 너무 나가서 막 말 많이 하고 대화 많이 하고 뭐 자기 드러내기 좋아하면 인정받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현대사회에는 좀 달라요. 지금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리고 막 프리젠테이션 능력이 중요하고
0: 그쵸.
1: 광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인정도 받고요. 돈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회불안은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는 병이 아니었던 상태가 지금은 이제 병으로 취급되는 네, 그런 그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지금 회피성 인격장애도 아까 말씀하신 거랑 좀 그렇죠? 이어지는
1: 네네.
0: 면인 거고 의존성 인격장애, 분리불안, 경계선 인격장애, 자기애성 인격장애까지 이렇게 있네요.
1: 네네.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그쵸?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의존성 성격장애와 분리불안장애는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나는 거절불안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이렇게 봤더니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집단에서 떨어질 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0: 네.
1: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네.
1: 철수가 영희를 좋아하는데 영희가 떨어지기만 해도 멀리 가기만 해도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견딜 수 없어하는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신의 존재를 상대방한테 위임한 상태를 말합니다.
0: 네.
1: 거절 불안이 너무 심해서 거절당하지 않은 완벽하게 내가 복종적인 상태 관계에서 이 취약한 상태를 상대방한테 전부 전가하는 그런 경향을 말하는데 이거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점점 질리게 만드는 원인이 돼요. 너무 힘들거든요.
0: 그쵸.
1: 그래서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회피성 성격을 보이게 돼요.
0: 오.
1: 이게 극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0: 네.
1: 이 아주 심각한 경우가 바로 경계성 인격장애라고 하는데 이 상대방이 잠깐만 연락을 안 해줘도 최악의 상황을 생각합니다.
0: 네.
1: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러면 영희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닐까?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급기야 집 앞으로 찾아갑니다.
0: 네.
1: 문을 두들기고 화를 냅니다. 막 있는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0: 오.
1: 넌 왜 나한테 3시간 동안 연락을 안 했어? 이렇게 연락하곤 하죠. 카톡을 1시간에 10번씩 보내는 연인 관계.
0: 네.
1: 바로 경계성 인격장애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참

0: 이 분리불안을 다루시면서도 그런 이제 그 확실하게 좀그 감별할 수 있는 법을 좀 적어 두셨더라고요. 상대방이 나 없이도 행복한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이라면 행복한 모습 보면 좋다. 이건
1: 맞아요.
0: 사랑이고. 근데 그게 좀 싫다. 이러면 이제 분리불안을 좀 의심할 수 있는.
1: 네, 맞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한테 깊게 유착되어 있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 갈등이 시작됩니다. 네,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점점 떨어지려고 하죠. 그리고 대학에 갈 나이가 되면 이제 부모하고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봤을 때 자식이 부모 곁을 떠나서 친구들과 독립적으로 여행도 가고 또뭐 시간도 보내고 자취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고 기쁘다면 그게 자연스러운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물론 걱정은 좀 되겠죠.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요, 자식이 그렇게 떠나지 못하게 해요. 집 안에 계속 두려고 하고 뭐먼그 대학으로 유학 가는 것도 못하게 만들고 나가서 혼자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이게 건강한 부모님이라고 그 양육이라고는 할수 없겠죠. 문제는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도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제법 있다는 거죠.
0: 이런 것들이 다 거절 불안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게요. 이번엔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1: 네, 이번에는 그 자우림의 샤이닝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20대 때 거절 불안을 떠나서 실제로 너무 거절을 많이 당해가지고 실제로도 그래서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이제 될지 모르겠다라는 불안에 많이 시달렸을 때 그때 들으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던 노래입니다. 가사를 좀잘 들어보시면
0: 네.
1: 공감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0: 듣고 가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박한선 교수와 함께 거절 불안 책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최현선님이요. 맞습니다, 교수님. 다지고 다져도 마음은 좀처럼 단단해지기 어렵더군요. 거절을 시적이고 또 철학적으로 풀어주셔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우리가 거절에 대해서, 거절 불안에 대해서 얘기할 자리가 필요했나 봐요. 이 책이 좀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기도 하고.
1: 그 거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거절을 당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인지적으로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자신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심지어 유튜브에 보면 손절하는 법, 이런 친구는 만나지 마라. 이런 유튜브는 넘쳐나요. 해결책을 사람들은 찾고 싶어 합니다. 거절당하지 않거나, 혹은 거절당할 만한 상황을 미리 피하고 싶어 하죠.
0: 그쵸.
1: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건 그런 식의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게 아니라,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에겐 거절이 숙명이고, 그러니 그것을 미리 예측하는 거절 불안도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되는 문제라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조금 더 인간적이고, 조금 더 나은 존재로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0: 맞아요. 책에 나온 그 수많은 예시도 그렇고, 오늘 오가는 사연들도 그렇고, 우리가 딱 들으면 공감이 되잖아요. 그만큼 많이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얘기한 것처럼 빨리 이 거절 상태, 거절 불안 상태를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 조바심만 느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네,
0: 책
1: 맞습니다.
0: 읽는 동안. 9339 쓰시는 카페인님은 오늘 우리 북카페 에디션이 진주 조개잖아요. 어머나, 제 영어 이름이 펄이었어요. 하시면서 지어주신 분이 소심함에서 벗어나 좀 뻔뻔해져야 친구도 만들고 영어도 는다.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주셨어요. 하셨습니다. 어쩐지 막 운명 같은 느낌이 좀 드는, 지금 뭔가를 피력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6270 쓰시는 카페이님은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하는 것만 어려운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거절하는 것도 참 어렵네요. 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은 거절이란 상대를 상처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나와 상대를 모두 지키기 위한 용기인지도 모르겠네요. 진심이 담긴 거절은 관계를 끝내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 이어가기 위한 배려 아닐까 생각한다고 사연을 주셨어요.
1: 네, 그 거절 불안 얘기를 하면 상대방을 거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저는 거절을 못해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거절을 내가 하면 상대방이 그걸로 인해서 관계 자체를 거절할까 봐 생기는 일종의 2차 거절 불안이라고 할수
0: 그렇죠.
1: 있는데요. 그 거절 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이 거절을 제안에 대한 거절인지 관계에 대한 거절인지 혼동스러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건 너와 관계를 끊으려는 것도 아니고 네 제안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래, 여기까지는 거절이고 이건 아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상대방이 나를 다시 2차적으로 거절할까 봐 말을 빙빙빙빙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과 결혼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청혼에 대해서, 아, 당신의 청혼은 고맙지만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몹시 혼동스러워 할 겁니다.
0: 그렇죠.
1: 어떤 면에서는 거절을 해주는 게 상대방을 위한 일이에요. 그런 좀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러나 모든 것을 건절하는 건 아니다, 전적으로 네 존재 자체를 밀어내려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게 거절하는 요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0: 지금 이 답변을 듣다 보니까 그 정말 언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게 우리 생각을 표현해주기도 하고 이어주기도 하지만 둘 사이,
1: 네,
0: 둘
1: 맞습니다.
0: 이상을 그런데 가끔은 정말 우리를 더 미로에 빠뜨리기도 하네요. 분명하게
1: 그럼요.
0: 말하지 않으면.
1: 맞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거절을 할 때는 반드시 직접 만나서 해줘야 돼요. 이 비언어적인 행동이나 말투, 상대방의 목소리에 담긴 정감만을 가지고도 거절이 거절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것을 연습을 많이 안 하고, 또 내가 거절당할까 봐 두렵고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0: 식으로 공식적인 거절을 하거나 혹은 돌려서 거절 아닌 거절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절은요, 중요한 약속을 할 때만큼이나 직접 만나서 해야 됩니다.
1: 와, 이 잠수 이별이란 말도 있잖아요.
0: 아,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 그만 만나. 이렇게 얘기를
1: 네.
0: 하려면 일단 찻집이라도 만나서 이러저러 했는데 이제 우리 시간을 갖자. 아니면 그만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 싫어서, 그게 불편하고 힘들어서 그냥 연락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대방은. 내가 좋아하는 친구, 사랑하는 연인인데 갑자기 연락 끊어지면.
1: 네.
0: 오만 가지 상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1: 그쵸.
0: 예, 사람과 만날 때도 있지만 헤어져야 될 때도 있어요. 예, 우리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처음 만난 사람과 결혼하고 평생 가야 될 것이고, 처음 가진 직장에서 정년퇴직해야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된다면 거절 불안을 느끼는 인간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슬기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헤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1: 이게 개개인의 어떤 이 생각의 전환, 마음 다잡음 이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사회 분위기도 약간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0: 아, 그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1: 네.
0: 사회라는 건 결국 개개인이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거절 불안을 느끼는 불편한 상황을 이 사회가 바꾸어줬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건 마치 완벽한 엄마가 다시 나한테 왔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해요.
1: 네.
0: 물론 사회적으로 거절이 너무 적나라하고 과도하게 일어나는 세상이라면 그것은 해결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물리적인 안전 혹은 뭐 안정적인 식량의 공급이라든지
1: 네.
0: 뭐 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회가 해결해 줘야죠. 하지만 우리의 거절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카톡에서 읽씹을 당했다고 힘들어한다고 해서 읽씹 금지 법안을
1: 그렇죠.
0: 통과시킬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1: 네.
0: 문제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사소하고 또 사회적으로 일괄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데서 많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사회의 일원이니 내가
1: 네.
0: 조금 더 거절 불안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자연스럽게 세상이 바뀌겠죠.
1: 그렇겠죠. 오늘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 풀어내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이 시간.
0: 재밌었습니다.
1: 네.
0: 어떻게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 책을 거절 안 하실지.
1: 거절이 뭐예요,
0: 네.
1: 지금. 정말 많이. 네, 이 책을 찾아 읽겠다 하시는 그 사연들도 너무너무 많았고요.
0: 아유,
1: 예.
0: 고맙습니다.
1: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분 이인희님, 그리고 9339 쓰시는 카페이님, 그리고 6270 쓰시는 카페이님 세 분입니다. 세 분은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꼭 바로 주소 연락처 받으실 수 있도록 개인정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요. 아, 교수님 오늘 좋은 얘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아,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1: 네, 오늘 끝곡은 신디 로퍼의 타임 애프터 타임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이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서울 강동구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조금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맘 강동. 영유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요. 지역 곳곳에 문을 열어 강동구 주민 누구든 집에서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 주민 회의를 통해 이들 스스로 원하는 행사를 기획한다는 것도 특별한 점이죠. 한여름 열대야엔 밤도깨비 시장, 반딧불 나라 같은 야간 이벤트가 열리는 식으로요. 더 많은 부모가 어려움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한국어 오시에하지메마시타.
0: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돼서 뭐뭐하기 시작하다 라는 동작의 시작 개시를 나타내는 표현인 나니나니 하지메르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시작부터 볼게요. 시작하다.
1: 하지메르. 하지메르.
0: 하지메르. 2그룹 동사입니다.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다.
1: 니혼고노 벤쿄오 하지메르.
0: 니혼고노 벤쿄오 하지메르. 이번에는 계속하다.
1: 즈즈케르. 즈즈케르.
0: 즈즈케르. 마찬가지로 2그룹 동사인데요. 일본어 공부를 계속하다.
1: 니혼고노 벤쿄오 즈즈케르.
0: 니혼고노 벤쿄오 즈즈케르 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마치다, 끝내다.
1: 오와르. 오와르.
0: 오와르. 1그룹 동사입니다. 일본어 공부를 마치다.
1: 니혼고노 벤쿄오 오와르.
0: 니혼고노 벤쿄오 오와르 라고 하면 되겠네요. 배우다.
1: 나라우. 나라우.
0: 나라우. 1그룹 동사입니다. 피아노를 배우다.
1: 피아노 나라우. 피아노 나라우.
0: 수영을 배우다.
1: 수이에오 나라우. 수이에오 나라우.
0: 일본어를 배우다.
1: 니혼고 나라우. 니혼고 나라우.
0: 다음 단어 볼게요. 아기.
1: 아카짱. 아카짱.
0: 아카짱. 아기인데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아카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아카짱 다른 말로는요?
1: 아깐보.
0: 아깐보라는 표현도 있고요. 외래어도 있죠?
1: 베비.
0: 베비라고도 합니다. 엄마.
1: 마마. 마마.
0: 마마. 보통 유아어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마마에 대응해서 아빠는요?
1: 파파.
0: 파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가르치다 혹은 알려주다라는 의미의 단어는요?
1: 오시에르. 오시에르.
0: 오시에르. 2그룹 동사인데요. 일본어를 가르치다.
1: 니혼고 오시에르.

0: 한글은어 테스트 です. 한글 테스트예요. 주에 1회, 일주일에 한번 한국어, 한국어를 오시에 하지메마시다.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오시에르 가르치다. 이 그룹 동사입니다. 이 그룹 동사에 하지메를 연결하고 싶어요. 무조건 동사 마스형 연결합니다. 이 그룹 동사의 동사 마스형은 르만 떼버리면 되죠. 그래서 오시에 하지메르 가르치기 시작하다. 오시에 하지메마시다.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한글의 테스트 です. 주에 1회 한국어를 오시에 하지메마시다.
0: 이어서 보면요.
1: 고도모가 대상 ですか?
0: 고도모가 대상 ですか? 아이들이 대상인가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고도모가 대상 ですか?
0: 이어서 보면요.
1: 이에, 오야산의 지리아이たち です. 皆さん 60대 から 70대 ですよ.
0: 이에, 아니요. 오야산의 지리아이たち です. 집주인 아저씨의 지인분들이에요 라는 뜻입니다. 시리아이, 아는 사람, 지인이란 뜻이고요. 타찌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타찌는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붙어서 복수를 나타내요. 우리말에 뭐뭐들이란 뜻이죠. 미나상, 다들 모두 60대이까라 60대에서 70대이 되세요. 70대예요. 이때 요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いいえ, 大家さんの知り合いたちです. 皆さん 60代 から 70代 ですよ.
0: 이어서 보면요.
1: 何かを学び続けることは素敵ですね.
0: 何かを学び続けることは 何か, 무언가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계속 배우는 것은 이란 뜻인데요. 마나부, 배우다. 1그룹 동사입니다. 이 뒤에 쓰즈케를 연결하고 싶어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겠죠? 1그룹 동사의 동사 마스형은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마나비 쯔즈케르. 마나비 쯔즈케르 고또와 계속 배우는 것은 스테키 데스네, 멋지네요 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나니카오 마나비 쯔즈케르 고또와 스테키 데스네.
0: 동사 마스형에 하지메르, 쯔즈케르, 오하르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각각 하지메르, 쯔즈케르, 오하르 넣어서 우리 연습해 봅시다. 채점을 시작하다.
1: 사이텐 시하지메르.
0: 채점을 계속하다.
1: 사이텐 시쯔즈케르.
0: 채점을 다 끝내다.
1: 사이텐 시오하르.
0: 가르치기 시작하다.
1: 오시에 하지메르.
0: 계속 가르치다.
1: 오시에 쯔즈케르.
0: 가르치는 것을 끝내다.
1: 오시에 오하르.
0: 배우기 시작하다.
1: 마나비 하지메르.
0: 계속 배우다.
1: 마나비 쯔즈케르.
0: 배우는 것을 끝내다.
1: 마나비 오하르.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아, 야또 사이텐 시 오와리마시다.
3: 난노 사이텐 데스카?
2: 한글의 테스트 데스. 주에 1회 한국어를 오시에 하시메마시다.
3: 고도모가 대상 데스카?
2: 이에, 오야산의 지리아이たち데스. 皆さん 60代 から 70代 ですよ.
3: 何かを学び続けることは素敵ですね.
0: 가타카나 조각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게요.
1: 한가, 한가,
0: 한가, 옷걸이고요.
1: 스탠드, 스탠드,
0: 스탠드, 전기 스탠드입니다.
1: 블라인드, 블라인드,
0: 블라인드, 블라인드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はい, 한가는 옷걸이를 뜻하는 영어 행거의 일본어식 발음인데요. 끝에 자음에 주의해 주세요.
0: 랜덤박스 지시, 검은 고를 닮은 교토의 명물, 야짜시의 비밀. 교토를 여행하다 보면 삼각형 모양의 쫀득한 떡이나 기와처럼 구운 바삭한 과자를 쉽게 마주치게 되는데요. 교토의 대표적인 전통 기념품인 야츠아시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1: 하이, 이 야츠아시 이름의 유래는 여러 설이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에도 시대의 음악가이자 일본 전통 현악기인 코토의 대가였던 야츠아시 켄교의 일화입니다. 평소 검소함이

0: 몸의 뱅크는 주변 사람들에게 밥을 지을 때 손바닥에 남은 누룽지 한 톨도 버리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교토의 상인들이 이러한 일화를 기려 남은 쌀가루로 과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1: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어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EBS 오디오 악단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頑張りましょう。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일본어 이음입니다.
2: 야사시니홍고 쇼타데스.
1: 오늘의 타이틀은요.
2: この漢字の読み方は何ですか?
1: 이 한자 읽는 법은 뭐예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돼서 뭐뭐 하는 법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마스형 같다라는 표현에 대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사용하다.
2: 使う 使う
1: 使う 사용하다란 의미 외에 소비하다란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1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스카우가 사용된 예문 한번 살펴볼까요? 인터넷을 사용하다.
2: 인터넷을 使う
1: 돈을 쓰다, 돈을 소비하다.
2: お金を使う
1: 머리를 쓰다.
2: 頭を使う
1: 이처럼 다양한 장면에서 使う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다
2: 考える
1: 이 그룹 동사인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다 라고 하면 思う 라고 하는 동사도 떠올립니다. 선생님, 이 考える 그리고 思う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2: 하이, 考える는 논리적, 객관적인 생각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하는데요. 오모는 순간적으로 떠오르거나 주관적인 생각을 주로 가리킵니다.
1: 여러분, 칸가에르, 오모 차이점 아시겠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잘, 자주.
2: 요크, 요크.
1: 요크. 여러분, 이 요크는요, 우리가 좋다, 괜찮다 라고 할 때 이 라고 하는 이형용사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좋다, 괜찮다 라고 할 때 이 말고 요이 라고 하는 형태도 있었어요. 이. 요이의 크, 즉 어미 이를 크로 바꾼 형태가 요끄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는 이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이형용사에서 이, 요이 둘 다 좋다란 뜻이지만 어미 이가 다른 형태로 활용할 때는 반드시 요이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끄, 잘, 자주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정도를 나타낼 때는 잘. 빈도를 나타낼 때는 자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알다, 이해할 수 있다.
2: 와카르, 와카르,
1: 와카르. 1그룹 동사입니다.

0: 일본어를 알다.
1: 日本語がわかる。日本語がわかる。
0: 여기서 제가 일본어를 알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직역을 하면 니혼고 오 와카르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쇼타 선생님께서 니혼고 가 와카르라고 하셨어요. 이 와카르는요, 그 앞에 대상을 나타낼 때 우리말로는 을을로 해석되더라도 이때는 가라고 하는 조사를 쓰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일본어를 알다.
1: 日本語がわかる。
0: 니혼고 가 와카르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다르다, 차이가 있다.
1: 違う。違う。
0: 지가우, 1그룹 동사입니다. 다르다란 의미고요. 차이가 있다. 혹은 기준 정답과 틀리다라고 할 때도 이 지가우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의견이 다르다, 즉 의견의 차이가 있다라고 할 때는요.
1: 意見が違う。
0: 意見が 지가우. 계산이 틀리다는요,
1: 計算が違う。
0: 지가우 이런 용법이 있습니다.
1: 方法。方法。
0: 방법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호호 주먹밥
1: おにぎり。おにぎり。
0: 친숙한 단어죠? 오니기리 주먹밥입니다. 니기리라고 하면 손으로 움켜짐이란 뜻을 나타내고요. 앞에 접두어 오를 붙여서 오니기리, 주먹밥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1: いろいろ。いろいろ。
0: 이러이러 여러 가지입니다. 한자로 쓰면 색색이에요. 즉 색이 이로, 색색이니까 이로이로 아시겠죠?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하는 법이라는 나니나니 같다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같다는요, 방법,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동사 마스형에 연결해서 전묘로 사용될 때는 뭐뭐 하는 법이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연결한다고요? 그렇죠. 동사 마스형에 연결합니다.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우리 연습해 볼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사용하다. 사용법.
1: 使い方。使い方。
0: 使い方, 사용법입니다. 여러분, 일본어의 동사는요, 다른 거랑 연결할 때 어떤 형태에 연결된다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동사 마스형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스카우에 이 가타를 연결하고 싶은데요. 이 츠카우 동사 마스형에 연결합니다. 1그룹 동사의 동사 마스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꿉니다. 그래서 츠카이 이 뒤에 가타 연결해서 스카이 가타 사용법이란 뜻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2그룹 동사에 한번 연결해 볼까요? 생각하다.
1: 考える。考える。
0: 생각하는 법, 사고방식.
1: 考え方。考え方。
0: 考え方. 생각하는 법, 사고방식이란 뜻이에요. 동사 마스형에 갔다 연결하면 뭐뭐 하는 법, 뭐뭐 하는 방법이란 뜻이 되거든요. 考える, 2그룹 동사고요. 2그룹 동사의 마스형은요, 르만 떼버리면 됩니다. 考え까지 남았어요. 이 뒤에 갔다 연결해서 考え方, 생각하는 법, 사고방식이란 뜻이 되었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봐야겠죠? AI의 사용법을 잘 모르겠어요.
1: AI の使い方がよくわかりません。 AI の使い方がよくわかりません。
0: AI의 使い方が, AI의 사용법을 요크 와카리마센, 잘 모르겠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使い方, 사용법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동사의 마스형에 가타를 연결해서 만들어요. 스카우 1그룹 동사고요. 1그룹 동사의 마스형은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꿔요. 스카이 이 뒤에 가타 연결해서 스카이 가타 사용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용법 품사가 뭐예요? 명사예요. 앞에 AI 명사잖아요.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 연결할 때는요, 노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AI의 스카이 가타 AI의 사용법. 그리고 와카르라고 하는 동사 대상 나타낼 때는요, 가라고 하는 조사 사용된다는 거 설명드렸죠? 그래서 AI의 使い方가 요크

0: 와까리마센, AI의 사용법을 잘 모르겠어요 라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사람마다 사고방식이 달라요.
1: 人によって考え方が違います。
0: 人によって 사람마다 라고 해석했는데요. 직역을 하면 사람에 따라서 라는 표현이에요. 히토 사람이죠. 니는 어디 어디에 요때 라고 하면 따라서 라는 뜻이거든요. 히토니요때 사람에 따라서 사람마다 考え方가 지가이마스 사고방식이 달라요. 考え方 칸가에리의 갔다가 연결됐는데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해야 돼요. 이 그룹 동사인 경우에는 르만 떼버리면 되죠. 그래서 칸가에갔다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자동암기 꿀팁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동사 마스형에 갔다를 연결해서 뭐뭐 하는 법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봤는데요. 사실은 동사 기본형의 호호 방법이죠. 이런 형태로도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다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동사 마스형에 가타가 연결된 형태는 명사잖아요. 그래서 앞에 명사에 연결될 때는 노로 연결하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복습해 볼게요. 나또 먹는 법, 동사 마스형에 가타 연결해 봅니다.
1: 나또노 타베카타.
0: 나또노 타베카타. 나또 먹는 법. 타베카타가 먹는 법이에요. 근데 나또를 먹는 법.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또 오 타베카타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타베카타가 명사예요. 그러면 나또도 명사니까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를 연결할 때는 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또 노 타베카타 라는 형태가 되고요. 이번에는 동사 기본형의 호호 한번 연결해 볼까요? 나또를 먹는 법.
1: 나또 타베르 호호.
0: 나또 나또를 타베르 호호 먹는 방법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의 문장학장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동사 마스형의 가타를 사용해서 뭐뭐 하는 법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만들다
1: 츠쿠르
0: 츠쿠르 1그룹 동사입니다. 만드는 법
1: 츠쿠리카타
0: 츠쿠리카타 동사 마스형의 가타 연결하는 거죠. 츠쿠르 1그룹 동사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갖다 연결합니다. 츠쿠리카타 주먹밥 만드는 법
1: 오니기리 노 츠쿠리카타
0: 오니기리 노 츠쿠리카타 주먹밥 만드는 법은 간단하다.
1: 오니기리 노 츠쿠리카타 와 간단다.
0: 오니기리 노 츠쿠리카타 와 간단다. 정중하게 표현해 볼까요? 주먹밥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해요.
1: 오니기리 노 츠쿠리카타 와 とても 간단です.
0: 오니기리 노 츠쿠리카타 와 とても 간단です. 주먹밥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해요. 같이 만들지 않을래요?
1: 오니기리 노 츠쿠리카타 와 とても 간단です. 一緒に 作りませんか?
0: 오니기리 노 츠쿠리카타 와 とても 간단です. 一緒に 作りませんか? 마센까? 뭐뭐 하지 않을래요? 라는 뜻이었죠.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0: 이 시다의 한자로 크다인가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시다노 칸지데 크다 데스카?
0: 이어서 보면요.
1: 하이. 지카데와 가, 게샤데와 게, 호카니모 이로이로 아리마스.
0: 하이. 네. 지카데와 가. 지카는 지하란 의미의 한자죠. 이 지하에서는 가, 게샤. 이 게샤는 하차란 뜻인데요. 이 게샤, 하차에서는 게, 호카니모 그 외에도 이로이로 아리마스. 여러 가지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하이. 지카데와 가, 게샤데와 게, 호카니모 이로이로 아리마스.
0: 이어서 보면요.
1: 일본의 漢字와 読み方가 탁상 아리마스카라 다이헨데스. 나니까 이 오보에카타와 아리마센카?
0: 일본의 漢字와 일본 한자는 読み方가 탁상 아리마스카라. 요미카타, 읽는 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미카타가 읽는 법이 탁상, 많이, 아리마스카라, 있어서 라는 표현이죠. 아리마스, 있습니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카라 연결하면 이유원이 나타냅니다. 다이엔데스, 힘들어요. 나니까, 뭔가, 이 오보에카타와 아리마센까? 이라고 하면 좋다라는 의미의 이형용사. 이형용사는 이의 형태로 뒤에 명사 수식하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할 표현 나왔습니다. 오보에까다. 오보에르, 기억하다, 암기하다란 의미의 2그룹 동사입니다. 암기하는 법, 암기법 만들고 싶어요. 동사 마스형에 까다 연결하면 되겠네요. 2그룹 동사는 르만 떼버리면 돼요. 오보에까다, 암기법. 그래서 이 오보에까다와 아리마센까? 좋은 암기법은 없나요? 라는 표현이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일본의 漢字は 読み方が たくさんありますから 大変です. 何かいい覚え方はありませんか?
0: 이어서 보면요.
1: ありません. ただただ 暗記です.
0: ありません. 없어요. ただただ 오로지 暗記です. 암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ありません. ただただ 暗記です.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선배, この漢字の読み方は何ですか?
3: それは下るですね。
2: 下の漢字で下ですか?
3: はい。 地下では下、 下車では下、 他にもいろいろあります。
2: 日本の漢字は読み方がたくさんありますから大変です。 何かいい覚え方はありませんか?
3: ありません。 ただただ 暗記です.
0: 가타카나 조각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게요.
1: 플로링, 플로링,
0: 플로링, 마룻바닥이고요.
1: 슬리퍼, 슬리퍼,
0: 슬리퍼, 슬리퍼고요.
1: 티슈, 티슈,
0: 티슈, 티슈입니다.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플로링은 마룻바닥을 뜻하는 영어 플로어에 ing 발음을 붙인 일본식 영어입니다. 슬리퍼란 티슈, 단어 중간에 초금이 들어가는 거에 주의해 주세요.
0: 랜덤박스 지식, 여름을 이겨내는 특별한 하루, 노요노 우시노히. 우리나라에 복날이 있다면 일본에는 한여름 무더위의 절정을 뜻하는 노요노 우시노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복처럼 여름철 보양과 관련된 날이죠.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1: 하이, 이날이 되면 일본의 마트나 식당가는 민물 장어구이를 사려는 사람들로 인상인해를 이루는데요. 보통 7월 하순에 한 번만 있는 경우가 많지만 올해 7월 26일, 8월 7일처럼 달력 주기에 따라 두 번 돌아오는 해에는 장어를 두 차례 즐길 수 있답니다.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무트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뭇,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초급 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です.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가에리니 카페 도.
0: 집에 가는 길에 카페 어때?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사의 전성명사 형태에 대해 배워볼게요.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보겠습니다. 움직이다.
1: 우고쿠. 우고쿠.
0: 우고쿠. 1그룹 동사입니다. 시계가 움직이다.
1: 도케가 우고쿠. 도케가 우고쿠.
0: 여론이 움직이다.
1: 여론가 우고쿠. 여론가 우고쿠.
0: 다음 단어 볼게요. 과음하다.
1: 노미스기르. 노미스기르.
0: 노미스기르. 과음하다. 너무 많이 마시다인데요. 여러분, 노미스기르 우리 어디서 배웠죠? 그렇죠. 식과에서 배웠습니다. 동사 마스형에 스기를 연결하면 너무 뭐뭐하다라는 정도의 심함을 나타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노미스기르 과음하다 하나의 단어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술
1: 오사케 오사케
0: 오사케 술 하면 사케 앞에 접두어 오를 붙여서 보통은 오사케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케는요 술주라고 하는 한자를 뜻으로 읽은 경우예요. 근데 이 술주는요 사케 말고 사카로도 읽는데요. 선생님 일본인들이 즐겨가는 대중 술집, 일본어로는요?
1: 이자카야.
0: 이자카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자카야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인지 아시나요? 이자카야에서 요 이는요, 있다란 의미의 이르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리고 술은 사카. 그리고 야는요, 뭔가를 파는 가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일본어의 동사는 다른 단어랑 연결해서 복합어를 만들고 싶을 때 어떤 형태에 연결한다고요? 그렇죠. 동사 마스형에 연결합니다. 이루, 이그룹 동사. 동사 마스형은 이입니다. 그래서 이자카야. 선생님 아까 사카라고 했잖아요. 나 합쳐졌어. 사에 땡땡 이자카야. 대중 술집, 즉 머물러 앉아서 술을 마시는 가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깊다.
1: 후카이. 후카이.
0: 후카이. 이로 끝난 이 형용사입니다. 그럼 얕다는요?
1: 아사이. 아사이.
0: 아사이. 마찬가지로 이로 끝난 이 형용사입니다. 다름, 차이.
1: 지가이. 지가이.
0: 지가이. 다름, 차이인데요. 이 치가이는 치가우, 우리 12과에서 배웠었죠? 다르다, 치가우라고 하는 1그룹 동사가 있었는데요. 이 치가우의 명사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귀가, 귀로.
1: 가에리, 가에리.
0: 가에리, 귀가, 귀로란 뜻인데요. 이 가에리는 돌아가다, 돌아오다란 의미의 단어, 가에르, 기억나시나요? 이 카에르의 명사형입니다. 한턱냄.
1: 오고리. 오고리.
0: 오고리. 한턱냄이란 뜻인데요. 이 오고리는 한턱내다란 의미의 1그룹 동사 오고르의 명사형입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결정, 규칙.
1: 기마리. 기마리.
0: 기마리.

0: 결정, 규칙이란 뜻인데요. 이 키마리는 정해지다란 의미의 1그룹 동사 키마르의 명사형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동사의 전성명사 형태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동사를 어떻게 명사로 바꾸는지를 배워볼 텐데요. 여러분, 동사는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동사의 마스형의 형태로 전성명사가 돼서 명사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면 동사 마스형을 알면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너무 풍요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앞서서 배웠던 것처럼 일본어의 동사는 다른 단어랑 연결할 때도 동사 마스형에 연결됐고요. 지금처럼 동사 마스형 자체로 명사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사 마스형만 알아도 여러분 정말 일본어를 잘하게 될 겁니다. 그럼 단어 싹트기에 나온 단어로 우리 연습해 볼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움직이다.
1: 動く 動く
0: 움직임, 동향.
1: 動き 動き
0: 動き 움직임, 동향이란 뜻인데요. 이 動き는요, 움직이다란 의미의 동사 動く의 마스형이잖아요. 여러분, 1그룹 동사의 마스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면 됐었죠. 動く 이때 우를 이로 바꾸면 動き가 되는데요. 그 동사 마스형 자체로 뭐가 된다고요? 명사로 사용된다고요. 그래서 우곡기는 움직임, 동향이란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그룹 동사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과음하다.
1: 飲みすぎる 飲みすぎる
0: 과음
1: 飲みすぎ 飲みすぎ
0: 飲みすぎ 과음이란 뜻입니다. 飲みすぎる 과음하다란 의미의 2그룹 활용을 하는 동사였잖아요. 그런데 일본어의 동사는 동사 마스형으로 명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미스기르, 2그룹 동사. 2그룹 동사의 마스형은 르만 떼버리면 돼요. 그래서 노미스기르에서 르를 뗀 노미스기, 이 자체만으로 명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미스기 무슨 뜻이요? 과음,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우리 확인해 볼까요? 최근 AI 시장의 움직임은 정말 빨라.
1: 최근의 AI 시장의 움직임은 정말 빨라. 최근의 AI 시장의 움직임은 정말 빨라.
0: 최근 AI 시장의 움직임과 AI 시장의 움직임은 정말 빨라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곡기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 우곡기는 움직이다라는 의미의 1그룹 동사 우곡그의 명사형입니다. 동사의 명사형은요, 그냥 동사 마스형을 쓰면 돼요. 우곡그의 동사 마스형 우곡기는 움직임이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AI 시조노 우곡기, AI 시장의 움직임, 이 덩어리로 명사의 역할을 하고요. 앞에 사이킹이 있어요. 뒤에 명사를 노로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빨라 할 때 하야이. 이때 한자를 보면은 빠를 속이 사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빠를 속이라고 하는 한자를 써서 하야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아요.
1: お酒の飲みすぎは健康に良くないです. お酒の飲みすぎは健康に良くないです.
0: お酒の飲みすぎは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이라는 표현이에요. 오사케 술입니다. 명사죠? 뒤에 노미스기 과음이라고 하는 명사예요.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 수식할 때는 노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오사케노 노미스기와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혹은 과음은 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노미스기라고 하는 표현이죠. 노미스기를 과음하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동사의 마스형으로 명사가 될 수 있어요. 노미스기를 2그룹 동사, 2그룹 동사의 마스형은 르만 떼버리면 되죠. 그래서 노미스기, 과음 이렇게 명사가 되었습니다. 겐꼬니 건강에 요크나이데스 좋지 않아요. 좋다는 이 혹은 요이 이렇게 사용된다고 했었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미 이를 다른 형태로 활용해야 할 때는 요이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끄나이, 좋지 않다. 요끄나이 데스, 좋지 않아요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동화기 꿀팁 살펴볼게요. 전성명사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성명사는요, 다른 품사의 단어가 명사로 변한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동사 마스형으로 전성명사가 되는데요. 이 형용사의 경우에는 보통 어간에 사를 붙여서 전성명사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형용사 깊다는요?
1: 深い
0: 전성명사를 만들고 싶어요. 깊이
1: 深さ
0: 深さ입니다. 어간에 사를 붙여요. 그래서 深い에서 어미 이를 땐 어간은 深까지거든요. 이 뒤에 사를 붙여서 深さ라고 하면 깊이. 하나 더 볼까요? 재미있다는요?
1: 面白い
0: 명사로 만들고 싶어요. 재미, 흥미는요?
1: 面白さ
0: 面白さ 오모시로이에서 어미 이를 뺀 오모시로까지가 어간이고요. 여기에 사를 붙여가지고 명사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동사를 명사로 바꿔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다르다.
1: 지가우.
0: 지가우. 1그룹 동사인데요. 다름, 차이.
1: 지가이.
0: 지가이. 1그룹 동사의 마스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치가우가 치가이가 되었고요. 이 형태로 명사가 된 것이죠. 코프와 카프의 차이.
1: 코프도 카프의 차이.
0: 코프도 카프의 차이. 일본어 코프와 카프의 차이.
1: 일본어 코프도 카프의 차이.
0: 일본어 코프도 카프의 차이. 일본어 코프와 카프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1: 일본어 코프와 카프의 차이가 わかりません.
0: 일본어 코프와 카프의 차이가 わかりません. 일본어 코프와 카프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1: 일본어 코프와 카프의 차이가 よくわかりません.
0: 선생님, 이 코프와 카프의 차이 뭐죠?
1: はい. 코프라고 하면 주로 손잡이가 없는 일반적인 물컵이나 유리컵을 가리키는데요. 카프라고 하면 주로 손잡이가 있고 따뜻한 음료용 컵, 잔을 뜻합니다.
0: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준다. 커피 쿠폰이 있거든. 아른다. 문말에 은다.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자, 가에리니 카페 도 커피 쿠폰가 아른다.
0: 이어서 보면요.
1: 오, 이네. 자, 케이키와 와타시 노 오고리데.
0: 오, 이네. 오, 좋네. 자, 그럼 케이키와 케이크는 와타시 노 오고리데. 내가 사는 걸로. 나의 한턱으로 직역하면 그런 건데요. 이때 오고리는요. 한턱 내다, 사다 라고 하는 1그룹 동사 오고르가 있는데요. 이 오고르의 동사 마스형입니다. 여러분 동사의 마스형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명사가 될 수 있다고요. 오고르 1그룹 동사. 1그룹 동사의 마스형은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면 되고요. 그럼 오고르 마스형은 오고리. 한턱 냄, 한턱 쏨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오, 이네. 자, 케이키와 와타시 노 오고리데.
0: 이어서 보면요.
1: 요시, 기마리. 주교노 아토 우라몬데.
0: 요시, 기마리. 좋아, 결정이라는 표현인데요. 기마리는요. 기마르, 정해지다라는 의미의 1그룹 동사가 있는데요. 이 기마르의 마스형이죠. 즉, 마스형으로 명사가 되었습니다. 기마르. 1그룹 동사의 마스형은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키마르가 키마리가 되었어요. 주교노아토 수업 후 수업 끝나고 우라몬데 후문에서 봐 정도의 의미일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요시 키마리 주교노아토 우라몬데.
0: 이어서 보면요.
1: 오케이 아토데네.
0: 오케이 좋아 아토데네 나중에 이따 봐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오케이, 아토데네.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지우상, 今日 바이토 야스미?
3: 응, 今日は 야스미.
2: 자, 가에리니 카페도 커피 쿠폰가 아른다.
3: 오, 이네. 자, 케이키와 와타시 노 오고리데.
2: 요시, 기마리. 주교노 아토 우라몬데.
3: 오케이, 아토데네.
0: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게요.
1: 토이레, 토이레,
0: 토이레, 화장실이고요.
1: 토이레트 페이퍼, 토이레트 페이퍼,
0: 토이레트 페이퍼, 두루마리 휴지입니다.
1: 워슈레트, 워슈레트,
0: 워슈레트, 비데란 뜻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토이레트, 그리고 워슈레트에는 초음이 들어가고요. 페이퍼에는 자음이 두 개 들어가는 거에 주의해주세요.
0: 랜덤 박스 지식 빙수는 무더운 여름이 되면 자연스레 생각나는 디저트가 있습니다. 바로 얼음을 곱게 갈아 만든 빙수인데요. 한국과 일본 모두 여름철 대표 간식으로 빙수를 즐기는데요. 일본어로 빙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1: 하이, 가키고리라고 합니다. 긁다, 깎다라는 뜻의 동사 카크와 얼음을 뜻하는 고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즉, 얼음을 갈아낸 형태나 행위를 그대로 나타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 카키고리, 카크에 코리 연결됐다고 했는데요. 우리 배웠잖아요. 일본어의 동사는 다른 단어랑 연결해서 복합을 만들 때 동사 마스형에 연결된다고 했었죠? 카키고리도 그렇게 만든 단어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빙수는 파치나 딸기, 망고 등 다양한 재료를 얻는데 일본의 빙수는 좀 다르죠?
1: 네, 맞습니다. 일본의 빙수는 시럽을 뿌려 먹는데요. 주로 이치고아지, 딸기맛, 메론아지, 멜론맛 등 본인이 좋아하는 시럽을 뿌려서 먹습니다.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7월도 고생하셨습니다.

해발 1125m,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가장 높은 곳엔 아주 특별한 커피가 있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손길로 탄생하는

0: 와레보 마을의 커피입니다. 옅은 초록빛 커피콩들을 골고루 휘저으며 볶다 보면 어느새 타닥타닥 맛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1: 커피가 좀 까매지기 시작하니까 커피 볶는 향이 아주 향긋합니다.
0: 볶아낸 까만 원두를 절구로 빻고 채 걸으면 고운 커피가루가 됩니다. 여기에 물을 부어 섞기만 하면 와레보 커피 완성! 기다린 보람이 입안 가득 번집니다.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2: EBS 초급 중국어.
1: 안녕하십니까? 성구현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老師.
1: 복습 많이
3: 살 길이다.
1: 네. 새벽에 정말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이 본 방송을요. 그리고 다시 듣기 통해서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3: 맞죠.
1: 네. 두 문장 모두 나와야 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아이고 아무래도 뭐하는 게 낫겠어. 제가 지난 시간 엄청 강조했어요. 이 방송 말미에 날씨가 안 좋아. 아무래도 좀 일찍 돌아와.
3: 天气不好. 还是早点回来吧.还是
1: 땡땡바. 꼭 기억하시고요. 84페이지였고요. 약 먹었니?
3: 吃药了吗?
1: 吃药了吗? 러로 질문하면 무조건 뿌가 아니고 뭐로 대답하죠?
3: 没.
1: 아직 안 먹었어. 吃 없이도 말할 수 있습니다.
3: 还没.
1: 네, 还没 혹은 너 집어넣어서
3: 还没呢.
1: 예, 이것도 기억이 났어야 됩니다. 본의 아니게 세 문장을 복습했네요. 오늘 11강, 너는 중국어 발음이 어렵다고 생각하니?
3: 你觉得汉语发音难吗?
1: 여러분들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是. 그렇죠.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我们 이치라이 看一下. 와우. 너무너무 많이 쓰이는 단어. 주에도 아니고 제유이. 3월부터 함께 하신 분들은 배운 적 있습니다. 너의 죄, 죄라고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경성. 아하.
3: 觉得의
1: 특징은 무조건 뒤에 문장이 와야 돼요. 我觉得你 라고 하시면 중국인들이 계속 듣고 있을 거예요. 너 뭐? 말을 해야죠.
3: 快说呀,怎么不说了?
1: 얼른 말해, 왜 말을 안 하니? 이렇게 하는 거죠. 문장이 와야 돼요. 내 생각에 넌 귀여워. 아이, 무릇 예문은 쉬워야죠. 귀엽다가 뭐죠?
3: 可爱.
1: 내 생각에 넌 너무 귀여운 것 같아.
3: 我觉得你很可爱.
1: 제가 약간, 약간 우겨넣어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을 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 정말 많이 쓰는 말이에요.
3: 是的.
1: 뭐뭐인 것 같아 라고 할 때 이 죄들을 떠올리세요.
3: 我觉得你说的对.
1: 아, 내 생각엔 당신이 말한 게 지금 맞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3: 그렇죠.
1: 상당히 딱딱하게 해서 그랬네요. 중국어?
3: 한유.
1: 한위 아니고 입술 동그랗게 말아보세요. 동그랗게. 유, 유, 한유. 한유. 한국어는?
3: 한유.
1: 이성입니다. 한유. 중국어는?
3: 한유.
1: 네, 발음은 중국어로?
3: 파인.
1: 그래서 발음 너무 좋아요. 우리 왕 선생님 보고 우리 다 같이 합시다. 王老师的发音非常好。嗯，你们说的非常对。 네, 아주 잘 말씀하셨대요. 파인,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파인, 파인 그래요. 안 됩니다.
3: 파인.
1: 그렇죠. 어렵다.
3: 난.
1: 어렵니?
3: 난마?
1: 좀 어려워요.
3: 有点难.
1: 그렇죠. 다소, 좀입니다. 요디알 혹은 얼화를 빼고.
3: 有点难.
1: 네. 요디알 특징은 뭐죠? 불만족스러운 뉘앙스의 쓰입니다. 좀 비싸다.
3: 有点贵.
1: 좀 피곤하다.
3: 有点累.
1: 저와 왕 선생님만 발음하는 거 아니겠죠? 먼저 알려드릴게요. 배고프다가 뭐죠?
3: 饿.
1: 좀 배고프네.
3: 有点饿.
1: 그렇죠. 그 다큐멘터리 유명한 성대모사인데 들어보셨습니까?
3: 你上次说

0: 보고라.
1: 맞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0: 말입니다.
1: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0: 보고.
1: 무조건 문장 맨 앞에 쓰이죠. 자매품으로 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러나 하지만 그치만 그런데 많잖아요. 중국어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검색해 보세요. 可是 K E S H I 可是 혹은
0: 但是
1: D A N S H I 但是 혹은 오늘처럼 不过 다 됩니다. 매우 꽤
0: 挺
1: 매우 좋아
0: 挺好
1: 挺은 뒤에 맨 뒤에 특성상 어떤 조사를 달고 다니죠? 挺好 的 그렇죠. 본문에 있는데 보지 마세요 아직. 挺好的. 재밌다.
0: 有意思.
1: 꽤 재밌어.
0: 挺有意思.
1: 더 집어넣어서 해볼까요?
0: 挺有意思的.
1: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네 상관없습니다. 재미없다는 뭐죠?
0: 没意思.
1: 没意思. 오, 요를 빼셨어요. 没意思. 네? 요를 넣어서
0: 没有意思.
1: 좋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골치 아파하시는 성조.
0: 성调.
1: 네, 성调. 삼성을 그래서 중국어로 산성 할 때 이 성이 이성이에요. 네, 좋아요. 가장, 제일.
0: 쯔이.
1: UI 사이에 에 넣으셔야죠. 쯔이, 쯔이가 아니라 쯔에이에요. 빠르게 발음하니까 잘 안 들릴 뿐이죠. 다시 들어볼게요.
0: 쯔이.
1: 네, 듣다.
0: 팅.
1: 동사 배울 때 A, B 쓰셔야죠. 듣다, 팅 이게 아니라 A, 팅, B, A가 B를 듣다. 그렇게 암기하셔야 문장 어순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89페이지 보지 마시고요.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오면 이치 라이 팅이샤.
2: 第11课 你觉得汉语发音难吗? 你觉得汉语发音难吗?
3: 有点难，不过挺有意思的。我觉得声调最难。多听多说就好了吧。你觉得汉语发音难吗?
4: 有点难，不过挺有意思的。我觉得声调最难。多听多说就好了吧。
1: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생각에는 중국어 발음이 어렵니? 이게 직역이에요. 가볼게요.
0: 你觉得汉语发音难吗?
1: 역시 觉得 뒤에 문장이 쫙 있죠? 좋아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함께 따라하시죠.
0: 你觉得汉语发音难吗?
1: 시작. 你觉得汉语发音难吗? 잘하셨어요. 좀 어려워. 얼화를 빼고 해볼게요.
0: 有点难.
1: 삼성이성. 아아. 点难 이게 포인트예요. 요点 올라가면 안 돼요. 요点难 얼화를 집어넣어서
0: 有点难
1: 요点难 그래요. 오, 잘 따라하시네요. 따라하셔야 돼요. 어렵 좀 어려운데 좀 어려워 그런데 그러니까 뭐뭐인데라고 할 때 이 접속사 부구어 떠올리시면 좋아요. 부구어가 아니라 구어예요. 그런데 꽤 재밌네.
0: 부구어 挺有意思的.
1: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팅 이성입니다. 부구어 挺有意思的. 더 빼고 해볼게요.
0: 不过挺有意思.
1: 재미있어. 내 생각엔 성조가 제일 어려워.
0: 我觉得声调最难.
1: 한 번 더 해볼게요.
0: 我觉得声调最难.
1: 我觉得声调最难. 좋아요. 문장 어순 구조는 상당히 괜찮죠 지금? 많이 듣고 많이 말하면 되겠지? 여러분. 또어는 많다지만 동사 앞에 쓰면 많이예요. 그래서 손님이 왔어요. 아유, 많이 드세요. 또치.
0: 네, 또치디알.
1: 또치디알 이라고도 합니다. 많이 듣고 많이 말하다.
0: 또팅또쇼.
1: 자, 어마어마한 패턴. 에이지오하오로 하면은요. 에이 하면 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외우세요. 지금 먹으면 돼.
0: 现在吃就行。
1: 혹은现在吃就行了。혹은行대신에好로집어넣어서现在吃就好了。

0: 선생님께서는 지금 XING, 싱, 하우와 같은 말을 쓰셨습니다. 그만큼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 반은 원래 뭐뭐 하자 이건데 뒤에 물음표가 왔어요. 이건 뭐죠? 확신을 갖고 물어볼 때 쓰는 말이에요. 누가 봐도 우리 왕 선생님 중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딱 물어보는 거죠. 여쭤보는 거죠. 저기요. 니실 중고란마? 이거는 몰라서 물어보는 말투고.
1: 네,错.
0: 니실 중고란마. 깔면서 물어보면 이제 아, 중국인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1: 선생님. 네. 今天要请客吧?
0: 아, 오늘 쏘시는 거죠. 이렇게. 워워워워워 제가요. 이렇게 하는 거죠. 맞아요. 네. 발을 깔면서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 말은.
1: 多听多说就好了吧.
0: 그렇죠. 선생님은 약간 경쾌하게 해주셨어요. 就好了吧. 깔아도 문제 없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요.
2: 你觉得汉语发音难吗?
3: 有点难，不过挺有意思的。我觉得声调最难。多听多说就好了吧。
2: 你觉得汉语发音难吗?
3: 有点难，不过挺有意思的。我觉得声调最难。多听多说就好了吧。EBS
0: 초급 중국어 90페이지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죄다 참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오늘. 나는 이 옷이 아주 예쁜 것 같아.
1: 我觉得这件衣服很漂亮.
0: 제가 일부러 해석에 내 생각에는 이렇게 안 넣었어요. 이런 말을 할 때 떠올리시라고요. 옷을 중국어로
1: 衣服.
0: 옷 한 벌 할 때 벌. 이것 저것 뒤에 모르는 글자가 있으면 보통 양사예요. 사물의 단위.
1: 见.
0: 그렇죠. 예쁘다. 漂亮.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我觉得这件衣服很漂亮.
0: 선생님 꼭 지혜는 써야 됩니까? 안 써도 돼요. 저거 이프 그냥 그거 써도 되죠. 상관없습니다. 너는 그 영화 어떤 것 같아?
1: 你觉得那个电影怎么样?
0: 와 오랜만에 나오네요. 어때? 怎么样? 네. 선생님 최근에 보신 영화 있나요?
1: 最近没有看.
0: 아, 안 보셨대요. 没有看은 没有가 없다가 아니에요. 동사 앞에 没有는 매일랑 같은 말이에요. 매칸 안 봤단 뜻이죠. 네. 오늘 날씨가 매우 더운 것 같아.
1: 我觉得今天的天气很热.
0: 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는 거예요. 觉得가 빠지고 今天的天气很热 하면 뭐예요? 오늘 날씨 덥다 이거죠 그냥. 네. 不过 그런데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이 집 국수 맛있는데 좀 비싸.
1: 这家店的面很好吃.不过有点贵.
0: 또 나오죠? 저 뒤에 지하가 왔어요. 지하는 집이 아니에요. 네, 영리 목적을 취하는 건물들의 이런 사물 단위 양사는 바로 지하를 쓰시면 됩니다. 회사가 중국어로
1: 공스.
0: 이 회사, 저거 공스도 좋지만
1: 这家公司.
0: 그렇죠. 디엔이 바로 상점할 때 점이에요. 편의점, 백화점할 때 점입니다. 매장으로 쓰입니다. 디엔만 사용하시면 면, 국수.
1: 면.
0: 네, 면, 면입니다. 좀 비싸다. 꾸이가 아니라 UI 사이에 잘 넣으세요. 요디알꼬에. 여기 또 얼화가 있네요. 나 너무 가고 싶지. 근데 오늘 시간이 없네.
1: 我很想去.不过今天没有时间.
0: 주어부터 삼성이 연달아 세 개면은 맨 앞에 주어는 보통 반삼성이 많습니다. 我很想去. 이렇게 여러분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워 올리지 마시고 我很想去. 엄청 가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없네. 아이고 갑자기 복습하고 싶어졌어요. 기억나시는 분 시간 없다. 没有时间 줄여서
1: 没时间
0: 혹은 KONG 집어넣어서 没有空.
1: 对.
0: 네, 没空 해도 괜찮죠.
1: 可以的.
0: 고수가 되는 지름길 A就行了 A就好了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표현이에요. A 하면 오케이. 너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돼.
1: 你问老师就好了.
0: 지금 중국에서도 이런 말 쓰나 모르겠는데 선생님 제가 유학할 때는 이것만 썼어요. 你问老师就 오케이 了.
1: 现在也用.
0: 영어 오케이를 집어넣었어요.

고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1: EBS 초급 중국어.
0: 안녕하십니까, 성규현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老师.
0: 복습 많이
2: 살 길이다.
0: 네, 앞으로 나중에 더 노력하면 돼. 저 지금 92페이지 복습 중입니다.
2: 以后多努力就行.
0: 에 하면 돼. 에就好了. 에就行了. 에就可以了. 이 템포가 지금 빠르게 느껴졌다면 복습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너는 중국어 발음이 어렵다고 생각하니? 하나, 둘, 셋.
2: 你觉得汉语发音难吗?
0: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여러분들에게 니쥐에다 땡땡 말아 물어보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처음에 我觉得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2: 没错.
0: 네, 좋습니다. 오늘 나 생일이야.
2: 今天我过生日.
0: 오, 생일입니다니까 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없네요. 시 써도 되지만 오늘 이런 단어 가져와 봤습니다. 단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치라이 카이샤. 네, 이제 보통 우리가 선수들이 운동 선수들이 몸 좀 푼다 그러죠. 우린 입 좀 풀어볼까요? 오늘.
2: 今天.
0: 내일. 하나, 둘, 셋.
2: 明天.
0: 아, 지금 어떤 분들은 明天, 明天 이렇게 했어요. 明 낮게 출발 이성. 어제는요. 하나, 둘, 셋.
2: 昨天.
0: 그렇죠. 昨天 아니고 昨天입니다. 시간을 보내다, 생일을 보내다, 어떤 시간을 보내다.
2: 过.
0: 동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 오늘 생일이야 라고 할 때 뭐 今天是我的生日도 되지만 중국인들은 이 过를 참 많이 씁니다. 生日 앞에 그죠?
2: 对, 네. 过生日.
0: 선생님 생일은 언제예요?
2: 不告诉你.
0: 不告诉你. 아, 년도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월일만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2: 그래도 비밀?
0: 이따 끝나 물어봐야지. 더 궁금하네요. 저는 1월 16일이에요.
2: 오, 1월 16일.
0: 아, 그래요? 안 적으실 거예요? 적어두셔야죠. 1월 16일.
2: 我记住了.
0: 좋아요. 이따 끝나고 알려주세요. 生日. 진짜, 정말.
2: 真的.
0: 아, 선생님. 근데 생일 발음 다시 한번 해주세요.
2: 生日.
0: 아, 이거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시죠? 정말 많은 분들이 生日, 生日, 르. 한글에 르 있잖아요. 그게 들리면 안 되세요.
2: 没错.
0: 生 하시고 입 벌린 상태에서 生日. 혀만 천장에 대면서 드럭 生日. 다시 들어볼게요.
2: 생일.
0: 아, 어렵다. 이 발음을 잘해야 생일 축하 받을 수 있는데. 즐겁다, 행복하다.
2: 快乐.
0: 快乐 안 돼요. 르 어예요. 快乐. 근데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주말 잘 보내세요.
2: 周末快乐.
0: 생일 축하해.
2: 生日快乐.
0: 그래서 Happy Birthday to you가 중국어 버전이.
2: 祝你生日快乐.
0: 노래로 부르면 祝你生日快乐 이거입니다.
2: 오, 唱得很好哦.
0: 谢谢. 잘 부른다고 칭찬해 주시네요. 이 주가 기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검색하시면. 근데 중국인들은 보통 이걸 맨 앞에 넣어요. 사실은 생략된 주어가 있어요. 맨 앞에 我가 빠진 거죠. 我祝你生日快乐 되는 거죠. 새해에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문자 덕담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 쾌락.
2: 신년快乐.
0: 그렇죠. 신년快乐 이렇게 뭐 주말 잘 보내세요. 周末快乐 등등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0: 일상생활에서는 뭐 즐거워 지금 행복해 快乐吗 쓸 수 있죠?
1: 你快乐吗?
0: 아 그럼요, 당연快乐. 跟老师一起非常非常快乐，每天快乐，我也很快乐。 감사합니다. 晚上 저녁이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晚上.
0: 삼성경성 할머니 생각하시면서 나이 晚上 좋아요. 함께.
1: 一起.
0: 오, 어떤 분들께는 이게 복습이 되겠네요. 사실 어떤 분들이 아니죠. 모든 분들께 복습이 돼야 됩니다.
1: 我们第九课学过.
0: 우와, 구강에 배운 것도 기억나세요?
1: 당연하.
0: 엄청납니다. 같이 밥 먹다.
1: 一起吃饭.
0: 같이 축하 파티를 하다.
1: 一起庆祝.
0: 오, 庆祝, celebration을 하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세리머니를 하다. 축하 파티를 하다라고 외우세요, 여러분. 이러면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一起庆祝. 庆祝 뒤에 이샤 많이 씁니다. 잠깐 우리 파티 좀 할까? 한번 해볼까? 한번 뭐 해보다. 庆祝 이샤. 발음 들어볼게요.
1: 庆祝 이샤.
0: 좋아요. 한턱 내다 또 나왔죠? 우리 왕 선생님께서 칭커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내가 너한테 피자 살게. 한번 해볼까요?
1: 我请你吃披萨.
0: 그렇죠. 먹다나 마시다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대화문 안 보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옆에 페이지 보시면 안 돼요. 이치라이 팅이샤.
2: 第12课. 今天我过生日.
3: 今天我过生日.
2: 真的吗? 生日快乐!
3: 谢谢! 晚上一起庆祝一下吧!
2: 好啊! 那我请你!
3: 今天我过生日!
2: 真的吗? 生日快乐!
3: 谢谢! 晚上一起庆祝一下吧!
2: 好啊, 那我请你。
0: 네, 97페이지 이제는 보시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내 생일이야. 今天是我的生日 해도 괜찮아요, 선생님, 그죠?
1: 是的.
0: 하지만 로컬 중국어, 진짜 중국어는 더 이렇게 말합니다.
1: 今天 我过生日.
0: 오늘 나 생일 보내. 이렇게 쓴다는 거죠. 네. 찐티에는 시간 명사이기 때문에 주어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1: 我今天过生日.
0: 그렇죠. 정말? 리얼리?
1: 真的吗?
0: 그러니까 이 真的吗는 못 믿겠을 때 쓰는 말이에요. 추임새로 아 그래? 아 진짜? 이거는 그냥 실마 쓰시면 되고 못 믿겠을 때 생일이라고? 실마라고 하기엔 조금 아쉬워요, 리액션이. 真的吗? 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 저 사실은 여자예요.
1: 真的吗?
0: 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생일 축하해.
1: 生日快乐.
0: 혹은 단어장에 있었던 祝你 집어넣어서
1: 祝你生日快乐.
0: 혹은 더 친한 사이, 정말 막역한 사이에는 우리도 보통 생축 하잖아요. 중국도 두 글자로 줄입니다.
1: 生快.
0: 보통 근데 두 번 쓰죠. 生快生快. 네, 똑같아요. 근데 이거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만약에 국가 주석이 있는데 그분이 생일이에요. 와우, 生快生快 하면 조금 이제 예의 어긋난 거죠. 네, 우리끼리는 피디님과 저와 우리 왕 선생님끼리는 生快生快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1: 明年 1月份的时候 我祝你生快.
0: 네, 내년 1월에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16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谢谢.
0: 저녁에 같이 파티 한번 해야지.
1: 晚上一起庆祝一下吧.
0: 당연히 맨 뒤에 반은 생략 가능하고요. 여기서 이 시야를 굳이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녁에 우리 축하 파티 한번 해야지 한 번의 의미가 있는 거죠.
1: 没错.
0: 네. 오, 좋아.
1: 好啊.
0: 아 빼고 할게요.
1: 好.
0: 뭐 더를 집어넣어서 how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럼 내가 너한테 쏠게.
1: 那我请你.
0: 와, 지난번에 배운 대화가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일부러 넣은 거예요. 복습이죠.
1: 你好厉害.
0: 감사합니다. 무조건 뒤에 치나 허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我请你도 괜찮죠. 그러면 나 집어넣어서 발음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나我请你.
0: 좋아요. 그럼 내가 너한테 대접해 주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삼성이 연달아 세 개니까 앞에 我부터 반삼성 我请你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으시면 훨씬 더 잘 들릴 거예요.

0: 我们一起来听一下。
1: 今天我过生日。
2: 真的吗？生日快乐。
1: 谢谢。晚上一起庆祝一下吧。
2: 好啊，那我请你。
1: 今天我过生日。
2: 真的吗？生日快乐。
1: 谢谢。晚上一起庆祝一下吧。
2: 好啊，那我请你。
0: EBS 초급 중국어 98페이지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꾸어가 동사로 쓰일 때 생일을 보내다, 시간을 보내다, 뭐 설을 보내다 이럴 때 쓰일 수 있죠. 나는 집에서 생일을 보낼 계획이야.
3: 我打算在家过生日.
0: 여기서 그럼 여러분 짜이는 무슨 뜻이에요? 어디 어디에 있다예요? 어디 어디에서예요? 진행형이에요? 하나 둘 셋.
3: 어디 어디에서?
0: 에서죠. 그렇죠. 다수안이 수로가 되고 뒤에가 다 목적어입니다. 집에서 생일을 보내다라고 할 때 꾸어 생일 이 세 글자 기억하세요.
3: 선생님,在哪儿过生日?
0: 我呀, 一般在家过生日.
3: 와, 有礼物吗?
0: 아, 선물, 有. 뽀뽀, 애기들. 네. 제가 지금 一般在家라고 했죠. 一般이 뭐예요? 보통.
3: 보통, 맞아요.
0: 일반적으로. 네. 나니너가 뭐예요? 그럼 선생님은요?
3: 我一般在饭店过生日.
0: 아, 在饭店过生日. 饭店은 근데 사실 호텔 될 수도 있고 음식점이 될 수도 있어요.
3: 식당이에요.
0: 식당이군요. 네, 좋아요. 근데 제 말에 맞춰서 선생님, 饭店만 들으면 사실 호텔 될 수 있잖아요.
3: 是的.
0: 그래요. 어, 누구랑 跟家人一起吃饭吗?
3: 是跟家人一起吃.
0: 아, 是吗? 이럴 때는 是吗가 낫죠. 전다 막 가족이랑 식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진짜요?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3: 네.
0: 간단한 추임새는 아, 是吗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을 중국어로
3: 家人
0: 가족과
3: 和家人
0: 혹은
3: 跟家人
0: 그렇죠. 跟이 먼저 오는 거예요. A건 B에서는 A만 생략 가능합니다. 선생님이랑 이거는 老师건이 아니라 跟老师. 아이고 또 옆으로 샜네요. 이런 것도 유용하잖아요. 올해는 중국에 가서 새해를 보내.
3: 今年去中国过新年.
0: 그렇죠. 过新年 하면은 새해를 보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주말에 아주 그냥 즐겁게 보냈어. 직역하면 주말에 보내는 정도가 매우 즐거웠다. 정도보호 구문이에요. 동사 뒤에 떠, 그 뒤에 정도보호입니다. 가시죠.
3: 周末过得很开心.
0: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제가 지금 정도보호입니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이렇게 끝내기엔 너무 아쉬운 어법이에요. 언젠가 또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선생님은 말하는 정도가 너무 빨라. 그럴 때 정도보호 쓰는 거예요.
3: 老师说的太快了.
0: 그렇죠. 说的 할 때 더가 이 더예요. 뭐뭐의 더가 아닌 겁니다. 동사의 정도를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어, 한번 뭐뭐 해봐. 잠깐 뭐뭐 해봐. 잠깐만 일로 와봐. 라이샤 할 때 그 이샤입니다. 어, 잠깐만 기다리세요.
3: 你等一下.
0: 你等一下. 你 빼고 그냥
3: 等一下
0: 해도 되죠. 나 네 컴퓨터를 좀 잠깐 쓸게.
3: 我用一下你的电脑.
0: 이 시야를 쓰면은 뭔가 시간의 짧음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3: 네,
0: 잠깐만 쓸게 할 때 잠깐만
3: 가볍게?
0: 가볍게 그렇죠. 야 이거 좀 봐봐.
3: 你看一下这个.
0: 그렇죠. 그럼 이 시야 대신에 뭘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你看看. 중첩. 네 중첩. 你看看这个. 혹은 看一看 써도 괜찮습니다.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우리 파티 한번 해야지. 칭주. 그래서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 지라이 카인샤. 또 계획하다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쓰이니까 가져왔습니다. 너희는 계획하다 어떻게 축하 파티 이게 어순이죠. 가시죠.
3: 你们打算怎么庆祝?怎么庆祝?
0: 좋아요. 나 케이크 하나 사서 축하 좀 하고 싶어.
3: 我想买个蛋糕. 庆祝一下.
0: 케이크를 중국어로
3: 단가오.
0: 단가오의 양산은 그냥 이거 할 때 거를 쓰면 될 것 같네요. 삼성이 또 세 개 있어요. 주어부터 시작하는 삼성이 연달아 세 개는 앞에 워가 반삼성 워 올리지 마시고

0: 한번 다시 들어보실래요?
1: 我想买个蛋糕庆祝一下.
0: 그렇죠. 모두들 다 같이 그를 위해 파티해 주자.
1: 大家为他庆祝一下.

0: 们要庆祝结婚纪念日。
1: 여기서要는 want need 가 아니라 역시 동사 앞에 있으니까 조동사로 쓰이는 거죠. 수로 앞에 쓰이면 조동사 하려하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네요. 파티 해야 해. 결혼 기념일. 结婚纪念日。저는 6월 6일에 결혼했습니다。
0: 都知道了。
1: 이런걸 이제 too much 라고 하는 거죠。
0: 네。
1: 알겠습니다。표현한걸음도살펴볼게요。
0: 一起进入深化练习。
1: 나는너와함께주말을보내고싶어。
0: 我想和你一起过周末。
1: 문득든생각인데요선생님、
0: mm-hmm.
1: 이초급중국어를하시는분들중에서초급이아닌데중고급인데、
0: mm-hmm.
1: 그냥들으시는분도계실거예요그럼이런문장을보시고아오케이쉬워이게아니에요제가누누이말씀을드리죠시간만되면한글문장만딱보시고다른거다가리고한글문장만보시고나는너와함께주말을보내고싶어라는말을내가중국어로바꿀수있을까한번고민을해보세요이게쉽지가않아요
0: 没错
1: 중국어문장을보시고바꾸는건쉬워요한국어문장을보시면서한중번역이상당히중요하다강조드리고싶습니다모두가신년을축하하고있어
0: 大家都在庆祝新年
1: 그렇죠절대쉬운문장이아닙니다여러분여기서짜이는무슨뜻이죠
0: 하고있다
1: 그렇죠진행형이죠왜그러죠수러동사앞에쓰이니까요다자또가아니라오유는어우예요다자또당연히또가없어도되는데이다자뒤에또가습관적으로많이붙어요해볼까요모두들널좋아해다자시환니괜찮아요
0: 다자또시환니
1: 훨씬더중국스럽죠선생님
0: 是的
1: 네이또를함께외우세요너엄마한테좀여쭈어봐
0: 你问一下妈妈吧。
1: 맨뒤에바안써도되고요이샤대신에동사중첩두번째동사는경성니원원마마해도괜찮습니다그영화나한번보고싶다
0: 那个电影我想看一下
1: 여러분이문장도치법이에요목적어를맨앞으로땡긴거예요그럼맨뒤로넣어볼게요
0: 我想看一下那个电影
1: 또괜찮은거죠、
0: mm-hmm.
1: 앞으로땡기는이유는강조하는겁니다그영화를여러분좋습니다우리는내일축하파티를할계획이야다시한번발음해보죠
0: 我们打算明天庆祝
1: 그러니까정말본문에는나오지않은단어인데그만큼많이쓰여서제가계속다算을출연시키고있습니다다算다算명사로쓰이면계획이다이것도꼭알고계셔야됩니다계획입니다계획내가너한테쏜다워칭니이거본문에두번이나나왔습니다꼭기억하셔야되고요선생님실력따지기한개도틀리면안되죠
0: 不行的
1: 네다맞아야됩니다저는오늘이수업에서가장인상깊은단어가이거예요꾸어꾸어생일
0: 是的、네、而且呢经常用
1: 자주사용하니까반드시외워야됩니다오늘배운대화문은초급중고교재와함께오디오어학당에서다시듣기하실수있습니다오늘의핵심표현
0: 今天我过生日
1: 잊지마시고요저는성구현입니다
0: 我是王老师
1: 다음시간에
0: 不见不散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0: Dale, you mean the world to me.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3: EBS 초급 중국어.
2: 안녕하십니까? 송건입니다.
4: 大家好,我是王老师.
2: 복습만이
4: 살길이다.
2: 항상 복습하잖아요. 근데 우리 매월호 마지막 시간에는요. 게시판에 올라온 응원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 사연 시간.
2: 강모순 님께서 가운데 글자가 이제 익명이기 때문에
4: 별표?
2: 네, 별표돼 있습니다. 아, 6월 17일 초급 중국어에서 예전에 뿌지뿌주에 이걸 배웠었대요. 근데 이게 6월 19일에 중급 중국어도 나왔대요.
4: 아.
2: 너무 반가웠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그리고 왕한영 선생님 목소리 너무 좋아서 귀에 쏙쏙 들어오고 두 분 선생님 합이 너무 좋아서 강의 듣는 게 재밌답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두 분이 함께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4: 와, 太 감사해요.
2: 감사합니다. 덕분에 동기부여가 잘 되고 있대요.
4: 맞죠.
2: 그래요. 아, 절대 저희가 올린 글이 아닙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찐으로 올리신 네, 응원글입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복습을 못했지만 12강이 복습이 잘 돼 있어야 이 한자들 나 진짜 쓸 줄 몰라.
4: 这些汉字我真的不会写.
2: 뭔가 좀 길죠? 마지막 이번 달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습니다. 단어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 이들. 네, 여러분 이거 보시고 네 이놈들 이것들 이게 아니라 그냥 복수예요 여러분. 네.
4: 是的. 这些.
2: 뒤에 명사 붙는 거예요. 해볼까요? 두 개만. 이 사람들.
4: 这些人.
2: 이 옷들.
4: 这些衣服.
2: 그러니까 이것이나 저것 뒤에 시에가 붙으면 이게 한 개가 아닌 거죠.
4: 对, 네, 是复数.
2: 사실은 이게 엄밀히 말씀드리면 저 이 시에 이렇게 숫자일이 빠진 거죠.
4: 맞죠.
2: 네, 그래요. 한자.
4: 한자.
2: 한자. 진짜로, 정말로.
4: 真的.
2: 저 오늘 생일이에요. 真的吗? 라고 할 때 真的. 네, really. 보통 수로 앞에 쓰이죠. 나 정말로 너 좋아해.
4: 我真的喜欢你.
2: 무릇 예문은 쉬워야죠. 이거 외우세요. 我真的喜欢你. 엄마 진짜 집에 계신다니까.
4: 妈妈真的在家.
2: 좋아요. 우리가 조동사를 몇 번 배웠죠, 여러분? 몇 개나 배웠을까요? 뭐 할 수 있다, 能.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可以. 그리고 뭐 해야 한다, 하려 하다, 要.
4: 应该야, 뭐, 要啊.
2: 야, 그렇죠. 오늘은 또 복습이에요. 어떤 분들에게 배웠습니다. 할 줄 안다.
4: 会.
2: UI 사이에 넣어서 회.
4: 对. 第八课学过.
2: 와우, 8강 때 배웠습니다. 근데 안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이 회가 무조건 할 줄 안다가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할 것이다.
4: 是的.
2: 하곤 한다 이런 뜻도 있죠. 하지만 지금은 하나에 집중하겠습니다. 할 줄 안다, 쓰다.
4: 写.
2: 쓸 줄 안다.
4: 会写. 그러니까
2: 제 딸이 지금 실제로 6살인데 이제 글씨를 조금씩 쓸 줄 압니다 이제.
4: 아, 이 딸 바보 시작 나타나셨어요.
2: 딸 바보. 아, 너무 지금 한국어 발음이 귀여우셨어요. 딸 바보. 네, 감사합니다.
4: 女儿控.
2: 女儿控. 이제 女儿奴 아닙니까?
4: 어, 예, 可以说 女儿奴.
2: 어, 제가 말씀드린 奴는 노예할 때 노자예요.
4: 맞아요.
2: 딸 바보를 이렇게도 표현하네요. 재밌네요. 그래서 어, 딸이 중국어로
4: 女儿
2: 쓸 줄 안다. 회시에 집어넣어서 니알 회시에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요. 하지 마라.
4: 别.
2: 쓰지 마.
4: 别写.
2: 제가 제일 청천벽력처럼 들리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말하지 마.
4: 别说了.
2: 이렇게 말하면 정말 슬퍼요. 쓰지 마. 别写. 걱정하지 마.
4: 别担心.
2: 배웠습니다. 예전에. 돕다.
4: 빵.
2: 도와주지 마.
4: 别帮.
2: 그렇죠. 이 빵은 도와주다란 말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요. A, 빵, B 하고 동사가 또 나와요. 그럼 대신이란 말도 있어요. 내가 네 대신 사다 줄게. 하나, 둘, 셋.
4: 我帮你买.
2: 그렇죠. 여기서는 대신의 뜻이 있는 거죠. 내가 네 대신 써줄게.
4: 我帮你写.
2: 그렇죠. 아주, 너무.

0: 타이.
1: 너무 고마워요. 분명히 배웠어요. 시에 시에 말고 타이 집어넣어서
0: 타이 시에 시에라.
1: 예전에 우리가 니를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0: 타이 시에 시에 니라.
1: 네, 그럼 너무 고맙고 기억나시나요? 나 집어넣어서 나 시작.
0: 나 타이 시에 시에 니라.
1: 좋습니다. 아유 뭐 그런 걸로 괜찮아. 부커치 혹은 메이셜 혹은
0: 别客气도
1: 됩니다. 우리도 고마워 그러면 아니야 뭘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중국어도 엄청 많습니다. 부커치, 别客气, 메이셜 등등이 있죠. 옆에 페이지 보신 거 아니죠? 눈 감고.

0: 듣고 우리 본문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 이칠라이 티니샤.
1: 第13课
2: 这些汉字我真的不会写。别担心，我帮你就好了。真的吗？太谢谢你了。别客气。这些汉字我真的不会写。
1: 别担心，我帮你就好了。真的吗？太谢谢你了。别客气。105페이지
0: 본문 대화문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자들.
3: 这些汉字.
0: 시에가 있으니까 한 글자가 아닌가 보죠.
3: 对.
0: 이 한자들 나 진짜 쓸 줄 몰라.
3: 这些汉字我真的不会写.
0: 도치법입니다, 여러분. 这些汉字 목적으로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3: 我真的不会写这些汉字.
0: 일상생활에서는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목적어 맨 뒤로 땡긴 것도 많이 쓰죠?
3: 네, 强调的时候经常这么说.
0: 강조할 때 앞으로 땡기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
3: 别担心.
0: 내가 널 도와주면 돼.
3: 我帮你就好了.
0: 이야, 여기 또 복습이 있습니다. 에이지오하올러. A 하면 돼. 내가 너 도와주면 되지. 그럼 문제 드릴게요. 여기서 how 대신에 어떤 글자로 호환할 수 있을까요?
3: 我帮你就行了.行了.
0: 또 있습니다. 두 글자.
3: 我帮你就可以了.
0: 아, 다 맞추신 분들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제가 5만 원 상당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3: 真的吗?
0: 너무 고마워. 그냥 시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3: 太谢谢你了.
0: 부커치 같은 말.
3: 别客气.
0: 우리 왕 선생님께서는 부커치, 别客气, 没事儿 셋 중에 가장 많이 쓴 게 뭐가 있나요?
3: 不客气.
0: 저도요. 부커치. 근데 别客气도 분명히 쓰임새가 있겠죠.
3: 当然了.
0: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한번 一起来听一下.
3: 这些汉字我真的不会写。别担心，我帮你就好了。真的吗？太谢谢你了。 别客气。这些汉字我真的不会写。别担心，我帮你就好了。真的吗？太谢谢你了。别客气。
0: EBS 초급 중국어. 106페이지 어퍼포인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에 숫자의 1이 생략이 됐다. 서두에 언급을 해드렸죠. 네, 명사 앞에 쓰이면 조금 약간 양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리들 너무 맛있어.
3: 这些菜很好吃.
0: 이 요리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리들이죠. 중국은 이들 요리예요.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 요리는 뭐죠?
3: 중국菜.
0: 네. 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사고 싶니?
3: 你想买哪些东西?
0: 나가 어떤, 어느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삼성이 세 개죠, 주어부터. 세 개.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주어 삼성이 반삼성. 니 올려도 알아듣지만 니想买 요거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3: 你想买哪些东西?
0: 시에 대신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집어넣어서 나가 동시 하면은 그냥 한계가 되는 거네요.
3: 是的.
0: 그렇죠. 진짜로 정말로 그 사람 진짜 선생님이야.
3: 他真的是老师.
0: 베이징 정말 커.
3: 北京真的很大.
0: 제가 베이징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이 베이징이 중국의 수도인데 서울의 27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말 큰 거죠.

0: 的确是非常大.的确가
1: 이제 확실히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국은 대륙이 맞는 것 같습니다. 107페이지 고수가 되는 지름길 살펴볼게요. 네, 시에시에 대한 응답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부커치 등등이 있죠? 선생님 따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0: 부커치
1: 부커치
0: 부시에
1: 부시에
0: 부용시에
1: 부용시에
0: 메이셜
1: 메이셜도 되지만 이게 얼화가 붙으면 메이셜 메이셜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 과일 너무 고마워. 시에시에 니더 쉐이고
0: 不客气.
1: 이렇게 가는 거죠. 바꿔서 해볼까요?
0: 谢谢你的水果.
1: 不客气. 과일이 중국어로
0: 水果.
1: 구오가 아니라 여러분 구어예요 여러분. 삼성 삼성이면 앞에가 이성 쉐이 삼성이 마지막 글자면 반삼성 쉐이고 이게 진짜 중국어입니다. 오늘 수고했어 고마워 진텐싱콜라 시에시에
0: 不用谢.
1: 선생님 부용시에 혹은 부시에 이거 약간 좀 더 캐주얼하고 가벼운 어감이 있는 거죠?
0: 可以的.
1: 네, 좋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진짜 확실히 아까 말씀하신 부커치가 있는 것 같아요.
0: 是的.
1: 네, 부시에 친한 사이에서 한번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0: 一起进入深化练习.
1: 오늘 하이라이트는요, 여러분. 저나 나 뒤에 시에가 있으면 들이에요. 저 학생은 나그 쉐이성. 저 학생들은
0: 나시에 쉐이성.
1: 학생 발음하실 때 쉐이성 이성경성. 아하 잘하셔야 돼요. 학생 발음 다시 들어볼게요.
0: 쉐이성.
1: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대학생.
0: 大学生.
1: 어? 초등학생.
0: 小学生.
1: 작을 소자예요. 유학생,
0: 留学生.
1: 여러분, 유학생, 초등학생, 대학생, 고등학생, 학생 앞에 어떤 글자가 붙으면은요, 이 날생자 본연의 성조인 일성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대학생, 大学生 이게 아닌 거죠. 大学生 이것도 꼭 필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학생들 모두 열심히 노력한다.
0: 那些学生都很努力.
1: 또 아니고 오유는 어우예요. 또很努力. 삼성삼성이니까 앞에 헌이 이성이죠. 很努力. 이 努力도 재밌는 게 명사로 쓰이면 노력으로 쓰이죠, 선생님?
0: 对的.
1: 그리고 형용사로 쓰이면 열심히 한다. 오늘 이게 형용사로 쓰인 거잖아요.
0: 是的.
1: 그리고 努力学习 이건 뭐예요?
0: 열심히 공부하다.
1: 와,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부사로 쓰이면 열심히도 돼요. 우리가 잘 판단해서 사용하셔야겠습니다. 여기 옷은 정말로 비싸지 않아.
0: 这里的衣服真的不贵.
1: 여기를 这里라고 나와 있는데 这里 대신에 그냥 这儿 해도 괜찮죠?
0: 没问题.
1: 네, 这儿 바꿔볼게요.
0: 这儿的衣服真的不贵.
1: 不贵 대신에 그냥 싸다 집어넣어서 很便宜. 싸다 발음 들어볼게요.
0: 便宜.
1: P-I-A-N-Y-I인데요. 절대 P-N-E, 니은 발음 들리면 안 돼요. P-N-E, P-N-E, 요거 기억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일은 좋아질 거야.
0: 别担心,明天会好.
1: 와, 나름 명언 아닙니까? 明天会好.
0: 我们还常说,明天会更好.
1: 와우, 明天会更好. 껑이 뭘까요, 여러분? 더욱.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SNS 본인만의 그 프로필에다가 막 쓰잖아요.
0: 很多人写明天会更好.
1: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여기서 호의는 할 줄 안다가 아니라 바로 할 것이다. 그렇죠. 요거를 이제 표현한 걸음들을 통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나 저 사진들 좀 보고 싶은데 하나가 아닌 거죠. 시에가 있죠? 보이시죠?
0: 我想看那些照片.
1: 사진을 중국어로
0: 照片.
1: 그럼 사진을 찍다는 뭘까요?
0: 拍照片.
1: P-A-I를 검색해보세요. 拍照片 일성입니다, 여러분.
0: 或者可以说拍照.
1: 아, 拍照도 괜찮습니다. 오, 좋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뭐뭐한 다음에 라고 쓸 때는 문장 뒤에 있어야 돼요. 이거부터 할까요? 밥 먹은 다음에
0: 吃饭以后.
1: 배운 적 있죠, 여러분. 이거 그대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퇴근한 후에
0: 下班以后.
1: 지만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있거나 주어 뒤에 있으면 나중에 앞으로의 뜻이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시간 있을 때 너 도와줄게.
0: 以后我有时间帮你.
1: 그렇죠. 삼성 삼성이니까 워 이성 올라가야죠. 요는 올라가면 안 되죠. 뒤가 이성이니까. 以后我有. 그리고 호가 아니라 오유는 어예요. 이后. 이后 이 발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달도 끝이 났습니다. 박수를 치고 싶은데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력 다지기 무조건 담아줘야 되고요. 마지막 페이지 110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선생님,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은 더위를 먹다란 말이 있어요.
0: 对呀，我第一次听的时候觉得很有意思。
1: 아, 첫 번째 들었을 때 처음 들었을 때 엄청 재밌었다고요.
0: 그래서 어떻게 먹어요?
1: 더위를 먹다. 중국은 더위에 당첨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중국도 만만치 않아요. 네, 그래서 더위 먹다를 중국어로
0: 중暑.
1: 어? 가운데 중자가 근데 일성이잖아요. 원래 중국할 때 중고 중간 중지엔 근데 이거는 왜 사성이죠?
0: 这是多音字.
1: 아, 다음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 글자입니다.
0: 没错.
1: 이게 사성으로 발음하면은요 이거예요. 백발백중할 때 중이라 보시면 됩니다.
0: 我们还说中奖.
1: 아, 복권에 당첨됐어.
0: 아, 너무 행복해요.
1: 저 5만 원 된 적 있어요.
0: 부럽다.
1: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대로 다시 샀어요. 네,
0: 中奖.
1: 꽝 이런 식으로. 여러분, 더위 먹다 할 때 이 당첨되다 쫑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쫑수 한번 읽어볼게요.
0: 쫑수.
1: 너 더위 먹은 거 아니야?
0: 你是不是中暑了?
1: 그러면 더위 안 먹었으면 러로 물어봤으니까 메이로 발음하셔야죠. 메이 쫑수 하면 되겠네요.
0: 是的.
1: 나 더위 먹었어. 절대 먹다 치 하시면 안 됩니다.
0: 我中暑了.
1: 그렇죠. 我中暑了 하면 됩니다. 이미 벌써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동사 앞에 쓰는 부사입니다. Y-I-J-I-N-G 이징 집어넣어서 나 이미 더위 먹어서 다 같이 하시죠. 시작.
0: 我已经中暑了.
1: 그렇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7월호도 끝이 났습니다.
0: 对呀, 7월份 已经过去了.
1: 네, 우리 8월은 더 더울 건데.
0: 所以大家要小心,多喝水,别中暑.
1: 조심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시라고 하시네요.
0: 네.
1: 선생님도 우리 피디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재 없이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 아, 너무 좋아요. 근데 이왕이면 이게 책과 함께 하시면 더욱더 빠른 성장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0: 당연하죠.
1: 심지어 정기 구독도 됩니다. 할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으니 맨 뒤에 페이지를 보시면서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고생 많으셨어요.
0: 程老师,你也辛苦了.
1: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0: 这些汉字我真的不会写.
1: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0: 我是王老师.
1: 우리 8월에 만나요. 부지엔.
0: 부산. 부산.

EBS 캠페인 사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직장 내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수인데요. 책임지고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에서 쓰는 PC, 운영체제나 백신 업데이트에 신경 써주세요. 오래된 버전일수록 최신 해킹 기술에 당하기 쉽습니다. 사내에서 공유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단순하지 않게 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업무 중 자리를 비울 때 쓰던 컴퓨터에 화면 보호기 잠금 꼭 걸어주세요.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사내 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영 PD입니다.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을 간단한 곡 소개와 함께 들려드리는 주말 세계음악갱 1부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오늘과 내일은 무더위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시원한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하얀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풍경이 바로 떠오르는 차가운 음악. 오싹한 공포 영화의 사운드트랙. 그리고 체감 온도를 약간 낮춰주는 음산한 음악으로 플레이리스트를 채웠는데요. 플리의 타이틀은 서늘한 음악으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서늘한 노래는 영화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의 삽입곡이죠. 영국 록밴드 쿨라쉐이커의 연주한 노래 허쉬입니다.

8월 8일 토요일의 세계음악기행 첫 곡은 밴드 쿨라쉐이커의 허쉬였습니다. 한동안 여름 시리즈로 제작됐던 슬래셔 무비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1997년 첫 번째 영화에 쓰인 노래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서늘한 음악 이번에도 영화의 사운드트랙입니다.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이 연출한 1992년

영화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 게리 올드먼, 위노나 라이더, 키아누 립스, 앤서니 홉킨스, 모니카 벨루치. 굉장히 초화 캐스팅의 영화였죠. 이 영화의 OST에서 유리스믹스 출신의 애니 레녹스가 부른 Love Song for Vampire 먼저 들으시고요. 이어서 2011년에 나온 로맨스 판타지 뱀파이어 영화죠. 트와일라이트 시리즈 중에서 The Twilight Saga Breaking Dawn Part 1 사운드트랙에서 크리스티나 페리의 노래 A Thousand Years 보내드립니다.

그로테스크한 느낌, 기괴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애니 레녹스의 Love Song for Vampire였고요. 그리고 발표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가끔 차트에 등장하는 예쁜 사랑 노래죠.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서늘한 음악 들려드렸습니다.

드리고 있는데요. 좀 시원한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극지방으로 떠나봅니다. 스페인 감독 훌리오 메뎀이 연출한 1998년 영화 북극의 연인들, 이 영화를 보고 만든 노래인데요. 스페인 밴드 라 오레아 데 반고흐의 로스 아만테스 델 시르쿨로 폴라르, 북극의 연인들 먼저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곡은 비극으로 끝난 영국의 탐험가 로버트 스콧 일행의 남극 원정기를 그린 노래입니다. 스페인 그룹 메카노의 1988년 발표곡 에로에스 델 안타르티다, 남극의 영웅들. 북극과 남극, 빙하로 뒤덮인 극지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얼음 바람, 냉기가 느껴지셨죠? La Oreja de Van Gogh의 Los Amantes del Siglo Global, 북극의 연인들. 이어진 곡은 역시 스페인 그룹 메카노의 Héroes de la Antártida, 남극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서늘한 음악. 이번에는 프랑스 샹송입니다. 겨울, 눈, 얼음, 펭귄, 사후세계 등이 연상되는 노래들인데요. 먼저 미셸 베르제 원곡을 리메이크한 베로니크 상송의 Le Paradis Blanc, 하얀 천국부터 들으시고요. 두 번째 노래는 러시아계 프랑스 가수 엔조 엔조의 Le Grand Blanc, The Big White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래, 남극의 황제 펭귄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 La Marche de l'Enfer, 펭귄, 위대한 몸의 사운드트랙에서 음악을 담당한 에밀리 시몽의 노래입니다. All is Fight까지 차가운 흰색의 이미지가 그려지는 노래 세곡 이어드립니다.

차가운 흰색의 이미지가 그려지는 노래 세 곡이었습니다. 순서대로 베로니크 상송의 Le Paradis Blanc, 하얀 천국, 엔조 엔조의 Le Grand Blanc, The Big Fight, 그리고 에밀리 시몽이 노래한 All Is Fight였습니다. 서늘한 음악 전해드리고 있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도 영화와 관련된 음악입니다. 팀 버튼 감독이 연출하고요, 조니 뎁과 위노나 라이더가 출연했던 슬픈 동화 같은 영화였죠. 가위손. 팀 버튼의 기괴한 영상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배경음악을 작곡한 단짝, 데니 엘프만의 스코어, 아이스 댄스 준비했고요. 이 영화 가위손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노래,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프란체스코 바치니의 노래 마니 디 포르비체, 가위손도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메리 셀리의 소설의 주인공으로 숱하게 영화화된 괴물이죠. 프랑켄슈타인을 거친 허스키 보이스의 이탈리아 가수 마르코 마지니가 노래로 다시 불러냈습니다.

영화의 스코어 그리고 여러 가지 효과음으로 영화적인 느낌이 나게 만든 노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순서대로 가위손의 스코어였죠. 데니 엘프만의 아이스 댄스, 이탈리아 가수 프란체스코 바치니의 마니 디 포르비체 가위손, 그리고 마르코 마지니의 프랑켄슈타인이었습니다. 세계음악갱 토요일 1부 세음행 플레이리스트는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음악으로 조금 시원해지셨나요? 무더운 날씨에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물도 자주 드시고요. 세명 플레이리스트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눈 덮인 세상이 바로 떠오르는 영화의 스코어 두 곡입니다. 프란시스 레가 작곡한 영화 러브스토리의 음악 스노우 플로릭, 그리고 일본 영화 러브레터의 음악이죠. 레메디오스의 어 윈터 스토리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오에 겐자브로는 노년에도 꾸준하게 글을 썼습니다. 22살에 데뷔한 이후 60년 넘게 현업 작가로 활동하면서 가장 아름답고 정확한 문체를 찾기 위해 노력했죠. 그의 노력엔 특별한 독서법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3년 독서법입니다. 오에 겐자브로가 스승에게 배웠다는 이 3년 독서법은 읽고 싶은 작가나 시인, 사상가를 한 명씩 골라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작가의 생각과 문체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내 안에 새로운 언어 감각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데요. 오에 겐자브로는 이 3년 독서법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언어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건 바꾸는 게 쉽지 않죠. 그럼에도 새로워지기를,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이 3년 독서법을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요?

고님, 몇 달 전에 읽어주셨던 그 책 제목이 뭐였죠? 이럴 땐 무슨 책이 좋을까요? 이 노래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오늘 우리 딸 생일이에요. 반말 축하해주세요. 저 요즘 힘들어요. 응원이 필요해요. 어떤 질문이든 답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 못하는 거 빼고 다 해드립니다. 축하, 응원, 위로, 명랑, 쾌활, 진지, 진솔, 밥, 친구까지 다 해드리는 곳. 여기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입니다.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기다릴게요.

0: EBS FM 세계 음악 기행.
1: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요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이제 만나겠습니다.
2: 마르바.

칠레 아티스트 몽 라페르테가 지난 6월에 발표한 11번째 앨범 Fan Fatal Volume 2는 그녀가 수십 년째 묵혀뒀던 미발표곡 50곡 가운데 마음에 드는 걸 골라 다시 작업한 결과물입니다. 선정 기준은 몽 라페르테답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노골적으로 솔직한 노래, 차마 입 밖에 꺼내기 불편할 정도로 날 것 그대로 표현하는 노래들에 제일 끌렸어요. 라고요. 가디언은 금기를 끌어안는 것은 라페르테에게서 볼 수 있는 펑크적인 성향이라고도 분석합니다. 2019년 그녀가 여성의 낙태권과 재생산의 자유를 상징하는 초록색 반다나를 두르고 맨 가슴에 엔 칠레 돌뚜란 비올란 이 마딴, 칠레에서는 고문하고 강간하고 죽인다, 이런 메시지를 적은 모습으로 라틴 그래미 시상식에 등장했을 때 위협적일 만큼 거침없이 보였습니다. 음악에서도 몽 라페르테, 그는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동시에 상충적인 결을 드러내며 그녀를 일반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교란합니다. 칠레 매체가 주로 공격할 셈으로 그녀에게 붙인 별명 팜파타를 타이틀로 내건 연작 앨범에서 몽 라페르테는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청취자를 은인인 동시에 싸워야 할 적으로 규정합니다. 나는 상품이 아니다 라고 반박하면서 동시에 인정하는 시기죠. 마지막엔 이렇게 외칩니다. 나에게 일관성 따위를 요구하지 마. 성폭행의 기억을 마침내 가감없이 고백하기 위해 즉흥 재즈의 형식을 취해 고삐를 풀어버립니다. TV 오디션 쇼가 좋아할 법한 라틴 팝 발라드 스타일을 내세웠던 데뷔 시절, 목소리를 잃을 뻔한 투병 시기를 거치며 각성한 후 라틴 아메리카의 뿌리에 락, 블루스, 빅밴드, 신트팝, 레게, 프리재즈, 아방가르드까지 금기 없는 음악 탐사를 거듭하면서 이 누구에게도 어디에도 쉽게 예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여자 예술가라는 미학적 젠더를 정립한 몽 라페르테, 그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실생활에서 자신은 팜파탈이 아니라 평범한 아줌마라고 말하지만 그녀가 택한 비유는 듣는 사람을 새삼

긴장하게 만듭니다. 나는 두 개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는 슈퍼맨, 다른 하나는 클라크 켄트랍니다.

대중음악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겁없는 예술의 목소리라고 불리는 칠레 출신의 싱송라 몽라펠테 만나봤습니다. 기준점이 된, 뭐 되돌아보면 그렇다. 이 이후로 자신이 원하는 실험을 훨씬 더 펼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그 음반, 그리고 그 싱글 Tu falta de querer, 부족한 너의 사랑 들어봤습니다. 2015년 몽라펠테 볼륨 1이라는 음반에서 들었고요. 이 아티스트는 2003년에 본명의 일부를 걸고 첫 음반을 냈어요. 몽세랏 부스타만테라는 아티스트 명으로 발표했습니다. 2003년에. 그 이후로 한 8, 9년의 공백이 있고 나서 11년부터 본격적으로 몽라프레테라는 이름으로 앨범을 발표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기준으로부터 2.5년 내지 3년마다 정말 고밀도의 그런 정규 음반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어림잡아서 지금 한 10장의 정규 음반이 발표가 됐고요. 뭐 라이브 음반도 있던데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텐데요. 정말 다작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음반 개수뿐만 아니라 각 음반의 그 밀도가 정말 어마무시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장르 선택에 있어서도 뭐 정말 다채롭고요. 이런 거침없음이 마치 일 중독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팬들에게는 정신없을 수도 있고 산만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래서 매 음반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세운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행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미스테리드는 2003년 첫 음반과 11년 발표하는 그 몽라페르텔로서의 첫 음반 사이에 괴리가 상당하다는 거죠. 그 8, 9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가장 큰 거는 자신의 나라인 칠레를 떠나서 멕시코 시티에 정착했다.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주를 생각해 보면, 아, 정말 목숨 걸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라틴 대중음악 그런 팝이나 뭐 여러 장르의 그런 주요 도시,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주요 도시니까 멕시코 시티가 당연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 사람이 뭐 라틴 아메리카의 주된 뭐 볼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꿈비아, 손, 난손, 살사, 바차타 안 건드리는 영역이 없어요. 란체라, 마리아치, 반다, 꼬리도 등등. 충돌과 실험. 그러면서 레트로에 충실한 그런 아티스트이기도 해서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런데 계기 같은 거는 아마 Tu falta de querer의 상업적인 성공도 무시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자신이 시도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넓어진 거니까요. 이 아티스트 몽라펠테가 소환하는 그런 레트로 레퍼런스의 근원을 이렇게 표기하고 있네요. 1930년대부터 50년대까지의 그 멕시코 시티 중심으로 한창이었던 볼레로, 카바레, 어구스틴 라라, 곡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나라 칠레의 무지카 세볼라 세보야군요 발음이 세보야 같은 이런 신파 발라드 그리고 엔카 여기가 독특하죠 일본의 엔카를 얘기합니다 근데 종종 몽라펠테 보컬 특히 그 카바레 스타일의 그런 곡들을 들으면 엔카를 느꼈거든요. 확실히 의도한 바가 있구나. 그리고 엔카 레퍼런스도 상당히
그런 쪽으로도 청취를 많이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되는 그런 아티스트. 멍 랩할 때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길을 걷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날 붙잡고 말하더군요. 이봐 액돌, 당신은 성공한 인생이야. 늘 여자들과 어울리지, 매일 파티를 즐기잖아. 하지만 누구도 묻지 않아요. 나도 괴로울 때가 있는지, 나도 눈물 흘릴 때가 있는지, 가슴 깊이 파고드는 슬픔을 안고 있는지. 난 가수입니다. 노래가 내 업이죠. 세상은 내 노래를 들으려고 내게 돈을 주죠. 살사 음악사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의 하나로 추앙받는 가수 액돌 라보예의 대표곡 가수라는 제목의 엘칸탄테의 가사 첫 대목이죠. 쿠바에서 태어난 음악 살사가 미국 뉴욕에서 꽃피운 전성기, 액돌 라보예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음색으로 살사의 독보적인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운한 삶을 투영한 노래로 살사를 비극의 서사로 확장한 신화가 되었죠. 물론 액돌 라보예 이전에도 살사의 비극성은 존재했습니다. 다만 라보예 이전의 살사 음악인들은 라틴 아메리카 내 사회적 불평등, 망명의 고단함과 저항을 이 거시적 관점에서 다룬 반면, 액돌 라보예는 사적인 비극, 차별화된 비극성을 더했습니다. 엘칸탄테의 가사가 내포하듯이 예술가 개인의 파멸과 내면의 고독은 액돌 라보예가 드러낸 차별화된 비극성이었습니다. 1946년 푸에르토리코의 음악인 집안에서 태어나 1963년 미국으로 건너간 17살의 청년 액돌 라보예가 살사를 만난 배경에 바로 파니아 레코즈가 있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태생으로 1964년 살사 음악 전문 레이블 파니아 레코드를 창단한 조니 파체코는 라틴 커뮤니티 로컬 밴드에서 노래하던 액돌 라보예를 스카우트하고 그의 레이블 소속 작곡가이자 악단장 윌리 콜론을 파트너로 붙여줍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이미 소개한 바 있는 아티스트지요. 윌리 콜론이 액돌 라보예와 손잡고 발표한 1967년 앨범 엘 말로는 살사 장르의 뉴욕 라틴 커뮤니티의 거칠고 위험한 세계관을 접목해서 단숨에 두 사람을 스타 반열에 오르게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살사의 황금기를 이끌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보적인 콤비 음악을 쏟아냅니다. 공세적이면서도 유려한 콜론의 오케스트라를 배경으로 액돌 라보예는 그 특유의 새소리로 칼날처럼 정확하게 발음하면서 동시에 비강을 울려 부드럽게 흘리듯 노래했습니다. 그 목소리로 흥겨운 살사 리듬에 묘하게 애잔한 서정을 부여했습니다.

1993년 6월 29일 불과 46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엑토르 라보에는 살사에

정점에서 쌀쌀을 노래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사랑하는 아들이 총격 사건으로 사망하고 그의 집이 불타고 주사 감염으로 에이즈 확진을 받는 등 연이은 악재와 불행이 겹치는 와중에도 그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형벌처럼 닥친 운명을 고스란히 감당하면서 쇠진한 육체를 감추는 법 없이 무대에 올랐고 병들어 이 비감이 더 짙어진 목소리로 쌀쌀을 노래했습니다. 그는 쌀쌀하는 장르가 가진 세계관에 역설적인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의 육신을 거치며 쌀쌀은 삶을 찬양하는 춤곡, 나아가 그 비극과 허물을 위로하는 구원의 춤곡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어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1970년대 루벤 블라데스, 윌리 콜론, 셀리아 크루스와 함께 미국 뉴욕 살사의 황금기를 이끈 주역, 그리고 살사를 댄스와 파티만이 아니라 삶의 비극을 노래한 서사로 확장한 아티스트 액토르 라보에 만나봤습니다. 그가 윌리 콜론과 함께하던 7년 정도의 시간 이후로 이제 홀로서기를 했는데요. 그 홀로서기의 기간이 한 75년부터 93년, 그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한 18년 정도였다고 하는데, 한 8장 정도의 정규를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곡 들어봤죠? 세 번째 솔로 앨범에서 엘 칸탄테, 가수, 앞서 본문에서 소개한 그 가사의 그 곡이죠. 78년도 물론 파니아 레코드에서 발매가 됐고요. 그 파니아 레코드를 중심으로 형성된 네트워크죠. 우정의 네트워크인 것 같아요. 음악가들의 공동체이기도 했지만, 원래 작사 작곡은 루벤 블라데스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부르려고 자신을 위해서 쓴 곡이었는데, 사정이 사정인지라 우리 액토르 이 친구가 좀 어렵다고 하네. 앨범 판매도 부진하고 여러모로 좀 강력한 곡이 필요한데 라고 주변에서 친구들이 의논을 한 가운데 이 곡을 주기로 했다죠. 그래서 원래 주인 말고 액토르 라보에가 이 곡을 부르면서 또 도움을, 큰 도움을 받았다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벤 블라데스 같은 경우는 이후 인터뷰에서 제 주인을 만났다, 이 곡은 액토르가 부르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또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을 통해서 가수 중에 가수, 칸탄테 델 로스 칸탄테스라는 또 그런 칭호로 추앙도 받게 되는 액토르 라보의 커리어에서 또 고마운 곡인 거죠. 가사 내용은 그러니까 본인의 삶의 어떤 그런 궤적과 좀 무서울 정도로 겹친다, 뭐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네요. 나는 어디서나 인기 있는 가수지만 쇼가 끝나면 그저 평범한 한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후 이어진 그의 여러 인생의 그 부침, 그런 것들, 뭐 약물이나 에이즈 투병, 아들의 죽음 등등. 라보에는 그냥 그의 삶 자체가 이 노래 내용과 일치한 그런 모습이었나 보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음 악인의 세계를 들여다볼 때 한 개의 창문만 들여보는 건 처음부터 오류에 빠질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결례일 겁니다. 프랑스 아티스트 윌리엄 실레르에 대해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그는 클래식 음악가입니다. 7살부터 베토벤이 되길 꿈꾸며 정식으로 클래식 피아노를 배웠다죠. 훗날 그는 교향악단을 직접 지휘하거나 직접 작곡한 정교한 교향악곡으로 클래식부터

부터 영화 음악까지 두루 실력을 입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아노 한 대와 마이크만 있으면 무대를 채울 수 있는 프렌치 팝 발라드의 장인이 되었죠.

클래시컬을 바탕으로 한 피아노 발라드는 윌리엄 실레르의 팝의 영역에서 일부에 불과합니다. 1960년대부터 비틀즈를 필두로 한 영미 록 음악이 프렌치 팝의 아성을 뒤흔들 때 그는 풍자와 패러디에 가까운 비틀즈 워너비 음악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윌리엄 실레르는 클래식 음악 못지않게 일찍부터 영미 록 음악의 정통에 있었습니다. 7살 전까지 미국에서 살았고 이후 프랑스로 돌아와 클래식 음악 학교를 다니던 어느 날 베토벤을 버리고 비틀즈 워너비의 길을 떠났다니까요. 1968년 직접 결성한 록밴드 The Worst를 만들었고 다른 밴드의 히트곡의 작곡가로 먼저 이름을 알리고 데스타 달리다나 바르바라의 편곡자로 활동하다가 1975년 윌리엄 슐레르 본인의 이름을 내건 데뷔 앨범에서 지금 들으시는 이곡 락앤 달라스가 큰 성공을 거둡니다.

교향악단 지휘자, 클래식 음악가, 영화 음악가, 피아노 팝 송라이터, 싱어, 록 뮤지션 윌리엄 슐레르에게 쉴 틈 없이 달린 이 명찰들은 일면 백화점식 절충주의에 복속하는 것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그가 시도한 스타일은 팝송부터 캬바레 음악, 발레 음악, 실험적인 전자음악, 전통 현악 사중주, 심지어는 일본 황실 전통음악까지 가지각색이네요. 이 때문에 클래식 음악계만이 아니라 샹송의 전통을 중시하는 프랑스 대중음악계에서도 그를 두고 이것저것 다 손대지만 고유한 정체성은 희미하다라며 경계하는 이들이 있었다는데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 시선도 바뀌게 됩니다. 장르의 경계, 시대적 가치관, 예술을 고급과 저급으로 분리하는 경향을 무너뜨리고 융합한 사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맞이하면서 윌리엄 실레르는 장르의 경계를 전방위적으로 유목하며 자신만의 개성으로 융합한 선구자로 자리잡게 되죠. 2018년 그리고 2021년 프랑스의 한 공영방송사가 윌리엄 실레르의 은퇴와 회고록 발표를 기념하며 내건 헤드라인 또한 그의 굳건한 위상을 뒷받침합니다. Il n'y a pas un mais plusieurs William Schuller. 윌리엄 슐레르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네

글로벌 팝의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어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미국계 프랑스 아티스트로 교향악에서 로큰롤까지 클래식과 팝의 다양한 경계를 넘나들며 새롭고 다채로운 혼종음악을 자신만의 그런 작품을 탄생시킨 윌리엄 실레를 만나봤습니다. 뭐 그래서 아까 그 비유도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창을 하나만 들여보고 이 아티스트의 커리어를 파악할 수 절대 없다. 그 창 중에서 대중이 가장 접점을 발견한 커다란 접점을 발견한 그래서 대표곡으로 자리 잡은 Un homme heureux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91년도 발표곡이고 늘 들으면서 저 때의 녹음 분위기는 어땠을까? 누가 초대되었고 관계자 위주였을까? 팬 위주였을까? 궁금한데 윌리엄 실레르가 이 음반은 스튜디오를 정해서 관객의 소수의 관객의 같은 공간에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녹음한 기록이었습니다. 뭐 성적도 대단했죠. 프랑스 탑 50 차트에 16주간 또 뭐 1위까지는 탈환하지 못했으나 20위권 안으로 진입했고요. 윌리엄 실레르의 커리어상 유일하게 이런 탑 50, 50위권 안에 진출한 그런 음악으로 기록되고 있죠. 그의 커리어는 뭐 심포니 록, 뭐 클래시컬, 그러니까 팝 록, 심포니, 클래시컬 이런 것들을 다 끌어안은 그런 아티스트라고 보면 되는데 시기마다 집중했던 부분이 좀 다르긴 하네요. 그 가운데 심포니를 위주로 실험을 했던 시기가 80년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후반이라고 하는데 방금 두 번째 곡 같은 경우는 이런 친밀함을 좀 더 미니멀한 편곡으로 느낄 수 있는 90년대가 또 팬들에게는 어떤 팬들에게는 더 소중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980년대 여름이 오면 라디오나 카페에서 이 노래를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기 머금은 삼바와 보사노바 리듬도 이 여름의 제격이었지만 음악의 인트로부터 시원하게 쭉 뻗어올라가는 여자 가수의 보컬은 청량함을 소리로 은유하는 것처럼 들렸죠. 그 청량함을 살려 당시 모 치약 회사에서 자사 치약의 TV 광고 배경음악으로 썼던 기억도 새삼납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이 곡 아스트루드는 특히 한국에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이 곡이 브라질 아티스트 아스트루드 지우베우뚜에게 헌정되었다는 사실, 라틴 리듬을 영어로 노래하는 이 가수 마시아가 브라질도 영국도 미국도 아닌 폴란드에서 나고 자랐다는 사실, 그래서 마시아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는 영어를 배운 지 몇 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이 노래의 가사를 직접 썼다는 사실은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1954년 폴란드에서 태어나 15살에 자국 아마추어 록밴드의 보컬로 합류하고 폴란드 록 페스티벌에서 우승을 차지한 후 역시 자국 팝씬에서 보컬리스트로 활동할 때까지만 해도 바시아의 본명 마르바라 드리제뜨리 젤레비스카로 활동했습니다. 27살 때 영국 런던으로 이주한 후 1983년 영국 음악인과 함께 트리오 매트 비앙코를 결성하면서 마시아라는 예명을 쓰기 시작했죠. 참고로 마시아라는 이 이름 폴란드에서는 마르바라의 애칭이라고 합니다. 전자음악으로 구현한 라틴 팝 재즈를 표방했던 매트 비앙코는 라디오와 라운지 음악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1987년 마시아는 자신의 이름을 내세운 솔로의 길을 걷게 됩니다. 브라질 삼바, 모사노바를 소울 R&B와 결합한 솔로 데뷔 앨범 Time and Tide가 미국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3년 후에 발표한 두 번째 솔로 앨범 런던, 워서, 뉴욕으로 미국 빌보드 컨템퍼러리 재즈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합니다. 동유럽 출신의 음악이니 영미권 주류 팝 시장에서 이 바시아만큼 성공한 사례는 지금까지도 손꼽을 정도로 드물답니다. 아시아에서 바시아가 거둔 성공의 배경엔 당시 일본의 팝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 도쿄의 리스너들은 시티팝을 필두로 스무드 재즈, 라운지 음악에 열광하고 있었다죠. 음악으로 그리는 세계지도 시간에 이미 살펴봤듯 이 시기 돈 많은 도쿄 청년들은 1960년대 라운지 팝, 모사노바, 재즈 음반을 적극적으로 복각하고 소비했고요. 그런 열풍 속에서 마시아는 도쿄 시부야 타워 레코드점에서 가장 트렌디한 스윕 라운지 재즈 음악으로 큐레이션 되며

메가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미국에 이어서 마시아의 세계 시장 2위를 기록했답니다. 그 여파가 이웃나라 한국까지 미치며 TV 치약 광고 음악으로 쓰이게 된 것이죠.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폴란드 태생으로 브라질 삼바 보사노바 리듬을 이 영미권의 전자음악 그리고 소울 R&B와 접목한 스타일로 일명 소피스티 팝 스타일을 자신만의 어떤 인장을 찍는 그런 성과를 올린 아티스트 바샤 만나봤습니다. 첫 곡은 아주 밝았죠. 화사한 87년 데뷔 음반 수록곡 아스트루드. 두 번째 곡 Cruisin' for Bruisin'.

준비한 곡이었습니다. Cruisin' for Bruisin'. 이 수거라는데요. 영어권에서 무모하게 굴다가 결국 다치게 될 짓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이라죠. 두 시간의 음악 여행 즐거우셨나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캠페인 직장생활.
2: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왠지 몰라도 찬바람 쌩쌩 부는 옆자리 동료에 하루 종일 눈치 봤던 적, 찌푸려진 상사 얼굴에 보고도 못하고 근처만 맴돌았던 적 혹시 없으신가요? 일만 잘하면 되는 거면 참 좋겠지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많죠. 동료와 상사의 기분이 좋지 않단 걸 알아챈 순간부터 나 때문은 아닐까? 괜히 불똥이 튀는 건 아닐까? 눈치 보고 어떻게 분위기를 풀어야 하나 고민하게 되죠. 여기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감정, 생각이란 건 어차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신경 쓰면서 상처받거나 오해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내 감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의 싸늘한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피해 입은 게 아닌지, 내가 원하는 건 뭔지, 내 마음, 감정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게 나를 잃지 않는 첫 걸음이니까요.
3: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4: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안,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 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일본어 쇼타 です.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감상을 話して お互いの考えを共有しましょう.
0: 감상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여름의 절정인 8월인데요. 무더위에 지치기 쉬운 계절이지만 일본어 공부로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볼까요? 이번 달에는 뭐뭐하고 뭐뭐해서 뭐뭐하여와 같이 문을 연결하는 접속조사 태 형태를 배우고 동사의 연결형을 사용한 다양한 표현들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1그룹 동사의 연결형을 배워볼게요.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뭐뭐하고 뭐뭐해서 뭐뭐하여
1: 대
0: 태는 접속조사예요. 뭐뭐하고 뭐뭐해서 뭐뭐하여 등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제가 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뭐뭐하고 해서 하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외에도 역접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의미로 문을 연결하는 접속조사랍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쓰다
1: 각
0: 1그룹 동사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운 마스 연결형 한번 연습해 볼까요? 씁니다.
1: 書きます.
0: 쓰지 않습니다.
1: 書きません.
0: 썼습니다.
1: 書きました.
0: 쓰지 않았습니다.
1: 書きませんでした.
0: 쓰지 않을래요?
1: 書きませんか?
0: 씁시다.
1: 書きましょう.
0: 쓸까요?
1: 書きましょうか?
0: 그럼 이번에는 이름을 쓰다.
1: 나마에오 카크
0: 펜으로 쓰다.
1: 펜데 카크
0: 여러분 너무 쉽죠? 다음 단어 넘어가 볼게요. 기다리다.
1: 마츠
0: 1그룹 동사입니다. 다음 단어 보죠. 지치다.
1: 疲れる
0: 2그룹 동사입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감자.
1: 자가이모
0: 감자인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채소 이름 연습해 볼게요. 일본어로 채소는요?
1: 야사이,
0: 야채라고 합니다. 고구마,
1: 사츠마이모,
0: 무,
1: 다이콘,
0: 당근,
1: 닌진,
0: 파,
1: 네기,
0: 양파,
1: 타마네기.
0: 다음 단어 볼게요. 한 권,
1: 이사츠.
0: 사츠는요, 책 등을 세는 단위예요. 이 사츠는요, 한자를 쓰면은 책이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한 권은 이사츠인데요. 한 권에서 열 권까지 우리 연습해봐요.
1: 이사츠, 니사츠, 산사츠, 연사츠, 고사츠, 록사츠, 나나사츠, 핫사츠, 큐사츠, 10사츠
0: 고르다
1: 에라브
0: 1그룹 동사입니다. 고르다 선택하다 라는 뜻인데요. 선생님 선택은

0: 한자어잖아요. 그럼 한자어 사용해서 선택하다.
1: 선택する 선택する
0: 마지막 단어입니다. 각기, 각자.
1: それぞれ それぞれ
0: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1그룹 동사의 연결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1그룹 동사뿐만 아니라 동사를 연결할 때는 태라고 하는 접속조사를 사용해요. 태는 뭐뭐하고 뭐뭐해서 뭐뭐하여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동사에 접속할 때는 원래는 동사에 마스형에 연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1그룹 동사에 한해서는 단어 끄듬절의 발음이 바뀌는 음편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음편현상은요,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단어 싹트육에 나온 우리 음편현상 확인해 볼까요? 일본어의 음편현상은 이음편, 초음편, 발음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먼저 이음편부터 볼게요. 1그룹 동사 중에서 끝글자가 크, 그로 끝나는 1그룹 동사는요, 접속조사 태와 연결될 때 동사의 끄듬절이 이로 바뀌어요. 그래서 크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태가 되고요. 그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대가 돼요. 여러분 교재에 이 뒤에 태가 생략되어 있으니 태 추가해 주시고요. 그럼 크, 그로 끝나는 동사에 한번 살펴볼게요. 쓰다.
1: 각으. 각으.
0: 여기에 태 연결해 볼게요. 쓰고.
1: 書いて, 書いて,
0: 書いて. 이 음표는 마지막 크를요, 이로 바꾸고 테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書いて가 되었어요. 이번에는 그로 끝나는 경우 살펴볼까요? 헤엄치다.
1: 泳ぐ, 泳ぐ.
0: 헤엄치고.
1: 泳いで, 泳いで.
0: 그로 끝난 1그룹 동사는요, 접속조사 테와 연결할 때 마지막 끝 음절을 이로 바꿔요. 그런데 그로 끝난 경우에는 태가 아니라 대로 바뀌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쓰다.
1: 각으.
0: 쓰고.
1: 가이테.
0: 헤엄치다.
1: 오요그.
0: 헤엄치고.
1: 오요이데.
0: 이번에는 초금편 살펴볼게요. 초금편은 1그룹 동사 중에서 우쯔르로 끝나는 경우에 일어나는 음편현상이에요. 우쯔르로 끝나는 1그룹 동사는 접속조사 태 연결할 때 동사의 끄듬절이 초금으로 바뀌어요. 예를 살펴볼까요? 우로 끝난 1그룹 동사인데요. 사다.
1: 가을. 가을.
0: 사고.
1: 갔대. 갔대.
0: 우로 끝난 경우에 동사의 끄듬절을 초금으로 바꿔요. 그리고 태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갔대가 됐어요. 이번에는 쯔로 끝난 경우에 예를 볼게요. 기다리다.
1: 마츠. 마츠.
0: 기다리고.
1: 마떼. 마떼.
0: 마찬가지로 쯔로 끝난 1그룹 동사도 접속조사 태에 연결할 때는 마지막 끄듬절, 즉 쯔를 초금으로 바꿔요. 그리고 태를 연결하죠. 다시 한번 볼게요. 사다.
1: 가으.
0: 사고.
1: 갔대.
0: 기다리다.
1: 마츠.
0: 기다리고.
1: 맞대.
0: 마지막으로 발음편입니다. 발음편은 1그룹 동사 중 누부무로 끝난 동사의 끄듬절을 응, 즉 발음으로 바꿔요. 그리고 태 대신 대를 연결합니다. 연습해 볼게요. 죽다.
1: 신으. 신으.
0: 죽고.
1: 신대. 신대.
0: 신우 누로 끝났어요. 그 경우에 태 연결할 때는요, 발음 응으로 바뀌고 태 대신 대가 연결돼서 신대가 돼요.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무로 끝난 경우입니다. 읽다.
1: 요무. 요무.
0: 읽고.
1: 연대. 연대.
0: 무로 끝난 경우에 이 끄듬절 무를 발음으로 바꿉니다. 응이 됐고요. 뒤에 태 대신 대를 연결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죽다.
1: 신으.
0: 죽고.
1: 신대.
0: 읽다.
1: 요무.
0: 읽고.
1: 연대.
0: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스로 끝난 경우에는 원래대로 동사 마스형에 연결합니다. 말하다.
1: 하나스. 하나스.
0: 말하고.
1: 하나시대. 하나시대.
0: 그리고

0: 정말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할 예외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가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끄는 크로 끝났기 때문에 이음편이 일어나야 하지만 초음편이 일어나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가다.
1: 이끄
0: 가서.
1: 이때
0: 그럼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게요. 일본 여행 블로그를 쓰고 올렸어요.
1: 日本旅行のブログを書いて投稿しました。日本旅行のブログを書いて投稿しました。
0: 日本旅行のブログを書いて、일본여행블로그를쓰고、쓰다는書く、쓰고는요、書いて、投稿しました。올렸어요。다음 문장 볼게요。버스를1시간이나기다려서지쳤어요。
1: バスを1時間も待って疲れました。バスを1時間も待って疲れました。
0: 버스를1시간も待って1시간이나기다려서라는표현이고요。待つ、つろ끝났습니다。이경우초음편이일어나죠。待って疲れました。지쳤어요。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게요. 접속조사 때는 동사뿐만 아니라 지난 5월에 배웠듯이 이 형용사에 접속해서 앞뒤의 말을 연결하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학식은 저렴하고 맛있어요.
1: 学食は安くて美味しいです。
0: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1그룹 동사에 접속조사 태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슈퍼마켓에 가다.
1: スーパーに行く。
0: 스파니 이끄. 감자와 양파를 사다.
1: じゃがいもと玉ねぎを買う。
0: 자가이모토 타마네기요 카우. 카레를 만들다.
1: 카레を作る。
0: 카레오 츠쿠루. 테로 연결해 볼게요. 슈퍼마켓에 가서 감자와 양파를 사서 카레를 만든다.
1: スーパーに行って、じゃがいもと玉ねぎを買って、カレーを作る。
0: 이끄는 이때. 가우는 갓대가 되었습니다. 슈퍼마켓에 가서 감자와 양파를 사서 집에서 카레를 만들었어요.
1: スーパーに行って、じゃがいもと玉ねぎを買って、家でカレーを作りました。
0: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0: 先輩、今月の活動内容は何ですか？
1: グループを作って本を一冊選んで各自読みます。
0: みんな同じ本を読むんですか？
1: はい、そうです。次回の集まりで感想を話してお互いの考えを共有しましょう。
0: わかりました。
1: 感想は人それぞれですから面白いですよ。
2: 여러분잘들어보셨나요？문예동아리방에서왕린이야마사키에게질문하고있어요。
3: 先輩、今月の活動内容は何ですか？
2: 先輩、선배님、今月の活動内容は이번달활동내용은何ですか？뭐예요？다시한번들어보죠。
3: 先輩、今月の活動内容は何ですか？
2: 이어서보면요。
3: グループを作って本を一冊選んで各自読みます。
2: グループを作って、グループを지어서作る、루로끝났습니다。이경우에는초금편이일어나죠。그래서作って、本を一冊選んで、책을한권고르고、選ぶ、고르다、부로끝났어요。이경우에는발음편이일어나야죠。그래서選んで、各自、각자、読みます、읽어요。다시한번들어보죠。
3: グループを作って、本を一冊選んで、各自読みます。
2: 이어서보면요。
3: みんな同じ本を読むんですか？
2: みんな모두同じ本を、같은책을이라는표현인데요。여러분、同じ는요、뒤에명사를수식할때、그냥同じ、요형태로연결합니다。読むんですか？읽는건가요？読みますか？라고하면읽습니까？사실을묻는건데요。読むんですか？응이들어가서설명을요구하고있어요。다시한번들어보죠。
3: みんな同じ本を読むんですか？
2: 이어서보면요。
3: はい、そうです。次回の集まりで感想を話してお互いの考えを共有しましょう。
2: はい、そうです。네、맞아요。次回の集まりで다음모임에서感想を話して감상을이야기하고하나스이야기하다1그룹동사인데요스로끝난경우에는접속조사태에연결할때동사마스형에연결하면됩니다그래서하나시대오타가이노강가에요서로의생각을교유시마쇼공유해요다시한번들어보죠
3: はいそうです次回の集まりで感想を話してお互いの考えを共有しましょう。
2: 이어서보면요。
3: わかりました。
2: わかりました。알겠어요。다시한번들어보죠。
3: わかりました。
2: 이어서보면요。
3: 感想は人それぞれですから面白いですよ。
2: 感想は감상은人それぞれですから人それぞれで사람마다제각각이에요문이끝난형태뒤에가라연결해서이유원인나타내고있고요오모시로이ですよ흥미로워요야마사키의의견을강조해서요라고하는종조사로나타내고있네요다시한번들어보죠
3: 감성은人それぞれですから面白いですよ
2: 그럼대화내용생각하면서조금빠른스피드로다시한번잘들어보세요
0: 先輩今月の活動内容は何ですか？
1: グループを作って本を一冊選んで各自読みます。
0: みんな同じ本を読むんですか？
1: はい、そうです。次回の集まりで感想を話してお互いの考えを共有しましょう。
0: わかりました。
1: 感想は人それぞれですから面白いですよ。
2: 지금들은이대화문세번이상반복해서듣고따라해보세요말하기실력이금방좋아질거예요 EBS 오디오악당생생대화문초급일본어에서이대화문만따로들으실수있습니다가타카나조각모음필수외래어를익혀볼게요
3: 자켓도자켓도
2: 자켓도재킷이고요
3: 코도코도
2: 코도코트입니다
3: 스우츠스우츠
2: 스우츠슈트인데요혹시발음팁있을까요
3: はい자켓도라고할때제가아니라자로발음하고끝에소리는토가됩니다 코트와 슈트는 처음에 주의해 주세요.
2: 랜덤 박스 지식, 담아야 가기야의 비밀. 일본의 대표적 여름 축제인 불꽃 축제는 단순한 오락 행사가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인 동시에 장인들이 기술과 창의성을 겨루는 무대이기도 한데요. 선생님, 일본에는 3대 불꽃 축제가 있잖아요.
3: 하이. 秋田현의 大曲り 전국 불꽃 경기 대회, 茨城현의 土浦 전국 불꽃 경기 대회, 그리고 新潟현의 나가오카 축제, 대불꽃 축제가 있습니다. 3대 축제 외에도 도쿄의 스미다가와 불꽃 축제는 일본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도시형 불꽃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2: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불꽃 축제에 가면 축제 현장에서 불꽃이 터질 때마다 관객들이 외치는 구호도 있잖아요.
3: 하이, 다마야, 가기야 라는 구호를 외치는데요. 이 구호는 에도 시대 가장 이름을 떨쳤던 불꽃 장인 가문의 이름으로 두 가문이 경쟁하면서 불꽃을 쏘아 올렸을 때 멋진 불꽃을 만든 장인의 이름을 외치며 응원하던 문화입니다.
2: 저도 불꽃 축제에 가서 담아야 가기야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8월도 頑張りましょう.

0: 안녕하세요. 그림책을 읽고 번역하고 소개하는 작가 무루입니다. 저는 아직 좋아하는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그림책을 좋아합니다. 에세이 우리가 모르는 낙원에 쓴 대로 아직이라는 부사엔 한 번도 좋아한 적 없는 걸 앞으로 좋아하게 되리라는 기대가 담겨 있거든요. 글과 그림으로 엮은 수수께끼 같아서 알쏭달쏭했던 게 점점 재미나지는 거죠. 그 속엔 언제나 느껴보지 못한 기쁨, 닿아보지 못한 아름다움, 가져보지 못한 이해가 숨어 있고 나를 한 칸 넓혀보는 즐거움도 있고요. 결국 책이란 건 낯선 숲에서 자기만의 오솔길을 찾아보라는 다정한 권유이자 초대가 아닐까요? 책을 읽으며 모른다는 감각을 기꺼이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모호하고 불확실한 것들 속에서 분명 어떤 진실 하나를 발견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초급 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 です.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호시오 나가메테 보옷도 시마시타.
0: 별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그룹 동사의 연결형을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그룹 동사의 연결형을 배워볼게요.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조사하다.
1: 시라베르, 시라베르,
0: 시라베르. 조사하다, 알아보다 라는 의미의 2그룹 동사입니다. 선생님, 이 시라베르, 마스 연결 표현 복습해 볼까요? 조사합니다.
1: 시라베마스.
0: 조사하지 않습니다.
1: 시라베마센.
0: 조사했습니다.
1: 시라베마시타.
0: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1: 시라베마센데시타.
0: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1: 시라베마센카.
0: 조사합시다.
1: 시라베마쇼.
0: 조사할까요?
1: 시라베마쇼카.
0: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아침.
1: 게사. 게사.
0: 오늘 아침. 우리말로는 두 개의 단어인데요. 일본어로는 게사.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나타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일본어도 오늘, 아침 이렇게 두 개의 단어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1: 今日の 아사. 今日の 아사.
0: 今日, 오늘, 아사, 아침.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 연결할 때는 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今日の 아사, 오늘 아침. 한 단어로는요?
1: 今朝.
0: 今朝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물건, 것.
1: 모노, 모노.
0: 밤 늦게까지.
1: 夜 遅くまで, 夜 遅くまで.
0: 夜, 밤입니다. 遅く, 늦게라는 뜻이에요. 遅い, 늦다라는 의미의 이 형용사인데요. 이 형용사는 어미 이를 크로 바꾸면 부사어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遅い, 늦다, 遅く, 늦게. 뒤에 마데, 까지잖아요. 그래서 夜 遅く, 마데, 밤 늦게까지. 그럼 아침 일찍부터는요?
1: 朝早くから, 朝早くから.
0: 朝, 아침입니다. 하야크, 여러분, 하야이, 이르다란 의미의 이 형용사 다들 알고 계시죠? 어미 이를 크로 바꿔서 부사어처럼 만들 수 있어요. 하야크, 일찍, 가라, 부터. 그래서 아사 하야크 가라. 그럼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이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1: 아사 하야크から 요르 오소크마데.
0: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1: 고고지다이. 고고지다이.
0: 고고, 고등학교입니다. 지다이, 한자로 쓰면 시대라는 뜻인데요. 일본어에서 이 지다이라는 표현은 시대란 뜻 외에도 시절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은 고고지다이라고 하는데요. 대학교 시절은요?
1: 대학지다이.
0: 대학지다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학생 시절도 궁금해요.
1: 학생지다이.
0: 학생지다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별.
1: 호시. 호시.
0: 호시. 하늘에 떠 있어요. 반짝반짝 별이요. 그럼 하늘에 별 말고 뭐가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0: 하늘은요?
1: 소라, 소라.
0: 해, 해님.
1: 히, 히.
0: 달,
1: 츠키, 츠키.
0: 마지막으로 구름,
1: 그모, 그모.
0: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흥미, 관심.
1: 興味, 興味.
0: 興味, 흥미라고 하는 한자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흥미, 관심 이렇게 별도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본어에도 관심하면 간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興味라고 하는 단어 자체로도요. 흥미뿐만 아니라 관심이라는 의미로 일본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단어 벌레.
1: 무시, 무시.
0: 무시, 벌레입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2그룹 동사의 연결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1그룹 동사의 연결형 배웠잖아요. 그때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접속조사 10은 원래 동사 마스형에 연결해야 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1그룹 동사에 한해서만 단어의 끄듬절의 발음이 바뀌는 음편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퀴즈. 2그룹 동사의 연결형은 어떻게 만들까요? 그렇죠. 동사 마스형에 바로 태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그럼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2그룹 동사로 우리 접속조사 태 연결해 볼게요. 먼저 일어나다.
1: 오키르, 오키르.
0: 태 연결해 봅니다. 일어나고 일어나서.
1: 오키테, 오키테.
0: 오키테. 여러분, 오키르 2그룹 동사입니다. 2그룹 동사는요, 접속조사 태 연결할 때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선생님, 저 2그룹 동사, 동사 마스형 까먹었는데요. 다시 알려드릴게요. 2그룹 동사의 동사 마스형은요, 어미 르를 떼버리면 됩니다. 오키르에서 르를 떼버렸어요. 뭐가 남았어요? 오키만 남았어요. 이 뒤에 태. 탁 연결합니다. 그래서 오키 때 일어나고 일어나서. 우리 하나 더 볼까요? 조사하다.
1: 시라베르, 시라베르.
0: 접속조사 태 연결해 봅니다. 조사하고 조사해서.
1: 시라베테, 시라베테.
0: 시라베테, 조사하고 조사해서 란 뜻입니다. 물론 조사하여 이런 의미도 나타낼 수 있죠. 시라베르, 2그룹 동사. 2그룹 동사의 접속조사 태에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해 주세요. 2그룹 동사의 동사 마스형은요. 어미 르만 떼버리면 돼요. 뭐만 남았어요? 시라 베만 남았어요. 이 뒤에 태에 연결해서 시라 베 때 조사하고 조사해서 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까요? 오늘 아침에는 6시에 일어나서 조깅을 했어요.
1: 今朝は 6時に起きてジョギングをしました. 今朝は 6時に起きてジョギングをしました.
0: 今朝は 오늘 아침에는 6時に起きて 6시에 일어나서 6시에 일어나다 6時に起きる. 문을 연결하고 싶어요. 접속조사 태 연결해야겠네요. 起きる 2그룹 동사. 동사 마스형에 태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起きて 일어나서 조깅을 심하시다. 조깅을 했어요. 다음 문장 볼게요. 맛집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예약했어요.
1: 美味しいお店をネットで調べて予約しました。美味しいお店をネットで調べて予約しました。
0: 美味しいお店を 직역하면 맛있는 가게를 이라는 표현이고요. 해석할 때 줄여서 맛집 가능하겠죠? 네또데시라베테 네또데 인터넷으로 이때 되는 도구수단입니다. 시라베떼, 시라베르 찾아보다 여기에 접속조사 태 연결하고 싶어요. 2그룹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마스형에 태 연결합니다. 그래서 시라베떼 찾아보고 요약시마시다 예약했어요 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자동하기 꿀팁 살펴볼게요. 앞서 접속조사 태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는데요. 일본어의 동사는 접속조사 태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른 단어와 결합할 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형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마시다,
1: 너무,
0: 지나치다,
1: 스기르,
0: 이 두 단어를 연결해서 복합어를 만들고 싶어요. 과음하다,
1: 너미 스기르,
0: 너미 스기르, 노무에 동사 마스형의 스기르 연결해서 너미 스기르. 하나 더 볼게요. 마시다,
1: 너무,
0: 뭐뭐 하고 싶다,
1: 다이,
0: 두 개 연결해서요. 마시고 싶다는요,
1: 노미 타이,
0: 노미 타이, 동사 마스형의 타이 연결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 그룹 동사의 접속조사 태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저녁을 먹다,
1: 방고항오 타베르,
0: 방고항오 타베르, 타베르 이 그룹 동사입니다. 영화를 보다,
1: 에가오 미르,
0: 에가오 미르, 미르 보다 이 그룹 동사입니다. 자다,
1: 네르,
0: 네르 마찬가지로 이 그룹 동사인데요. 태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고 잔다.
1: 방고항오 타베테 에가오 미테 네르.
0: 방고항오 타베테 저녁을 먹고 먹다는 타베르. 이 그룹 동사에 접속조사 태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합니다. 르만 떼버리면 돼요. 그래서 타베테 먹고 에가오 미테 영화를 보고 미르 이 그룹 동사고요. 마찬가지로 르 떼버리고 테 연결하죠. 미떼 보고 네르 잔다. 이번에는 저녁을 먹고 밤 늦게까지 영화를 보고 잤어요.
1: 방고항오 타베테 요루 오소쿠마데 에가오 미테 네마시타.
0: 방고항오 타베테 요루 오소쿠마데, 요루 오소쿠마데는 밤 늦게까지라는 표현이죠. 에가오 미테 네마시타. 네르의 정중한 형태는 네마스. 과거는요, 네마시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0: 그러면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1: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0: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1: 월요일부터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니혼니 키테 다이헨나코토모 아르요네.
0: 일본에 와서 힘든 일도 있겠네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1그룹 동사와 2그룹 동사의 연결형을 배웠는데요. 이제 3그룹 동사의 연결형만 남았네요. 이번 시간에는 3그룹 동사 쿠르 그리고 스르의 연결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대청소
1: 오소지 오소지
0: 오소지 대청소입니다. 클대라고 하는 한자를 대청소 할 때는 오라고 읽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대청소를 하다
1: 오소지오 스르 오소지오 스르
0: 준비하다
1: 준비 스르 준비 스르
0: 준비 스르 준비, 준비입니다. 뒤에 스르 연결해서 준비 스르, 준비하다 라고 하는 3그룹 동사가 되었는데요. 우리 마스 연결 표현 연습해 볼게요. 준비합니다.
1: 준비 시마스.
0: 준비하지 않습니다.
1: 준비 시마센.
0: 준비했습니다.
1: 준비 시마시다.
0: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1: 준비 시마센 데시다.
0: 준비하지 않을래요?
1: 준비 시마센까?
0: 준비합시다.
1: 준비 시마쇼.
0: 준비할까요?
1: 준비しましょうか?
0: 여러분, 3그룹 동사 마스 활용형 다들 기억나시나요? 다음 단어 볼게요. 회의
1: 가이기 가이기
0: 가이기 회의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가이기 앞서 준비하다 라고 하는 단어 배웠는데요. 회의를 준비하다
1: 가이기요 준비する
0: 가이기요 준비する 라고 하면 되겠네요. 과장, 과장님
1: 가초 가초.
0: 가초. 과장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는데요. 선생님, 다른 직책 단어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계장.
1: 가까리초.
0: 가까리초. 부장.
1: 부초.
0: 부초. 마지막으로 사장.
1: 샤초.
0: 샤초가 되겠습니다. 보고하다.
1: 報告する. 報告する.
0: 報告する. 보고라고 하는 한자어 호꼬끄라고 읽는데요. 여러분, 보라고 하는 한자어가 호 되는 거는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고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으니까 선생님 이거 코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보고할 때 고는요 꼬끄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호꼬끄, 보고하다는 호꼬끄스르 3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수면 부족
1: 네부소크 내부소크
0: 내부소크라고 합니다. 이때 내는요? 여러분들, 이 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다라고 하는 동사, 내르 이 그룹 동사가 있었잖아요. 바로 내르의 마스형입니다. 여러분, 일본어의 동사 마스형은 명사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 더요. 다른 단어랑 연결해서 복합어를 만들 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부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본어로 후소끄라고 합니다. 내르와 후소끄를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단어를 만들고 싶어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해야 합니다. 내르, 2그룹 동사의 동사 마스형은 어미 르만 떼버리면 돼요. 내만 남았네요. 그래서 내후소끄. 근데 나 합쳤어요. 후가 땡땡 부가 됐어요. 그래서 내부소끄. 수면 부족이라는 뜻인데요. 선생님, 수면이라고 하는 거 한자어잖아요. 그래서 수면 부족, 한자어 그대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1: 수면 부족, 수면 부족.
0: 그래서 수면 부족은 지금 교재에 나온 내부속 혹은 수면 부족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보죠. 놀다.
1: 아소브.

0: あれ、ジウさん、目の下にクマが、寝不足？
1: 昨日、中国人の友達がうちに遊びに来て、朝まで話しました。
0: え？朝まで？
1: 同じ留学生だから、いろいろと共感して、話が盛り上がって。
0: 外国から日本に来て、大変なこともあるよね。ジウさんは日本の生活で何が一番大変？
1: 湿気ですね。日本の夏の蒸し暑さが辛いです。
2: 여러분잘들어보셨나요？김지우가마츠노아에출근했어요。
3: あれ、ジウさん、目の下にクマが寝不足？
2: あれ、ジウさん、お、ジウ씨。目の下にクマが、눈밑에ダーク서클이、寝不足？睡眠不足이야？라는표현인데요。다시한번들어보죠。
3: あれ、ジウさん、目の下にクマが、寝不足？
2: 이어서보면요。
3: 昨日、中国人の友達がうちに遊びに来て、朝まで話しました。
2: 昨日、어제、中国人の友達が、중국인친구가우찌니아소비니키때우찌니집에아소비니키때여러분아소비니크루동사마스형니크루라고하면요뭐뭐하러오다라는뜻입니다그래서아소비니크루놀러오다놀러와서와같이문을연결하고싶어요크루에테연결하면되겠네요동사마스형에연결합니다크루의동사마스형은키입니다그래서이뒤에태연결해서기때우진이아소빈이기때집에놀러와서아사마데아침까지하나시마시다이야기했어요다시한번들어보죠
3: 昨日중국인の友達がうちに遊びに来て朝まで話しました
2: 이어서보면요
3: 에아사마데
2: 에아사마데뭐아침까지란뜻인데요다시한번들어볼게요
3: 에朝まで。
2: 이어서보면요。
3: 同じ留学生だから、いろいろと共感して、話が盛り上がって。
2: 同じ留学生だから、同じ留学生だ、같은유학생이다。문이끝난형태뒤에、から연결해서、이유원이나타냅니다。그리고、同じ는요、뒤에명사수식할때、同じ형태로、바로수식하는것도기억해주시고요。いろいろと共感して、여러가지로공감해서라는표현인데요共感する공감하다스루루끝났네요3그룹동사입니다태연결할때는동사마스형에연결하면되죠스루에태연결할때는시대라고하면됩니다그래서共感する는共感して하나씩가盛り上がって이야기가무르익어서盛り上がる1그룹동사입니다여러분1그룹동사에접속조사태연결할때는은편현상있었던거기억하시나요1그룹동사중에우쯔르로끝나는경우에는마지막음절을초금으로바꿨습니다즉초금편이일어났는데요모리아가르루로끝났어요즉초금으로바꿔야되겠네요그래서모리아가떼라고하는표현이나왔습니다다시한번들어볼게요
3: 同じ留学生だからいろいろと共感して話が盛り上がって
2: 이어서보면요
3: 外国から日本に来て大変なこともあるよねジウさんは日本の生活で何が一番大変
2: 外国から외국에서日本に来て일본에와서라는표현이죠来る태연결할때는동사마스형에태연결합니다그래서来て와서라는표현이됐고요다행한것도뭐하려네힘든일도있겠네지우상와지우씨는니혼노세이카츠대일본생활에서나니가이지방다행뭐가제일힘들어다시한번들어볼게요
3: 外国から日本に来て大変なこともあるよね지우상와日本の生活で何が一番大変
2: 이어서보면요
3: 湿気ですね。日本の夏の蒸し暑さが辛いです。
2: 湿気ですね。好きねよ。日本の夏の、日本の夜め、 무시아츠사가 무더위가 즈라이데스 힘들어요. 무시아츠사라는 표현은요. 무시아츠이 너무 덥다 무덥다 라고 하는 이 형용사의 명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습게ですね. 日本の夏の蒸し暑さが辛いです.
2: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0: 아레, 지우상, 目の下にクマが 寝不足?
1: 昨日中国人の友達がうちに遊びに来て朝まで話しました.
0: 에? 朝まで?
1: 同じ留学生だからいろいろと共感して話が盛り上がって
0: 外国から日本に来て大変なこともあるよね。 ジウさんは日本の生活で何が一番大変?
1: 湿気ですね。 日本の夏の蒸し暑さが辛いです。
2: 가타카나 조각몸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게요.
3: 스카토, 스카토,
2: 스카토, 스커트고요.
3: 원피스, 원피스,
2: 원피스, 원피스입니다.
3: 드레스, 드레스,
2: 드레스, 드레스인데요. 발음 팁 있을까요?
3: 하이, 원피스는 원이 아니라 왕이라고 발음하고 중간에 있는 다음에도 주의해 주세요.
2: 랜덤 박스 지식 현수막은 거리를 걷다 보면 도로를 가로지르거나 건물 외벽에 길게 걸린 천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를 현수막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에서는 뭐라고 하죠?
3: 하이, 오단마크라고 합니다. 한국의 현수막은 매달 현자에 드리을 숫자를 씁니다. 즉, 위에서 아래로 길게 매달아 늘어뜨린 천이라는 뜻이 강하고요. 일본의 오단마크의 경우에는 가로 횡자에 끈을 단자를 쓰는데요. 말 그대로 도로나 경기장, 관중석 등을 가로질러서 설치한 천을 뜻하고 주로 가로로 길게 펼쳐 거는 현수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2: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체험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2: EBS 초급 중국어.
1: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 많이
3: 살길이다.
1: 복습 많이 살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의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은 매월 첫 시간은 복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3: 네야, 부复习.
1: 네. 오늘부터 이 초급 중국어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3: 맞죠.
1: 그분들을 위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잘 잡으셔야 돼요. 하루에 내가 이 페이지에 있는 모든 단어를 내가 외운다? 좀 힘들 수 있어요.
3: 那该怎么办呢?
1: 그러면은 단어 한 다섯 개 아니면 열 개, 단어 열 개 좋아요. 단어 열 개 그리고 문장 두 줄.
3: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반복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잘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은 양으로 꾸준히 공부하는 게 외국어의 또 중국어의 또 비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뭐 샀어?
3: 买什么了?
1: 사다가
3: 마이
1: 무엇이 뭐죠?
3: 什么
1: 동사 뒤에 什么 기억하세요. 동사 뒤에 위치합니다.
3: 맞죠.
1: 네, 뭘 샀는지는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단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오면 이치나이 칸이샤. 8페이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 원래 우리가 이거 선생님 할 때 쓰는 단어인데
3: 老.
1: 늙었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3: 음흠.
1: 엄청 늙었다. 很老. 근데 오늘은 그 뜻이 아니에요. 바로 늘, 자꾸. 선생님, 얘가 오늘 부사로 쓰이나 봐요.
3: 没错.
1: 부사라는 건 즉 동사 앞에 있다는 거죠.
3: 或者形容词前面也可以.
1: 형용사 앞에도 올 수 있다.
3: 음흠.
1: 즉 수로 앞에 올 수 있는데
3: 对.
1: 무조건 아니겠지만 보통 이 라오가 쓰이면 안 좋은 상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3: 是的.
1: 무조건은 아니죠.
3: 네.
1: 어쨌든 늘 지각이야.
3: 老迟到.
1: 이런 식으로. 늘 잔소리야.
3: 老唠叨.
1: 네, 잔소리하다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唠叨. L-A-O-D-A-O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성경성으로 한번 검색이 될 거예요. 중국인들이 보통 일성경성으로 많이 해요. 唠叨, 잔소리하다. 아, 보다 읽어볼게요.
3: 칸.
1: 동사 배울 때 A, B 쓰세요. A, 칸, B 이렇게. 은느니가를 붙여야죠. A가 B를 보다. 핸드폰 발음해 볼 테니까 선생님께서 발음 교정해 주세요. 쇼지, 쇼지.
3: 쇼지.
1: 오유는 어우예요. 쇼지. 그럼 휴대폰을 보다.
3: 看手机.
1: 동사가 먼저 와야죠. A가 B를 본다니까. 헷갈리시면 주어를 쓰세요. 나 휴대폰 봐요.
3: 我看手机.
1: 그렇죠. 기다리다.
3: 等.
1: 역시 A, B를 쓸까요? A, 等, B. A가 B를 기다리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너를 기다리다. 하나, 둘, 셋.
3: 等你.
1: 우리는 너가 먼저 오잖아요. 중국은 목적을 뒤로 빼야죠. 等你. 그럼 니 덩은 뭐예요? 니 덩은 니가 기다리는 거죠. 이런 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택배.
3: 快递.
1: 와, 선생님 택배 기다리신 적 있죠?
3: 당연하. 等快递的时间是最幸福的时间.
1: 아, 택배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다.
3: 제일 행복해요.
1: 그럼 택배 기다리다 중국어로 다 같이 하나, 둘, 셋.
3: 等快递.
1: 그렇죠. 역시 뒤로 빼야죠. 헷갈리시면 주어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사다.
3: 买.
1: 우리 청취자분들 팔다는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 팔다. 하나, 둘, 셋.
3: 买.
1: 모르시면 검색해 보세요. MAI 사성입니다. 한 개.
3: 거.
1: 네, 이거 할 때 겁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양사죠. 양사는 사물의 단위예요. 작다.
3: 小.
1: 그럼 크다. 하나, 둘, 셋.
3: 大.
1: DA 사성 잘 검색해 보세요. 따. 선풍기입니다.
3: 펑샨.
1: 이런 고유 명사를 잘 외워 주셔야 됩니다. 선풍기 펑샨. 펑샨. 부채가 중국어로 뭐죠, 선생님? 부채?
3: 샨즈.
1: 제가 왜 부채를 여쭤봤는지 아시겠죠?
3: 왜什么?
1: 펑샨 할 때 샨이니까.
3: 네.

0: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작은 선풍기는?
1: 小风扇.
0: 그런 말이 있죠, 선생님? 네, 小风扇. 최근, 요즘.
1: 最近.
0: UI 사이에 에 넣으셔야 돼요. 우리 왕 선생님 발음 들어보세요. 쭈이진, 쭈이진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1: 最近.
0: 네, 시간 명사는 주어 앞뒤에 위치합니다. 보통은 주어 뒤에 많이 오죠. 아, 실제라는 한자지만 그렇게 오지 마세요. 정말로, 그야말로, 매우.
1: 实在.
0: 한 번 더.
1: 实在.
0: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잠시 후에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매우.
1: 太.
0: 너무 덥다.
1: 太热了.
0: 자, 덥다 발음 나왔어요. 러, 러, 안 돼요. 러, 러. 혀를 천장에 대면서 러, 쉽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본문에 녹아졌는지 우리 본문 보시면 안 돼요. 아, 벌써 보셨나요? 본문 보시면서 들으면 듣기가 안 늘어요.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면 이치라이 티니샤.
2: 第一课买什么了？你怎么老看手机呀？我在等快递呢。买什么了？买了个小风扇，最近实在太热了。你怎么老看手机呀？
0: 我在等快递呢。买什么了？买了个小风扇，最近实在太热了。네,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너 어째서 핸드폰을 자꾸 보니?
1: 你怎么老看手机呀?
0: 성조부터 볼게요. 삼성, 삼성이면 앞에가 이성이에요. 니 올라가야죠. 니怎么 이렇게 갈게요. 怎么는 선생님 어떻게란 말도 있지만 이게 물어볼 때 보통 어째서 왜 이런 말이 있죠.
1: 왜什么와
0: 같은 말인데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什么는 이유를 물어보는 거고 怎么는 약간 핀잔 섞인 말 혼내는 느낌이 좀 가득 담겨 있죠. 그렇죠. 늘 위치를 보십시오. 동사 앞에 위치하죠? 부사입니다. 라오칸.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 你怎么老看手机啊?
0: 맨 뒤에 아는 없어도 되는 어기조사입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看手机啊 이렇게. 그러니까 뭐래요? 나 택배 기다리는 중이야.
1: 我在等快递呢.
0: 在는 여기서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번, 어디어디에 있다. 2번, 어디어디에서. 3번, 진행형.
1: 3번?
0: 진행형입니다. 동사 앞에 있으면 하고 있는 중이다예요. 그리고 맨 뒤에 너 보이시죠? 이 너도 진행형이에요. 짜이와 너가 함께 있으면 진행형이고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괜찮죠, 선생님?
1: 没错.
0: 짜이를 빼고 해볼게요.
1: 我等快递呢.
0: 문제 없습니다. 이것도 진행형이에요. 너 빼고 짜이만 써볼게요, 선생님.
1: 我在等快递.
0: 다 됩니다. 뭐 샀어?
1: 买什么了?
0: 삼성 이성. 아아. 마이샨 이게 들려야 돼요. 마이 올라간 순간 틀린 겁니다. 마이샨 말라. 작은 미니 선풍기 하나 샀어.
1: 买了个小风扇.
0: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买了个小风扇.
0: 여기서 숫자 1이 빠진 거예요. 말러 이거. 예, 굳이 사실은 이거 안 써도 되는데 중국인들의 이 양사 사랑은 정말 엄청납니다. 네. 아, 그럼 거를 빼고 말러 小风扇 선생님 괜찮습니까?
1: 可以是可以.
0: 괜찮은데 말만 맛있지가 않아요 말이.
1: 对，我们习惯加一个个.
0: 저 한국 사람이에요. 我是韩国人. 여기도 거 들어갈 수 있습니다. 我是个韩国人. 이렇게 말이죠. 네, 좋아요. 요새 정말 너무 더워.
1: 最近实在太热了.
0: 여기서 러는 왜 있는 걸까요? 위에 줄에 있는 마이샤멀러. 러는 완료예요. 여기서 러는 바로 타이 뒤에 있는 러. 아무 뜻이 없는 러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투라 보시면 돼요. 없어도 문제없습니다. 타이러. 그리고 실제 빼고 해볼게요.
1: 最近太热了.
0: 선생님, 전혀 문제 없죠?
1: 没问题.
0: 문제 없습니다. 실자이를 쓰면은 이런 뜻이에요. 그야말로 정말 이런 뜻이고 이 실자이와 타이와 러를 함께 읽게요. 실자이 타이 땡땡러 이렇게 말이죠. 하나만 예문 들어볼게요. 그야말로 너무 비싸요.
1: 实在太贵了.
0: 이렇게 말이죠. 통째로 패턴으로 암기하시는 겁니다. 실자이 이걸 따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0: 다시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볼게요. 더잘 들릴 것 같아요. 어머니 지금 아예 튕이셔.
1: 你怎么老看手机呀？
2: 我在等快递呢。
1: 买什么了？
2: 买了个小风扇，最近实在太热了。
1: 你怎么老看手机呀？
2: 我在等快递呢。
1: 买什么了？
2: 买了个小风扇，最近实在太热了。
3: EBS 초급 중국어
0: 10페이지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 옆에 페이지에 있는 고수로 가는 지름길 역시 전부 다 이미 본문에서 언급을 가볍게 해드렸습니다. 이제 예문을 통해서 예문에 있는 단어도 함께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 1번에 라오 있잖아요. 이게 쉽다 그래서 아이 넘어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예문 보셔야죠. 너왜 자꾸 지각해?
4: 你怎么老迟到？
0: 迟到 너무 쌍디그 세게 하시는 것보다 가볍게 迟到 괜찮은 것 같아요. 迟到 모르셨으면 체크하시고요. 아유 맨날 늘 게임만 하니 게임 좀 그만해라. 게임 좀 하지 마.
4: 别老玩游戏。
0: 게임이 요시 일본어 아니에요. 요시 그럼 게임을 하다가 하다인데 놀다란 동사가 들어갑니다. 게임하다 한번 더.
4: 玩游戏。
0: 선생님 보통 게임하다 할때 하다 우리가 보통 쪼어 알고 있는데
4: 嗯哼。
0: 밥하다 할때 쪼어 판할때 그럼 쪼어 요시 어때요?
4: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0: 아, 이렇게 받아들이시네요.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게임하니까 쪼 요시 그 되거든요.
4: 아하.
0: 네, 왈 요시, 완 요시 얼화를 빼도 됩니다. 이렇게. 아, 자꾸만 물건을 잃어버리네.
4: 他老是丢东西。
0: 자, 여기서 여러분, 라오 시 발표하십시오. 시입니다, 아니에요. 라오랑 같은 말이죠, 선생님.
4: 没错。
0: 네, 여기서 시 우리가 알고 있는 입니다가 아니라 라오 시 이게 한 단어예요. 이게 부사입니다. 라오랑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그럼 수로는 뭡니까? 시가 아니죠. 바로 잃어버리다.
4: 丢。
0: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서 띠우띠우 하지 마시고 띠어우예요. 띠어우 잃어버리다. 모르셨으면 체크하시고 물건.
4: 东西。
0: 선생님, 지금 이세개 예문에 지금 단어가 몇 개입니까? 迟到, 완, 요시, 띠어우, 동시 많잖아요.
4: 嗯哼。
0: 모두 암기해야 됩니다. 아, 진행형 보겠습니다. 나는 책을 보고 있는 중이야.
4: 我正在看书呢。
0: 본문에서는 짜이 땡땡 넣는데요. 정짜이 땡땡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요리하는 중이야. 밥하는 중이야. 그는.
4: 他在做饭呢。
0: 전부 다 앞에 정짜이 혹은 짜이 생략 가능합니다. 我看书呢. 타조판너 해도 진행형입니다. 어, 재밌네요.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실사의 타이 땡땡러 한번 예문 보겠습니다. 선생님 최근에 영화 보신 거 있으십니까?
4: 看过。
0: 아, 칸거본적 있다고 하시네요.
4: 是的。
0: 어, 뭐 우리가 제목을 말씀하실 수는 없지만
4: 对，但是不好看。
0: 아, 별로였어요?
4: 네。
0: 끝나고 물어봐야 되겠네요. 궁금하네요. 이 영화 정말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여기서 실자이가 없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강조하는 거죠.
4: 没错，这个电影实在太好看了。
0: 3월부터 저희와 함께 하신 분들은 영화 발음 이제 아실 것 같아요. 띠에닝, 니은 발음 들리면 안 돼요.
4: 电影。
0: 띠엔잉. 좋습니다. 실자이 타이 하오칸러.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는 뿌하오칸 하셨으니까 재미없다. 재밌다? 하오칸. 실자이 생략 가능하지만 넣으면 좀더 강력한 느낌이죠. 걔는 말하는 게 정말 너무 느려.
4: 他说话实在太慢了。
0: 말하다 한 글자로
4: 说。
0: 말을 하다 두 글자로
4: 说话。
0: 그렇죠. 화가 명사예요, 여러분. 밥 먹다, 吃饭 그 문장 구조라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정말이지 너무 추워.
4: 今天的天气实在是太冷了。
0: 선생님, 제가 여기서 시왜 가져왔는지 아시죠?
4: 嗯哼。
0: 네, 실자이 뒤에 시올수 있습니다.
4: 可以的。
0: 선생님은 어때요? 실자이 타이 땡땡러를 많이 쓰십니까? 실자이 시 타이 땡땡러를 많이 쓰십니까?
4: 我自己一般不怎么用是。
0: 아, 우리 선생님께서는 시잘안 쓰신다네요.
4: 예。
0: 저는 많이 썼어요. 어,
4: 아하.
0: 저 선생님 따라서 그냥 안 쓸래요.
4: 中国人有很多。
0: 아, 많이
4: 对呀，
0: 쓴다고요?
4: 王老师不用，李老师、张老师可能用。
0: 저도 선생님처럼 안 쓰면 쌤처럼 발음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4: 随便你吧。
0: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네요.
4: 네.
0: 마음대로 해, 중국어로.
4: 随便你。
0: S U

0: by BIAN이에요. 쇠, 수위가 아니라 쇠변.
1: 쇠변. 쇠변.
0: 네. 너무 추워. 여기 있는 문장 모두 다 시자시 전부 생략 가능합니다, 여러분. 음흠. 아, 너무 비싸.
1: 太贵了.
0: 혹은
1: 实在是太贵了.
0: 시 빼볼까요?
1: 实在太贵了.
0: 이 20분이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 실자의 한자 보시면 실제가 아니라 이렇게 쓰인다는 것을 아셨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12페이지 표현한 걸음 더해서 다른 또 예문 준비해 보겠습니다.
1: 好,一起进入深化练习.
0: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왕 선생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이 뭐지라고 하실 수 있어요. 방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선생님?
1: 深化练习.
0: 심화 연습.
1: 对呀.
0: 근데 앞에 동사가 있었죠?
1: 아, 进入深化练习.
0: 자,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진루. 나아갈 진짜의 들립자 맞죠? 진입하답니다.
1: 对다.
0: 네, 심화 연습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인들은 진입하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걔는 늘 시간을 낭비해.
1: 他老是浪费时间.
0: 여기서 동사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 둘, 셋.
1: 浪费.
0: 그렇죠. 老师 할 때 시입니다, 아니에요? 아, 참. 여러분,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중국어로 뭐죠?
1: 老师.
0: 항상은 중국어로 뭐죠, 늘?
1: 老师.
0: 너무 어렵죠, 여러분. 어려워요. 이런 게 어렵죠. 어려우시면 실 빼세요. 라오. 괜찮습니다. 우리는 지금 방을 청소하는 중이야.
1: 我们正在打扫房间呢.
0: 우리 청취자분들 정자이 땡땡너. 자이 땡땡너는 이미 아셨을 겁니다. 방 청소하다. 동사가 먼저 와야죠. 방 청소하다.
1: 打扫房间.
0: 모르셨으면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배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외우셔야죠. 이 과일 정말 엄청 달아.
1: 这个水果实在太甜了.
0: 타이 티엔, 러 안 쓰고 그냥 티엔에서 끝나도 괜찮습니다만 보통 많이 씁니다. 달다 모르셨으면 체크하시고요. 과일 한번 더 읽어볼게요.
1: 水果.
0: 삼성, 삼성이면 앞에가 이성. 쉐이, 쉐이果. 구어, 어로 끝납니다. 구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걔는 늘 거기서 멍하니 있어. 소위 말해서 멍 때린다.
1: 他老在那儿发呆.
0: 멍 때리다.
1: 发呆.
0: 네. 자이는 여기서 진행형이 아닙니다. 어디 어디에서입니다.
1: 네. 아, 你知道吗? 首尔有一个蒙德林 대회.
0: 아, 봤어요.
1: 就是发呆大会.
0: 와, 大会가 대회.
1: 或者你说发呆大赛也可以.
0: 大赛. 이것도
1: 재밌어요.
0: 오, 저는 10분도 못 견딜 것 같아요. 말하고 싶어가지고. 선생님 잘하실 것 같은데.
1: 我觉得我可以.
0: 하실 수 있을 것
1: 같아요. 다음에 해볼까 같아요. 생각해요.
0: 꼭 참가하시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파다이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짜이는 어디 어디에서입니다. 남동생은 지금 숙제하는 중이야.
1: 弟弟正在写作业呢.
0: 숙제가 중국어로?
1: 作业.
0: 아까 게임하다 할 때 우리가 잘못 사용할 수 있는 그 쪼어 있죠? 쪼어를 집어넣어 볼게요. 쪼어, 쪼어, 예. 전혀 문제 없습니다.
1: 是的.
0: 근데 중국인들이 참 재밌는 게 숙제를 쓰다, 시에를 많이 쓰더라고요. 시에, 쪼어, 예. 이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력 따시기는 무조건 담아줘야 됩니다. 13페이지에 있는 거 담아주셔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재미있는 중국어, 뭐 사자성어 혹은 중국 문화 준비해왔으니까 꼭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买什么了?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0: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3: EBS 초급 중국어.
2: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4: 大家好，我是王老师。
2: 복습 많이
4: 살길이다.
2: 네, 오늘부터는 복습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4: 是的，今天有复习。
2: 네, 복습이 있습니다. 복습을 중국어로
4: 复习.
2: 네, 두 개를 여쭤볼 거예요. 두 문장 여쭤볼 테니까 만약에 한 개라도 생각이 안 나, 가물가물하다 그러면 지난 시간 다시 들으시거나 보셔야 됩니다. 그는 늘 거기서 멍하니 있다.
4: 他老在那儿发呆.
2: 지금 왕 선생님 발음을 들으시고 아 맞다 그랬었지 하면 복습이 안 되는 거예요. 멍 때리다 대도 말씀하셨어요. 파다이 따회 이런 거 그죠? 뭐 샀어?
4: 买什么了?
2: 좋습니다. 숙제하다 하나 더 물어보고 싶어요. 作业 말고
4: 写作业.
2: 쓰다를 집어넣어서 写作业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12페이지를 복습한 겁니다. 지금 복습이 잘 돼 있어야 오늘 제목 바로 2강입니다.
4: 你带伞了吗?
2: 우산 가져왔니? 우산 챙겼니?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숨어 있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어머, 이치라이 카인샤. 네, 바깥.
4: 外面.
2: 16페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外面, 선생님, 근데 이 미엔을 경성으로 해서 外面 어때요?
4: 也可以的.
2: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통 발음하세요?
4: 外面.
2: 경성 같은데요, 약간 外面.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된다고요. 사성 경성, 谢谢, 爸爸, 外面, 요 음정 기억하시고요. 아니면 오늘처럼 再见, 外面,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비가 내리다. 선생님 발음 교정해 주세요. 제가 할게요. 下위. 위 아니죠?
4: 샤유.
2: 입술을 동그랗게 말아서 위 하려고 하세요. 샤유. 샤유. 네,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절대 위, 입이 가로로 찢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샤위 해도 알아듣지만 말이죠. 아, 맞아요.
4: 对.
2: 선생님, 오늘 우리 2강 할 차례 맞죠?
4: 对.
2: 예. 선생님, 오늘 3강 할 차례 아닙니까?
4: 不对.
2: 아닙니다. 뚜이가 아니라 UI 사이에 에 넣으셔야 돼요. 뚜이 뚜이 하지 마시고 뚜에. 그래서 그 중국인들이 많이 이제 하는 말. 뚜뚜뚜뚜뚜뚜.
4: 뚜뚜뚜뚜뚜.
2: 야, 너무 잘하시는데요. 중국인 같아요.
4: 谢谢你.
2: 네, 뚜뚜뚜뚜. 의외로. 사실 이 단어 한번 읽어볼게요.
4: 하이.
2: 원래는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이 아직? 예, 아직도 안 왔어요.
4: 还没来.
2: 아직 안 먹었어요.
4: 还没吃.
2: 완료의 부정은 may예요. 하이 may가 참 많이 쓰이죠. 하나만 더 할까요? 아직 안 했어요.
4: 还没做.
2: 그렇죠. 근데 이게 때에 따라서는 예상치 못함, 의외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사실 선생님 이런 게 어려워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의외로 이 하이를 언제 쓰는지 오늘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옆에 페이지 있는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계속 잔소리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단어에 집중하세요. 꽤, 상당히.
4: 挺.
2: 매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很, 非常, 지난 시간에 배운 뭐 实在, 太 등등이 있는데 오늘은 이 挺, 한국어로 꽤 느낌이에요. 꽤 좋네.
4: 挺好.
2: 재밌는 건 이 挺 뒤에, 맨 뒤에 뭐가 많이 붙죠?
4: 的.
2: 挺好的.
4: 是的, 挺好的.
2: 되게 크다. 이거 써서 한번 해볼게요.
4: 挺大的.
2: 안 써도 괜찮아요. 挺다. 근데 보통 씁니다. 왕 선생님처럼 말이죠. 오늘 하이라이트, 챙기다, 휴대하다, 가지고 오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4: 非常重要.
2: 너무 중요하네요. 읽어볼게요.
4: 딸.
2: 가져왔어? 딸라마. 얼마나 많이 쓰는데요.
4: 네.
2: 여러분, 러로 물어보면 고민할 거 없어요. 고민하지 마. 무조건 메이로 부정하시면 됩니다. 메이 뒤에 러 쓰지 마시고요.
4: 메이 딸.
2: 선생님, 그... 제 돈 가져왔어요.

0: 이는 더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명사 뒤에 올 수 없습니다. 무조건 동사 뒤에 와야 돼요. 칠판 더가 아니라 칠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빠진 거예요. 목적어 위가. 네. 너 우산 챙겼니?
1: 你带伞了吗?
0: 기억나십니까? 러의 부정은 무조건 매입니다. 안 가져왔어. 没带 혹은
1: 没有.
0: 여러분 더 편하죠. 没有가 없다란 말도 있지만 대답할 때 아니 이런 말도 있어요. 예문 들어볼게요. 선생님 식사하셨습니까? 출발하라마.
1: 没有.
0: 이렇게. 아니요. 무조건 완료 부정만 쓰는 거 아니에요. 너나 사랑해. 니 아이와마.
1: 이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0: 没有 해주세요. 괜찮아요. 没有.
1: 没有.
0: 이렇게 가는 거죠. 완료 부정에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아니요라고 할 때도 没有를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또 잊어버렸네. 나 또 까먹었어.
1: 我又忘了.
0: 또 뭐뭐했다. 요 기억하세요. 나 또 까먹었어. 我又忘了. 밤에 치킨을 또 먹는 거예요. 또 먹어.
1: 你又吃.
0: 예, 又吃. 혹은 뭐 또 먹었네. 又吃了.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1: 是的.
0: 다시 한번 본문 들어보시면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눈을 감고 들어볼게요. 우리 一起来听一下.
2: 外面是不是下雨了?对,雨下的还挺大的。
3: 你带伞了吗?
2: 没有,我又忘了。外面是不是下雨了?对,雨下的还挺大的。你带伞了吗? 没有,我又忘了。
0: EBS 초급 중국어 18페이지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 라디오 들으시면서 지금 교재가 없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선생님. 그죠? 근데 웬만하면 교재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기록에 남아야 되니까요. 듣기만 하면 그냥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1: 没错.
0: 네, 제일 좋은 건 교재 옆에 노트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没요 없단 말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죠 여러분. 네, 아니요 안 했어 다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너 저녁 먹었니? 你吃晚饭了吗?没요. 이렇게 선생님께서 물어봐주세요 저한테.
1: 你吃晚饭了吗?没요
0: 이렇게 没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没요 이렇게도 많이 하죠 선생님. 네.
1: 听起来.
0: 들어보니 어때요? 没요 좀 기분 나쁘게 말했네요.
1: 별로 안 사주고 싶어.
0: 안 사주고 싶게 말했대요.
1: 원래 사주고 싶어도.
0: 좀 얄밉게 말했죠. 네, 그런 네. 말도. 아 진짜 실제로 약간 제가 얄밉게 말한 거예요. 매어. 아니? 아니? 이런데?
1: 그러지 마요.
0: 네, 알겠습니다. 너 그를 봤니?
1: 你看见他了吗?
0: 칸이 보다고 찐이 만나다죠? 아닙니다. 칸 뒤에 있는 찐은요.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결과보호입니다. 아, 이런 거 쓰시지 마세요. 칸 뒤에 찐은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냐. 그 결과를 나타내는 보호입니다. 오, 내 우산 봤니? 니 칸러마? 보통 이렇게 안 하죠. 칸젤러마?
1: 니 칸젠我的伞了吗?
0: 네. 못 봤는데? 메이칸 하면 어때요? 메이칸은 안 봤다요. 일부러.
1: 메이칸젠.
0: 그렇죠. 메이칸은 안 봤다. 메이칸젠 못 봤다. 우연히 못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정문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왕 선생님께 你看见他了吗?没有. 메이칸젠 같은 말이죠. 또 못 보다. 걔 또 지각했어.
1: 他又迟到了.
0: 3월부터 함께 하신 우리 청취자분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제가 예문의 단어를 엄청나게 풍부하게 막 가져오지 않습니다. 같은 단어를 많이 가져옵니다. 왜 그럴까요? 머릿속에 넣고 싶어서요. 네, 迟到. 너무 迟到 하지 마시고 가볍게 迟到 좋습니다. 밖이 너무 또 추워졌어.
1: 外面又冷了.
0: 그렇죠. 여기서 러는 형용사 뒤에 러는 상태 변화예요. 추웠다가 아니라 또 추워졌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땡땡러 잊지 마시고요. 고수가 되는 지름길 정도보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중국인이니까 정도보호를 참 편하게 쓰시겠지만 저희 같은 한국인들, 외국인들은 골치 아파요.
1: 是的, 能理解.
0: 언제 이걸 써야 되는지.
1: 저,
0: 저도 초급자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실 이게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 나와 있지만 이거를 오늘 완벽히 장악한다? 사실 어렵습니다. 그냥 보시고 아 이럴 때 쓰는구나 라고 목표를 좀 낮춰야

0: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다. 괜찮죠, 선생님?
1: 괜찮아요.
0: 좋아요. 제가 직역을 할게요, 직역. 그는 뛰는 정도가 매우 빠르다. 그러니까 걔 되게 빨리 뛰어라고 할 때 정도보 구문을 떠올리는 게 진정한 고수죠. 그건 초급이 아니에요. 중고급입니다.
1: 他跑得很快.
0: 여기서 주어가 뭐죠?
1: 他.
0: 수로는 뭐죠?
1: 跑.
0: 정도보는 뭐죠?
1: 很快.
0: 그렇죠. 더는 정도보 아닙니다. 더는 조사입니다. 연결고리예요. 이 꽃 한번 들어볼까요? 이 꽃.
1: 这朵花.
0: 두어는 양사입니다. 꽃 한 송이 할 때. 아, 그냥 당연히 두어 대신에 제일 쉬운 这个화 해도 괜찮아요. 이 꽃 피는 정도가 정말 아름답다. 이게 직역이에요. 볼까요?
1: 这朵花开得特别美.
0: 엄청. 非常만 쓰지 마시고 特别 기억하세요. 피아오리아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메이도 떠올리시고요. 선생님이 말하는 정도가 아주 명확하다.
1: 老师说得很清楚.
0: 그렇죠. 명확하다. 칭추. 우리 왕 선생님 발음 어때요? 타더 발음 很清楚 이렇게 가는 거죠.
1: 谢谢. 네.
0: 발음은 참고로 중국어로?
1: 파인.
0: 타더 파인 很清楚. 그녀는 글씨를 아주 잘 쓴다.
1: 她字写得很好.
0: 동사를 두 번 써도 돼요?
1: 她写字写得很好.
0: 왜 동사 두 번 쓴지 아세요, 여러분? 타, 시에, 쓰, 더. 말이 안 돼요. 명사 뒤에 더 올 수 없으니까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이거 외우시면 돼요. 이거 어려우시면 이거 외우세요. 선생님은 밥을 정말 빨리 먹어. 라오시, 치, 판, 더. 아닙니다. 볼까요?
1: 치, 더, 헨, 콰이.
0: 라오시, 치, 판, 치, 더, 헨, 콰이. 이게 정확한 거죠. 한 번 더 할까요?
1: 라오시, 치, 판, 치, 더, 헨, 콰이.
0: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판 빼고?
1: 吃得很快.
0: 하면 되는 거죠. 네, 정확한 어순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一起进入深化练习.
0: 그는 술을 한 잔 또 마셨다.
1: 他又喝了一杯酒.
0: 한 잔 할 때 잔, 杯 기억하시고요. 아유 사이의 옷. 지우가 아니라 지어 기억하세요. 또 마셨다를 이렇게 의역을 한 겁니다. 너 표 샀니?
1: 你买票了吗?
0: 표 모르신 분들 외우시고요. 没买 같은 말.
1: 没有.
0: 그는 말하는 정도가 어때?
1: 他说的怎么样?
0: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의역하면은 선생님 그 철수 학생 있잖아요. 걔 일본어 잘한대요. 아 그래? 오, 어느 정도로? 他说的怎么样? 이렇게.
1: 是的.
0: 네, 말하는 실력이 어때라고 할 때 이렇게 떠올리시기가 쉽지 않죠. 说的怎么样? 기억하세요.
1: 영희는?
0: 아, 영희. 说的不好.
1: 他说的不好吗?
0: 들리세요? 说的不好. 안 좋대요.
1: 네.
0: 그는 가게 한 번 더 갔다.
1: 他又去了一次商店.
0: 상점, 가게.
1: 商店.
0: 또 갔다. 又去了. 한 번이 중국어로.
1: 이次.
0: 잊지 마세요. 아이가 정말 곤히 잔다. 직역할까요? 아이가 자는 정도가 정말 달콤하다.
1: 孩子睡得真香.
0: 香은 먹을 걸 앞에 두고 와 냄새 좋다. 먹고 나서 맛있다 다 되잖아요.
1: 고소하다?
0: 아, 고소하다도 되고요. 오늘은 여기서 곤히 잔다. 좋은 뜻이네요. 깊이 잠들었다를 할 때 睡得真香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带伞了吗?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취업이나 이직에 성공하면 처음엔 출근한다는 사실만으로 설레죠. 하지만 정작 출근하기 시작하면 일 배우는 것도 어렵고 동료와 친해지는 것도 힘든데요. 이 직장 계속 다닐 수 있을까?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해요. 회사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신입이 아니더라도 하루아침에 뚝딱 모든 게 잘 될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꾸지람을 들어도 낯선 환경이니까

0: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1: EBS 초급 중국어.
0: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老师.
0: 복습 많이
1: 살 길이다.
0: 복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문장 여쭤볼 테니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걔 중국어 할 줄 안다고? 어머나, 걔 말하는 실력이 어때? 하나, 둘, 셋.
1: 他说的怎么样?
0: 정도 뭐 怎么样 써서 说的怎么样?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산 챙겼니?
1: 你带伞了吗?
0: 니 빼고 그냥 할까요?
1: 带伞了吗?
0: 안 챙겼어. 하나, 둘, 셋.
1: 没带.
0: 혹은 没有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복습이 잘 돼야 어이구 오늘 길어요. 왜 갑자기 옛날 노래를 듣기 시작했어?
1: 怎么突然开始听老歌了?
0: 우리 청취자분들 지금 왕 선생님 발음하신 거 들으시고 하신 분들 정확히 20분 후에 더 잘 들릴 겁니다. 단어부터 살펴보죠. 어머니 칠라이 카인샤. 평소
1: 평시
0: 평시 엄청 비슷하죠. 평소 평소 평시 주어 앞뒤에 많이 오고요. 주어 뒤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너 평소에 뭐 해?
1: 你平时干什么?
0: 干什么? 뭐 해? 혹은 做什么? 괜찮습니다. 좋아하다?
1: 喜欢?
0: 삼성경성 어려우세요? 할머니 떠올리세요. 할머니?
1: 奶奶?
0: 우리?
1: 我们?
0: 니네들?
1: 你们?
0: 좋아하다.
1: 喜欢?
0: 아하, 喜欢 뒤에 명사만 넣지 마세요. 이제 우리 중급 올라가야죠. 맨날 喜欢你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노래 듣는 거 좋아해. 하나, 둘, 셋.
1: 喜欢听歌?
0: 노래가 歌예요. 듣다, 听歌 이게 목적어의 위치에 딱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럼 책 보는 거 좋아해. 하나, 둘, 셋.
1: 喜欢看书?
0: 어순이 헷갈리시면 주어를 넣으세요. 我喜欢看书 되는 거죠. 거가 아니라 끄가 아니라 끄 이런 느낌. 요즘 또 나왔어요.
1: 最近
0: UI 사이에 넣으세요. 부디 最近 하지 마시고 最近 주어 앞뒤에 오죠. 시간 명사입니다. 너 요새 바쁘니? 바쁘다가 망이에요. 다 같이 하시죠. 주어 뒤에 넣을게요. 最近을. 너 요새 바빠? 하나, 둘, 셋.
1: 你最近忙吗?
0: 와, 지금 왕 선생님보다 더 빠르게 발음하신 분도 계시고 같이 발음하신 분도 계시고 듣고 나서 하신 분도 계시네요. 좋습니다. 줄곧 쭉 계속해서
1: 一直
0: 쟤는 계속 자네.
1: 他一直睡
0: 쉐이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쉐이 혹은 두 글자로 쉐이자오 괜찮아요. 검색해 보시고요. 쉐이자오 쉐이 옛날 노래
1: 老歌
0: 라오, 그 라오가 이제 늙었다란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늙은, 오래된 노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이구, 선생님 복습하고 싶어요. 라오가 왜냐면은 일광의 어떤 뜻이었죠? 부사로서?
1: 늘?
0: 제 늘 지각이니?
1: 老迟到.
0: 그 라오가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늙을 노자로 쓰인다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1: 突然.
0: 수러, 즉 동사나 형용사 앞에 쓰이면 갑자기예요. 단독으로 쓰이면 갑작스럽다예요. 갑자기 저한테 고백을 하시네. 아이고. 타이 투란라 너무 갑작스럽네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시작하다
1: 카이시
0: 개시라는 한자죠. A 카이시 B 동사 배울 때 A B 쓰세요. A가 B를 시작하다. A 할수록 B 하다. A B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1: 越 A 越 B
0: 헷갈리십니까? 좋아요. 도와드릴게요. 이거 외우세요. 선생님 저 유학생 때 이거 많이 썼어요. 제 상황이에요. 越吃越饿
1: 오,
0: 찐 반응 나오네요, 선생님.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위에 칠 위에 어 먹을수록 배고파.
1: 배고파.
0: 한참 먹을 나이였거든요, 20대 때.
1: 아, 그래서你长这么高
0: 제가 192cm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짜게 드신 날 어때요? 마실수록 목말라요.
1: 越喝越渴.
0: 목마르다. K23성 越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어 배울수록 어때요, 여러분? 배울수록 어렵다.
1: 越学越难.
0: 근데 저와 왕 선생님과 함께 하시면 배울수록 재밌죠.
1: 越学越有意思.
0: 그렇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맛, 멋, 운치 다 됩니다.
1: 味道.
0: 맛이 어때 여기 음식? 맛이 어때? 하나, 둘, 셋.
1: 味道怎么样?
0: 怎么样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味道怎么样? 여러분 이거 악당들이 하는 말 아니에요. 맛이 어떠냐?

0: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맛이 어때? 웨이터. 웨이터 정말.
1: 웨이터 怎么样?
0: 어, 그렇지. 제 이 개그를 들으시고 지금 웃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1: 있을 거예요.
0: 다섯 명은 웃었을 것 같아요.
1: 아, 오 쥐어다 여섯 명 정도?
0: 그래요. 선생님 포함해서.
1: 네.
0: 그래요. 아, 대화문 보지 마세요. 벌써 보신 거 아니죠? 눈을 감고 이 단어들이 어떻게 본문에 녹아졌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눈 감을게요. 어머, it's lighting isha.
2: (第三课)
3: 怎么突然开始听老歌了？你平时喜欢听什么歌呀？我最近一直在听老歌。怎么突然开始听老歌了？越听越有味道。你平时喜欢听什么歌呀？
2: 我最近一直在听老歌。怎么突然开始听老歌了？越听越有味道。
0: 너 평소에
1: 你平时
0: 좋아하다
1: 喜欢
0: 무슨 노래 듣는 거?
1: 听什么歌?
0: 맨 뒤에 아는 없어도 되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전체 문장 다시 한번.
1: 你平时喜欢听什么歌?
0: 지금 이 문장 어순을 보시고 이해가 되신 분들 방심하지 마세요. 제가 또 이런 말씀 가끔씩 드리겠습니다. 한글 밑에 해석 보이시죠? 위에 한자를 가리시고요. 밑에 한글을 보시고 내가 바로바로 중국어로 뱉을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한중 번역이 중요합니다. 중한 번역보다. 우리 한국어에서는 분명히 지금 좋아해가 맨 뒤에 있잖아요. 중국은 주술목이니까 앞으로 땡기는 겁니다. 요거 꼭 중요하니까 한글 보시면서 우리가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요새 옛날 노래 쭉 듣고 있어.
1: 我最近 一直在听老歌.
0: 오, 부사가 두 개 있어요. 줄곧 계속 쭉.
1: 一直
0: 진행형
1: 在.
0: 네. 在 이즈가 아니라 여러분 정 같이 쓰고 싶으시면 이즈在. 그러니까 부사가 두 개 이상 있으면 그들만의 법칙대로 외워야 됩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우리 한국어 어순과 상당히 비슷해요. 쭉 하고 있었어. 아마 모든 한국인들이 이즈在를 떠올릴 것 같아요. 걔는 쭉 자고 있네.
1: 一直在睡.
0: 在一直 아닌 거 명심하세요. 부사가 두 개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알아서 외워야 합니다. 와, 그다음 선생님 문장 길죠?
1: 好长啊.
0: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외국인이 한국어로 왜 갑자기 옛날 노래 듣기 시작했어?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1: 没错.
0: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죠. 어째서 왜?
1: 怎么?
0: 갑자기?
1: 突然.
0: 부사기 때문에 동사 앞에 위치합니다. 어째서 갑자기 시작해?
1: 怎么突然开始?
0: 뭘 시작합니까? 옛날 노래 듣기 시작한다.
1: 听老歌?
0: 러는 여기서 완료가 아닙니다. 듣기 시작했니? 상태 변화의 느낌이죠, 선생님?
1: 对, 변화.
0: 네, 다시 한번 전체 문장 들어볼게요.
1: 怎么突然开始听老歌了?
0: 연습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글 문장 보시면서 왜 갑자기 옛날 노래를 듣기 시작했지? 아, 怎么突然 카이시팅 이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마 한글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카이시가 막 맨 뒤에 있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게 연습해야 늘어요, 여러분. 들을수록 운치 있다. 와, 여러분 운치 있다란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들어보시죠.
1: 越听越有味道.
0: 아까 단어에서 배울 때는 맛이 어때? 웨이다오 잔모양 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맛이 아니라 운치 있다라고 할 때 운치가 되나 봐요.
1: 네, 하여 분위기 있다? 뭐 이런 거.
0: 아, 있다.
1: 我们经常说他穿衣服很有味道.
0: 우와, 한 번 더요?
1: 他穿衣服很有味道.
0: 穿衣服가 뭡니까, 여러분? 穿, 입다, 衣服, 옷. 엄청나게 옷을 아주 느낌 있게 입는다.
1: 그렇죠, 잘 입는다.
0: 운치 있게.
1: 냄새 일단 절대 아니에요.
0: 알겠습니다. 네, 아 운치 있게 입는다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느낌 있게 잘 입는다.
1: 분위기이다.
0: 아, 분위기 있게 잘 입는다. 이런 말이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부수적으로 배우는 단어들도 꼭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 아니면 연습장에 꼭 쓰시기 바래요. 穿衣

0: 모르셨으면 꼭 체크하시고요. 다시 한번 눈 감고 들어보시면 아까보다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我们一起来听一下。
1: 你平时喜欢听什么歌呀?
2: 我最近一直在听老歌。
1: 怎么突然开始听老歌了?
2: 越听越有味道。
1: 你平时喜欢听什么歌呀?
2: 我最近一直在听老歌。怎么突然开始听老歌了? 越听越有味道。EBS
0: 초급 중국어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줄고 쭉 계속해서 동사 수로 앞에 위치합니다.
3: 一直
0: 나 계속 너 기다렸어.
3: 我一直等你.
0: 혹시 우리 초급 중국어 청취자분들 중에서 계속이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것 떠올립니다. 선생님 뭔지 아세요? 한국인들이 계속을 하면 지시를 많이 생각해요. 하하, 차이점이 30페이지에 제가 넣어놨죠. 30페이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지시 쓸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그녀는 계속 여기에 있어.
3: 她一直在这儿.
0: 줄곧 여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줄곧이라고만 외우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한국어로 줄곧이란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계속해서라고 할 때 이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줄곧 걔를 좋아했어.
3: 我一直喜欢他.
0: 위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지금 동사, 즉 수로 앞에 위치하죠. 덩 모르신 분들, 짜이 모르신 분들, 시환 처음 보신 분들 꼭 체크하세요. 갑작스럽다란 말도 있지만 오늘은 갑자기로 쓰이네요. 그가 갑자기 날 부르네.
3: 他突然叫我.
0: 부르다.
3: 叫.
0: 노래 부르다 할 때 부르다는 창, 그 할 때 창이고요. 이 叫는 뜻이 두 개예요. A 叫 B 하면은 A가 B를 부르다란 말도 있습니다만 이런 말도 있어요. 선생님, 我叫洪길동. 난 홍길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뜻도 있죠, 선생님.
3: 没错.
0: 그래서 그 유명한 말. What's your name?
3: 你叫什么?
0: 你叫什么? 혹은 你叫什么名字? 할 때 쓰는 이 叫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너무 갑작스럽다.
3: 这件事太突然了.
0: 여기 러 왜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타이 때문에 있는 거죠. 생략 가능하지만 보통 씁니다. 这件事. 젠이 뭐예요, 여러분? 사건, 일의 양사입니다. 옷 한 벌 할 때 벌도 이 젠이에요. 옷 두 벌.
3: 两件.
0: 两件衣服 할 때 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저거, 나거, 거만 하지 마시고요. 이제 고수가 되는 지름길 보겠습니다. 네, 아까 초반에 우리 왕 선생님께 먹을수록 배고파 빵 터지셨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3: 越吃越饿.
0: 선생님, 정말 재밌는 예문이죠?
3: 对呀.
0: 재밌었어요. 그럼
3: 我觉得应该是 네. 越吃越胖啊.
0: 그래서 밑에 있습니다. 먹을수록 살이 찐다. 다시
3: 越吃越胖.
0: 그렇죠. 뚱뚱하다, 胖 기억하세요. 배울수록 재밌어.
3: 越学越有意思.
0: 저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유학할 때 중국어 처음 배울 때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그 아직도 기억납니다. 와이 칭시더 찌더.
3: 와.
0: 네, 정말 너무너무 명확히 기억이 납니다. 행복했어요 그때가. 아, 옛날이요. 볼수록 그가 더 좋아져.
3: 越看越喜欢他.
0: 아하, 문장 구조 간단하죠 여러분? 생각할수록 열받네가 아니라 생각할수록 걱정돼.
3: 越想越担心.
0: 越想, 想은 하고 싶다가 아니에요. 동사로 쓰이면 생각하답니다. 이 想이 하고 싶다가 되려면 想 뒤에 동사가 와야죠. 밥 먹고 싶다.
3: 想吃饭.
0: 그럴 때는 하고 싶다죠. 동사 자체로 쓰이면 하고 싶다가 아니라 생각하답니다. 이 와중에 걱정하다, 딴신 모르셨으면 꼭 체크하시고요. 팡, 치, 요이스, 쉐, 칸, 시환 모든 단어가 여러분 좌뇌 우뇌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표현 한 걸음 더해서 단어 더 배워볼게요.
3: 好,一起进入深化练习.
0: 오늘 이 라디오를 들으시기 전에 싸우다 중국어로 아셨습니까? 오, 맞춘 분들 축하드립니다. 싸우다.
3: 吵架.
0: 참고로 이 吵架는 말싸움이에요.
3: 没错.
0: 입구자가 있잖아요.
3: 对.
0: 그럼 선생님이랑 저랑 어제 치고받고

0: 농담입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건 뭐죠? 여러분 때리다 중국어로 아세요?
1: 따.
0: 네, 따. DA 삼성 검색해보세요. 따. 자, 이건 이제 안 좋은 거죠, 정말. 물론 좌우자도 안 좋지만. 걔네들은 맨날 싸워. 계속 싸운다.
1: 他们一直吵架.
0: 그렇죠. 상황이 갑자기 변했어.
1: 情况突然变了.
0: 어떤 분들께는 상황 그리고 변하다가 새롭게 다가오겠네요. 상황 다시 한번.
1: 情况
0: 변하다.
1: 变了.
0: 아니 단독으로 얼마나 많이 쓰이겠습니까? 아 옛날에는 쟤 저러더니 선생님 쟤 있잖아 철수 있잖아요. 아, 완전 변러 다 변러.
1: 아, 是吗? 변好了吗?
0: 아, 변坏了. 변好了는 좋게 변했다. 제가 지금 말한 건 뭐죠? 변坏了.
1: 나쁘게 변했다.
0: 변不好하지 마시고요.
1: 변坏了.
0: 好의 반대말은 坏입니다. H-U-A-I.
1: 什么情况啊?
0: 아,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1: 네.
0: 이게 아, 정말 언급을 잘해 주셨습니다. 什么 情况 이게 우리말로 해석하면 무슨 상황 이거잖아요. 근데 황당한 일을 겪을 때 엄청 많이 씁니다, 중국인들이. 什么 情况?
1: 철수? 怎么回事?
0: 그렇죠. 어떻게 된 거야? 어떤 일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럴 때 什么 情况? 什么 情况?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사자성어처럼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 볼게요. 어, 무슨 상황이야, 이게 지금?
1: 什么 情况?
0: 이렇죠. 어, 점점 더 귀여워지네.
1: 越来越可爱了.
0: 어, 올수록 뭐뭐하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越来越가 한 단어예요. 越来越了 이렇게 읽으세요. 점점 뭐뭐해지다. 了는 여기서 상태 변화입니다. 바로 갈게요. 점점 살이 찌네.
1: 越来越胖了.
0: 점점 어려워지네.
1: 越来越难了.
0: 이 와중에 어렵다 모르시면 체크하시고요. 난, N-A-N 검색해보세요. 점점 귀여워져.
1: 越来越可爱了.
0: 선생님과 처음 이제 라디오를 시작했을 3월 달에 몸무게를 비교하면은 제가 지금 거의 10kg 빠졌습니다.
1: 아, 진짜 越来越瘦了.
0: 아, 점점 날씬해지네. SHOU 검색하시면 됩니다. 계속 잠만 자.
1: 他一直睡觉.
0: 아까 선생님께서 예문 드신 거는 一直睡 하셨는데 두 글자로 睡觉 할 수 있습니다. UI 사이에 에 넣으셔야 돼요. 睡觉 기억하세요. 이 영화 볼수록 더 감동적이야.
1: 这部电影越看越感动.
0: 감동 보시니까 알겠죠, 여러분. 그저 감동적이다. 뿌 아니 불자 아니에요. 영화의 양사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뿌 대신에 저거 거를 써도 되지만 이뿌 디엔잉 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력 따지기 꼭 풀어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즈 지슈 차이점 다음 페이지 30페이지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고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怎么突然开始听老歌了?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EBS 캠페인 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직장에서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문서는 내용을 가려서 보관하고 다 쓰면 파쇄기에 넣거나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컴퓨터에 저장할 땐 파일 비밀번호를 걸고 메일을 보낼 땐 첨부 파일로 넣습니다. 본문에 직접 쓰는 건 상갑니다. 또 공용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런 파일을 공유 폴더에 저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0: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입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구사를 위해 구동사의 활용이 중요하죠. 사용 빈도가 높은 구동사를 선정해 예문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에서의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그럼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콕콕콕 100100100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크기가 제법 있는 기계 혹은 기기 혹은 시스템 같은 것이 작동을 멈추고 고장 났다 이런 말 감정적으로 좀 무너졌다 혹은 통제력을 잃었다 이런 말 좀 큰 거를 나눠서 이렇게 좀 분석해서 준다는 말 자 이런 말들을 영어에서는 하나의 구동사로 처리를 합니다. 오늘 구동사는 대왕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정말 정말 많이 쓰는 구동사입니다. breakdown이라고 하는 구동사예요. breakdown, breakdown 뒤에 좀 보세요. breakdown 자 일단 기계 고장에 쓰는데 주의할 건 뭐냐면 너무 작은 소형 기계는 안 씁니다. 휴대폰 고장 났다 이럴 땐 안 써요.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야 돼요. 최소 컴퓨터입니다. 최소 컴퓨터 정도 크기가 돼야 그때부터 breakdown이라고 해요. My car broke down again. 자동차 고장 났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 자동차 시동이 또 안 걸리네. 자동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또 나네. Breakdown. My car broke down again. My car broke down again. Broke down. 과거를 일단 썼어요. 자, 그럼 차가 또 고장 났다. 세탁기 고장 났다 해볼까요? The washer broke down after 10 years of use. 야, 세탁기 10년 썼더니 이제 거의 수명을 다 했네. 잘 안 돼. The washer broke down after 10 years of use. Washing machine 해도 되고 그게 길다 보니까 짧게 줄여서 washer라고 많이 하죠. The washer broke down after 10 years of use. 10년 썼더니 고장 났다. 자, 그다음에 이와는 너무나 다르게 감정적으로 무너지다라는 말을 할 때 쓰기도 해요. breakdown을 그래서 명사로도 많이 씁니다. breakdown 그러면 she's having a nervous breakdown 그러면 이제 막 심리적으로 무너졌다는 얘긴데 구동사로 써볼게요. She broke down in tears after hearing the news. 그 소식을 듣고 눈물바다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울음을 터뜨렸다는 얘기인데 이게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무너졌다는 의미로 breakdown을 앞에 써준다는 얘기입니다. She broke down in tears. 그러면 울면서 무너졌다. After hearing the news.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막 울었다는 얘기죠. She broke down in tears after hearing the news.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나눠서 분석하다라는 의미로도 쓴다는 게 좀 특이해요. Let me break it down for you. 그럼 이거는 뭐 고장났다 당연히 아니고요. 감정적으로 무너지다 전혀 아니죠. 아예 다른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 제가 문장이 좀 길어서 문장 성분을 좀 이렇게 잘라서 구분해서 설명하겠다 이럴 때 breakdown 한다고 하거든요. 방송 같은 데서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거 저기 문장 분석 좀 해드릴게요. 하나하나씩 봅시다. 그럴 때 breakdown 한다고 하거든요. Let me break it down for you. 그러면 이거 좀 복잡하죠. 제가 하나하나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그럴 때 쓰는 말이 breakdown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세 가지 뜻을 하고 있는 거예요. Let me break it down for you. Let me break it down for you. 그래서 이만큼 변화무쌍하게 많이 쓰는 구동사기에 제가 대왕별표 하나 부탁을 드린 겁니다. 자, 강세 가이드 해드릴게요. 어디다 힘을 줄까요? down 해줘야겠죠? My car broke down again. My car broke down again. 그 다음에 The washer broke down after 10 years of use. 끝에는 use가 아니라 use. use. 짧고 강하게 s 발음. The washer broke down after 10 years of use. Broke down. 뒤쪽에 힘 잘 주세요.

She broke down in tears after hearing the news. She broke down in tears. She broke down, 힘주고, down in tears after hearing the news. Let me break it down for you. Break it down. Break it down. 하나의 덩어리처럼. Let me break it down for you. Okay. 이 명작 해보세요. 우리 말 드릴게요. 내 차 또 고장 났네. My car broke down again. 세탁기를 10년 썼더니 고장이 났다. The washer broke down after 10 years of use. 그녀는 그 소식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다. She broke down in tears after hearing the news. 이걸 그냥 she cried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마지막 하나입니다. 내가 나눠서 좀 설명을 해줄게. Let me break it down for you. Let me break it down for you. 이 말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breakdown은요. 다른 구동사들에 비해서 뜻도 좀 많고 다 많이 쓰는 뜻이기 때문에 연습을 조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Kokokok, 백백백.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백. 어떤 직책에 있다가 그 직책으로부터 물러난다든가 사임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말. 직위를 내려놓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높은 데서 내려올 때 뭐 사다리에서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어디 연단에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위에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직책에서 내려오는 것도 이렇게 위에서 내려온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자, 바로 구동사 step down이라고 하는 이 동사를 씁니다. Step down. 뒤에 힘줘 보세요. Step down. Step down. 그럼 물리적으로 어디서 내려온다는 건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왜냐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거니까 step down. 한 걸음 아래로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임이나 퇴임이나 물러나다의 의미로도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실 이 퇴임 쪽, 사임 쪽에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먼저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The CEO decided to step down. The CEO decided to step down. 그러면 대표이사라는 직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직책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사임을 결정했다는 얘기죠. The CEO decided to step down. Step down. Step down. Okay. 직에서 물러나다. 그 다음에 어떤 직책이란 말을 붙이려면 from 전치사를 또 넣어주면 돼요. He will step down from his position. 본인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다. 그쵸? 그는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다. From 들어가면 됩니다. He will step down from his position. He will step down from his position. 자, 그래서 사임과 물러나다. 이쪽 예문들을 만나봤고요. 자, 그 다음은 되게 쉬워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사다리에서 내려왔다 해볼게요. I carefully step down from the ladder. 사다리는 무조건 위험하죠. 중심을 잘못 잡으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다리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왔다가 되겠죠. I carefully step down from the ladder. 마찬가지로 전치사 from 넣어서 어디에서부터 조심스럽게 내려왔다. I carefully step down from the ladder. 오케이. 자, 그 다음에 She fell while she was stepping down from the podium. Podium이라고 하면 연단이죠. 네, 뭔가 상 받으러 어떤 연단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넘어졌다. She fell, 넘어졌다. While she was stepping down from the podium. Stepping down from the podium. Podium. Okay? 자, 그래서 문장 살짝 길지만 뭐 하면서 넘어졌다라는 말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강세 가이드 해드릴게요. The CEO decided to step down. Step down. Step down. The CEO decided to step down. He will step down from his position. Step down from his position. From his position. He will step down from his position. I carefully stepped down from the ladder.
I carefully stepped down from the ladder. She fell while she was stepping down from the podium. 넘어졌다. She fell while she was stepping down, stepping down, stepping down from the podium. Okay. 과거형도 ing를 붙여도 전부 다 down의 힘을 줘야 됩니다. 자, 이 명작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영어로 가보세요. 대표이사는 사임하기로 결정했다. The CEO decided to step down. 그는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다. He will step down from his position. 난 조심해서 사다리에서 내려왔다. I carefully stepped down from the ladder. 그녀는 연단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졌다. She fell while she was stepping down from the podium. 네. 자, 오늘은 step down, 어디서 내려온다는 말, 혹은 어떤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말,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구동사를 만나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Good job, everyone.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콕콕콕 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뭔가를 야기한다는 말, 초래한다는 말, 어떤 결과로 이어진다는 말. 자, 영어에서는 이런 말들을 하나의 구동사로 처리를 합니다. 자, 바로 bring about라고 하는 구동사인데요. 이 bring about은 변화를 추동하다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change라고 하는 목적어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저는 아예 외워서 썼거든요. Bring about change, bring about change, bring about change 이렇게 막 입에 붙여 썼더니만 실제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change 같은 단어가 뒤에 오면서 변화를 야기하다, 초래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그 다음에 꼭 변화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진다는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자, 예문을 보면서 일단 변화 쪽 목적어들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Change를 넣어볼게요. We want to bring about some changes. We want to bring about some changes. 우리는 일부 변화를 가져오고 싶다. 이런 얘기죠. 변화를 유발하고 싶다. We want to bring about. 뒤에 힘주고 bring about, bring about, bring about some changes. 그 다음에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는데 큰 변화를 초래했다. The new law brought about significant changes. The new law brought about significant changes. 큰 변화를 초래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로 brought about, brought about, brought about. 오케이. 자, 이렇게 변화라는 change란 단어를 줄 수도 있겠고 shift란 말도 변화의 뜻으로 쓰이잖아요. 여론의 변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The incident, 그 사건이 brought about a shift in public opinion. Public opinion 하면 여론이죠. 대중들의 의견이니까. 여론의 shift, 변화를 초래했다. 가져왔다. 뭐가? 그 사건이. The incident brought about a shift in public opinion. 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여론이 좀 바뀌었다는 게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 사건으로. The incident brought about a shift in public opinion. 그 다음에 기후변화 같은 거에 쓸 수 있어요. 이게 반드시 어떤 좋은 변화가 아니라 나쁜 변화에도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Climate change has brought about extreme weather patterns. 극단적인 날씨 현상이나 그런 패턴들을 많이 가져왔다, 초래했다는 얘기죠. Has brought about, 현재 완료 시제로 썼어요. Has brought about extreme weather patterns. Weather patterns. 극단적인 그런 날씨 현상들을 많이 초래했다. Climate change has brought about extreme weather patterns. 좋습니다. 자, 강세 어디 넣어야 되는지 강세 가이드 해드릴게요. We want to bring about some changes. Bring about, bring about, bring about. 뒤쪽에 힘 들어가죠. We want to bring about some changes. The new law brought about significant changes. Brought about. Brought about, brought about some significant changes. The incident, 뒤로 읽어야겠죠? The incident brought about a shift in public opinion. The incident brought about a shift in public opinion. 기후변화, climate change has brought about extreme weather patterns. Weather patterns, patterns, patterns. Climate change has brought about extreme weather patterns. 좋습니다. 자, 이 병작 한번 해보세요. 우리말로 드릴게요. 우리는 몇몇 변화를 유발하고 싶다. We want to bring about some changes. 새로운 법은 큰 변화를 초래했다. The new law brought about significant changes. 그 사건은 여론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The incident brought about a shift in public opinion. 기후 변화는 극단적인 날씨 현상들을 초래했습니다. Climate change has brought about extreme weather patterns.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정말 다양하게 많은 상황에 쓰는
bring about 이라고 하는 구동사를 만나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Kokokok, 백백백.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백.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혹은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상황이 있죠. 불만에 쳐서 심한 언사로 반발을 한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딱 쓰는 구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바로 lash out. lash out 라고 하는 구동사입니다.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원어민들은 정말 많이 쓰는 그런 구동사입니다. 수시로 여기저기 나와요. lash out. lash out. 자, 공격적으로 격렬히 반응하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써주시면 됩니다. 동료들에게 그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영어로 he lashed out at his colleagues. he lashed out at his colleagues.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그런 반응을 보였다니까 뒤에 전치사 뭐가 나와요? at 나오죠. at. 그죠? he lashed out at his colleagues. he lashed out at his colleagues. 동료들에게 상당히 격한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물이 그랬다라고 해볼까요? the cat lashed out at me. the cat lashed out at me. 고양이 이쁘다고 막 해주는데 갑자기 막 공격적으로 반응을 했다. 그럴 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사람한테만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동물의 반응에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막 고양이가 하악질하고 그랬으면 The cat lashed out at me. Lashed out at me.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떤 격렬한 반응 쪽 얘기인데 불만에 차서 격렬히 반응했다. She lashed out in frustration. 그러면 뒤에는 뭔가 어떤 감정 상태를 넣어주는 거예요. In frustration. 그러면 불만에 차서죠. 불만에 차서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She lashed out in frustration. 이렇게 감정 상태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반발했다의 의미로도 쓴다는 얘기입니다. 격렬히 반응했다라는 점에서는 큰 의미 차이는 아니에요. They lashed out at the court's decision. 그럼 법원이죠. 법원의 판결에 대중들이 혹은 특정 집단이 강력히 반발했다는 얘기예요. They lashed out at the court's decision. Lashed out. Lashed out. 느낌 오시죠? Lashed out.

치우겠죠. 또 이런 경우도 뒤에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The court's decision, 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그들은 반발했다. 오케이, 강세 넣는 연습해 볼게요. 자, out의 힘을 줘야 되니까 He lashed out at his colleagues. Lashed out, lashed out, lashed out. 뒤에 힘 들어가죠. He lashed out at his colleagues. The cat lashed out at me. Lashed out at me. Lashed out at me. At을 붙이더라도 끊기지 않게 붙여서 발음해 보세요. Lashed out at me. 이렇게. 자, 그 다음에 She lashed out in frustration. She lashed out in frustration. In frustration. She lashed out in frustration. 마지막으로 They lashed out at the court's decision. Court's 소유격, court's decision. They lashed out at the court's decision. 오케이, 좋네요. 자, 우리말로 드릴게요. 이 병작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는 동료들에게 격한 반응을 보였다. He lashed out at his colleagues. 고양이가 공격적으로 반응을 했다. The cat lashed out at me. 그녀는 불만에 차서 격렬히 반응했다. She lashed out in frustration. 그들은 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반발했다. 그쵸? They lashed out at the court's decision.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요, 화가 나서 막 격렬히 공격적으로 반응한다는 뜻을 가진 구동사 lash out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주치의 리얼 리액션입니다. 기쁨, 놀라움, 좌절감 등 감정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뉘앙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치의 리얼 리액션,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Real reaction.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여기서 당장 나가. 당장 나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나가라고 표현할까요? 네,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get out of here 하면 말 그대로 여기서 나가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네, 좀 흥분해서 감탄해서 놀라서 너무 놀라가지고 정말이야? 말도 안 돼. 진짜야? 헐, 대박. 이런 뜻이에요. Get out of here. 스펠링은 get out of here. 말 그대로 G-E-T-O-U-T get out of here. H-E-R-E인데 get out of here.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get out of here가 아니고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natural하게 하게 들릴 겁니다.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말도 안 돼. 정말이야? 에이, 설마. 뭐 이런 약간 놀람의 흥분을 표현하는 아주 exciting한 표현이죠.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이런 상황이 있어요. I want a free ticket to Paris. 파리행 무료 티켓 당첨됐어. 우후, first prize. Free ticket. Get out of here. Really? 말도 안 돼. 헐, 대박. 진짜야? Get out of here. Really? 이렇게 react 하면 좋겠습니다. This is a realistic reaction.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Really? No way. 이런 뜻이죠. 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I saw a UFO last night. 나 어젯밤에 UFO 봤어. I saw a UFO last night. 꿈이었을까요? 현실이었을까요? Get out of here. Seriously? 진짜? 농담이지? 정말이야? Seriously?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Yeah, it's gonna be hard to believe. When it's hard to believe, you say, get out of here. 진짜? Really? 이런 뜻으로. Another situation. He can speak 10 languages. 걔는 10개의 언어를 할 줄 안다고 하는데 이게 믿겨지지가 않겠죠? 10개 언어를? 10 languages? He can speak 10 languages? Get out of here. No way. Get out of here. No way. 진짜야? 믿기지 않은데? It's hard to believe. Get out of here. Really? 모든 상황에 really가 좀 강해지면 get out of here 하면 되겠습니다. Get out of here. Really? 마지막으로. Guess what? I'm getting married. 있잖아, 나 결혼한다. 결혼해. 와, 축하해줘. Guess what? I'm getting married. Get out of here. That's huge. 뭐라고? 진짜 대박. That's huge 하면 wow, that's amazing. 이런 뜻이에요. 진짜 대박이다. Get out of here. That's huge. You're congratulating someone in an exciting way. Exciting reaction. Okay, it's time for you to act. Are you ready? Reaction, action. I want a free ticket to Paris. Action. Get out of here. Really? Get out of here. Really? Good job. Next. I saw a UFO last night. Action. Get out of here. Seriously? Get out of here. Seriously? Good job, everyone. Next, he can speak 10 languages. Action.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No way. No way. And finally, guess what? I'm getting married. Action.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That's huge. That's huge. 대박이다. 란 뜻이죠. Okay, great job, everyone.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정말이야? 말도 안 돼. 진짜? 헐, 대박. That's amazing. Get out of here. Now, be sure to use this expression always in the right context and with the right emotion. That is the key to speaking English well. 지금까지 Real Reaction의 주치였습니다. See you next time.

Real reaction. Oh, how exciting. Oh, how exciting. Oh, how exciting. How exciting. 얼마나 놀라운지. How exciting. 와, 정말 신난다. 놀랍다. 너무 기대된다. 와, 진짜 멋지다. How exciting. 그 앞에 감탄사 oh 집어넣어서 Oh, how exciting. Ooh, how exciting. Wow, how exciting. 너무나 기쁘고 설레고 기대될 때 또는 뭐 놀라울 만큼 흥미롭고 신나는 일이 들었을 때 많이 사용하는 이제 감탄문이죠. How exciting. How exciting. 뭐 주로 이제 누가 결혼한다고 하면 언제 Wow, congratulations, amazing, fantastic. 또는 How exciting 할 수 있겠죠. 얼마 전에 제 언니가 결혼을 했는데요. My sister 결혼할 건데요. My sister is getting married this weekend. My sister is getting married this weekend. 우리 언니 이번 주말에 결혼해. Ooh, how exciting. 와, 정말 신난다. How exciting. I'm excited for you. We are all excited together. How exciting. I'm so happy for you.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I'm so happy for you. I'm so excited for you. How exciting. 정말 신난다. 와, 너무 재밌겠다. Next. We are moving into a new house tomorrow. We are moving into a new house tomorrow. 우리 내일 새 집으로 이사해. Ooh, how exciting. Wow, how exciting. 와, 진짜 기대되겠다. 얼마나 설렐까요? How exciting. How exciting. 여기선 특별히 감정, 이모션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How exciting. 이렇게 하면 안 되시겠죠. How exciting. How exciting. 좀 약간 오버해서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0: real reaction. Are you for real? Are you for real? Are you for real? 진짜로? 설마? 말도 안 돼. Are you for real? 여기서 for real 하면 좀 약간 어색하게 들릴 수 있는데 많이 쓰이는 슬랭 표현이죠. For real? Really? Really? 보다는 좀 더 이렇게 약간 유행어로 for real? 또는 가끔 S 붙여가지고 for reals? For reals? 이래요. Are you for real? Are you telling me the truth? Is it real? Is it true? Really? 이런 뜻이에요. 상대방의 말이 이제 너무 놀랍거나 믿기지 않거나 뭐 흥미롭거나 뭐 충격적인 일이 있을 때 진짜? Really? 진짜야? Are you for real? Are you for real? 엄청나게 감탄했을 때, 놀랐을 때 또는 뭐 의심할 때 Are you for real? Are you for real? 또는 감동받았을 때 Are you for real? Are you for real? 여러 감정으로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정말 excitement를 표현하는 reaction입니다. Are you for real? Are you for real? 예를 들어서 어머 He asked me to marry him. He asked me to marry him. 그가 나한테 청혼했어. He asked me to marry him. Are you for real? Really? 진짜야? 와, 축하해.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Are you for real? Really? 여기서 어떤 감정이냐면 really 곱하기 한 3, 4 정도 돼요. Are you for real? Are you for real? Okay. 그냥 really 해도 되지만 조금 약하죠. 청혼했다고? Will you marry me 했다고? Wow, congratulations. Are you for real? Next. We are traveling to Italy, Rome, Venice, Amalfi, all these wonderful Italian places. We are traveling to Italy this summer. 우리 이번 여름에 이탈리아 여행가. Are you for real? Take me too. 와, 대박. 진짜? 나도 데려가. 이렇게 표현 많이 하죠. 나도 데려가. Take me too. Take me too. Take me also. Take me on your travels. Are you for real? 와, 대박. 진짜? 정말이야? Are you for real? Next. Hey, I'm moving to Australia for 1 year. Are you for real? 나 1년 동안 호주에 이사가. 1년 후에 봐. Are you for real? 정말이야? Oh, I'll miss you. I'll miss you. 보고 싶을 거야. 연락해. Are you for real? Are you really moving to Australia for 1 year? Are you for real?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I'm going to volunteer in Africa this year. 나 올해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해. Oh, that's very nice of you. I'm going to volunteer. 봉사활동을 volunteer in Africa this year. 나는 이번 해에 올해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다. I'm going to volunteer in Africa this year. Are you for real? 진짜야? 정말? Are you for real? That's amazing. 정말 멋지다. That's amazing. Are you for real? Really? Really?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Now it's time for you to act. Are you ready? Reaction, action. He asked me to marry him. Action. Are you for real? Congratulations. Are you for real? Good job. Next. We are traveling to Italy this summer. Action. Are you for real? Are you for real? Take me too. 나도 데려가. Good job. Next one. I'm moving to Australia for 1 year. Action. Are you for real? Are you for real? I'll miss you. I'll miss you. Ong, ong, ong. Good job. Finally, I'm going to volunteer in Africa this year. Action. Are you for real? Are you for real? That's amazing. That's amazing. All right. Good job, everyone. Fantastic. Are you for real? For real. 진짜로? 설마? 농담이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Are you for real? Really, really.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Now keep in mind, when you use this expression, emotion and context are most important when you're studying. Now keep that in mind. 지금까지 Real Reaction의 주치였습니다. See you next time.
1: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초보자들을 위해 영어의 핵심 뼈대만 골라 쉽게 풀어주는 시간,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입니다. 딱딱한 문법 수업에서 벗어나 문장을 만들며 그 형태와 쓰임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를 통해 하나의 문장으로 문법과 회화 표현까지 함께 배워보세요.
2: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이번에 배워볼 표현은요. 문장의 수동태에서 뭐뭐에 의해서 혹은 누구누구에 의해서 라는 뜻의 by 누구누구가 안 쓰이는 경우 또 알아볼게요. 도전 문장 드립니다. 쌀은 대개 9월에 수확이 되죠. Rice is usually harvested in September. Rice is usually harvested in September. Rice가 쌀을 가리키거든요. 이거 lice가 아니고 ra-ra-ra rice라고 합니다. 라라라 lice라고 잘못 발음하게 되면 그 요즘은 많이 볼 수 없다고 하지만 다행히도 그 이라는 거 있죠? 몸 안에 생기는 작은 벌레, 막 간지럽고 막 그렇다면서요. 그 이를 가리키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rice라고 하셔야 쌀이라고 이해하게 되는데 그 쌀은 말이죠. 대개

수확이 됩니다. Rice is usually harvested. Harvest 하면은 H-A-R-V-E-S-T로 쓰거든요. 근데 수확이 되어진이라고 할 땐 harvested. Harvested.

누가 한 행동인지 누구나 이미 다 아는 것일 때는 뒤에 by 다음에 누구누구라는 걸 생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은 16세기에 지어졌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This castle 지어졌다 was built 그 다음에 16세기에 in the 16th century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This castle was built in the 16th century. 근데 그 뒤에 굳이 그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by workers라는 말을 붙여야 될까요? No, no. 붙일 필요가 없죠. 그건 정말 사족에 가깝거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한 행동인지 보다는 그 행위 자체에 더 관심이 클 때에도 뒤에 by 누구누구를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대개 학술적인 내용일 때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연구진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한다면 The results were sent, 보내어졌다. To the researchers, 연구자들에게까지. 뒤에 뭐 중간에 딜리버리맨에 의해서란다든지 그런 말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오늘의 리뷰 타임. 쌀은 대개 9월에 수확이 됩니다. Rice is usually harvested in September. Okay, I'll see you next time.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하이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자, 영어의 뼈대, 이번에 알아볼 것들은요, 바로 동사의 종류들이에요. 영어 하면 너무나 골잡을 정도로 방대하고 엄청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굳이 따져서 이것만큼은 조금 더 딴 것보다 중요하다 싶은 게 바로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동사를 잡았다 싶으면 영어의 거의 대부분을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죠. 자, 동사의 종류들 대충 8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그중 3가지를 알아봅니다. 자, 도전 문장 드릴게요. 그녀는 매일 아침 달려요. She runs every morning. 간단하죠? 네, 자, 8가지 동사 종류 중에서 먼저 3가지를 알고자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즉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 동사로 run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action verbs라고도 하는 이 동작 동사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한문, 동, 움직일 동을 쓰는 것처럼 실제 몸이나 물건이 움직이거나 정신적으로 움직이는 걸 나타내는, 즉 우리가 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가 있죠. run, 뛰다, 얼마나 큰 동작이에요? 또 eat, 먹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뭔가를 쓰다, write, 이것도 내 몸을 놀려서 하는 어떤 그런 행위가 됩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달려요. She runs every morning. She runs every morning. 자, 그런가 하면 나는 낮 12시에 점심을 먹습니다 라고 한다면 I eat lunch at 12 p.m. I eat lunch at 12 p.m. 이렇게 말할 거고 그는 그의 친구에게 편지를 써요. 평소에 이렇게 한다라는 뜻으로 He writes a letter to his friend. He writes a letter to his friend. Run, eat, write 모두 action verb에 해당이 되죠.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움직이는 동작이 아닌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뜻하는 것도 동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행위가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나 상태를 표현하거든요. 이걸 상태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뭐이다 이것도 동사로 쳐요. 또 뭐뭐처럼 보이다 혹은 존재하다 어디에 속하다 이건 행위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그래서 비동사 am, is, are 같은 거. 그녀는 학생입니다. She is a student. She seems happy. Seem, 뭐뭐처럼 보이는 거. 이것도 누가 움직이는 건 아니죠. 괴물 존재하지 않아요. Monsters don't exist. Exist 역시 동사를 봅니다. 이 책은 내 남동생 거예요. This book belongs to my brother 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상태 동사에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감정, 욕망, 느낌을 나타내는 감정 동사 love, hate, feel, like 이런 것도 행위는 아니지만 동사에 들어가죠. 자, 오늘의 리뷰 타임. 네, 자 동사 세 가지 먼저 알아봤어요. action verb, 그 다음에 stated verbs, 상태 동사, 그리고 feeling verbs, 감정 동사 각각의 예문 꼭 기억하세요. See you next time!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하이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영어의 뼈대는 말이죠. 여러 가지 동사 종류들이 있는데 그걸 대충 8가지로 나눈 중에서 두 가지를 또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전 문장 드릴게요. 나는 나무에 있는 새가 보이네요. I see a bird in the tree. I see a bird in the tree. 네, 자, 보다라는 뜻의 동사 see가 나왔죠? 나 보인다 이렇게 말하지 나 봐요 이렇게 말한 경우는 조금 부자연스럽게 들리지 않으세요? 자, 우리말로는 보인다, 새가 보인다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내가 새를 봐요, 나무에 있네요. I see a bird in the tree 라고 문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나는 옆방에서부터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들어요. 즉, 옆방에서부터 나오는 음악 소리가 들리네요 라고 할 때 듣다, hear, H-E-A-R. 자, 귀가 있고 청각기관이 있어서 어떤 소리를 내가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hear가 됩니다. 듣고 뜻을 이해하는 것까지는 listen에 가깝고요. 그냥 hear 하면은 뭐가 됐든 소리를 듣는 것 그 자체를 말하거든요. 자, 이 문장을 I hear music from the next room. I hear music from the next room.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see, hear 말고도 맛을 내다 혹은 내가 맛을 보다, taste라든지 느낀다 혹은 느낌을 낸다, feel, 또 냄새를 내가 맡는다 혹은 어떤 냄새를 풍긴다는 뜻의 smell, 이런 것들을 감각동사라고 합니다. 우리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자, 또 이번에 알아볼 동사의 종류로는요, 이런 게 있어요. 누가 그녀를 울렸나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때 Who made her cry? Who made her cry? 누가 who 만들었나요? Made 그녀를 her 울도록 cry. 네, 어떤 일이 일어나게끔 원인이 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끔 만든다는 뜻의 동사를 사역동사라고 합니다. Make, have, get 같은 동사가 대표적이죠. I made her cry. 내가 그녀를 울게 만들었지요. Make가 과거형으로 made로 쓰였습니다. 자, 오늘의 리뷰 타임.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고요. See, hear, feel, taste 등등 다른 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동사 making things happen 이란 뜻으로 make, have, get 등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Bye-bye.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하이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이번에 함께 알아볼 표현은요, 뭐뭐를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든지, 뭐뭐를 꼭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필요한 이런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를 알아봅니다. 자, 도전 문장 드릴게요. 난 수영을 할 수 있어요. I can swim. 너 숙제 꼭 해야 된다. You must do your homework. 어떠세요? 나는 수영을 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냥 I swim. I swim 라고만 해도 됩니다. 저 수영해요 라는 말이죠. 이 말은 평소에 수영을 즐겨 한다 라는 말도 되고, 혹은 뭐 때가 되면 나는 뭐 계절에 맞게 수영을 하러 간다 라는 뜻도 됩니다. 뭐 큰 별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 수영해요. I swim. 그런데 저요, 수영할 줄 알아요. 이렇게 뭔가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의미를 더해서 말하고자 한다면, 이때 I swim 중간에 할 수 있다라는 뜻을 더해주는 can. Can.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 C-A-N, 할 수 있다라는 뜻에 can을 넣어주면 됩니다. I swim. 저 수영해요. I can swim. 저 수영할 줄 알아요. 뭔가 좀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렇게 swim이라고 하는 수영하다라는 원래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조동사. 그렇죠. 조력자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도와주고 뭔가 조수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동사가 됩니다. 그런 걸 바로 조동사라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can이 있어요. 이 밖에도 이런 경우 한번 해볼까요? 너 네 숙제 하는구나 라고 하면 You do your homework. You do your homework. I do my homework 하면 저는 제 숙제를 제가 합니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You do your homework 하면 너는 네 숙제를 해. 뭐 별 의미가 없는 말 같죠. 밍숭밍숭하죠. 그런데 거기에 must. M-U-S-T. 이 must라는 또 하나의 조동사를 중간에 살짝 끼워주게 되면 You do your homework 라는 문장이 You must do your homework. You must do your homework 라는 문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You must do your homework은 너는 너의 숙제를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뜻이 돼요. 굉장히 강한 의미를 부여하죠.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can 같은 경우는 능력 또는 가능성을 말할 때에 쓰게 되고요. must 같은 경우는 필요성, 의무를 가리켜 말할 때 쓰게 됩니다. I can swim. You must do your homework. 발음할 때 I can swim 이렇게 발음하고 you must do your homework 이런 식으로 발음하게 되죠. 자, 오늘의 리뷰 타임. 나는 수영을 할 수 있어요. I can swim. 너 숙제 꼭 해야 된다. You must do your homework. 많이 연습하세요. See you next time.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을 마칩니다. 오늘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가 필요하신 청취자분들은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up the wall이라고도 합니다.
1: Like driving someone nuts or driving someone crazy can also be like, oh my god, look how she's dressed. It's driving me crazy.
0: Oh, yeah.
1: So you, it could, but drive me up the wall is always bad.
0: 아,
1: That's always negative.
0: Okay, okay. Oh, always negative. 그러니까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 drive me up the wall만큼은 항상 부정적이라는 거죠. You never use it in a good situation.
1: No.
0: Got it. 자, 이번 idiom은 to drive someone up the wall입니다. 'Start your day with morning special.
2: Mor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브리츠에서 스피커. 국내산 서리태로 만든 고소한 단백질 쉐이크 클리닉. 마시빈디에서 시각화된 감각적인 향기 컬러 틴트 디퓨저. 뷰티 앤 아로마 브랜드 맑을담에서 담테라 시카 크림과 부스티 앰플. 알티스트에서 든든하고 건강한 아침을 위한 바리스타 퀸 곡물 라떼 파우더를 드립니다.
0: Well, that's it for the first hour. We're going to move on now with a song by Mariah Carey. It's Emotions. See you in part two.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천재 과학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상대성 이론을 만든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의 천재성을 보였지만 학교 생활에는 잘 적응하지 못했는데요. 대신 늘 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200년 동안 출간된 무수히 많은 물리학 책을 차례차례 읽어나갔고 입문 고전에도 심취해서 독서 모임을 만들 정도였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책을 읽다 보니 자신만의 독서법을 가지게 됐는데요. 걸러읽기 독서법입니다. 책의 모든 부분을 다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유익한 부분은 취하고 무관한 내용은 빠르게 걸러읽는 것. 아인슈타인은 이런 생산적인 독서를 통해 나에게 필요한 지식을 식별해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물리학 이론에서 모순을 발견하고 새로운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딱 필요한 독서법 아닐까요?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4: And I'm Kristen.